겪어내어야 할 여름이 많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이제라도 여름의 매력을 알게 되셨다니까 이거 분명 축하하는 일이고 여름의 기쁨을 한 가지 더 맛보시라고 화요일 커피의 주인공으로 제가 쿠폰을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왕 좋아진 여름 좋은 기억들이 하나 둘 더 많이 쌓여가시기를 응원하면서 6월 23일 화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

아직 한참 남았는데 아무튼 제목은 여름이었다 였습니다. 이제 여름입니다. 하이키 노래로 시작했고 아 근데 3874님 오늘의 주인공 이렇게 감사하게 꼭 이렇게 커피의 주인공 되신 분들은 오프닝부터 이렇게 챙겨 들으시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내가 오프닝? 감사합니다. 기분 너무너무 좋아요. 해피라고. 아유, 예, 충분히 오프닝에 등장하실 수 있는 사연이죠. 지금까지 여름을 그렇게 못마땅해 했는데 나쁘지 않네. 네, 사실 저도 뭐 여름을 그닥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아 겨울만 계속 있는 거 상상하기도 싫고 이왕이면 그래도 네 지금은 경계가 좀 많이 흐려졌지만 춥고 덥고 살면서 1년에 한 번씩은 그렇게 끝과 끝을 느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도요.

0: 얼음이 제일 좋은데. 맛있는 복숭아, 수박, 참외, 자두, 여름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낮이 길어서 활기차고 좋거든요. 김수정님. 야, 여기는 뭐 완전히 여름 예찬론자시고요. 하긴 네, 요새 좀 깜짝깜짝 놀라요. 아직도 안 어두워? 어? 8시인데? 그거 보면 우리보다 위도가 좀 높은 지역들, 제가 약간 보스턴에 있을 때 좀 많이, 참 보스턴 너무 매력적이고 좋았는데요. 겨울 되면 한 4시면 깜깜해져요. 진짜 좀 황당한 거 있죠. 그러니까 막 주말에 좀 늦잠 자면 해를 한 서너 시간도 못 보는 그런 날이 꽤나. 그리고 정말 추워요. 따로 쓰면 더럽 이렇게 하면 아 라디오가 참 어떻게 TV보다 그렇게 참 사용 못하는 언어도 많고 더 자극적으로 하면 재밌을 텐데. 자, 말이 많았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오늘 아무튼 무더위까지는 아니어도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이라고 하니까 다들 피부관리 신경 쓰셔야겠고요. 양산 가능하다면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 2부는요.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이카운트, 백조싱크, 롯데렌탈, 삼일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KB국민은행,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 베스트슬립, IS동서, 오뚜기 카레와 함께할게요.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지긋지긋 무조맨
9: 티어실 원스야.
8: 딱 한 번만
9: 티어실 원스야.
8: 싹 한 번에
9: 티어실 원스야.
8: 무조맨
9: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0: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1: 든든한 네일로요.
10: 네?
1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0: 제대로 가시네요.
1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태연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밤 3661님의 신청곡이기도 했었고 뭐예요 여름송 특집인가봐요 다 너무 선곡이 시원청량하네요 라고 6985님 네 뭐 그런 감이 없진 않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듣는 사람의 마음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노래가 아무리 청량해도 마음이 네, 굳을 수는 있는데 아무튼 오늘 좋은 컨디션 네, 파이팅이고요. 가족들이랑 아 부럽다. 제주도 여행 와 계시대요. 8565님 여기서 이 노래가 나오니까 너무 반갑네요. 근데요 제주는 비가 어머 세차게 내리고 있답니다. 근데 이 날씨도 즐겨야겠어요 라고 네 그런 긍정적인 오늘 그 프랑스 아무튼 월드컵이 오늘이 뭐 월드컵 시작되고 1000번째 경기라는데 악천후 때문에 후반전이 취소돼 있더라고요. 아까 방송국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계속 미루나? 미루나 봐요. 비가 와도 너무 오더라고요. 거기도. 자, 김현정님. 대구는요. 어제부터 아 또 이거 잘못했다가 대구 분들 제일 민감한데 아무튼 시작은 했으니까 이상하게 시원해요. 선풍기도 안 틀고 있어요. 6월 말인데 무슨 일이지? 그러게요. 데프리카가 뭔 일이고 다행이네요. 저도 어저께 뭐 사러 저녁 때 한 9시쯤에 동네 마트에 잠깐 갔다 오는데 야 진짜 저녁에 옛날에는 한여름도 아 밤에는 좀 어느 정도 숨통이 튀었던 것 같은 생각이 나고 여러모로 며칠 못 가야 되겠죠? 오늘 날씨는 어떤지 아무튼 다들

네, 들으신 곡은 이순옥님이 신청하신 Wave to Us, 우리 할 때 Us 말고 Earth, 예, Sunny Days라는 몽글몽글 약간 나른하면서 대한민국 그 대중음악상 있죠? 한국 대중음악상 거기 최우수 모던록 부문 후보에도 노미네이트 됐던 그런 3인조 밴드입니다. 아 역시 사투리. 자 일단 하나 딱 제가 아까 6월이라고 그랬더니 상대 경상도 사투리는 6월을 6월이라 하면 안 돼요. 6월 6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Monday Off with Bluesy 라고 하는 팀입니다. 브라우니.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출산 경험이 있으시거나 임신 중인 아침 가족들 한번 들어보세요. 진료비는 물론 엽산제, 철분제를 제공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등 여러 서비스를 지원하는 마음 편한 임신 서비스 잘 알고 계시죠? 네, 이게 그동안은 임신부가 직접 신청을 해야 됐는데 앞으로는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

자매도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된답니다. 입원을 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임산부들을 위해 규정을 개정한 건데 진작 좀 아무튼 지금이라도 6월 30일 화요일부터 시행되고 대리인은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된대요. 그리고 출산 후에 제공되는 해산급여도 주민등록주소지가 아닌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거는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평소에 서울에도 전통시장 많죠? 여기 자주 이용하시거나 또 앞으로 혹시 주말에 한번 가볼까 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서울시가 내일부터 30일까지 한 일주일 정도 2026 서울시 가계 보탬 페이백 주간을 운영한대요. 이게 조금 복잡한데 아무튼 구매 금액의 최대 33%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고요. 서울 시내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120곳에서 진행되고 한 시장에서 장을 본 다음에 영수증을 챙겨서 시장 안에 있는 환급 장소에 방문하시면 1인당 최대 3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페이백 행사 외에도 시장별로 또 다양한 할인 행사도 진행된다고 하니까 주변에 그런 이 참여하는 시장이 일단 확인돼야겠죠.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날이 더워지면 이제 뭐 모기와 각종 벌레들도 늘어나서 살충제 구매하려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전국은 이 살충제를 반품하느라 비상이라는 소식이네요. 7월 1일부터 정부의 정식 승인을 받은 제품만 유통하고 판매할 수 있는 살생물 제품 승인제가 시행돼서 있는데 이게 유예기간이 이달 말까지래요. 그래서 약국에 들여놓은 미승인 제품은 그때까지만 판매할 수가 있답니다. 근데 제약사마다 반품 정책이 달라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나 봐요. 근데 아무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 제품을 반품하는 거는 이게 문제가 있거나 위험해서가 아니라 7월부터는 승인을 받은 살충제만을 판매할 수 있어서 이기 때문에 현재 제약사들이 승인 절차를 밟고 있지만 7월 이전까지 승인 도장을 못 받으면 일시적으로 살충제를 구매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인데요. 모기가 사람을 찾아내는 비결로 뭐 땀 냄새나 체온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내뿜는 이것도 모기가 우리를 찾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랍니다. 특히 자려고 누웠을 때 유난히 얘네가 얼굴 주변을 맴도는 것도 이 가스의 영향이다라고 하는데 예, 얼굴에서 나오는 예, 거의 뭐 그렇습니다. 자, 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도 열려있고요. 또 미니 듣고 계신 분들 그냥 문자 게시판에 정답 보내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종합 간장 세트를 오늘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자, 뭐 다섯 글자인 요 게스는 무엇일까? 방탄소년단의 노래 버터 듣는 동안 맞춰주세요. 이거 1142님의 신청곡이기도 한데 오늘의 힌트송입니다.

네, 방탄소년단까지 이렇게 얘기를 드렸으면 훨씬 쉬웠을 텐데. 예. BTS의 버터 들었습니다. 모기가 사람을 찾아내는 비결 중 가장 우선시되는, 우리가 내뿜는 이것은 바로 이산화탄소 그래요. 뭐 내뿜고 싶어서 내뿜는 게 아닌데, 어릴 때 한쪽 다리에 38방을 물렸던 우리 집 어린이는 모기 잡기에 달인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원샷 원킬이에요. 불쌍해. 38방 그 세면서 얼마나 가슴이. 1822님, 아 저희 집도 둘째가 유난히 한 방만 물려도 그냥 손바닥만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게 또 그 알러지래요. 그런 게. 자, 일단 유산균 세트 1822님께 보내드리고요. 맞아, 술 마시고 오면은 더 진한가 봐요. 남편이 취해서 오면은 유난히 모기들이 더 덤벼요. 술 먹은 날 이산화탄소가 더 진한가 봐요. 1414님. 네, 뭐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아무래도 알코올기가, 예, 이산화탄소. 맞아, 참. 어느 날 잠결에 턱 하고 잡아가지고, 아무튼 다행이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피가 검지손가락 반절만큼 벽에 묻어있어갖고, 아 진짜. 근데 하긴 그렇게 배가 부르니까 자는 사람 손바닥에 맞아 죽지. 근데 물려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가려운 게 진짜 짜증나잖아요. 아, 막 십자가 손톱으로 만들고 물파스 바르고. 예, 옛날 사람. 자, 간장 세트의 주인공 소소하지만 1414-4233-2879 고영진, 윤상현님 소소하지만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차윤실님 듣고 계신가요? 신청하신 아리아나 그란데입니다. Problem.

0: 야, 이 곡을 진짜 수없이 들었는데 뒷부분에 베이스가 이게 손가락 끝맛이 이렇게 쫀득쫀득한지는 또 오늘 이어폰 끼고 들으니까 또 처음 알았네요. 산타나의 현란한 피킹 뒤에 묵묵히 본업을 하는 베이스도 너무 멋지고. 뭐. 자, 산타나의 앨범에서 러브 토마스의 목소리로 들은 스무드였습니다. 6751님이 신청하셨는데 0948님도 아침에 듣는 스무드 좋구나. 네. 오늘 늦지 않자는 바람에 택시 타고 출근하고 있어요. 근데 기사님도 오늘 아침을 듣고 계시네요. 3462 기사님 운전매너도 좋으시고 덕분에 지각했지만 기분 좋게 출근합니다 라고. 아, 또 번호판을 외우셨어요. 다행입니다. 5316님. 네. 남지민님, 저는 지금 충북 감곡에서 복숭아를 싸고 있습니다. 아, 농장이시구나. 푸릇푸릇한 작은 복숭아가 나중에 얼마나 달고 맛있어질까요? 작업은 고되지만 여긴 공기도 좋고 라디오도 재밌어서 신나게 작업 중입니다. 아, 진짜. 네. 땀 흘리신 만큼 풍성한 수확이 기다리고 있기를 응원 드리면서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7: 오뚜기.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9: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1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1: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하이클 타임.
1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자, MBC FM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상우님의 신청곡 덕분에 이 노래 오랜만에 듣네요. 글로리아 에스테판 and the Miami Sound Machine. 참 대단했었는데. 콩가 듣고 잠시 후 3부에 돌아옵니다.

0: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1: 6월 23일 화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얼마 전에 제가 기타를 마치 신디사이저처럼 활용하는 밴드, 영국 밴드 더 픽스의 One Thing Leads to Another라는 노래를 들려드렸을 때 반응이 나쁘지 않았는데요. 80년대에 그런 밴드가 꽤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기타 페달, 뭐 헤비메탈을 위한 오버드라이버, 디스토션 뿐만 아니라 뭔가 코러스라든지 딜레이, 리버브 이런 많은 기타 악세사리들이 개발되면서 아예 팀의 색깔을 그런 사운드로 이렇게 포장하는 뉴웨이브 밴드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떠오른 팀은 미국 밴드고요. The Missing Persons라고 하는 밴드입니다. 여기에 리드 보컬인 데일 바트리오라는 그 여성 보컬은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레이디

레이디 가가가 그녀를 따라했다. 뭐 처음에 이런 얘기가 돌 만큼 파격적인 그런 뭐 의상이라든지 그런 스타일로 네, 주목을 받았었고요. 근데 이 팀은 굉장히 음악적으로 뿌리가 탄탄한 그런 팀이에요. 단지 어떤 멋을 추구한다기보다 굉장히 음악적으로 깊이 있는 뮤지션들이 모여서 파격적인 그런 음악을 선보여서 음악적으로도 비평가들 사이에 꽤나 좋은 평을 받았던 팀이고요. 자, Missing Persons의 히트곡 Right Now라는 노래, 오늘 생각난 노래로 같이 들어요.

0: 네, Missing Persons의 Right Now였습니다. 뭐 히트곡까지는 아니어도 이 팀의 많은 곡들이 제 중학교 시절에 우리 국내 FM에서도 꽤 많이 플레이가 됐었었고요. 이 곡도 그 중에 한 곡입니다. 근데 참 이 뉴웨이브를 표방했던 밴드들이 그 생명력이 길지는 못하다는 게 뉴웨이브 팬의 입장에선 좀 마음이 아프지만, 네. 다시 꺼내 들어도 이렇게 음악성이며 뭔가 귀를 즐겁게 하는 요소들이 많아서 가끔 찾아듣게 되는 곡이었고요. 와, 왜 J-POP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3327님? 뭐, 아마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이런 뉴웨이브를 표현했던 밴드가 그나마 일본에만 존재를 했었죠. 뭐 그라스밸리라든지 몇 팀 안 되네. 그라스밸리 말고 아무튼 좀 있습니다. 뭐 보위 같은 경우도 기타가 이렇게 그 뭔가 전면적으로 신디사이저처럼 사용되는 그런 상큼하면서도 열렬히 느껴지는 듯한, 그 와중에 베이스도 너무 귀를 자극하네요 라고 7008님 네, 그게 음악 듣는 법을 잘 아시는 분 같아요. 창법이 약간 김연자 선생님 생각나는 7031님 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 창법이 그때 김연자님 말고 한 분 더 계셨어요. 그 국악 전공하셨던 분 중에. 그래서 들으면서 이 데일 보조라는 싱어가 한국에 와서 우리 그런 소리 이런 거 하면 잘하겠다 그런 생각 했었는데. 자, 3, 4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에요. 주식회사 그레이논, 키움증권, KB국민은행,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멕시칸, 브라움스 안마의자,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의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와 오늘 아침 3, 4부 함께 하겠습니다.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산시킨 왔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네, 라우피. 찾아보니까 부모님이 중국계이고요. 레이캬빅이 고향이에요. 아이슬란드 출신인데 음악은 보사노바, 원래 재즈 뭐 이런 풍의 노래를 한다는데, 와, 얼핏 봐서는 아이슬란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말 그대로 코스모폴리탄. 역시 보사노바가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송 아이 뭐 있죠. 근데 갑자기 80년대 뉴웨이브 틀다가 갑자기 이런 보사가 흐르고. 1053님, 야, 이게 라이페이라고 발음을 해야 돼요? 하긴 또 아이슬란드니까 라이페이라고 황정현님이. 아,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한번 제가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지 찾아봤던 그 가수인데, 얼굴을 그때는 안 보고 이름만 찾아봤거든요. 언니는 못하는 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고 싶은 팔방 미인이더라고요. 라고 황정현 님이. 맞아요. 라이베이. 아, 나참 까다롭네. 너네는, 한국 사람 발음 진짜 이름 똑바로 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도. 맨날 그냥. 아니, 맺힌 게 있어서. 상 못해요. 미국 사람들 특히 맨날 쌩이야. 왜 갑자기 나를 과거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윤쌩 상 그렇게 어렵나? 아니면은 SAHNG 이렇게 스펠. 아, 또 그러면 또못 알아먹어요. 우리 것이 최고요. 이러면서 이럴 때만. 자, 늦깎이 대학생인데요. 방학했어요. 근데 특강 들으러 학교 가는 길입니다. 라고 정성숙님. 예, 늦게 또 결심한 만큼 더위에 굴복하지 마시고, 네, 즐거운 학교 생활 하시기를 응원드리면서, 노래는 조디 벤슨, 인어공주 OST에서 들려드립니다. Part of Your World.
1: Maybe he's right. Maybe there is something the matter with me. I just don't see how a world that makes such wonderful things could be bad.

0067님의 신청곡으로 BMK 물들어 함께 들었는데, 미용실에서 듣고 계신 최신혜님이 귀가 자꾸 음악이 들리는 쪽으로 머리 잘라야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렇게 힘주는 쪽으로 암묵적인 협조를 하셔야죠. 고개 좀 들어야 될 것 같으면 들고 왼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맞춰서 서로의 어떤 공조가 필요합니다. 예쁘게 하시고요. 이 노래를 오늘 무한재생할 듯 하신 김미라님. 네, 좀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진짜 물드는 느낌이에요. 남화정님, 어디에 살고 계신지. 갑자기 저도 밀가루, 저 수제비 진짜 좋아하는데. 흐릿하고 선선한 날씨라 점심 메뉴로 감자 수제비 먹고 싶어서 지금 육수에 밀가루 반죽 만들어요. 감자가 팍 포실포실하게 이게 팍 쫀득하게 이게 착. 아, 동네 없나 수제비집? 예, 지금 상암은 볕이꽤나 뜨겁습니다. 자, 0892님이 신청하신 장혜진의 목소리입니다. 너라는 계절은.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5: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딸아이의 책상이 너무 지저분해서 참다 참다 정리를 좀 했어요. 그 틈에 수첩 하나를 발견했는데 제목 양쪽으로 하트 표시까지 해둔 비밀 수첩이었거든요. 이러면 또 엄마로서 유혹에 휩싸이죠. 그냥 덮을까 하다가 읽어봤습니다. 어머, 새롭게 시작된 친구와의 관계, 저한테 혼나고 써둔 다소 적나라한 불만들, 그리고 아이브

와 하이키 또 한로로 갔지. 그런 가요들 가사를 깨알처럼 받아 적은 노래 글도 있었고 글씨며 내용이며 딱 10대 소녀구나. 저 사춘기 때 생각도 나고요. 무튼 우리 딸 잘 크고 있구나 하고 흐뭇했습니다. 아니 비밀일기장을 넘기셨다는 거잖아요. 여기 넘기면 죽음, 책임 못짐 막 이런 거 써있을 텐데. 아니 정말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미 읽으셨다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건데 아무튼 이럴 때는 완전 범죄로 잘 은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아무튼 무엇보다 엄마 입장에서 읽었을 때 걱정스러운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 참 다행이고요. 뭐 마음은 평생 물가에 내놓은 아기 같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모 모르게 지나가는 편이 나은 일들도 아이들의 입장에선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밀 일기장의 유혹 앞으로 잘 끊어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확인하셨으니까 네, 덮을 용기도 얻으셨길 바라면서 6월 23일 화요일 문득 너에게 답장 전해봅니다.

지금은 목소리가 굵은 고3 청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일 같죠. 예. 저도 가끔씩 제 폰에 저장돼 있는 한 10년 전 사진첩 보다가 귀여운 거 발견하면 애들 야, 니네 이랬어 이러면서 가족 톡방에 올려놓고 자기들도 막 예 자기들한테 뭐 까맣게 옛날 같겠지. 근데 부모 입장에선 바로 어제 일 같기도 하고 저도 사실 아들 일기장 몇 번 훔쳐본 적이 있는데요. 도대체 알 수가 없더라고요. 수정님 그래도 이제는 안 돼요. 아시죠? 일기장은커녕 일단 아들 방을 열고 싶질 않아요. 라고 4788님 아 진짜 보통 엄마들이 남자 형제가 없을 때 이렇게 극단적으로 본인의 아드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춘기 아들들의 어떤 뭐 행동이나 뭔가 그런 것들에 적응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모두 조심하시라고 엄마들은 잘 걸립니다. 은폐 어렵습니다. 김주희님도 경고하셨고 그래도 일기장에 손글씨로 일기 쓴다는 게 너무 좋아 보이네요. 이건 맞지. 5765님 네. 자, 대학교 2학년 딸이 방학해서 집에 왔고요. 아, 얘가 타지에서 제대로 못 먹어 보여서 오늘 보양식 준비합니다. 라고 6378님 자, 행복한 하루 되시길 응원 드리면서 신청하신 제이슨 브라즈. 야, 이 가수는 정말 거의 매일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는데 3228 저희가 다 이렇게 또 잊지 않고 메모를 해두잖아요. 작가님들이 25920301님도 신청하셨어요. I'm yours.

자, 이영지의 Small Girl 3588님의 신청곡으로 제이슨 모라즈 I'm Yours에 이어드렸고요. 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오늘 아침에 고1 딸을 깨우러 들어갔다가 쓰레기만 한 봉지 가지고 나왔어요. 책상 위부터 바닥까지 현타가 왔습니다. 뭐 고등학생이니까. 네. 김진경님, 네. 마음을 다스리시고요. 관리비에 수도요금이 엄청 나온 거예요. 아니, 우리 고2 딸은 물을 뭐 어떻게 틀어놓고 씻는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안 들리는지. 수도요금이 그게 그렇게 어느 정도 나오셨길래 이렇게. 예. 아무튼 관리비 고지서와 문자를 딸에게 톡으로 보내봤습니다. 들은 척도 안 할걸. 박효정님. 일단 자기가 세상에서 필요하고 있는데 엄마의 수도요금 청구서가 내 일이겠어요? 네. 그래도 안 씻는 것보단 100배 낫지. 남자애들 그냥 예. 씻고 자! 아무튼 여러분 곧 방학인데 마음의 준비들 잘 하셔야겠습니다. 아, 이렇게 본인 손을 본인이 직접 앞에 아파 낳은 아이들인데 이렇게까지 뭔가 그게 또 지나야 나중에 또 끈끈한 기억이 생기고 그런 거잖아요. 요즘 차에서 즐겨 듣는 노래 도경수의 팝콘 신청해 봅니다 라고 박 기자님. 네, 최정임님도 그렇고 이 노래도 꽤 쌓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신청곡으로 도경수의 목소리로 듣죠. 팝콘.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자, 아유, 그 따님 그 사춘기 자녀분들 얘기하다 보니까 사연이 그냥 엄청 도착을 하고 있는데, 3372님, 저는 우리 딸 머리카락이 제일 무서워요. 맞아, 그거 청소하려면은, 아, 저도 이게 탁 그냥 분명히 그제 돌렸는데, 아, 오늘 나 세탁기 돌려놓고 나왔는데, 아, 내가 깜빡하고 있었네. 아, 저희 딸방은 로봇 청소기 진입이 금지입니다. 딸방에 들어가면 로봇 청소기가 쓰레기를 먹고 죽어요. 대박이네요. 아, 사망하셨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인간형 청소기가 들어가야지 되겠네. 저희는 딸 셋이 안방을 쓰거든요. 문 열면 도둑이 들거나 지진이 났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딩, 고딩, 중딩인데 지들 얼굴은 곱게 꾸미고 다니면서 저는 오늘도 쓰레기 봉투 큰 거 들고 들어갑니다. 라고. 아직 따님이 셋이나 있으니까 안방을 내어주셨군요. 아유, 참 노래 듣기도 참 저기 하고 시간이 1분 조금 안 남았는데, 우리 딸은 24살 어린이집 선생님인데요. 이분은 고발을 하셨어요. 얘가 안 씻고 자요. 아주 더러워 죽겠어요. 박정혜님. 어린이집 선생님인데 안 씻고 자더라도 아침에는 그래도 깨끗하게 씻고 나가겠죠. 아, 오늘 사연 들으니 우리 집 애들만 그런 게 아니구나. 정상적으로다가 잘하는 거구나 하고 위안하신다는 9513님. 요즘에 무건수행 중이거든요. 집에서 수도세뿐 아니라 최대한 집에 늦게 들어오기 놀이를 하는 건지. 힘내자고요. 있잖아요, 매일 듣는 왕청취자인데 오늘은 글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희한하게 오늘 상디 되게 웃겨요. 감사합니다. 안 웃긴 거보다는 웃긴 게 낫지, 날도 더운데. 그럼 내일도 꼭 오세요. 마칠 시간인데요. 자, 7115님 응원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수민입니다. 지금 활동 중인 신곡 트러블은 주체 못할 정도로 커진 짝사랑을 노래합니다. 처음 느끼는 두근거림에 좋아하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마음을 전해보겠다는 당찬 모습을 보여주는 노래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주눅들지 않고 솔직하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용기가 정말 멋진 거 아닐까요? 오늘 하루도 저희 신곡처럼 당당하게 직진하는 자신감으로 채워지길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반가운 친구 MBC 문화방송.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그저 평범한 그리고 익숙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어쩌면 매일매일 받는 최고의 선물 아닐까 싶습니다. 그 소중한 선물 같은 아침에 이런 좋은 음악 한 곡 더 얹고 시작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0: 1992년 아주 조그마한 스튜디오에서 공연한 음원이죠. 에리 클랩턴의 레일라 언프라우드 공연 가운데서 레일라로 시작한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이 에리 클랩턴 이 형님은 정말 여든이 넘으신 아주 큰 형님이신데 요즘 월드 투어 중이라고 합니다. 예, 그 연세에 그냥 전 세계를 그냥 투어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구경하려고 여행하는 것만 해도 힘들 텐데 여든이 넘은 연세에 공연을 하고 다니는 월드투어. 대단한 체력가 아닙니까? 유럽 공연은 이미 지난 봄에 마쳤고 이제 미국 일정이 쭉 남아있답니다. 공연 규모도 한 1,00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자그마한 사이즈부터 만 명 이상 되는 그런 큰 규모까지 아주 다양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는데 어쨌든 너무 멋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냥 하는 말이 언제까지 음악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무대에서 쓰러질 때까지 합니다라는 그냥 피상적인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실천에 옮기실 분들 같은 멋스러움의 그런 최고의 아티스트 에릭 크랩턴. 오늘 첫 곡을 그렇게 열었습니다. 아이고, 오늘 날씨가 햇살이 오늘의 주인공이더라고요. 햇살이 너무 좋아서 하루가 벌써 절반쯤은 성공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맑은 공기는 또 어떻게 해요? 맑은 공기, 간간이 부는 바람, 이게 다 조연급들인데 자연의 조건은 이렇게 완벽한데 우리 오늘을 맞이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괜찮으십니까? 예, 우리도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6월 22일. 23일이군요. 어제가 22일이었고. 오늘 6월 23일 화요일. 안녕하세요. 예, 여기는 이문세입니다.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지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7: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8: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9: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아주 맑고 투명한 오늘 날씨하고 참 잘 어울리는 조수미 씨의 목소리예요. 깨세라 세라 깨세라 세라 그냥 될 대로 되라. 어떻게든 흘러갈 거야. 냅둬라 냅둬라 뭐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가끔은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치열하게 살고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너무 애쓰다 보면 마음이 먼저 지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가끔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뭐 이거는 포기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그냥 내려놓음 뭐 요 정도 아닐까. 그냥 진짜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는 그냥 하늘에 맡겨두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깨세라 세라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예? 최선을 다했으면 냅두세요 이제. 우리나라 축구 경기가 이제 남아있는 게 목요일 내일 모레 오전 10시에 남아공하고의 이제 경기가 그러니까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비기면은 32강에 올라갈 수가 있고 이기면 뭐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남아공과의 마지막 경기 아 진짜 기대되고 뭐 사실은 좀 약간의 두려움도 있잖아요. 왜냐면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상대적인 어떤 그 판단은 우리가 좀 강할 것이다 했지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날의 컨디션 11명의 컨디션과 그 흐름과 뭐 리듬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 또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남아공과의 경기가 오전 10시잖아요. 근데 그 전에 7시에는 C조에 속한 브라질하고 스코틀랜드 경기가 있어요. 브라질이 현재 C조 1위를 마크하고 있는데 브라질 가수 티아고 요르크의 노래 한 곡을 듣겠습니다. 예, Fine.

그룹 아침이 불렀던 그 원곡의 느낌하고는 사뭇 좀 다르죠. 예, 박효신의 숙녀 예찬, 윈디시티가 편곡해서 박효신 씨 목소리에 약간 펑키한 리듬이 더해졌다고 할까요? 네. 좀 이색적인 숙녀 예찬을 들으셨어요. 효신 씨는 지금 베토벤이라고 하는 뮤지컬 한참 출연 중에 있다고 그러죠. 아, 베토벤. 그러니까 베토벤 역으로 나오는구나. 그렇죠? 거기 베토벤의 뮤지컬에 무슨 피아노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베토벤으로 나오겠죠. 멋있겠다. 베토벤인데 베토벤이 노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R&B로 해. 베토벤이 그 R&B의 그 느낌을 지금 쏙 빼고 완전히 뮤지컬 가수로 거듭났기 때문에 아주 그냥 박효신스러운 그런 창법이 아마 펼쳐질 거라고 생각해서 아주 기대되는 뮤지컬입니다. 날씨가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서울은 지금 너무너무 날씨가 햇살이 좋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포항은 새벽부터 아침까지 비가 와서 아직도 먹구름이 잔뜩이라고. 이문흥 씨 지금 문자 보내주신 거 보니까 부산, 여수, 구미도 흐린 것 같아요. 아, 이거 민망해라. 아, 이거 어떡하나. 우리는 지금 여기가 막 뽀송뽀송해서 그 날씨 좋고 뭐 공기도 좋고 막 그렇다 그랬는데 저쪽 남쪽 지방에는 많이 흐리고요. 그리고 그다지 덥지 않다고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어제부터 장마 같은 비가 계속 내리고 있다고요. 조영숙 씨. 그러고 보니까 6월 말쯤이면은 항상 장마 철이었는데 그 남쪽 지방에서부터 이제 장마가 조금씩 시작이 되는 것 같죠? 그렇구나. 지금 장마철이 이제 곧 다가와야 되니까 우리가 왜 집집마다 미리미리 좀 이렇게 점검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배수로 같은 거, 그런데 낙엽 같은 게 이제 퇴적이 돼서 이렇게 뭐 막히고 이러면은 나중에 뭐 저 뭐 물 날리라고 막 이럴 때는 막 그 넘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집안 곳곳에 있는 배수로, 배수구 이런 데 그냥 그거 점검만 해도 장마철을 대비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에서 기차 타고 울산 남창 오일장 가고 계시다는 분, 혼자 가는 거라 소풍 같다고 그러신 1427님에게 프랑스와 자르디와 이기팝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아, 이 노래 부를 때 두 사람 나이가 다 50대일 때라 그런가 목소리가 쨍쨍하기보다는 아주 깊은 그런 그리움 같은 게 있는 I'll be singing you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날도 더워지고 피곤해서 그런지 그녀가 요즘 자주자주 깜빡깜빡한다. 지난 주말 남편이 어딜 나가려고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꾀죄죄한 거다. 여보, 머리가 그게 뭐야? 좀 씻고 나가지. 응? 머리라도 좀 감고 나가라. 그랬더니 남편 하는 말. 아니, 머리를 왜 감고 가니? 나 지금 목욕탕 가는 건데. 목욕탕 간다고 어제부터 말했는데 당신 그거 까먹은 거야?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저번에는 그녀가 외출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여보 이거 갖고 가야지 하고 차 키를 줬다. 어? 아니야 나 차 안 타고 가. 그냥 운동 삼아서 얼른 걸어갔다 올라고. 그랬더니 남편 하는 말, 아, 당신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차를 안 가져가? 어? 그럼 어디 드럼통에다가 기름 받아올라고? 아이고야 기대되는데.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했는데 이거 이래가지고는 지금 내가 호랑이한테 물려온 건지 원래부터 내가 이 호랑이랑 같이 살았던 건지 그것마저 헷갈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나 오늘 선글라스를 쓰고 왔나? 아닌가? 아닌가? 안경만 쓰고 왔나? 그러면서 휴대폰 어디 있지? 나도 맨날 그런다. 오늘도 라디오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뭐였더라. 되게 재밌는 얘기였는데 하, 그거 생각이 안 나네. 기억의 매듭 풀리지 않을 땐

잠시 벗어나는 게 산책. 이럴 때 들으라고 만들어진 게 음악 아닌가? 그래, 노래 한 곡 들어야 되겠다.

Sixpence None the Richer의 There She Goes, There She Goes, 몇시고 몇시고 으로 들리셨어요? 그랬어요, 김진주 씨. 네, 그렇게 외우시면 좋겠다. 예, There She Goes인데 이게 몇시고로 그냥 읽으셔도 네 암울하지 않겠습니다. 팀 이름은 Sixpence None the Richer였습니다. 그냥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깜빡깜빡하면은 남편이 아이고 이 숙희도 많이 늙었네 그래요. 숙희씨 내가 아파트 문을 열고 나왔는데 왜 나왔지? 뭐 그런 거 있어요. 네. 나왔어. 아파트 문을 열고 닫았어. 근데 지금 어디 가려고 나온 거지? 이거 뭐더라? 그래서 다시 일단은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차분하게 생각을 해야 떠오르는 경우도 있죠. 김은경 씨 같은 경우 저도 어제 주머니에 자동차 기록 자동차 키를 넣고 세탁기에 냅다 빨아버려서 자동차 키 사망했어요. 아이고 어쩌면 좋아. 참 일상에 그저 작은 일인데 깜빡깜빡 해가지고 놓치는 것들 어처구니 없어서 나중에 생각하면 혼자 피식피식 웃게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최영희 씨도요. 저는 김치가 똑 떨어져서 주문해 놓고 주문한 거 까먹고 또 주문해서 김치가 어제 두 박스 왔어요. 아이고 남일 같지가 않다. 다 우리들의 얘기예요. 노경희 씨 계단을 올라가다 뛰어내려오는 학생하고 딱 부딪혀서 몸이 휘청했는데 순간 내가 내려가려고 한 건지 올라가려고 한 건지

까먹을 때도 있어. 아이고. 그 휘청, 예, 탁 부딪혀서 휘청했는데 가만있어 봐. 내가 내려가려는 건가 올라가던 길이었나. 아우 진짜. 아우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어, 다른 얘기예요. 다시 이 날씨에 집에 있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놀이동산

이런데 아니에요? 옛날 이름? 아닌가? 요즘은 웬만한 놀이동산은 다 퍼레이드 하나? 예. 근데 제일 크게 하는 데가 거기잖아요. 그 막 외국인들 막 와서 그 카 퍼레이드 같은 거 하고 동물 퍼레이드 하고 뭐 그런데 그건 항상 저녁 때쯤 하더라고요. 그렇죠? 끝날 때쯤. 어쨌든 즉흥적으로 놀이동산 가려고 하는 그 마음도 참 대단합니다. 예,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고 아, 여러분이 선택하신 방송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11시 3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의 노래 준비했어요. 크리스토퍼의 Heartbeats.

Calm down, calm down. 레마와 셀레나 고메즈. 그 나이지리아 출신의 가수 레마. 이 레마가 파티에서 첫눈에 반한 여인을 보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죠. 그 파티장에 파티장에 가면 일단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들떠 있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기대에 차 있고 막 파티 와 오늘은 어떤 음악이 나올까?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서 춤을 출까? 막 그런데 저쪽에 노란 원피스를 입은 여인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와, 첫눈에 반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향한 그 열정적인 사랑의 표현을 구애 작전 들어가는 거죠. 그 노래가 바로 이 Calm down. 걱정하지, 긴장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당신에게 반했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으세요. 그게 마음 놓을 일이야? 저쪽에서는 긴장하는데. 그렇죠. 저는 당신에게 이미 빠졌으니 긴장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예. Calm down, calm down. 이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렸던 오늘의 선곡이 혹시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거 꾹꾹 눌러주세요. 예. 오늘 첫 곡이 에릭 클랩튼의 레일라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조수미 씨의 꾀세라세라, 티아고 요르크의 파인, 박효신의 숙녀에 찬, 프랑스와 자르디 이기팝의 I'll be singing you, 그리고 식스펜스 넌 더 리처의 There She Goes, 크리스토퍼의 Beat Heart, 그리고 지금 들으셨던 세레나 고메즈의 Calm Down까지. 괜찮았나? 어떨까? 예. 어떤 분들은 선곡이 너무 좋아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외에도 더 많은 반응이 있기를 바라겠고요. 혹시나 방향을 틀고 싶으시면 오늘은 좀 늦었나? 내일쯤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한 시간 내내 배달해 드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하니까 내일쯤 좋은 곡들 선곡해서 저희들에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타시는 그 행운의 주인공에게는 또 선물도 저희가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오랜만에 빅마마 노래를 준비했는데 진짜 다른 퍼포먼스 없이 오직 그냥 노래만 승부를 건 참 보기 드문 귀한 팀이었죠. 빅마마의 데뷔곡, 예, 이 노래가 2003년도 노래인데 이 노래가 울려 퍼질 때 여러분 어디서 뭐 하셨나요? Breakaway.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마

0: 깔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태아만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 갈갈이 박준형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자, 우선 내일 아침, 수요일 아침 첫 곡, 여러분이 추천해 주실 노래 있으시면 지금 방송 끝나기 직전까지 신청해 주십시오. 우리가 늘 첫 곡은 약간 좀 설레이는 또는 기분 좋은, 좀 약간 발랄한, 시간을 여는 그런 음악으로 항상 분위기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셔서 첫 곡을 여러분들이 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미니메시지로 함께 해 주세요. 자, 오늘 끝곡은 Let's Be Friends라는 제목의 핑크 마티니 그리고 차이나 퍼브스의 연주와 노래로 끝맺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마워요. 저는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칡덩굴, 새뜨개, 환삼덩굴의 지표인 하늘 아래.
1: 아, 그 기똥차네유. 하늘 아래 미탁재.
0: 효과 좋은 하늘 아래 경농이 만들어유.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반가운 친구, MBC 문화방송.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마구마구 김신영입니다. 4321번님의 사연입니다. 이번 월드컵 덕분에 초면인 나라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퀴라소, 카보베르데 등등 이젠 평생 기억할 것 같아요.

두 나라 다 최대 이변이라고 불리면서 지금 실력을 뽐내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몰랐을 뿐 그들은 늘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거죠. 자, 자기 자라에서 열심히 땀 흘리는 모두를 응원하며 정화의 만곡 출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정화의 명곡 김신영입니다. 화요일 들으신 첫 곡은요. 오랜만에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노래 듣고 오셨고요. 그렇죠.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을 통해서 정말 초면인 나라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 그중에서도 또 퀴라소 그리고 카보베르데 요 두 나라는 정말 그 서사가 또 있고 예 퀴라소가 이제 그 우리 2006년도 아르보카드 맞죠? 예 우리 감독님이 예 그 나라에 이제 또 감독님이 되셔가지고 이미 뭐 시작전부터 사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 첫 경기가 원래 이제 독일 대 이제 퀴라소였는데 7대 1로 비록 졌지만 퀴라소 역사상 첫 골을 넣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에콰도르에서는 0대 0 퀴라소가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승점 1점을 예 거둔 이것도 경기고 요 다음 경기가 이제 코트디부아르 조금은 이제 좀 강한 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퀴라소의 선전을 예 저는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보베르데는 일단은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어요. 예 승점 지금 2점이죠. 예 무승부 해가지고 2점입니다. 우루과이를 상대로 2대 2로 하면서 사실은 골키퍼 이야기 예 골키퍼 이야기를 또 안 할 수 없는데 역시나 우리 6265번님이 카보베르데 아, 40살 골키퍼가 어제도 선방을 했죠. 어머니도 관중석에서 열심히 응원하시더라고요. SNS도 지난 일요일 기준 1,400만 명으로 늘었대요. 라고. 어우, 너무 부럽다. 어머니가 사실은 못 오셨어요. 첫 경기 때. 근데 이제 또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또 경기를 보셨죠. 예, 거기에서 굉장히 또 멋진 선방을 또 많이 했죠. 그리고 우리 0210번님, 서로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한다. 예, 우리 파이팅 하자라고 했더니, 제 말인가요, 신디? 오늘 일하면서 땀을 한 바가지 흘려가지고, 냉면 63으로다가 나트륨과 단백질 보충 중입니다. 근데 냉면 2인 먹었더니 끝이네요. 곱빼기로 시킬걸. 선생님, 곱빼기 시킬까 말까 할 땐 그냥 시켜라. 예. 와, 또 큰일 난다. 예. 그니까, 내 몸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오늘은 더 많이 먹는다. 그러면 이제 더 많이 드세요. 예. 그러고 나서 뭐, 예, 뭐 산책. 오늘 더워요. 오늘 산책 더우니까. 일해서, 예, 예. 정신적인 이, 예, 스트레스도 이것도 꽤 칼로리 소모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제가 박사 나라니까 그냥 어디서 주워들었다. 예, 말씀드리고요. 오늘 3, 4부 선생님! 선생님 모십니다. 에서는요. 벌써 시즌3를 맞이한 화제의 여행 리얼리티 MBC 위대한 가이드 3의 두 주역이죠. 최다니엘 그리고 김대우 아나운서 요 두 분과 함께 할 테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라면서 박두리
1: 네
0: 집순이
2: 네
0: 우리 어여 가야 됩니다. 정화의 만국 1, 2부 함께하는 거분들 감사한 거분들 뭐든지 한번 올라보자라는 마음으로 모셔볼게요. 들어오세요. 두드라만 돈
2: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1: 삼일제야
0: 롯데렌탈
2: 멕시칸
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0: 오뚜기 카레
2: 백조싱크
0: 감사합니다.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3: 우리 아이 두드람
5: 나왔어.
3: 우리 남편 두드람
6: 우리 가족 두드람 든든해요 두드람.
3: 맛있는 두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

0: 대체 도드람.
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4: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5: 현대 오피스.
6: 지긋지긋 무조맨
7: 디어실 원스야.

0: 수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역시 편집해놨다.
1: 왕대박잔치 선물 서브르. 자, 2주 연속 선물을 받아가셔가지고 MBC의 산타 김신영이도 매우 해피하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선물부터 공개합니다. 피부 건강 챙기세요. 기미관리 세럼. 커피 한잔 잊지 마세요. 핸드드립 커피. 한국인의 매운맛 김치 세트. 예, 기미관리 세럼, 핸드드립 커피, 김치 세트, 요 선물 3종 세트가 탐나는 분들, 저 김신영이와 전화 연결 후에 퀴즈를 맞추시면 되는 건데요. 이따가 위대한 가이드 3를 홍보하러 우리 김대우 씨, 최다니엘 씨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유명한 관광 명소를 맞춰라! 1분 안에 국내외 유명 관광 명소. 우리 또 7문제 이상을 맞추면 바로 성공이고요. 시간 관계상 모르겠다. 패스 가능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나는 좀 여행 좀 가봤다. 혹은 나는 여행 프로 매니아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사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면서 저희 노래는 두 곡 듣고 올게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프로미스 나인의 Stay This Way 듣고 올게요.

네,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프로미스 나인의 스테이 디스 웨이까지 듣고 오셨고요. 선물 쌉으로 오늘은요, 바로 유명한 관광 명소를 맞춰라 자칭타칭 여행 가이드 선생님들의 사연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6997번님, 저 네이땡 여행 인플루언서입니다. 오, 퀴즈 한번 풀어보고 싶네요.

0: 보여주셨고요. 우리 3853번님, 저요, 국내외 여행 안 가리고 다 좋아합니다. 역마살이 있는지 집에 있는 게 제일 지루해요. 라고. 야, 전 집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한데. 나가시는 분들이 진짜 저는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7922번님, 가는 곳만 가는 여행자인데요. 하나라도 얻어 걸리길 바라면서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9896번님, 여행 가고 싶은 자영업자입니다. 장사도 안 되는데 퀴즈 마치고 텐션 업 하고 싶어요. 크크크크크, 크몬! 이라고 해주셨어요. 아, 일단은, 뭐, 국내외 여행을 안 가리고 다 좋아한다. 역마살이 있는지 집에 있으면 나 지루하다 하시는 분들, 예, 저와 반대되는 분 전화 한번 해볼게요. 자,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집에 있으면 막 근질근질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예. 오늘은 그래도 약간 기본 상식 있으신 분들은 다 맞출 수
1: 네.
0: 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정의의 망국입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아이, 반갑습니다. 자, 자기소개 한번.
1: 저 세종시에 사는 세남매 엄마입니다.
0: 아, 세종시 삼남매 엄마.
1: 네.
0: 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1: 일하는 중이었어요.
0: 아이고, 지금 저기 탕비실이에요, 어디예요?
1: 아니요. 1인 사무실이라 괜찮습니다.
0: 아유, 뭐 그러면 시원하게 말씀하시겠네. 아니, 요즘에 국내외 여행을 안 가리고
1: 네.
0: 그 여행을 좀 자주 가는 편이다라고 하셨어요.
1: 네네네.
0: 그러면 국내 여행지 최애 여행지 한 곳이랑 해외 여행지 최애 한곳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1: 국내는 여수 좋아하고요.
0: 여수 좋아하시고.
1: 네네. 국외는 베트남 좋아합니다.
0: 아, 베트남 많잖아요. 하노이도 있고 다낭도 있고 나트랑 있고 짝 있잖아요.
1: 여러 군데 가봤는데,
0: 네?
1: 그, 한우, 아니, 저기, 다낭 옆에 있는 호이안 좋아해요.
0: 아, 호이안.
1: 네,
0: 예.
1: 너무 예뻐요.
0: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베트남 음식이 맛있어요.
1: 네, 너무 맛있어요.
0: 맞아요. 그게 뭐, 막 한국이 그립거나, 그건 있죠. 김치라든지 뭔가 칼칼한 게또 땡기긴 하기는 하지만, 그러면, 요런 거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집을 지루해 하는구나. 내가 역마살이 있구나. 언제부터 아셨어요?
1: 혼자 살기 시작할 때부터
0: 아, 혼자
1: 집에 있으면
0: 살기.
1: 너무 심심하고, 네, 나가면은 그냥 나가면 오히려 혼자 있어도 재밌는데, 집에서는 혼자 있으면 심심하고 재미가 없어요.
0: 좋다. 아니, 그러면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삼남매 어머니시잖아요.
1: 네네네.
0: 가족들과 5성급 호텔 여행 대, 나 혼자 베트남 여행. 하나, 둘, 셋. 베트남
1: 그래도
0: 여행이군요.
1: 가족들과 호텔 여행?
0: 억지로 하지 마시고, 예, 저희가 솔직히, 솔직히.
1: 네, 나 혼자 베트남 여행이요.
0: 엄마도 엄마만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쵸?
1: 네, 절실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절실한 우리 어머니, 우리 세종시 삼남매 어머니, 지금부터, 제한시간 60초, 딱 1분 안에 7개의 문제를 맞추면은 바로 기미관리 세럼, 핸드드립 커피, 김치 세트까지 저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1: 네.
0: 자,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1: 파이팅!
0: 화이팅! 자, 유명 관광 명소를 맞춰라! 자, 지금부터 문제 시작! 첨성대 석굴암으로 유명한 관광지는?
1: 경주.
0: 오케이! 게장과 갓김치가 유명하고 장범준의 노래로 잘 알려진 관광지!
1: 여수.
0: 오케이!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으로 유명한 도시!
1: 파리.
0: 오케이! 바다를 타고 다니는 물의 도시로 유명한 곳! 배를
1: 베니스?
0: 타고 다니는 뭐라고요? 오케이.
1: 베니스, 베네치아, 네.
0: 오케이. 자, 한옥마을과 전동 성당이 있고 콩나물 국밥 유명한 곳.
1: 선주!
0: 오케이. 꿈돌이와 빵의 도시로 유명한 곳은?
1: 대전!
0: 오케이. 요즘 걸그룹 르센네 야호 덕분에 유명해진 곳. 자, 패스 가능해요? 자, 자유의 여신상 샌드로파크 타임스퀘어로 유명한 도시는?
1: 워싱턴? 아, 뉴욕!
0: 자, 뉴욕! 정답!
1: 네, 뉴욕.
0: 오케이! 통과! 아, 통과, 통과, 통과! 오케이!
1: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너무
0: 그쵸. 이게
1: 깜짝
0: 생각보다 머리가
1: 놀랐어요. 네.
0: 하얘져요. 예, 일단은
1: 네.
0: 일곱 문제를 맞추셨기 때문에 저희가 기미갈리 세럼, 핸드드립 커피, 김치 세트, 이 3종 세트 바로 우리 삼남매 어머니께 보내드리고요. 네.
1: 네, 감사합니다.
0: 이 기쁨을 누구

0: 아이들과 남편에게.
1: 아 좋다. 예, 아이들과 남편에게 바치겠다까지 또 말씀드리고. 네? 지금 우리 022번님 선물들 대 베트남 여행 어느 걸 선택하시겠나요?라고 짓궂다.
0: 오, 당연히 베트남 여행입니다.
1: 와, 그렇죠. 우리는 자유를 더 갈망한다. 예,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네. 삼남매 어머니 일단 감사 네. 땡큐고요.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신지도 건강하세요.
1: 네, 감사합니다. 야, 봐봐요. 여러분들 이 퀴즈가 사실 어렵지 않아요. 정지원 씨, 생각보다 할만하다. 다음에 한번 더 여행지 해주세요. 라고 하셨고요. 801번님, 나도 워싱턴이라고 했어. 헷갈려. 라고. 워싱턴은 예, 저는 가본 적은 없고 뉴욕 하면은 저기 뭐 베이글이라든지 예, 센트럴 파크는 일단은 무조건 예, 뉴욕 예, 타임스퀘어에서 우리가 싸이의 강남 스타일 예, 요게 이제 또 노홍철 유재석 씨 해가지고 무한도전 팀이랑 또 같이 했었고 BTS도 예, 타임스퀘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알았다 또 말씀드리고 아 우리 0155번님. 아 신디의 최애 여행지는 어디예요? 라고 하는데 저는 일본이 좀 편합니다. 예, 아무래도 렌터카를 사용을 하고 운전을 할 수 있어서 제일 가깝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일본이고 국내는 저는 전 대구요. 예, 대구가 덥긴 더워도 정말 모르시는 맛집들 요즘에 막 뭉태기 막 이런 거 막 드시잖아요. 근데 대구 찐 맛집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대구로 예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 022번님 집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너무 신들이 과소평가했네요. 저도 여행자다. 예 또 말씀드리면서 1부 끝고 2팀의 컴백을 기다립니다. 뉴진스의 어텐션 이 노래 듣고요. 신영 나이트로 돌아올게요.

0: 내 밑학제 써봤냐고요.
1: 확실한 거유?
0: 그유 써봐요. 칡덩굴 새뜨개 환삼덩굴에 지켜인 하늘 아래.
1: 아, 그 기똥차네유. 하늘 아래 밑학제
0: 효과 좋은 하늘 아래 경렁이 만들어유.
2: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7: 뿌리 피플! 화끈하게 놀고 싶으면 화요일! 여러분 흥 땡기시나요? 정말 흥이 필요하신가요? 여러분들의 흥 자판기에 신용라이트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BGM은요, 오랜만에 우리 요정 언니들, 예, 씨, 유진, 시우 앞에서 SES의 락큰나라 땡겨볼게요. 들어오세요! 허! 자, 여러분들, 처음부터는 깜찍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 노래 너무 신나잖아요. 이 노래 너무 신나요. 우리 조진아 님께서 어제는 나 혼자 산다 신디 먹방 15분 동안 봤고요. 오늘은 신용나이트 플라이트로 뛰어봤어요. 라고. 아유, 뛰러 왔다. 예, 땡큐. 예. 어, 또, 예, 요번 주죠. 요번 주나 혼자 산다. 또 김신용 팬이 또 방영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큰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아마 다음 주에 또, 예, 기깔난. 예, 레시피가 있어요. 기깔난 레시피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빨리 오셔가지고 이번 주에 또 부탁드리고 아는 형님 여러분들 아는 형님 꼭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해요. 자, 우리 안정숙 씨 컵라면 먹다 젓가락 던지고 입장했습니다. 컴온. 마저 먹어. 마저 먹어요. 예, 우리가 간주 그 앞간주 때는 우리가 예, 좀 쉴 타임이 또 이따까지 또 말씀

드리고요. 아, 우리 막내 웨이터 웬일입니까? 예, 최경문 씨가 어제 합격 기운 받고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이지혜의 로켓 파워 비트 감별 해주세요. 비트 감별 합격하면요, 뉴 신상 선물이 있죠. 떡볶이 세트 그리고 명예의 전당 샌리스트까지 올라간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지혜 로켓 파워 갈게요. 컴온. 신비롭다.

찌릿찌릿했어요. 예, 여러분들 뭐 말인지 알겠죠? 예, 우리 0855번님 밉지 않은 관종 언니 예 탈락이라고 예 탈투돌락 예 깔끔하게 하셨고요. 다음 노래 오랜만에 또 클론의 뻥키 투나잇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발판 갖고 오세요. 예, 펌땡 갖고 오세요. 펌땡.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땡큐. 예. 아, 우리 임명선 씨. 두나이 두나이 앞뒤 어디 중간 두번 점점점 오케이. 예. 여러 옛날에는 우리가 왕년에 펌땡 예, 유행했을 때그 오락기 앞에다가 700원 예, 얹어 놨잖아요. 예. 다음 순위, 다음 차선 뭐 이런 게또 있었다. 예. 우리 신수연 씨. 저 이거 무조건 더블로 뛰었는데 요즘 펌프는 이게 없어 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예. 옛날에 진짜 메비우스의 띠막 이런 거 이제 막 이런 거 이거 있었는데 예 그다음에 마지막 판에 이제 발바닥 가운데 있잖아요 그거 이제 무릎 두 개로 빵 요거 하면 이제 옆에서 이제 박수 받고 부러움 받고 이랬더랬죠 예또 말씀드리고요 잠시만요 이분 새싹인데 지금 고민 사연이 하나 왔어요 우리 87

7738번님 마지막 술로로 남은 친구에게 청첩장 받았어요. 이제 저만 남았네요. 과장님의 형님이랑 소개팅 해버릴까요? 아, 욱하는 마음에는 하지 마세요. 예, 욱하는 마음에는 하지 마시고 일단은 저는 한 번은 만나봐야 된다. 예, 한 번은 만나보고 뭔가 조금 느낌이 동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뭐 예, 또 다음에 또 인연이 생길지 또 있잖아요.

0: 친구들 봐. 나미가
1: 나미가
0: 자, 자 친구의 결혼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커버. 자 과장님의 형님이랑 일단 한번 만나보세요.

오케이, 땡큐. 아, 예, 오케이, 땡큐. 아, 지금 아까 우리 또 과장님의 형님이랑 소개팅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일단은 새로운 인연을 한번 만나봐라 라고 했는데 지금 님이 됐다 남이 됐어요. 의견들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백진아 씨, 저는 반대입니다. 안 좋게 끝나면 과장님이랑 미묘해질 수 있어요. 아, 그러네. 황명민 씨, 직장이랑 얽히지 말아요. 경험자 조언이에요. 밖에서 찾아요. 예, 우리 선생님 밖에서 찾으세요. 예, 깔끔하게. 예, 저는 또 여러분들이 한 두 명 이상 예, 똑같은 의견이다 바로 가요. 예, 다수결이에요. 예, 일단 엮이지 말자. 예, 엮이지 말자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 3200번님 제목부터 와닿는 노래를 발견했어요. 강남에 대기나 잘하세요. 시크하다. 여기 사춘기다. 노래가 사춘기다. 어, 그렇다면 예, 떡볶이 세트를 받을 수 있는지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 있는지 한번 검사 한번 해볼게요. 예, 대기나 잘하세요. 갈게요. 컴온! 자, 우리 문용 피디님. 웅장하다. 어, 웅장하다.

야, 느낌 너무 좋다. 느낌 너무 좋다. 이 노래는 뭐 거의 제 응원가다. 예, 그리고 시크하고 내 속마음을 너무 잘 파악하고 있는 노래. 대기나 잘하세요. 예, 이분께는요 저희가 떡볶이 세트 보내드리고요. 명예의 전당 샌리스트에 올라간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2022번님, 남이가 대기나 잘하세요. 세계관이 이어지네요. 나 이런 노래 너무 좋아하잖아요. 예, 2800번님, 어제부터 합격률이 높네. 떡볶이 몇 개 남았어요? 추조합니다. 넉넉해요. 예,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예, 저희가 러프하게, 예, 쟁여놨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다음 노래, 예, 떡볶이 먹을 때 물 한잔 하세요. 예, 박군이에요. 한 잔에.

아우, 시원하다. 예, 뭐, 노래만 들어도 얼마나 시원합니까? 우리 서정석 씨, 다 같이 야장에서 치킨에 생맥 한잔 하고 싶다. 아우, 너무 좋죠. 근데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아요. 예, 깔끔한 탄산음료 너무 좋다. 우리 박세영 씨, 신디는 정말 50년 경력의 품바 공연하시는 분들과도 어깨 칠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꿈은 버들이에요. 예, 일단 제가 장구 배우면 진짜, 예. 자, 진짜 버들이, 예, 어깨 옆에서, 예, 같이 한번, 예, 지지고 볶고, 예, 겐지겐지 갱갱을 한번 해보고 싶다 또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라스트 송, 예, 제키야, 컴백! 갈게요, 컴백! 자, 여러분들, 여의도, 우리 목동에 계셨던 여러분들, 얼른 상암으로 컴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컴온!

Come on, 그는 내 슈퍼스타.

지켜와.

0: 땡큐. 예. 우영 마늘인데요. 예, 김신영이 재픽 컴백까지 예, 한번 불러드렸고요. 저희는 사랑하는 광고로 컴백!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0: 네, 여러분들 신형 나이트 또 신나게 또 달려봤고요. 저희는 제정신으로 컴백해야죠. 예, M스트리트의 For My Love 이 노래 듣고요. 최단희의 김대환 아나운서와 함께 돌아올게요.

0: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경농 뉴스. 바이러스 매개 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1: 비결이 뭔가요?
0: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1: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0: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1: 경농이 만듭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

0: 1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망고 김신영입니다.
1: 정원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여행 예능 위대한 가이드 3에 김대호, 최다니엘 씨와 함께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박두리.
2: 네.
1: 집순이.
3: 네.
1: 자, 정원의 망고 6월 상품, 그리고 3, 4부 함께 하는 그분들, 감사한 그분들 한번 모셔야죠. 들어오세요. 정화의 망고 2월 상품 소개 바로 드립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3: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2: CJ 바이오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1: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3: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2: 비타케어너스 헬스앤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1: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3: 스페인 기미명가 벨라오로라에서 기미관리 세럼,
2: 지구인의 입맛 정복 완료 상상 떡볶이에서 떡볶이,
1: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 문어크림,
3: 로스트포스트에서 파나마 블렌드 커피,
2: 내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1: 안이분드 촥 갓바디에서 안착된 뒤
3: 조미료 무첨가 더푼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2: 키노피 7cm 운동화 타린 로즈에서 신발 교환권을 드립니다.
1: 3,4부 함께하는 그분들 만나봐야죠. 빙그레,
3: 주식회사 해리자보에,
2: 키움증권,
1: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3: 한인제약,
2: 현대해상화재보험.
1: 감사합니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천?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잠깐.

오늘 함께하는 분들 프로그램 관련 기사를 보니까 박명수도 혀 내두른, 김대호 고립위기, 최다니엘 돌발 실종, 이 정도면 뭐 거의 예능계 해병대 캠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재미 보장, 시청률 고공행진 달려보자 강조해보며, 자 오늘 선생님을 모십니다. 에서는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30분 하이퍼 리얼 버라이어티 여행 프로그램이죠.

0: 위대한 가이드 쓰리의 김대호 최다니엘과 함께합니다. 자,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일 라디오 보고 계십니까? 예, 유튜브 무흐즈까지 열려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팔로우까지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위대한 가이드 시즌 3 우리 최다니엘 김대호 씨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김대호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2: 네, 최다니엘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예, 우리 문현 피자님. 예, 저 빵빠레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아이고, 엎드려 절박. 감사합니다.
0: 예, 예. 저희가 소스가 한 80개 있거든요. 요걸 좀 이제 많이 써야 된다 또 말씀드리고. 네. 잠시만요. 시작과 함께 지금 지인 문자가 도착을 했어요.
2: 아, 그래요?
0: 8586번님. 최다니엘 실제 동네 친구입니다. 어. 방송 성격과 실제 성격 완전 똑같아요. 흥해라 다니엘 친구야, 우리 집 반려견 이름 심바야, 누군지 알겠지? 라고. 어? 알고 계십니까?
2: 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0: 오 진짜?
2: 네, 심바를 들으니까 알 것 같아요.
1: 방송을 되게 철저히 준비하고 왔네요. 엄청.
0: 약간 친구도 좀
1: 생방송을. 예.
2: 네. 아니 진짜 이거는 심바 친구는 네. 이렇게 막 매일 연락하고 이런 사이가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라디오를
0: 근데 저희가 약간 의심적인 게 네. 심지어 이분이 정오의 망국 오늘 첫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혹시 문자로 언지를 주셨는지.
2: 아니요. 전혀 아니고.
1: 역시 연기자다. 티가 하나도 안 나네요.
2: 아니 신바 친구는 제가 이제 이사 가서 처음 이제 알게 된 친구예요.
0: 동네 친구. 정말 네. 동네 친구. 그리고 사실 두 분을 오가면서 방송에서 만나긴 했는데 방금 전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오의 망국에는 첫 출연이세요?
1: 첫 출연입니다.
2: 맞아, 첫 출연.
0: 두 분 다. 네. 자, 첫 출연입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 그러니까.
0: 제가 최초 단독 네. 매니아예요.
2: 네. 아, 진짜요?
0: 네. 또 그러면 이제 또 기자 선생님들께서 네. 정오의 망국 네. 단독 해가지고 달아주시니까 좀 부탁드리고. 저는 사실 우리 김대호 아나운서는 네. 예, MBC 복도에서 예.
1: 오며 가며
0: 예. 마주치고 이제 엘리베이터.
1: 맞아요. 엘리베이터 예.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그 뉴스 라디오 뉴스 하는 뉴스 부스가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은 많이 뵀어요. 예.
0: 정말 서로 낯을 많이 가려 가지고.
1: 많이 가리잖아요.
0: 예. 그래서 안녕하세요.
1: 화장실 앞에서 이렇게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예. 아, 진짜 그렇게만 인사해요?
0: 예. 예.
2: 아, 진짜.
0: 또 인사는 또 우리 서로 잘해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했었고. 아, 두 분 지금 이 시간대가 사실은 점심 시간대잖아요.
1: 네.
0: 어떻습니까? 평소에 이제 스케줄 없을 때 이 시간에 주로 뭐 하십니까? 예, 우리 다니엘.
2: 일단 저는 그냥 집에서 밥 먹고 조금 네. 휴식을 좀 취하고 예. 뭐 커피 한잔 하거나 아니면 커피. 이제 강아지가 있어서 강아지랑 좀 놀거나.
0: 우리 김대호 아나운서는요?
1: 자, 저는 사실 뭐 요 시간대 뭐 요즘에 사실 쉴 시간은 없어요.
0: 아, 그렇죠.
1: 네.
0: 바빠.
1: 네. 그게 아니고 네. 그리고 오늘 오면서 네. 사실 이 정오의 희망곡 오늘 하루 스케줄 하나 네. 있어가지고
0: 네.
1: 제가 요거는 제가 오늘 진짜 되게 신기한 경험인데
0: 예.
1: 제가 자전거 타고 이제 출퇴근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매니저 없이 네. 이제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근데 네. 지나가는데 누가 오빠 하는 거예요.
0: 오.
1: 그래가지고 누군지 딱 봤는데 예? 본면을 쓰고 있더라고요.
0: 본면을 썼어요?
1: 그래서 누군가고 봤더니
0: 예?
1: 우리 위대한 가이드 같이 출연했던 효정 씨 있어요.
2: 아, 효정이?
1: 오마이걸의 효정 씨.
0: 오마이걸의
1: 효정 씨가
0: 예.
1: 테니스 치고 그 효정 씨도 저희 홍제동 쪽에 그 동네 살거든요.
0: 예.
1: 거기를 테니스 치고 운동 오는 길에 저를 마주친
0: 와.
1: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해가지고 오늘 정오희망국에서 네. 얘기해도 되는지
0: 예.
1: 만난 거
0: 예.
1: 괜찮다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한 경험을 공유합니다.
2: 아, 그러면 이걸 인연으로 어떻게 효정 씨랑 어떻게
0: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고요. 지치고요.
0: 예. 예. 아니,
1: 자꾸 반복되는 것들이 예. 저를 화나게 만들어요.
0: 제가 위대한 가이드 시즌 3인데
1: 네,
0: 예.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30분에 화나면 안 되잖아요.
1: 네, 맞아요.
0: 서로 화내지 말자.
1: 네.
0: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2151번님 두 분 혹시 나는 솔로 홍보하러 오신 건 아니죠? MBC
1: 네.
0: 예, 위대한 가이드 와 무려 시즌 3예요.
1: 시즌 3입니다. 정확히 예. 말씀드리면 시즌 1, 2 그리고
0: 예?
1: 2.5 그다음에 3.
0: 그럼 사실은 시즌 약간 4잖아요.
1: 그렇다고 4잖아요. 봐야죠. 예. 예.
0: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점오가 나왔다라는 거는 잘 된 거거든요.
1: 예, 예. 열심히 했습니다.
0: 잠시만요. 이런 문자가 하나 왔는데 우리 김대호 씨가 직접 한번 읽어주시죠.
1: 네, 6620님이 예? 신디 김대호 아나운서가 예전에 98kg까지 나간 적이 있대요.
0: 오.
1: 돌아온 신디 질 수 없잖아요. 0.1톤 가봅시다.
0: 저는 이런 거는
2: 이건 누구를 위한 문자죠?
0: 이건 6620번님이 그냥 보고 싶은 거. 그냥. 살 많이 빼셨어요?
1: 고3 때 제가 이제 이거 또 구하셨네. 제가 거의 한 90kg 후반대까지 갔다가
2: 형이에요?
0: 거의 진짜 0.1톤 예. 찍을 뻔했네.
1: 고등학교 때 거의 목도 거의 안 보일 정도로.
0: 그렇죠. 예. 예.
1: 근데 이제 재수 생활을 하면서 좀 많이 뺐어요.
0: 이게 약간 고생살 플러스.
1: 맞아요.
0: 예. 운동살 있고.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최애 음식은 뭐예요?
1: 아, 저는 사실 많이 그러니까 밥을 엄청 먹었어요.
0: 아, 근데 밥이 맛있을 때가 있어요.
1: 밥을 예. 밥통을 끌어안고 먹었어요.
0: 아.
1: 예. 그래서 나중에 이게 학교 갔다 오면 밥통에 이게 밥이 좀 이렇게 좀 남아 있잖아요. 거기다가 뜨끈한 그 상태에다가 물을 넣어요. 그럼 미지근하게 죽처럼 되거든요.
0: 그렇지.
1: 예, 그럼 거기다가 어머니가 갓한 김치나 아니면 이런 것도 그냥 하나 척 올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먹고 그랬어요.
0: 난리 나지.
1: 예.
0: 저도 오이지 하나로 밥통 하나를 그냥
1: 너무 맛있죠.
0: 확 맛있어요.
1: 그런 것도 살찌는 것 같아요.
0: 잠깐만요. 우리 최단지 씨. 그냥 쭉 그 몸무게죠, 사실은.
2: 저는 거의 계속 비슷해요.
0: 그렇죠.
2: 많이 찌지도 않고 많이 빠지지도 않고.
0: 그러면 혹시 소식가예요, 혹시?
2: 아니요, 저도 예전에 많이 먹었다가 지금은 조금 양이 줄었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피자 같은 거 한 판 시키잖아요, 라지.
0: 라지.
2: 다 먹었거든요.
0: 그럼요.
2: 지금은 한 반 판.
0: 어머나.
2: 치킨 한 마리 한 지금은 다 못 먹고 예전에 다 먹었고. 예.
1: 그 다니엘 씨는 그 입이 조금 이게 좀
0: 짧나?
1: 음식을 가려요. 가리는 좀 가리는 편이에요.
2: 가리는 게 아니고요. 저에게 좋은 것들. 제 입이 제 기분이가 좋아질 만한 음식들을 자주 먹죠.
0: 나의 본능에 충실한 것들.
2: 그렇죠.
0: 또 말씀드리고 잠시만요. 우리 최다니엘 씨에게는 음성 편지가 하나
1: 그만해요.
0: 도착했습니다.
2: 아니
0: 여기 많이 심어놨네.
2: 아니 나 아무런 프락실을. 정보 없이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0: 혹시 누군지 짐작하십니까?
2: 전혀 아예 짐작이 안 돼요.
0: 자, 일단은 짐작을 못 하니까 저희가 한번 들어보죠.
1: 뭐지?
0: 최다니엘과 예능 찍기.
3: 네.
0: 한 번도 방송국에서
3: 한 번도 뵌 적 없습니다.
0: 진짜.
3: 사실 제가 예전부터 꿈꿔왔던 게 연예계에 생각보다 다니엘이란 이름이 많아요.
0: 꽤 있어요.
3: 그래서 뭔가 다니엘 모임을 해가지고.
0: 우리 최다니엘님에게 한 마디 해주세요.
3: 선배님 항상 연기 너무 너무 잘 보고 있고요. 같은 다니엘이어서 영광입니다. 저희 다니엘끼리 또 좋은 진정한 브라더후드가 되면 좋겠습니다.
0: 바로 우리 강다니엘 씨.
2: 와.
0: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이제 군입 때 전에 나오셔가지고 최다니엘 씨를 딱 꼽더라고요.
2: 와, 저 생각도 못했어요. 강다니엘 씨. 와.
1: 혹시 저는 죄송한데 이대호 씨는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0: 이대호 씨는 지금
1: 바쁘신가요?
0: 바쁘세요.
1: 바쁘시게.
0: 지금 요즘에 저 유튜브 콘텐츠 많이 하시고. 두 분이 함께
2: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0: 그렇죠.
2: 공석이나 사석에서도 만난 적이 없고.
0: 예.
2: 그래서 사실 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제 유튜브 채널 그 할 때.
0: 유튜브 채널.
2: 할 때 이제 그 제작진들이 뭐 다니엘 모임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똑같이 얘기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0: 다니엘이 별로 없다고. 다니엘끼리 만나서 이제 예능을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아마 군복무 중이세요. 그래서 우리 강다니엘 씨에게 또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2: 안녕하세요, 강다니엘 씨. 저 최다니엘이에요. 군복무 중이신 것 같은데 잘 복무 잘 마치시고요. 건강하게 빨리 돌아와서 팬분들도 만나고 저도 만나줘요.
1: 저기 요기 다니엘 씨도 좀
2: 안녕하세요, 요기 다니엘 씨. 잘 계시죠?
0: 그럼.
2: 어떻게 뭐 조카들은 잘 커가는지 모르겠고요. 한번 기회가 되면은 같이 만나서 우리 상자 안에 한번 같이 들어가봐요.
0: 그래서 진짜 우리 요기 다니엘 우리 좀 스타였어요.
1: 너무 궁금해요.
0: 우리 스타였다.
2: 요기 다니엘과 미스터 마리 뭐 최고 스타. 데이비드 카퍼필드까지.
0: 데이비드가 숟가락 휘는 거 난리 났었죠.
2: 최고 스타.
0: 자, 일단 본격적인 토크 시작 전이라는 거 여러분.
2: 시작 안 했어요.
0: 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정호의 만국 시그니처 타임이 있어요. 바로 선포토 후토크. 그러면 우리 또 기자 선생님들께서 위대한 가이드 시즌 3 김대호와 최다니엘의 또 기사를 또 많이 내주신다. 일단 포토를 제대로 한번 찍어놓고 저희가 후토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대호 씨 자리에 일어나셔서 또 MBC까지도 무인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네. 예, 요쪽 카메라, 예, 요 정면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요.

0: 여행 예능에는 위대한 가이드 전과 후로 나뉜다. 대우하나 존스 김대우와 함께 떠나봅시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오~ 자 됐고요. 네. 예 이제 우리 최다니엘 씨.
1: 네네.
0: 예 싹 일어나셔가지고요. 예 요쪽 정면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요. 예능 루키에서 예능 대세로 떠오른 최다니엘이 오열한 바로 그 예능 위대한 가이드 3 만관부 하나 둘 셋. 오케이.
1: 오케이.
0: 예. 뭔가 좀 묵직하게. 예. 한방. 예.
2: 그러니까 배우병은 언제 버리실 거예요?
3: 아, 그게 아니고요. 아, 형이 너무 아, 너무 아무것도 뭐 안 하고 와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프로그램이 너무 가벼워질까 봐.
2: 아, 그래요?
3: 제가 이번에 좀 무게감을 눌러줬어요.
0: 예. 한번 딱 눌러줬다까지 또 말씀드리고 예. 자, 이쯤에서 박수 세 번 시작. 위대한 가이즈. 아, 우리 시즌 3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컴온. 예. 자, 직접 두 분께서 어떤 요일에 그리고 이제 시간대 예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 네. 바로 오늘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30분에 MBC 에브리원 채널에서 방송이 되고요. 현재 네. 위대한 가이드 시즌 3 에티오피아 편이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0: 에티오피아.
2: 네.
1: 박명수 김대호 최다니엘 이무진이 함께하는 위대한 가이드 3 함께 보시죠.
3: 약간 명수 형이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네. 없어서 약간 명수 형 버전으로.
0: 톤 자체가 어디서 많이 들었었어요.
3: 그죠.
0: 네, 네. 보시죠. 이게 사실 위대한 가이드 이제 제목만 보면은 이제 두 분이 아니면 혹은 이제 네 분께서 이제 가이드를 해준.
2: 네.
0: 예, 여행에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프로그램. 요거 맞나요 혹시?
2: 사실은 조금씩 예? 다르긴 한데요. 네네. 시즌 1, 2를 지나오면서 현지 가이드가 같이 동행을 해서 여행을 하기도 했는데
0: 네.
2: 이제 우리가 한번 실제로 출연자들이 가이드를 한번 해보면
0: 해보자.
2: 어떨까?
0: 예.
2: 그래서 현지에 살고 계시는 또는 현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이드북을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가이드는 저희가 직접 가서 가이드북을 따라다니면서 저희가 이제 가이드 역할을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근데 MBC 에브리원에서 굉장히 크게.
2: 네. 맞아요.
0: 예. 아, 요거 잘 돼야 됩니다.
2: 잘 돼야 됩니다.
0: 네, 요거 저 거의 뭐 MC 에브리온의 사활을 걸고.
2: 예. 지금 뭐
3: 우리가 다 같이 좀 맛있는 밥을 먹고 살려면은 잘 돼야 돼요.
2: 예, 먹고는 살아야죠.
3: 먹고 살아야 돼요.
0: 말해 뭐예요.
3: 많은 숟가락들이 많이. 있어서.
0: 아, 근데 저는 시즌 3까지 갔다라는 거 그리고 점프까지 합하면 사실 4개잖아요.
2: 네.
0: 시즌 4까지인데. 이거는 사실은 그 정도의 이제 코어 팬들이 또 많고.
2: 아, 맞습니다.
0: 예. 네. 그리고 또 새로운 팬들이 좀 유입됐으면 하는 네. 마음이.
2: 그게 가장 커요.
0: 예.
2: 그 목적이.
0: 왜냐면 우리가 이제 한 7시에 이제 퇴근을 합니다.
2: 네.
0: 예. 한 이제 막 차 많이 막혀요. 그럼 7시 반 정도 퇴근해가지고 네. 이제 싹 씻고 한 8시쯤에 이제 뭐 보나 하면서 네. 이제 그 의미 없이.
2: 그렇죠.
0: 예. 저희가 이제 막 이것저것 봐야 되나 이제 스마트폰 봐야 되나 막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저 답답한 세상.
2: 좋다.
0: 예, 그냥 아 이들이랑 내가 만약에 같이 여행을 간다면 이라는 생각으로 에티오피아 편을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2: 좋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그 연예인이 호의호식하는 거 말고
0: 아 그럼요
2: 고색하는 거 보고 싶으시면 이거 보시면 됩니다.
0: 여러분 진짜 예 부류가 두 부류예요. 날로 먹는 부류가 있고
2: 아, 그럼요.
0: 저희 개미처럼 움직이는 부류가
2: 개미처럼.
0: 있어요. 정말 개미다.
2: 네.
0: 개미의 삶이다. 말씀드리고.
3: 개미보다 못했을 수도 있어요.
2: 아마도.
0: 저희 매미의 삶도 있어요. 그 흙 뒤에. 예, 한번 나오고.
2: 아.
0: 예, 정말, 예, 불나방처럼.
2: 그렇죠. 하루살이처럼.
0: 예, 하루살이처럼 사는 분들도 있다. 말씀드리고. 이게 사실 에티오피아가 사실 여행지로는 약간은 이제 생소한 곳이죠.
3: 그렇죠.
0: 왜냐면 여행 매니아들은 많이.
2: 맞아요.
0: 가요. 예. 네. 근데 처음에 이제 접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에티오피아를 간다라고 했을 때 들었던 생각들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3: 저는 사실 막 여행을 평소에 주로 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제 입장에서 에티오피아는 정말 미지의 나라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정말 생각도 평소에 안 해봤던.
0: 그렇죠.
3: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떻게든 저렇게든 이렇게 상상을 하기도 힘든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과연 어떤 게 펼쳐질까 약간 호기심이 좀 있었었죠.
0: 가보니까 어때요? 자 됐어.
3: 네.
0: 자 토탈로 알고 싶으면 예. 매주 화요일 8시 맞습니다. 30분 꼭 봐주시고
2: 네.
0: 우리 김대환 선수는 사실 여행을 좀 많이 하지 않았어요?
2: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0: 네, 예.
2: 직장 생활 할 때도 저는 뭐 탄자니아라든지 뭐 케냐라든지
0: 네.
2: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0: 케냐, 탄자니아 네. 이렇게 익숙한 나라 외에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네. 굉장히 허브 공항이 있는 나라예요. 예, 예, 아디스아바바라는 공항 자체가. 그런데 예, 예, 예. 여행으로는 잘 들르지 않는 나라긴 해요. 맞아요. 커피로는 굉장히 유명한데 예. 뭐 여러 가지 아프리카를 즐길 수 있는 뭐 사파리라든지 그렇죠. 이런 쪽으로는 들르지 않는 곳인데 예. 이번에 저희 위대한 가이드 시즌 3를 보시면 네네. 에티오피아에 들러야 할 이유를 저희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1: 아, 이거 예. 궁금하다.
0: 무조건 네. 네, 자신 있습니다.
1: 자신 있다. 예, 예. 예. 지금 노아연 씨가 2023년에 에티오피아에 가서 6개월을 살았는데 이번에 위대한 가이드에 익숙한 곳이 나와서 너무 반갑고 추억도 생각이 났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0: 더 좋은 게 네? 직접 살아보신 분들은 더 가깝게 느끼시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좀 약간 번화한 어떤 예.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고 더 깊숙이 들어가거든요.
1: 정말 그 현지인들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보면 굉장히 반가워하실 거예요.
1: 야, 아니 그러니까 이경문 씨라고 저희 이제 또 후배가 있어요. 우차서 후배가 있는데 네네네. 이 친구는 에티오피아에서 2년 동안 생활했어요. 신혼을.
2: 아 실제로요?
0: 신혼 생활을요?
1: 예. 예. 그때가 2010년도인가 입대여가지고 저도 생각했어요. 미지의 나라를 가는구나. 근데 생각보다 음식도 잘 맞고
2: 맞아요.
1: 예, 네. 이런 또 여러 가지 예, 이게 역사가 있기 때문에
2: 네, 맞아요.
1: 음식이 좀 많이 섞여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일단 그래서 굉장히 아마 위대한 가이드 3를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살았던 사람들. 근데 맞아. 저처럼 아예 몰랐던 사람들은 한 번쯤은 만약에 에티오피아를 안 간다 하더라도 그냥 눈으로라도 같이 그냥 맞아요. 따라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
0: 네.
2: 맞아요. 예, 예. 또 많이 아마 한 10년, 2010년대하고는 좀 많이 바뀌었을
0: 많이
2: 거예요.
0: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1: 많이 바뀌었죠.
2: 에티오피아도 예. 많이 발전되고 그래가지고.
1: 예. 예. 저는 친구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환경이랑 지금의 환경이랑 네. 이런 차원이 다르다.
0: 많이 달라졌습니다.
1: 많이 네. 달라졌어요.
0: 많이 달라졌습니다.
1: 네. 사람들이 친절하고.
0: 네네. 아 그럼
2: 아, 진짜 친절해요. 진짜 그럼요. 친절해요.
1: 되게 착하다고 하던데.
0: 항상 눈만 마주치면 계속 웃어요.
2: 맞아. 인사하고 네. 막 이렇게.
1: 그 미소를 못 잊는데요.
0: 맞아요.
1: 아, 아이들의 그 순박하고 막 이런 미소를 못 잊는다.
0: 너무 프렌들리한 네. 나라. 예.
1: 네. 이게 약간. 우리도 뭔가 대한민국도 사실 예, 프렌들리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0: 아 그럼요.
1: 예, 네. 친절하면 사실.
0: 한국만큼 그런 곳이 또 없죠.
1: 예, 예. 이런 거 들으면 참 좋잖아요.
0: 네.
1: 예, 우리 최석경 씨, 신디님 두 분 잘 보듬어 주시네요. 고생 많이 하고 오신 분들이라 아직도 좀 뻐그덕거릴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좀 삐그덕 대실수였어요. 아 실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문자 똑바로 보내주세요.
0: 아직도 네. 좀 삐그덕 대실수. 네. 삐그덕 대실수?
1: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갔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조금만 붙여주세요. 예. 아 지금 위대한 가이드 작가분 셋이서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신대님이 홍보 제일 잘해주고 계신다. 이런 의견이
0: 맞아요.
1: 있기는 하지만 예. 조금만 더 예, 띄어쓰기 조금만 잘해주세요. 저는 그대로 한번 읽거든요. 예, 정말. 예. 그래 두 분 외에도 사실 우리 박명수 씨,
2: 네.
1: 예, 이무진 씨. 저는 이무진 씨는 잘한다. 쳐.
0: 예.
2: 네, 우리 뭘요?
1: 저는 일단 화합이 잘 된다. 쳐.
2: 아.
1: 그렇지만서도 예. 박명수 씨가 과연.
2: 네.
1: 잘 어울렸을까?
2: 많이.
1: 뭐 저희도 뭐.
0: 예예. 예. 예.
1: 근데 또 속정이 깊으신 분이에요.
0: 아 그럼요,
1: 사실은
0: 그럼요. 연기는 예. 없는 분.
2: 명수
1: 형.
2: 제가 봤을 때 제가 네. 이제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봤을 때 네? 거의 첫 번째 두 번째로 꼽힐 만큼 츤데레
1: 맞아.
2: 스타일이에요.
1: 예.
2: 겉으로는 뭐 야 뭐야 이 자식아
1: 예.
2: 이래도
1: 조용해. 뭐라고. 예.
2: 뒤로 가서는 다 챙겨주고 걱정해주고.
1: 예. 제가 정말 진심으로 아기는 없어요.
0: 없어요. 진짜? 저는 아, 근데 뭐 몇 번 꼬집힌 거 빼고는
1: 아 꼬집혔어요?
0: 아니 그니까 뭐 고의로 그러셨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1: 그 사랑이에요.
0: 예 그렇죠. 이게 왜냐면 우리가 밤길에 어두운데
2: 그래도 꼬집혔다고 얘기해 주네요.
0: 왜냐면 방향을 모를 수 있으니까
1: 맞아, 맞아.
0: 왼쪽으로 가라든지
1: 오른쪽으로
0: 가라든지
1: 맞아 있어
0: 있습니다.
1: 예
0: 아, 너무 감사하죠.
1: 예. 아 그러면 요거 하나만큼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0: 아하
1: 예
2: 아, 명수 형이요.
1: 예
2: 아 그러 약간
1: 예?
2: 처음 형을 보는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을 맞아. 것 같아요.
1: 예.
2: 그러니까 호통치는 약간 그런 예. 게 정말 호통치는 줄 알았는데 몇 번 보다 보면은 그게 맞아요. 아닌 게 느껴지거든요.
1: 착해요 사실.
0: 예. 저는 예. 약간 프로의식을 조금 더 고쳤으면 좋겠다. 예. 아, 왜냐면 항상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1: 아 열심히요.
0: 예, 그럼요. 예. 타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1: 예.
0: 예. 뭐 어떤 방향의 프로의식인지 모르겠. 프로 의식이
2: 가끔은 좀 쉬어가도 되겠다.

0: 아, 예. 아, 저는 충분히 이분을 압니다. 아. 예, 예. 그리고 마음이 약해요.
1: 그리고 예. 저는 사실 뭐 이거는 제가 오늘 딱 든 생각이지만 네네. 저희 넷이 얼마나 그 인연이 있냐면 네. 바로 요 전 시간에 아마 라디오를 하셨을 거예요, 명수 선배님.
0: 어, 맞아요. 근데 아, 그건 이제 K본부.
1: 그렇죠.
0: 예, M본부도 했었고.
1: 지금 저희가 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0: 맞아.
1: 바로 12시부터 이어서.
0: 네.
1: 2시, 4시 이후에 또 이무진 씨가 네. 또 이제 이어서 라디오 한단 말이죠.
0: 2시부터 우리 네. 또 아시미 씨 또 예. 출산해가지고 아. 이무진 씨를 또.
1: 어떻게 공교롭게 이렇게 또 4시 아. 쭉 이렇게.
0: 연결되네. 예. 아,
2: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명,
0: 예. 그러면 이제 명수 선배만 MBC로 넘어오면 돼요.
1: 그렇죠.
0: 예. 넘어오면 된다까지 예. 또 말씀드리면서 예. 예. 위대한 가이드 오늘입니다. 예, 오늘 네. 8시 30분 예, 방영되니까 여러분들 그 전에 내가 못 봤다. 몰아보기 한번 하고 정주행으로 가는 것도 참 재미있어요.
1: 지금이라도
2: 너무 좋죠.
0: 예, 아 그냥 나는 한꺼번에 몰아볼 거야 이것보다는 같이 가서 그 다음 주엔 또 어디 갈까 무슨 일이 있을까라는
2: 기다리는 맛이 있죠.
0: 기다리는 맛이 있습니다.
1: 네.
0: 예, 아, 요 노래 예, 또 듣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거북이의 비행기 듣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볼게요.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0: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4: 안녕하세요. 알고 보면 전혀 무섭지 않은 세경 씨, 배우 신세경입니다. 종이 선생님이십니까? 12시에 채널 마는 것도 서러운데 웃음 인심까지 갈라줘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 성공하실 수 있도록 가열차게 웃겨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웃음을 찾고 싶다면 세경 씨도 인정한 텐션 퀸 김신영의 정오의 희망곡으로 놀러오세요. 컴온. 오!
5: 소문이 이렇게 약간 좀 따끔하다. 예. 선생님! 선생님 모십니다. 오늘은요, 우리 선생님들의 저녁 밥 친구가 되어줄 예능이죠. 위대한 가이드 3의 김대호, 최다니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조금 전 나온 우리 신세경 씨 목소리를 또 듣고 나서, 아, 우리 7579번님, 어머, 어머, 내 마음을 설레게 했던 지붕킥, 지훈 세경 커플이 이렇게 만나네. 라디오계 오작교 정의라고.
6: 야,
5: 아, 진짜 오랜만 아닌가요? 아,
6: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사실 10년도 더 넘었어요. 그, 지붕토과의 킥.
5: 어머, 어머.
6: 그래서 아. 오랜만에 들으니까 되게 재밌네요.
7: 어떻게 편지 또 네. 음성 편지
6: 아, 지금 몇 개를 쓰는 거예요?
5: 아, 나 뭐 세경 씨가 한번 나올 때 네. 저희가 한번 할 테니까 음성 편지 주세요.
7: 이렇게 써 쓴 계속 계속 따서
5: 저 이런 거 안 놓칩니다. 네. 예 예.
6: 어 세경아 잘 지내고 있지?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줘서 너무 좋더라. 앞으로도 잘 부탁하고 화이팅.
5: 자 됐습니다. 예. 살짝 건조했지만
6: 야, 이렇게 건조했지만 이렇게 건조할 게 나올 줄 저는 예. 몰랐어요.
5: 저희가 이런 식으로 네. 예 혹시 음성 편지가 도착했는데 누군지 모르시겠죠. 요거를
7: 혹시 이대호 씨 음성 편지 아직도 안 왔나요?
5: 예, 저 이대호 씨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예. 예, 이대호 선수에게.
7: 아 이대호님, 저 지난번에 한번 뵙긴 했었는데 또 다시 좋은 기회가 되면은 살짝 또 소주 한 잔 기울이고 싶습니다. 또 뵙길 바랍니다. 예.
5: 오케이 됐어요. 예, 오, 우리 또 깔끔하네. 이대호 예, 우리 또 이대호 씨가 또 나온다면 제가 또 이렇게 예, 한번 좀 틀어드린다까지 또 말씀드리고 오늘 다니엘 씨가 좀 이렇게 예, 오기 전에 굉장히 또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7: 몇 분한테 얘기를
5: 0202번님 안녕하세요. 007 시리즈 주인공 제임스 본드 다니엘 드레이크입니다. 우리 최다니엘 씨 저도 언급해 주세요. 땡큐라고. 다니엘
6: 우리 0202님 예. 다니엘 크레이크님
5: 예, 예.
6: 너무 반갑고요.
5: 네, 저희 또 그래요. 많아요.
6: 네, 네. 올 거면 저기 다니엘 모임 할 때 네. 크레이크 씨도 한번 나오세요.
5: 네. 한번 네. 좀 부탁드릴게요.
6: 네, 네.
5: 네, 그리고 면세점에서 맛있는 것도 사오고. 네.
7: 총은 두고 오셔야 됩니다.
5: 그렇지. 아유, 그건 예, 저게 예. 안 되고.
7: 아, 그건 안 됩니다.
5: 가방만.
7: 여기 걸립니다.
5: 네, 가방만 좀 부탁드리고요. 2133번님. 신디, 최다니엘 씨가 살면서 제주도 여행을 딱 한 번 가봤대요. 계획 없이 간 거라 PC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분이 촬영한 여행 프로그램 그만큼 꿀잼 보장 이거인 거겠죠? 라고 그러니까 여행을 잘 모르는 자와 여행을 아는 자들의 그 만남이라는 거잖아요.
6: 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예. 여행을 평소에 자주 가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5: 예, 예.
6: 사실 제주도도 갔을 때 딱히 저는 이렇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PC방에서 2박 3일을 내리 밤을 새고 그리고 다시 서울에 왔다.
5: 뭐 먹었어요? 그럼 PC방 음식 먹은 거예요?
6: PC방 음식 먹고 그리고 제주도 거기 국제거리인가 되게 큰 거리가 있더라고요. 예, 예, 예, 서귀포인가 거기.
5: 예, 예.
6: 거기 이제 흑돼지 한번 먹고.
5: 비행기 싸가 아까워서. 아, 우리는
7: 허우대는 멀쩡한데.
5: 그러니까. 예.

0: 정말 위대한 가이드 시즌 3 멤버들이 다 진짜 겉모습은 다 멀쩡하거든요.
1: 네.
0: 정말 우왕좌왕.
2: 그렇죠.
0: 좌충우돌. 우당탕탕.
2: 우당탕탕.
0: 예,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예.
1: 네.
0: 가장 예, 기대를 모았던 우리 박명수 씨 말고도
2: 네.
0: 예, 정말 히든들이 세 분이나 계신다.
1: 그렇죠.
0: 예. 예.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두 분의 여행 취향도 살짝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말 그대로 대원아 존스가 있고
1: 네.
0: 예. 제주도 PC방 예, 또 있고. 그래서 한번 동시에 한번 대답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랄게요. 밸런스
2: 네.
0: 게임입니다.
2: 아, 네.
0: 자, 꼼꼼하게 계획을 짜서 여행 가기 대 그날 그날 즉흥 여행. 하나, 둘, 셋.
2: 그날 그날.
0: 와, 이게 다르다.
2: 예. 이거
1: 즉흥 같아요.
2: 막 같아요.
0: 아, 꼼꼼
2: 즉흥 여행.
0: 즉흥. 오케이. 네. 자, 나 혼자 여행 대 다 같이 여행. 하나, 둘, 셋.
1: 나 혼자.
0: 오케이. 새로운 여행지 도전 대 좋았던 여행지 또 가보기. 하나, 둘, 셋.
1: 새로운.
0: 오케이.
2: 오! 뭐야? 뭐야?
0: 뭐야?
2: 아, 뭐야?
1: 이거 잘 맞네.
0: 정말 이제야 비로소. 여러분, 진짜 이 사람이랑
1: 뭐지?
0: 안 맞는다 싶으면은 에티오피아 편 보세요. 정말 다른 사람이 맞아가는 그 서사가 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 예. 죽음의 문턱까지 가잖아요. 사람이 모든 걸 내려놓게 되면서
2: 맞아요.
1: 서로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예. 예.
0: 진짜 이해력이 없는 사람도.
2: 그리고 생각보다 예. 대호 형이랑 저랑 은근히 맞는 취향이 많아요.
1: 맞아요.
2: 그러니까 전혀 예. 다를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맞는 취향이 있어요.
0: 아, 저랑도 좀 잘 맞기는
1: 맞아요, 하죠. 맞아요, 진짜로. 맞아요.
2: 그래요? 예,
1: 맞아요.
0: 관심 있는 거는 무조건 깊게 파고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1: 위대한 가이드에 예. 나와주시면 안 돼요?
2: 아, 혹시 신디님은 예. 그 MBTI가 어떻게 되세요?
0: 저 INTJ요.
2: INTJ? 네.
1: 전 INTP.
0: 오.
2: 네. 오. 전 ENTP예요.
0: 어? 진짜? 그래서 저는 여행을 가면
2: 우리 3T네 3T.
0: 3T네. 그래서 저는 여행 가잖아요. 자연경관 무조건 빠른 속도로 지나가요.
2: 저도.
0: 야, 잠깐만 내려. 슝 지나가.
1: 어디세요?
0: 네, 엽서로 보세요.
2: 저는 심지어 자연을 찍을 생각조차 안 해요.
0: 저는
2: 이거 눈으로 봐야지 왜 찍어? 이러면서.
0: 그렇게 하고 어디 커피가 싸지?
1: 다니엘이랑 똑같아. 네,
0: 그렇죠.
1: 네.
0: 또 심지어 저는 계획을 짜놨어요.
2: 네.
0: 계획을 짜놓고 그 누구에게도 말 안 해요. 그냥 그대로 혼자 조용히 거기까지 가요 다.
1: 이건 또 나랑 네. 또 비슷한데.
0: 10분 동안 시간을 딱 버짓을 만들어 놓고 가만히 기다렸다가 이제 이쪽에 맛있는 데 있대 하면서 예약을 다 걸어놓고 거기서 그냥 밥을 먹고.
2: 아, 네. 그럼 자신의 계획을 권유하진 않는.
0: 아, 권유하진 않아요.
2: 자신이 실행하는 거지.
0: 네, 예. 그럼 먹을 사람 좋다. 저쪽 가서 먹고.
1: 그러면 너무 좋아요.
0: 이쪽 사람 이쪽 사람
2: 좋아.
0: 먹고. 예. 같이 갈 예, 친구들 찾아요.
2: 모임이 두 개나 생겼네요. 다니엘 모임,
0: 네.
2: 여행 모임.
0: 네네. 신영이가 많이 없더라고요. 엠넷 PD님, 엠넷 저희 보이스프레님, CP님 계시고, 바둑기사님 계시고, 네,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1: 네.
0: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게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도 과연 잘 통할지.
2: 네.
0: 예. 바로바로 김대호, 최다니엘의 이구동성! 제 질문을 잘 듣고 동시에 이제 아까처럼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1: 네, 네.
0: 똑같이 대답한 개수만큼 정말 위대한 가이드 3 이름으로 저희가 텀블러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은 텀블러 세트 받을 때 위대한 가이드 3 하면 위대한 가이드 무조건 보죠.
2: 우와, 네. 무조건이죠.
0: 일단은 최대한 많이 맞춰야 되겠죠. 자, 위대한 가이드 시즌 3 예, 바로 김대호, 최다니엘의 이구동성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딱 한 명과 무인도에 가야 한다면 박명수 대 이무진. 하나 둘 셋.
1: 이무진.
0: 위대한 가이드 시즌 4를 촬영하면 가고 싶은 나라는 하나 둘 셋.
1: 에티오피아.
0: 오케이. 자, 다음 시즌에 한 명 더 합류를 한다면 추천 멤버 하나 둘 셋.
1: 김신영.
0: 오케이. 자, 여행 때 없으면 더 힘든 거 지도 어플 때 번역 어플 하나 둘 셋.
1: 지도
2: 번역.
0: 예. 하나만 고른다면 우정 대 사랑 하나 둘 셋.
1: 사랑.
0: 오케이. 자, 우리 중에 더 겁이 많은 사람 하나 둘 셋.
2: 김 최다니엘.
0: 자, 최다니엘. 예, 틀렸고요. 자,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의 매력 포인트 얼굴 대 목소리 하나 둘 셋.
1: 목소리.
0: 오케이. 자, 나는 휴대폰에 상대방을 이름 세 글자로만 저장해 놨다. Yes or no 하나 둘 셋.
1: No.
2: Yes.
0: 오케이. 나는 상대방에게
2: 저 이름 네 글자인데요.
0: 나는 상대방에게 고마운 점이 많다. 혹은 미안한 점이 많다. 하나 둘 셋.
1: 고마운 거.
0: 오케이.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위대한 가이드 3가 방송되는 요일은 하나, 둘, 셋.
2: 화요일.
0: 오케이.
2: 아, 자, 힘들다, 힘들어.
0: 아, 지금 결과가 아, 총 4개.
2: 아, 4개밖에 안 돼요?
0: 예.
2: 아,
0: 예.
2: 우리 한 8개 된 것 같은데?
0: 다 틀렸고요.
2: 다 틀렸어요.
0: 시간차도 아, 많이 밀렸고 총 4개면은 그 예전에
1: 어떤가요?
0: 티파니와 써니가 예, 예. 네, 2개 맞추고 하시고
2: 그렇게 예, 활동 오래 같이 했는데도
1: 역시
0: 세 손가락 안에 꼽혀요. 최다니엘 김대우 씨가

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여기다가 네. 에티오피아 커피 딱 따라가지고 마시면 너무 좋겠다.
0: 냉커피 딱 해가지고. 예. 예. 아, 지금 정말 이때부터는 사실 아 뭔가 되겠다 싶었거든요.
2: 네.
0: 박명수와 이무진에서 이무진 이렇게 크게 한번 외쳤는데 이무진 씨를 선택한 이유 사실 뭐 동생이 사실 또 편하기도 하죠.
1: 그렇죠.
0: 예, 뭐 예.
1: 길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2: 네.
0: 무진이 동생이
2: 뭐
0: 편해.
2: 동생 있으면 네. 네. 그러니까 모시는 것보다 그래. 이렇게 같이 그냥 이렇게
0: 순정적이고 네. 네. 노래 잘해주고
2: 네.
0: 예, 끼 많고
2: 맞아요.
0: 예, 알아서
2: 또 무진이가 나이가 좀 어리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이런 어플리케이션 이런 걸 잘 써요.
1: 아 맞아요. 아... 어 그거 너무 잘.
2: 얼리 어답터예요.
0: 네. 있어야 돼요.
2: 네,
0: 여행
2: 있어야
0: 중에
2: 돼요.
0: 이런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1: 맞아요.
0: 예. 아, 박명수 씨는 기계를 잘 못 만져요. 예.
2: 명수형 심지어
1: 그리고 그 중요한 건
2: SNS도 잘 안 하시지 않나?
1: 저 코유지 같은 거 많이 제가 들고 다녀야 되니까.
0: 콧물이랑 침을 많이 흘려요. 네. 미치겠어요, 진짜.
2: 맞아요.
1: 너무 사랑스러워요, 모습이. 네.
0: 아, 근데 모습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명수 선배의 사실 따뜻함.
1: 너무.
0: 네, 이거를 예. 또 알기 때문이다.
1: 그렇습니다.
0: 예, 또 말씀드리고 사실은 이 두 번째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했는데 줄 삐그덕삐그덕이었거든요.
2: 아, 사실 제가 이거 문제를 잘 못 들었어요, 제가.
1: 그런 것 같더라.
0: 네, 그런 것 같았어요.
2: 네.
0: 약간 다시 뭐 위대한 가이드 4가 시작이 된다면
1: 네네.
0: 가고 싶은 나라가 이제 미국.
1: 네.
0: 예, 그리고 에티오피아를 난 다시 가고 싶다.
1: 네.
0: 어, 이유가
1: 아, 일단 저는 네. 뭐 에티오피아라고 다시 말씀드린 건
0: 네.
1: 아, 좀 아쉬움이 남는 나라였다.
0: 아. 네,
1: 그 아쉬움은 사실 네. 방송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
0: 오.
1: 아, 제가 좀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0: 네네.
1: 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기대한 것도 굉장히 큰데
0: 네.
1: 제 자신이 좀 나약했기 때문에 온전히 이게 에티오피아라는 나라 자체가 가지고 네. 있는 그 엄청난 기운을
0: 네.
1: 제가 온전히 이 만끽하지 못한 거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는 나라였다.
0: 근데 진짜 에티오피아를 여행했던 분들은 한 번만 간 사람이 없대요. 정말
1: 진짜.
0: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1: 아쉬워요. 예.
0: 아쉽대요.
1: 네네.
0: 예. 요 아쉬움 예. 또 위대한 가이드 그 본방하면서
1: 네.
0: 예. 보면서 아 요거 요거 다 체크해가지고
1: 그럼요.
0: 그렇게 한번 여행을 가셨으면 좋겠고.
1: 네네네.
0: 어 미국.
2: 네.
0: 예.
2: 아 저는 그냥 단순하게
0: 예?
2: 한인타운을 너무 가보고 싶어요. 제가 가본 적이 없거든요.
1: 여기 나가면 상암동 한인타운이거든요.
0: 있어요, 있어요. 여기 지금 상암동.
2: 아 그 한국에 말고
0: 예, 예.
2: 그 타 나라에
0: 아 미국
2: 있는 한인타운.
0: LA도 있고 사실.
2: 네, 뭐 어디나 예. 어디 나라 다 있잖아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2: 그거를 실제로 한번 눈으로 보고 싶어서.
0: 한인타운을 진짜 한 번도 안 가셨구나.
2: 네.
0: 에티오피아도 있잖아요, 사실은.
2: 근데
1: 타운 정도는
0: 타운은
1: 아니고요.
0: 아니지만 예. 뭐 한국 식당이나
1: 식당은 있죠. 예.
0: 예.
2: 근데 그런 타운을 한번 보고 싶어요.
0: 아, 가시면은. 아, 이분 제주도에서 PC방 아직도 점심 못 차리셨네. 맛있는 거 드시고
2: 네,
0: 손흥민 선수 이제 또 LAFC
1: 네.
0: 경기도 한번 치까 해보고
2: 네.
0: 겸사겸사 한인타운도 가고
2: 맞아.
0: 거기 순두부찌개가 사실 더 맛있긴 해요.
1: 그렇죠. 맛은 너무 에티오피아 아직 뭐 한식집이 아직은 안 나왔지만
0: 예, 예, 예, 예. 아 거기까지.
1: 아
0: 예, 예.
1: 진짜. 예.
0: 그 맛에 대한 리액션이 보고 싶다. 에티오피아도 어 한식당 맛집이 있을까라고 예. 하셨던 분들 오늘이에요. 8시 반 예, 좀 부탁드리고 아 오늘 방송 분이에요?
1: 그렇습니다. 예, 여기
0: 예.
1: 뭐 제 네 사람도 네 사람이지만
0: 예?
1: 박명수 옹의 표정을 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0: 이분도 근데 이분 되게 음식에 맛없으면 티나고
2: 맞아 확실한 분이에요.
1: 확실한 분이에요. 예.
0: 자, 일단 솔직 리뷰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1: 그렇습니다.
0: 예, 어서 8시 30분에 와주시기 바라겠고 어, 두 분 다 사랑을 외쳤어요. 우정 대 사랑. 예. 일단 이런 기사가 났어요. 위대한 가이드 3 김대호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
2: 오,
0: 예.
1: 운명의 상대를 내가 만났나?
0: 예.
1: 부종인 중에 한 분인가?
0: 되게 인기 많은 스타일 알죠?
1: 운명의
2: 누구요?
1: 상대.
2: 대호 형이요?
0: 예, 예.
2: 진짜요?
0: 얼굴 하얗고 목소리 튼튼하고 이 딱 그
1: 얼굴이 허옇다라는 거 지금
0: 아, 지금
1: 이게 누가 봐도 시커멓게 나오고
0: 많이 탔어
1: 예.
0: 많이 타긴 했지만 어쩌면 하얀 사람이 예, 또 미의 기준이고 또 하니까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
1: 어 누구지 나 가늠이 안 돼
2: 아 대호 형은 약간 남자가 좋아할 스타일인데
0: 제 생각에도 대호 씨는 약간 제가 봤을 때도 결혼하려면 취미를 좀 많이 내려놔야 돼요
1: 아 근데 저는
0: 예.
1: 아,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0: 그렇지,
1: 문제인데
0: 그렇지. 예, 예.
1: 제가 이 취미를 내려놓으면 생길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예, 만나면 또 저는
0: 취미.
1: 내려놓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약간
0: 예.
1: 어떤 간극들 이런 것들이 조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0: 아, 이거 약간 조율이 안 됩니다.
1: 일단 제가 먼저 던져 볼까요?
0: 던져야 돼요.
2: 일단 대호 형은 아, 네. 남자 동생이나 형들이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0: 인기가 가장 많더라고.
2: 남자들한테 인기 많은 스타일. 그 뭔지 아시죠? 예. 네. 네. 아, 그거를 이렇게 동성한테 인기 많은 스타일.
0: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동생들.
1: 네, 편집할 네. 수 없는 방송에서 네, 그대로 그런 이야기를.
0: 말 그대로 자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친구들이 다 와요. 언니, 언니 같이 놀아요 이렇게.
1: 그렇습니다.
0: 예. 아 그리고 우리 최다니엘 씨도 사랑을 네. 선택을 한다.
2: 아 네.
0: 예.
2: 어 저도 어 뭐 음? 우정도 너무 중요하고 좋지만 네. 약간 결국에는 그래도 사랑이 더 중요하지 않나.
0: 아 저는 우정입니다.
1: 어.
0: 예.
2: 왜죠?
0: 사랑 덧없어요.
1: 어.
0: 예. 헤어지면 네. 어, 남이 돼요.
1: 아, 그렇죠. 그건 예. 그렇죠. 아.
0: 우정은 나중에 그냥 한 10년 뒤에 술 한잔 하면서 어. 뭐 어디서 딱 보면 야, 그때 너 왜 그랬냐? 이러면서 풀 수는 있는데 네. 사랑이 한번 끼지면 풀 수 없더라고요.
1: 아, 예. 아 그 저는 예. 사실 사랑도 예. 우정 같은 사랑을 원한 아. 죽음이거든요, 그게.
0: 죽음이.
1: 예.
2: 그러면 그러니까 친구랑
0: 친구랑 계세요. 네,
1: 편집할 수 없는 네. 얘기를 하지
0: 죄송하지만
2: 죄송합니다.
0: 송은이 앤 김숙이 있잖아요. 연예계에. 그래서 김대호 앤 최다니엘. 이렇게 영원한 우정 예, 꿈꿔보면서
1: 네.
0: 여러분 어, 정말 사실은 연령대별로 다 있습니다.
1: 맞아요.
0: 예, 뭐 박명수 씨, 네. 김대호 씨, 최다니엘, 무지. 이무진까지 연령별대로 다 있는 예 위대한 가이드 시즌 3 에디오피아 편 오늘 저녁 8시 30분 봉방사수
1: 고맙습니다.
0: 예 캡처캡처해서 SNS 좀 많이 올려주시고요.
1: 네.
0: 저희 두 분이 너무 애정하고 존경하는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오동도 사태 한번 듣고 올게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이래 받고 여배고
3: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한여름에 콩밭을 메면서 부르는 콩밭 노래입니다. 풀이 무성한 콩밭의 찜통 같은 너위는 김매는 여인들의 신세 타령을 불러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유 협찬이었습니다.
4: 잠시 후 2시에 데이트 안영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저기요. 아이 잠깐만 놀다가 아이 후회 안 해. 잠깐만 놀다가 봐요.
5: 네, 선생님 모십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방송되는 위대한 가이드 3의 김대호, 우리 최다니엘 씨와 함께 했는데 실시간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사가 있는데 시간상 저희가 줄였습니다. 뉴스엔 박수인 기자님 일단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7: 어떻게
5: 김대호 박명수 형 프로옷이 고쳤으면 항상 너무 열심히 해. 아, 뒤에가 딱 따뜻하잖아요.
6: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 녹화거든요. 네. 네.
5: 아, 이거 있죠. 항상 너무 열심히
6: 그렇죠.
5: 해.
6: 그렇죠. 네. 네. 갑자기 오한이 오기 시작합니다.
7: 근데 명성 되게 네. 뒤에까지 안 읽잖아요.
6: 맞아.
7: 야, 뭐라고?
5: 야, 고치라고? 아니, 형, 항상 너무 열심히 해. 봐봐. 좋아, 대우 좋아, 이렇게. 고마워, 뭐, 이렇게. 네. 예. 그리고 오늘 저녁, 그리고 또 우리 위대한 가이드,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또 시청해주실, 우리 또 지금 매니아층, 예, 우리 코어 팬들도 있고요. 네. 오늘 새로 유입되실 예, 예비 시청자분들께 네. 한마디씩. 예, 부탁드립니다.
6: 네, 일단 위대한 가이드 시즌 3, 뭐 위대한 가이드 시리즈는요. 사실 뭐 좀 약간 바쁜 사회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 네. 약간의 뭐 힐링과 좀 약간 휴식을 드리기 위해서 저기 네. 만든 거니까 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예, 그냥 재미있게 가볍게 즐겨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5: 요번에는 네. 그냥 에디오피아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6: 그냥 저희만 따라오세요.
5: 에이. 네.
7: 그렇죠. 우리가 그전에 약간 여행 컨셉이잖아요. 여행 카테고리 안에 있었는데 이번엔 조금 더 우리가 약간의 매운맛을 추가해서 여행이 아닌 약간 모험에 가까운 약간 어드벤처스러운 그런 그림들이 많으니까요. 예. 정말 마음 편하게 즐겁게 예.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 사실 다른 여행 프로보다는 위대한 가이드 시즌3가 뭐가 좀 가장 궁금하냐면 사실 예비 시청자로서 네. 아, 이분들이 가이드가 되어서 직접 이제 떠나는 예. 그래서 나도 내 친구랑 같이 여행을 간다면 이들과 같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을 대입을 해서 한번 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일 것 같다. 네. 여기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오늘 끝곡은요. 우리 똑똑이 막내 예, 위대한 가이드 시즌 3. 잠시 후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죠. 이무진의 청춘 만화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우의 망고 김신영,
6: 위대한 가이드 3의 김대호.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파일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이무진입니다. 직장인들이 퇴근하면서 아 잠깐 한잔 하고 갈까? 라고 할 때의 이 잠깐은 통계상 1시간 20분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짧은 시간은 아닌데 그럼에도 잠깐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아주 상대적인 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사람과 뭘 하며 보내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얼마든지 짧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는 아주 손살같이 지나가는 2시간을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분의 오후 2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6월 23일 화요일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6월 23일 화요일 2시에 데이트 첫 번째 노래로 패닉했다 디스코의 Into the Unknown 듣고 오셨습니다. 야, 오늘 밖에 지금 날씨가 30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겨울왕국 2의 노래를 조금이라도 좀 시원하시라고 틀어봤는데요. 자, 어제에 이어서 또 낯선 목소리가 나오죠. DJ 안영민.

님께서는 출산휴가를 떠나셨고요. 저는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를 맡은 가수 이무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문자가 많이 왔어요. 4939님께서 오프닝부터 실수하는 것 보니까 영미 언니 후임 맞네요. 생방인 걸 이렇게 또 알려주시네. 아유, 아닙니다. 정말 영미님께서는 그래도 이 뭔가 실수에도 질이 있잖아요. 즐겁게 실수하시는데 제가 하면 진짜 그냥 실수했네 하는 실수라서 오늘 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윤선영님께서 어제 2시간이 2분같이 빨리 지나갔어요. 오늘 또 기대해봄. 저는 어제 한 20시간 한 느낌입니다. 야, 정말 너무 긴장을 했어가지고 그래도 오늘은 좀 어제보다는 덜 긴장되는 것 같아서 즐겁게 한번 놀다 가볼게요. 이고은님께서 무진님 역시 머리숱 풍성하네요. 볼 때마다 부럽. 아, 맞아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미니 그리고 땡튜브 무흐즈로 제 풍성한 머리숱을 감상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릴 때부터 머리숱은 하나는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이외에도 여러분의 2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편안하게 사연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어디서 제 목소리 듣고 계신지, 뭘 하고면서 듣고 계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니까요. 많은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는 시간을 더 빨리 흐르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요. 여행 전문 노중훈 작가님과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함께하도록 할게요. 가만히 앉아서 전국 팔도를 떠도는 코너라고 하는데 야, 저는 처음 해보네요.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그 전에 아주아주 감사한 광고주님들 소개를 당연히 해야겠죠. 모빌코리아 윤활유, 올품, 3일제약, 멕시칸, 롯데렌탈, 알레스아우토, 빙그레,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올품.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 어실 원스야.

0: 역시 산치킨었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2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2로 신고 상담하세요.
1: 도시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지원방님께서 이런 말씀 보내주셨어요. 이무진이다! 갑자기요? 아이오아이 갑자기 듣고 올게요.

아이오아이 갑자기 듣고 왔습니다. 자, 방금 라디오를 켠 분들은 누구지? 이거 누구 목소리지? 궁금해하시겠죠? 오늘 또 부지런히 수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감기 걸린 안영민님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 가수 이무지입니다. 저는 출산 휴가를 떠나신 안영민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스페셜 DJ를 맡은 가수 이무지입니다. 부디 기억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감사하게도 되게 많이들 반겨주십니다. 9487님께서 현직 초등교사입니다. 수업 내용 때문에 인기 가수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우리 반에서는 아이브, 코르티스보다 이무진이었습니다. 반가워요 보내주셨어요. 어휴 참, 야 요즘 같은 시기대에 21세기에 사실 아이돌을 다른 그냥 이런 그냥 자기 할 일 하는 음악인이 뛰어넘기가 어렵거든요. 특히 초등학생들은 트렌드에 워낙 민감하니까 야 그 반이 좀 많이 특출난가 보네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초등학교 그 반 그 아이들에게 감사하네요. 뭐 정보가 없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2006님께서 첫 문자 보내주셨어요. 형아, 전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줄넘기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형아 화이팅이라고 엄마가 전화래요. 잠시만, 흥미로운데요. 줄넘기 학원이 있어요 요즘? 줄넘기 학원이 있어요? 줄넘기 그런 건 약간 뭐지? 약간 무대에서 줄넘기 가지고 퍼포먼스 하는 거는 많은 건 아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본 줄넘기 학원이 있어요. 오, 줄넘기 뭐 유산소 되고 좋죠. 수강료가 얼마인지 궁금하네요. 네, 어머님께도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초등학교 3학년 친구. 자, 1259님께서도 여기도 역시 새싹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첫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저는 울산 사는 46세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아내 박성남 씨가 몇 년 전부터 무진 씨에게 푹 빠져 처음엔 반강제로 전국 공연을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저도 무진 씨 공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소 무표정한 아내가 공연장에만 가면 표정이 확 살아나는데요. 며칠 전 공연장에서 신난 아내 얼굴도 같이 보내봅니다. 지금 제가 사진을 보고 있는데 야, 이거는 무슨 만화 캐릭터가 신난 듯이 무진 뭔가 막 특정 장면에 굉장히 흥분되는 여성의 얼굴입니다. 엄청 신나하시는. 야, 이거를 같이 보이는 라디오에서도 이걸 같이 못 보시겠죠? 아, 저만 볼 수 있는데, 네, 박성남 씨, 감사합니다. 이렇게 재밌게 즐겨주셔서. 야, 감사합니다. 자, 다음 문자 읽어볼게요. 이선아님께서, 혹시 김대원님과 최다니엘님 만나셨나요? 좀 전에 정희에 두 분이 나오셨는데 무진님 얘기 계속했어요. 네, 옆방에서 라디오 하시는 거 저 보고 또 끝나고 인사도 드리고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이렇게 와서 네 인사도 나누고 또 위대한 가이드 3 홍보 열심히 하고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반 MBC 에브리원 위대한 가이드 3 본방사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말 각 세대별 대한민국 남정네 4명이서 온갖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하면서 돈독해지는 장면들이 참 여러분 예,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김대현님께서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무진씨 저도 젊었을 때는 머리숱 많았어요. 50 넘어가면 머리카락도 많이 가늘어지고 떠나가더라고요. 너무 자신하지 마세요. 이따 노작가님 보시면 아실 듯. 아, 왜 그러십니까? 머리카락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유전상 머리카락이 얇아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냥 가문 대대로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엄청 다 풍성하셔가지고 갑자기 제가 무슨 되게 안타까운 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 머리 숱은 아마 오래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자신하지 말라는데 이유가 있겠죠? 김대현님 뭐 조언, 충고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고요. 자! 사연 보내주신 분들 너무나 모두 너무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추첨을 통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쏩니다. 계속해서 사연 받을게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 노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정의 하여튼.

소셰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자, 남종의 하여튼에 이어서 멜로망스 김민석의 굿바이까지 두 곡 듣고 왔는데요. 사연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야, 안영미 DJ님께서 평소에 생업을 접고 방송을 들으라 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야, 확실히 이게 뭔가 좀 약간 청취자분들 약간 강하게 좀 뭔가 트레이닝 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자, 9368님께서 오후에 투잡으로 태권도차 운행하는 60대 애청자입니다. 듣기만 하다가 조심스레 문자 보내봅니다. 60대도 반겨주시나요? 아, 물론이죠. 뭐 몇십 대이든 반겨주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60대 덕분에 살아가고 있는 남자입니다. 당연하죠. 야, 4020님께서 자주 가던 카페에서 직원분이랑 스몰 토크를 하고 나오는데 허전해서 보니까 정작 커피는 안 받아왔더라.

피곤하게 집까지 왔다가 다시 가서 정신 좀 봐 이러면서 막 커피를 받아왔는데 이제 보니 차키 두고 왔어요. 더위를 먹은 걸까요? 아, 유난히 그런 날이 있어요. 날씨도 그렇고 뭔가 약간 컨디션도 그렇고 모든 게 안 따라주는 날이 있는데 이게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핑계입니다. 제가 뭔가 잘 안 풀렸을 때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아, 도미넌트 모션이다. 이게 이제 음악 이론, 기초 이론 중 하나인데 쉽게 말하면 불안정이 있어야 안정이 더 돋보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음악인들이 얼마나 변태냐면 극도의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불안정을 억지로 조성을 해요. 그래서 현대음악의 경우 불안정을 얼마나 세련되게 조성하고 얼마나 편안하게 안정감을 조성하느냐, 싸움으로 지금 히트냐 안 히트냐가 되게 갈릴 정도란 말입니다. 아, 뭐 말이 길었는데 도미넌트 모션의 중간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같은 날이 있어야 내일 평소처럼 지내도 더 행복하죠. 괜찮습니다. 더위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자, 파리구사님께서 무슨 이론이요? 영미 언니한테 못 들어보던 멘트인데 아예 이 음악 이론인데 그냥 기초 이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오늘 하루가 잘 안 풀렸을 때 이 정도 핑계 대면서 빨리 넘겨보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라 어둠이 있어야 빛이 더 빛납니다. 빛만 있으면 딱히 소용없다고 하더라고요. 7257님께서 저 어제 남편 1박 여행 보내줬거든요. 양심상 1시엔 귀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간댕이가 부었어요. 2시까지 기다리다가 혼자 나왔어요. 무진씨, 우리 남편이랑 같은 남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같은 남자지만 저는 누군가의 남편이 돼본 적 없어서 중립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분께서도 뭐 좀 뭔가 자기만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좀 이게 넓은 마음으로 딱 보듬해 주시면 이 다음에 또 1박 여행을 보내주시면 이제 또 12시, 11시에 일찍 와서 집에서 약간 집안일 또 도와주시고 하지 않으실까? 아,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르고 오늘 오랜만에 라디오 끝나고 본가에 올라가기로 했는데 저희 엄마 아빠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올바른 일인지. 오! 안 되겠다. 빨리 분위기를 전환해야겠어요. 노래 얼른 나갑니다. 하이키의 Like a Blue. Like a Bubble!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9.
1: 위대한 일은 때때로 무계획에서 시작된다.
2: 오늘도 입만 들고 왔습니다.
1: 본격 토크 노다지, 정보 노다지,
2: 노중훈의
1: 노계획 노다지
2: 노노노노.
1: 오늘 함께 하시는 이분, 제가 듣기로는요 성시경, 태희, 김제동 그리고 소녀시대 유리씨의 절친을 주장하는 맞짤 아래 제2의 고향만 10군데가 넘는다는 분입니다. 야, 어떤 분이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여행 작가 노중훈님 어서 오십시오.
2: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요한 분들을 빼놓으셨어요.
1: 어떤?
2: 윤도현 씨.
1: 네.
2: 김현철 씨.
1: 네.
2: 옥상 달빛.
1: 야.
2: 이지혜 씨.
1: 예.
2: 타블로 씨.
1: 어머나.
2: 타블로 씨 안에 강혜정 씨까지.
1: 아니.
2: 예.
1: 사실상 전부 저한테 엄청난 귀감이 되시는.
2: 그럼요.
1: 대선배님들이십니다.
2: 그럼요, 그럼요.
1: 자세를
2: 그분들...
1: 바로 하고.
2: 아니. 그분들과 라디오로 같이 했던 것뿐이지. 특별히 뭐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이런 건 없어요.
1: 아, 뭡니까? 그렇게 치면 제가 아는 사람 더 많아요.
2: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어제도 듣고 오늘도 이제 오면서 쭉 듣고 있는데
1: 네.
2: 미니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1: 네.
2: 뭐 아들뻘 잘 부탁한다. 영미 씨 이야기 했던 것처럼 하면 우리 무진이 상처받는다.
1: 어머.
2: 그다음에 예. 아까 뭐 머리순 이야기도 제가 잘 들었습니다.
1: 예.
2: 예. 저는 뭐 몇 년째,
1: 네.
2: 몇 년째 탈모약을 먹고 있고요.
1: 아, 그래요?
2: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도.
1: 아.
2: 옛날에 여기 앞쪽에 다 날아갔었거든요.
1: 아.
2: 보기엔 어떻습니까?
1: 아니, 근데 굉장히 말끔하시고.
2: 말끔하죠.
1: 사실 아까 몇 년생인지 네. 말씀도 해주셨는데.
2: 네네.
1: 전혀 예상을 못했을 정도로.
2: 그러니까요.
1: 네. 수치 조.
2: 오늘. 뭐라고요?
1: 아, 솔직히
2: 말을 네, 정확히 맺어요.
1: 좋습니다.
2: 아예예
1: 예. 머리 수치에 대한 토크를 처음 해봐가지고
2: 아, 그렇군요.
1: 저는 예, 예.
2: 오늘 그래서 저는 그 아들 무진과 함께 좋은 방송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1: 아, 저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근데 어떠세요? 라디오 스페셜 DJ를 해본 적이 있잖아 예전에도.
1: 예전에 몇 번씩 해보긴 했는데
2: 예.
1: 매번 아무래도 이제 제 본업이고 제 예. 원래 홈그라운드가 아니다 보니까 늘 긴장과 함께하는 것 같아요.
2: 근데 참 그 한 방면에서 도 같은 사람들은
1: 네.
2: 뭘 시켜도 요즘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습니다.
2: 너무 자기 자리인 것 마냥
1: 예.
2: 다음 주까지 이제 하시잖아요.
1: 예, 맞습니다.
2: 그래서 너무 잘하고 계시고
1: 어머.
2: 전화번호는 네. 교환됩니까?
1: 물론이죠. 그 리스트에 저도 끼워주십니까?
2: 그럼요. 이 정도의 이제 친분을 맺으면 제가 다른 방송에 나가면
1: 네.
2: 저는 이제 무진이랑 가족이라고 이제 가족이라고.
1: 아, 저는 너무 예, 좋죠.
2: 제 막내 아들뻘로 가족이 되는 거예요.
1: 좋습니다. 예. 다만 저도 이제 아버지뻘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만인의 아들인 점
2: 아,
1: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2: 워낙 인기가 많으시니까.
1: 아니 네. 근데 제2의 고향이 10군데가 넘는다고
2: 네.
1: 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2: 제가 직업이 여행 작가예요.
1: 네,
2: 그러니까
1: 그렇죠.
2: 워낙 많은 전 세계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중에서 정말 제가 애정을 듬뿍 품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1: 아.
2: 예를 들면 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프랑스 남부에 반고의 흔적이 남아있는 아를이랄까요? 그다음에 뭐 폴 세잔의 고향인 액상 프로방스라고나 할까요? 이런 곳들이 뭐 저에겐 제2의 고향이나 진배가 없고
1: 네.
2: 국내 쪽에서는 뭐 목포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제가 자주 가기 때문에
1: 네.
2: 제2의 고향처럼 생각을 합니다.
1: 아, 그렇구나.
2: 네.
1: 얼추 겹치는 지역도 있을 것 같아요. 방고흐의 무덤에
2: 네네.
1: 저는 예전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2: 오베르 시루아지죠.
1: 그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요.
2: 프랑스 파리에서 북서쪽으로 32km 떨어져 있는
1: 대박이다.
2: 전원 마을이죠. 거기서
1: 네.
2: 고흐가 1890년 7월 말에
1: 와,
2: 스스로
1: 네.
2: 생을 마감하죠. 그래서 거기
1: 네.
2: 이제 무덤이 있고
1: 네.
2: 바로 옆에 동생인 태호의 무덤도 네. 함께 나란히 묻혀 있죠.
1: 아,
2: 거기 가보셨어요?
1: 예, 거기 직접 가가지고
2: 왜요?
1: 시간을 그냥 여행 갔다가
2: 고흐를 좋아해서
1: 아니요 그건 아닌데.
2: 예.
1: 그냥 그런 어떤 귀감들, 영향들을 얻고 싶어서
2: 어허.
1: 무작정 발길을 좀 옮겼다가
2: 그렇구나.
1: 거기까지 가게 됐었네요.
2: 고흐로부터는 어떤 영감을 혹시 받고 계십니까?
1: 아니요. 그 사람의 그림이나 작품으로
2: 네.
1: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2: 네.
1: 각종 뭔가 이런 사람은 어떤 업적을 남겼다.
2: 아~
1: 저런 사람은 어떤 일을 했을까를 찍먹식으로 해서 저한테 좀 다른 장르를 도전할 어떤 용기를 얻고 싶어서
2: 멋지네요. 네,
1: 발걸음을 했던 적이 있는데 마침 제2의 고향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2: 아, 그러네. 거기 그 고흐가
1: 네.
2: 두 두 달 정도를 머물면서 네네. 그 상담을 받았던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0: 네.
2: 폴 가셰라고.
0: 네.
2: 그 사람이 초상화를 두 점 그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랑스 파리에 있는 네. 미술관에 걸려 있고 하나는 이제 그 1990년 5월 15일에 뉴욕 그 경매장에서 팔려가지고 지금 행방이 좀 묘연한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초반부터
0: 네.
2: 뭐 지식 자랑까지는 아닙니다만은
0: 아니
2: 마치 또 아는 분야가 나와가지고
0: 자랑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이런 시간 너무 좋아합니다. 하지만
2: 네.
0: 저는 안영민님을 대신한 스페셜 DJ니까 일단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 예.
0: 나중에 제가 연락처 주시면은 저한테 네네. 많은 가르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이 와중에 0916님께서 네. 무진 씨 왔다고 노 작가님 또 허세 부리네. 아휴.
0: 아니
2: 두댕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거든요. 저에 대해서.
0: 아 근데 이 정도면 허세가 아니지 않나요? 근거가 확실하신데.
2: 아 그렇습니다.
0: 예.
2: 7662님의 경고 문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무진 도망쳐.
0: 에?
2: 프랑스 파리 시작했다 또. 우리 두댕이 여러분들 지겹거든요. 제가 하도 파리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또 저하면 바로 이제 이미지가 연상이 되는 에스프레소.
0: 네. 네.
2: 그다음에 레드 와인이거든요.
0: 야, 근데 다 뭔가 약간 되게 네네. 클래식한
2: 예, 예.
0: 이미지들이 있는.
2: 네. 근데 그 세 가지 제가 이제 좋아합니다.
0: 네, 2578님께서 예, 예. 이런 말씀 보내주셨어요.
2: 네.
0: 전 세계를 그렇게 돌아다니시는 분이 홍대는 왜 이렇게 낯설어하세요? 홍대에 낯설어하세요?
2: 왜요? 홍대광씨도 좋아하고 홍대 네. 낯설어하지 않습니다.
0: 저는 많죠.
2: 그렇죠. 홍대에 대한 기억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0: 저는 예 20살 때까지 거기서 많이 음악을 했었죠.
2: 아 연습도 하고
0: 예,
2: 거리 공연 같은 것도 하고.
0: 예 거리에도 나가고.
2: 그때 시간들이 오늘날의 이무진을 만들었다.
0: 네
2: 그때의
0: 맞습니다.
2: 단단한 시간들이.
0: 사실 대한민국 뮤지션 중에서는 홍대 안 거친 사람 만나기 힘들죠.
2: 맞습니다.
0: 안 만나기 힘들죠.
2: 맞습니다.
0: 네. 야
2: 어쨌든간에.
0: 네네.
2: 뭐라고 할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무진 씨를 두고
0: 네.
2: 천재성에 머물지 않고 정말 피가 나는 노력을 겸비한 대한민국 음악계의 현지이자 미래 이렇게 또 이야기들을 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네.
0: 아 그런 말씀을 어디서 들으셨어요?
2: 평론가들이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0: 그래요.
2: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저로서는 새롭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하고 세대를 뛰어넘는 화합의장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0: 예. 예,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야 벌써 좀 지쳤다는 분들께서 속속이 나오고 계신데 야 일단 이게 아직 본격적인 시작도 안 한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 네네네.
0: 아니 일단 이게 뭐 하는 코너인지 얘기 좀 짧게 해주세요.
2: 네,
0: 짧게요.
2: 왜 노노노냐?
0: 네.
2: 노중훈이 노계획으로 와서 특정한 네. 지역에 대해서 노다지를 캐듯이 수단을 마구마구 뽑아내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정말 저나 무진 씨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네. 거를 우리 두댕이 여러분들에게 의존하는 그런 코너가 되어 있고
0: 네.
2: 원래는 저희가 그 후보 지역이 네 군데 정도를 미리 선정을 해요.
0: 네.
2: 그 중에 랜덤으로 뽑기를 통해서 한 지역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즉석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제 문자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0: 네.
2: 오늘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살살 해달라고 하는 이제 민원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0: 네.
2: 특정한 지역을 미리 저희가 처음으로 스페셜 DJ에 맞게끔
0: 네.
2: 처음으로 특정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0: 오, 감사합니다.
2: 어디냐? 우리 그 무진 씨 팬 여러분들 그 팬클럽 이름이 뭐죠?
0: 리모라고 부르죠.
2: 리모죠. 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0: 아,
2: 그
0: 예.
2: 리모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무진 씨가 나온 초등학교 어디입니까?
0: 풍동초등학교
2: 어디 있죠?
0: 일산에 있습니다.
2: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셔야지. 일산 동구 풍동이죠.
0: 아, 일산 동구 풍동에
2: 그렇습니다.
0: 있습니다.
2: 풍동 중학교 어디 있죠?
0: 풍동중학교 풍동에 있습니다. 일산 동구 풍동에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백마고등학교 어디 있습니까?
0: 백마고등학교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습니다.
2: 백석동이에요? 백마동이에요?
0: 백석동입니다. 백마는 동이 아닙니다.
2: 맞아요.
0: 부대 이름입니다.
2: 백석동이죠.
0: 네.
2: 아, 제가 이제 방에 나와가지고
0: 아, 네.
2: 미안합니다.
0: 네, 아닙니다.
2: 그래서 이제 왜냐 고양시잖아요. 사실 고양시 안에
0: 네.
2: 덕양구 있고 일산 동구 있고 일산 서구 있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2: 어쨌든 간에 우리 이무진 씨의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일산입니다.
0: 오! 야, 아니 저야 일산에서 자랐고 거기서
2: 네네.
0: 지낸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은데
2: 네.
0: 작가님께서는 이 동네 잘 아십니까?

0: 잘 몰라요.
1: 아, 아.
0: 그래서 네. 원래도 제가 하는 일이 없는데 오늘은 더더욱이나 할 일이 없지 않으니까.
1: 아니, 좋습니다.
0: 네네네.
1: 그럼 경기도 일산은 몇의 고향쯤 될까요?
0: 일산은 일단 두 자릿수로 가야죠.
1: 아, 그래.

0: 태어나신 곳도 거기에?
1: 아 태어난 곳은 아니 태어난 아니지만. 곳은 밀양.
0: 아
1: 저 경상도 쪽에서 태어난 병원이 있고.
0: 어허.
1: 근데 처음 자란 곳은 당산동이었나.
0: 어허.
1: 여의도 이금방이었고.
0: 네네네.
1: 예 일산에 이제 되게 오래 살았죠.
0: 어 어쨌든 좀 뭐 오늘 무진 씨를 알게 됐으니까
1: 네.
0: 앞으로 일산에 대한 저의 애정이
1: 네네.
0: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아 일산 참 예. 좋은 동네입니다.
0: 너무 좋죠. 너무
1: 자,
0: 좋죠.
1: 지금부터 청취자분들 경기도 일산과 관련된 얘기들 다 보내주십시오. 어 청취자분들의 추억담부터 관광지 맛집 같은 정보들 추천해 주셔도 네.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일산 출신 연예인 압니다.
0: 아
1: 저 빼고요.
0: 아 우진 씨 빼고.
1: 예 저는 네. 제외하고 이런 이야기들 또 다 기다리고 있도록 할게요.
0: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아는 게 하나도 없는 분들 검색 찬스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고요. 오늘 노노노를 처음으로 경험하시는 무진 씨를 위해서 두댕이들의 활발한 NNC 실력을 예, 부탁드리는데 이게 좀 매주마다 좀 편차가 있습니다.
1: 아.
0: 어느 주는 작품성이 좀 뛰어나고
1: 아, 네.
0: 어느 주는 좀 읽기 민망한 주도 있긴 합니다만은 아, 네. 오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네네. 오늘 이렇게 최고의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더위에 지치지 마시라고 저희가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작가님 사연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0: 네 사연은 문자번호 48,000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거의 뭐 이거 기계적으로 나옵니다. MBC를 위해 제가 20년을 봉사했거든요.
1: 아 너무너무 시원 합니다. 또 밖에 예. 시원하게 한잔 하고 시작하시죠. 레모네이드 에스파 듣고 저희 추억담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0: 죄송.
1: 좀 알려줘봐요. 어떻게 하는 거?
2: 그냥 뭐 네. 그냥 도레미 해서 노노노 하시면.
1: 내가 도레미를 하라는 거죠? 네. 노노노.
2: 노노노 하실 거예요?
1: 노노노.
2: 아니 그 노노노 셋넷 노노노. 아니 이렇다 할 음정이 없으면 화음 또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1: 제가 지금 음칠한 얘기입니까?
2: 아, 이 의심이 되네요.
1: 아 예.
2: 예. 야. 일단 그래도 메인 주제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경기도 일산인데 작가님 먼저 뭔가 일산에 대한 추억이 있으실까요?
1: 저는 늘 이제 식당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2: 네.
1: 올해 1월 26일 목요일 오후 4시 11분쯤에 일산 서구 일산동에 있는 형제 참치 정육점이라는 곳에서 네. 모둠 참치 5만 원짜리를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2: 오.
1: 참치를 혹시 좋아하십니까?
2: 참치 가끔 너무 비싸서.
1: 비싸지.
2: 예.
1: 근데 여기는 크게 비싸지 않고
2: 네.
1: 5만 원 제가 내고 먹었는데 오. 모둠이니까 네. 뭐 중뱃살,
2: 네.
1: 대뱃살,
2: 오호.
1: 배꼽살,
2: 네.
1: 뭐 볼살, 가마살 이런 것들이 망라되어 있었는데
2: 오.
1: 뭐 최고급은 아니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급 참치는 엄청 비싸잖아요.
2: 맞아요. 비싸더라고요. 형.
1: 근데 적당한 가격에
2: 네.
1: 나쁘지 않은 품질에 뭐 소주 한잔 곁들이기
2: 아.
1: 괜찮았던 그런 기억이 있고
2: 네.
1: 무진 씨는 워낙 그 일산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2: 네.
1: 일산에 있는 식당들을 뭐 두루두루 많이 가보셨겠네요.
2: 예, 뭐 제가 추천하고 싶은 맛집은 딱 두 개 생각나는데
1: 벌써
2: 일산 동구 식사동에 있는 서일 순대국밥집이 제가 인생 순대국밥 탑3에 들어요.
1: 아~
2: 진짜 부산에 가서 국밥을 먹기 전에 단연 1등이었는데
1: 아 진짜?
2: 네 부산에서 이제 두 군데를 찾아버려서
1: 그거는 이제 이렇게 사고를 우려낸 뽀얀 국물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약간 그 정수기 물처럼 맑은 스타일의 국물입니까?
2: 뽀얀. 뽀얀 쪽에 가깝고
1: 네.
2: 더 나아가서 약간 진녹색을 띠는 하얀 국물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얼마나 우렸는지 감도 안 잡힐 정도로 엄청
1: 아,
2: 진하고 마치 국물의 바디감이 느껴질 정도로
1: 아, 진짜로?
2: 예, 굉장히 진한
1: 끈적끈적한 국물
2: 예,
1: 저는 스타일이야.
2: 그런 약간 땀냄새 나고 남자다운 그런 국밥 스타일 좋아해가지고
1: 아, 음식에 대한 표현력이 네. 좋은데요.
2: 아, 그럴까요?
1: 하긴
2: 예.
1: 무진 씨가 가사만 들여다봐도
2: 아이고.
1: 이분이 문학적 소양 표현력이 대단하다는 아, 걸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2: 아닙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1: 남우장군은 어디입니까?
2: 웨스턴돔 끝자락에 위치한 어랑생선구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 거기는 알 것 같은데 왠지.
2: 어랑생선구이는 유명한 맛집이에요.
1: 그죠, 그죠, 그죠.
2: 예. 제가 가수 되기 전부터 그 근처에서 항상 밥을 먹었고 가수가 된 이후에는 자주 오던 애가 가수 됐답시고 사인도 받아가셨고 지금 가도 음료수 주십니다.
1: 이미 근데 그 두 곳은 무진 성지순례처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2: 어랑생선구이는 꽤 그런 것 같은데
1: 그렇군요.
2: 서해순대국은 아닌 걸로 알아요.
1: 아 제가 또 제 몸의 한 10%는 진짜 순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2: 예.
1: 거기 꼭 한 번씩 가보겠습니다.
2: 아 좋습니다.
1: 아 좋네 좋네요.
2: 야 이렇게 예. 저희가 수다를 떠는 중 중에 사연이 속속들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저희가 부탁드렸던 N행시인데요.
2: 네.
1: 누가 오늘 무진 씨가 띄우실래요?
2: 뭐 제가 띄우도록
1: 알겠습니다.
2: 하겠습니다. 4588님께서 1.
1: 일로 와.
2: 산.
1: 살려주세요.
2: 에. 이게 아까 말씀하신 이제 없는 작품성.
1: 아,
2: 좀 약간 민망한.
1: 괜찮게 봤는데.
2: 괜찮아요? 이게?
1: 농담이고요.
2: 괜찮네요.
1: 예, 예. 황수진님 제가 이번에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2: 네. 1. 일산의
1: 산
2: 산증인 이무진.
1: 요거는 맞는 얘기죠.
2: 야, 뭐 예, 그렇죠. 그래도 처음 네. 이사했을 때 아직 뭐 놀이터 포장 뜯기 전부터 거기 살았으니까 일산 신도시.
1: 그러네.
2: 딱 시작되고 나서 제가
1: 맞네요, 맞네. 그다음에
2: 4277님께서 1.
1: 1억에
2: 산
1: 산 주식 왜 이래? 아 1억에 내가 이제 주식을 샀는데 왜 이래?
2: 네.
1: 예. 요즘 이제 주식이 9천 포인트를 넘어섰는데
2: 네.
1: 뭐 종목에 따라서 이제 손해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2: 그렇죠.
1: 이재영님은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2: 네.
1: 지금은 일산이 서구와 동구로 나뉘었지만 2005년 전까지는 일산구 하나였어요.
2: 헐.
1: 오 그렇군요.
2: 이거 저 몰랐습니다.
1: 아 몰랐어요?
2: 예, 제가 한 2006년, 7년 이쯤부터 일산에 살았을 텐데.
1: 아, 그러니까 분구가 되고 나서 막 네. 살기 시작하신 거네.
2: 그런가 봐요.
1: 오, 그렇군요. 야. 좋은 정보.
2: 네, 오구사고님께서 일산은 무진님 콘서트 보러 가본 게 다예요. 고얌 어울림 극장 좋더라고요. 아, 맞아요.
1: 여기서 공연하셨던 거군요.
2: 예, 아람누리, 어울림누리가 대표적인 이제 공연장을 가지고 있는
1: 아하.
2: 곳인데 여기서 저도 공연을 몇 번 해봤었죠.
1: 아, 그렇구나.
2: 제가 알기로 경기도 일산이

0: wait, hold up, stop.
1: 도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에스파 레모네이드 듣고 왔고요.
2: 네.
1: 노 중훈의 노 계획 노다지 노노노 함께하고 계십니다.
2: 화음을 좀 쌓아줄 네. 수 있습니까?
1: 아
2: 노노노 이거 항상 영미 씨랑 저랑 3도와 모도와 이걸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1: 아 좋습니다. 네네. 뭐 먼저 해보시면
2: 네. 노중훈의 노 계획 노다지 노노노.
1: 아니 이렇다 할 음정이 없으면 화음도 못 넣습니다.

0: 하나 일자에 매산자 쓰는 걸로 알아요. 그 지역에 산이 하나거든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래서 이게 막 기억에 남네요. 어릴 때 그래서 원마운트가
1: 하나 한일자의 매산자.
0: 네, 네 맞습니다.
1: 원마운트.
0: 네. 정확한 정보 막 어디서 공식적으로 본 적은 없는데 네. 이게 당연한 우리한테 그냥 당연한 정보로 남아 있었어요.
1: 아 그렇구나.
0: 네, 학생 때부터.
1: 그 왜 정발산이라고 되게 야트막한 산 언덕 같은 산이 있잖아요.
0: 그게 그건가요?
1: 그걸 수도 있겠다.
0: 그건가 보네요.
1: 맞아요. 네.
0: 뭐 서로 모르는 얘기 하지만 그럴 그렇죠. 것 같네요.
1: 뭐,
0: 네.
1: 바보 셋이 서로 물어봤자 뭐 네. 오지연님은요 일산에 가면 옥할머니 집에 갑니다. 동태탕이랑 나물 비빔밥 예술이에요. 단독주택 노포 식당입니다. 웨이팅 있어서 오픈런 해야 합니다. 오. 저도 여기를 찾아본 적이 있어 이 집을. 근데 꽤 기다림의 시간이 길 것 같아서 네. 포기를 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언제 한번 시간 나면 가보고 싶은데. 요런 그 국물 뜨끈한 국물 아까 사실 순댓국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네. 동태탕 동태찌개도 좋아하시겠죠.
0: 아 장난 아니죠. 동태탕에 심지어 나물 비빔밥이면 아 이 하드와 라이트의 조화가 뭔가 벌써부터 아 든든하고 하루를 살아낼 힘이 생기는
1: 그죠. 뭐 음식 관련된 예. 가사도 있습니까? 아. 본인 작품
0: 아니,
1: 중에
0: 딱히 없는 것 같은데
1: 아, 앞으로 예. 표현력이 남달라요. 그런 것들을 작품 하나 뽑아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0: 아 좋습니다.
1: 너무 좋은데
0: 이런 맛집 네. 포함해서 경기도 네. 일상과 관련된 얘기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캡슐
4: 닥터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니, 뭐.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투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100% 애드립으로 진행되는 노노노노.
5: 오! 괜찮아요?
4: 예, 뭔가 감미로웠어요, 방금.
5: 아, 오히려 조금 음을 높이니까 낮군요.
4: 예, 뭔가 컬러링으로 쓰고 싶은 소리가 흘려.
5: 노노노.
4: 자, 좋은 노래 들려주신 노중훈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지역 경기도 일산이죠. 고영민님께서 일산 맛집 어랑 알아요. 거기 가면은 무진 씨 사인 있어요.
5: 아~
4: 맞아요. 거기에 어머님이 사인 받아가셨었어요.
5: 그 식당에 본인이 사인이 걸려 있는 그런 느낌은 어떤 겁니까? 뿌듯해요?
4: 그렇게요. 사실. 처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의아함만 있습니다.
5: 아~
4: 사실 제가 막 공인된 입맛이 아니잖아요.
5: 그렇지.
4: 막 금혀가 아닌데 네. 제 사인이 걸려 있으면 야 여기가 맛집이래 연예인 맛집이래 하는 심리를 저는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5: 근데 음식에 대한 표현력도 좋지만 네. 음식과 식당에 대한 태도도 굉장히 바람직한데요.
4: 그렇습니까? 왜 어떤 이유에서?
5: 혹시 네. 뭐 음악이 버거워진다고 느낄 때. 네. 저랑 좀 먹으러 다닙시다. 아니 굉장히 나랑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아요.
4: 아, 그렇습니까?
5: 전화번호 예. 0513님. 일산 호수공원은 꼭 거쳐가야 할 데이트 코스였지요. 새로운 남친이 생길 때마다 갔었는데 늘 처음 가보죠 했었던 그때의 제가 그립네요. 일산의 산 증인으로서 네. 호수공원은 예나 지금에 비슷합니까? 아니면 뭐 주변 환경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까? 어떻습니까?
4: 호수공원 자체는 네.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네. 정말 안정적인 데이트 코스였어요.
5: 아 그렇구나.
4: 그냥 언제 어느 날씨에 네. 어떤 시간에 가도 네. 너무나 이
5: 예쁘고
4: 예 예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돗자리 깔 수 있는 스팟도 많고
5: 그 주변에 이제 뭐 예쁜 카페도 많고
4: 네.
5: 그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피자집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4: 그렇습니다.
5: 웨이팅으로 늘 그냥 사람들이 문전 성시를 이루는
4: 네 있는 네네. 걸로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네. 이제 제 전 작업실도 있고
5: 아 그렇구나.
4: MBC 예 드림센터도 있고
5: 아 그러네.
4: 그리고 바로 옆에가 이제 라페스타 웨스턴돔 들어는 보셨을 텐데.

0: 확실히 네. 그런 번화한 지역도 있고 하니까 일산호수공원 최고의 데이트 코스인 것 같아요.
1: 그러네. 네. 아주 공월쌤님 연기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0: 자 이렇게 경기도 일산과 관련된 얘기 다 받고 있으니까요. 계속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이지현님께서 신청하신 커피소년 일산 듣고 3부에서 소개해드릴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에 데이트.
1: 2시에 데이트 3부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트신 분들, 제가 갑자기 남자 목소리로 목소리 들려드려서 놀라셨을 텐데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저는 목감기 걸린 안영민님이 아니라 그냥 가수 이무진입니다. 아, 둘째 만나러 간 안영민 DJ를 대신해서 온 신호등계 스페셜 DJ 이무진이고요. 지금 완전 100% 즉흥 토크 시간. 노 주문에 노 계획 노 다지
2: 노노노
1: 함께하고 있습니다.
2: 이번 화분 어땠습니까?
1: 아, 점점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맞추게 되네요.
2: 아, 당연하겠죠.
1: 아, 그게 아니라 이제 합이 좋아진다. 네, 이제 마음이 네. 편안해진다.
2: 아, 고맙습니다.
1: 네. 예. 자, 작가님, 오늘의 지역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오늘의 지역은 우리 스페셜 DJ 무진 씨와 인연이 매우 깊은, 그냥 이무진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일산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6437님께서 저는 일산 토박이입니다. 풍동 카페거리에 있는 치미 고인다라는 브런치 매장 아시나요? 저의 첫 직장이었는데 일산에서 제일 잘 나가는 매장이었어요. 10년 전쯤에요.
2: 어, 아세요?
1: 어, 모르겠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풍동이 풍동도 약간 네.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풍산동이 아. 그 풍산역 있는 쪽이랑 아. 완전 그 임대 아파트 들어선 네. 단지 쪽이랑 이렇게 나뉘어요.
2: 아, 그렇구나.
1: 전자의 경우 애니꼴이 유명하고 아하. 후자의 경우 이제 주거지가 아~ 있는 학교들이랑 아~ 저는 후자에 살았기 때문에 전자 잘 모르겠네요.
2: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풍동 그쪽에 카페 거리가 있었고 네. 근데 매장 이름이 아주 특이합니다.
1: 치미고인다.
2: 야,
1: 얼마나 맛있길래 치미. 예.
2: 근데 이제 10년 전쯤에 잘 나갔다면서 약간 그 끝맺음을 이렇게 여운을 주셨는데 네. 지금은 아니란 얘기인가?
1: 지금 살짝 추억 속으로, 왜냐면 아, 이제 그렇구나. 또 약간
2: 오래전 얘기니까.
1: 네, 변화하기 마련이니까.
2: 맞습니다. 네. 8350님, 일산에 무진님 나오는 페스티벌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져서 바지 속옷까지 다 젖어서 옆에 홈플러머에서 바지를 사입고 신발은 사망하고 비 맞은 생쥐꼴로 겨우 운전하고 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런 그 팬들의 네. 후일담을 이렇게 보시거나 들으면 네. 아,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죠?
1: 엄청 감사하고
2: 감동적이고
1: 팬분들 한 분 한 분의 후일담 덕분에 제가 정말 수백 수천 개의 무대를 섰음에도 네. 하나하나 작은 기억들이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후일담이 모여서.
2: 그렇지. 네,
1: 사실 매일같이 무대를 서면 특정 무대를 기억하기 힘들어져요. 다 하나로 아. 합쳐져서.
2: 차기 그 노래 제목 후일담 어떻습니까?
1: 다음 노래 후일담이요?
2: 네, 노래 제목으로
1: 고려해 보겠습니다.
2: 아, 예.
1: 일상 관련 얘기.
2: 아, 안 하겠던 얘기.
1: 아니, 아니, 긍정적으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아, 왜 그러십니까? 예, 예.
2: 괜찮아요.
1: 예, 예. 후일담 좋습니다.
2: 예, 예.
1: 네, 김범수 님께
2: 아, 가수 선배님께서 지금 문자 보내신 거예요.
1: 선배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김범수 선배님께서 제 이름은 네. 김범수고 고등학교 동창 절친 김한수가 일산 살아요. 그녀는 이뻤다. 허니 등등의 박진영 백댄서였고.
2: 진짜로?
1: 오, 대박. 우리 둘이 쌍수라 불렸어요. 아, 범수 한수에서요. 저는 판교 살아서 끝과 끝이라 자주 보진 못하는데 조만간 한잔 하자 친구야 보내주셨어요.
2: 이야.
1: 이야, 정말.
2: 이야. 이야, 그러니까 분당의 김범수, 일산의 김한수.
1: 네.
2: 쌍수.
1: 쌍수.
2: 그리고 김한수님께서는 박진영 씨 백댄서를 했다는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한 분은 또 유명한 가수시고.
2: 이야,
1: 아티스트 프렌즈네요.
2: 야, 그렇구나.
1: 네.
2: 예전에 그 삼성 라이온즈에 네. 유명한 그 야구 선수 김한수 감독도 하셨던
1: 네. 네,
2: 그런 분도 계시긴 합니다. 재미없죠?
1: 네.
2: 자, 이지현 님인데요. 헐, 치미 고인다 브런치 가게 저 알아요. 거기 원모어 찬스의 박원님 단골집이라고 했었는데 친구가 알바를 해서 몇 번 가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네요.
1: 꽤 네임드 매장인가 봐요.
2: 그런가 보다. 또 박원 씨의 또 단골집이야.
1: 이야, 가볼 만하네요.
2: 아, 원모어 찬스 노래 너무 좋죠.
1: 너무 좋죠.
2: 너무 좋죠. 네.
1: 자, 이렇게 경기도 일산과 관련된 얘기라면 어디서 보고 들은 정보부터 직접 가서 경험한 일들까지 어떤 얘기든 다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2: 네.
1: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오늘 최고의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사연 받

0: 하는 동안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투제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노 주문에 노 계획 노 다지 노노노. 방금 되게 좋았네요.
5: 제가 뽑아낼 수 있는 가장 고음역대가 되겠습니다.
4: 좋은데요. 예, 오늘의 지역 경기도 일산에 추억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5: 맞습니다. 이재영님 문자를 보겠습니다. 일산에 있는 고향종합운동장에서 무한도전 제1회 황소와의 줄다리기 시합 열린 거 생각이 납니다. 그게 벌써 20년도 다 된 일이더라고요. 야. 세월이 참 빨라. 그 무한도전을 보신 적이 있겠죠?
4: 예, 본 적은 많죠.
5: 정말 맨 초창기 무한도전은 정말 무모함 그 자체였습니다. 황소랑 씨름을 하질 않나, 열차랑 달리기 시합을 하질 않나. 네. 별의별 기상천외야.
4: 근데 무슨 생각으로 열차랑 달리기 시합을 합니까?
5: 그게 그때 그게 컨셉이었어요.
4: 아, 그냥 일단 해.
5: 말도 안 되는데 그냥 돌진하고.
4: 아 진짜요?
5: 막 차승원 씨 같은 네. 그런 유명한 연예인들 나와서 개고생 시키고. 근데 그런 진정성이 빛을 발해가지고 어느 순간 이게 팡 진짜 폭죽처럼 터지면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구가했었죠.
4: 와,
5: 찾아봐야죠. 땀의 현장 그 자체였었어요 진짜. 무한도전은.
4: 찾아보고 싶네요.
5: 아 옛날 생각나네.
4: 예. 0126님께서 일산 연예인 하면 방탄소년단의 RM이죠. 방탄소년단 노래 중 마쓰리라는 가사에서 일산 내가 죽어도 묻히고 싶은 곳, 그 외 호수공원, 일산 하면 유명한 꽃, 이런 가사들이 나옵니다.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RM님 일산의 자랑이시죠.
5: RM에게는 죽어도 묻히고 싶은 곳 일산이군요.
4: 그렇구나.
5: 이보다 더한 극찬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4: 절대적이죠. 와,
5: 그렇죠. 고향을 늘 생각하는 마음, 고향에 다시 찾아가고 싶은 마음, 네. 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요건 사자성어로 수구초심이라고 하는데 네. 한자는 뭐 알아서 찾아보시고요. 자, 6522님의 문자를 보겠습니다. 제가 1999년 후반에 면접을 보러 일산 대화역에 갔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러브 호텔만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분들이랑 예의상 눈 마주치지 않으려고 땅만 보고 걸어드렸습니다. 무진 씨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제가 또 두댕이 여러분 사이에서는 모텔남으로 유명합니다.
4: 모텔 많이 가세요?
5: 엄청 많이 갑니다.
4: 여행하느라.
5: 그렇죠. 제가 이제 출장을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네. 모텔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네. 카드 내역서를 쭉 뽑아보면 전국에 있는 모텔들이 그냥 주르륵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모텔남으로. 정확히는 모텔 전전남으로.
4: 모텔 전전남.
5: 네네네. 이제 없어 보이죠? 예, 예.
4: 아니 아니 멋있습니다. 예.
5: 아, 멋있습니까?
4: 예, 너무 예. 멋있습니다.
5: 멋있습니다.
4: 방방곡곡. 야, 예, 예. 그랬구나 대화역이. 네. 자, 이연경님께서 제가 초딩 때 일산 전원마을과 호수공원을 배경으로 했던 류시원 김희선 주연의 프로포즈라는 드라마에 푹 빠졌었죠. 기억 날 듯 말 듯하네요. 제 첫 로맨스 드라마여서 저도 남사친과 결혼하는 걸 꿈꿨었어요. 현실은 남사친이 하나도 없. 에라이 보내주셨어요. 드라마랑 현실은 다르죠.
5: 마지막에 강렬합니다. 에라이.
4: 에라이. 그냥.
5: 뭐 다들 아시죠? 김희선 씨가 한때는 대한민국 모든 로맨틱 드라마.
4: 네.
5: 뭐 여기 뭐 제왕이었죠. 뭐 프로포즈 토마토라는 작품도 있었고 김석훈 씨랑 함께하는. 그때 뭐 김희선 씨 떴다면 뭐 시청률 대박. 그다음에 김희선 씨가 하고 나온 모든 그럼 뭐라 그래 패션 아이템들 다 네. 뭐 완판. 너무 너무 유명했었죠.
4: 그렇죠. 그 또한 뿐만 아니라 네. 일산이 참 드라마 촬영 장소로 많이 쓰였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해요.
5: 그렇지.
4: 네, 각종 그냥 아버지 차 타고 네. 뭐 마트 가다가도 촬영 중이라서 비켜줘야 했던 일들도 되게 많았고.
5: 실제로 많이 보셨구나.
4: 네, 막 엄청 뭔가 메타가 되는 성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씬 찍을 때 되게 일산 여기저기서 많이 찍더라고요.
5: 그리고 이제 그게 신도시라서 예전에 신도. 지금 꽤 생긴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드라마 속 약간 세련된 배경,
4: 네.
5: 도시 남녀 이런 느낌도 좀
4: 맞아요.
5: 있고
4: 그때 있으니까. 좀 그랬어요.
5: 그렇지.
4: 맞아요.
5: 근데 여러분 우리 작가들이 아마 찾은 것 같은데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희선 씨 주연의 프로포즈라는 드라마에 신이었던 원빈 씨가
4: 네.
5: 큰 개를 끌고 왔다 갔다 했대요. 근데 아무런 대사 없이 큰 개를 끌고 왔다 갔다만 했는데도 눈길을 대박 사로잡았던 그런 드라마랍니다.
4: 야.
5: 그러니까 원빈 씨는 대사를 네. 하지 않아도
4: 그러니까요.
5: 그렇죠? 존재감이 뭐 어마어마했던
4: 뭐 어쩔 수 없죠.
5: 어쩔 수 없어. 와,
4: 괜히 원빈
5: 눈에 띄니까. 8841님 네. 중학생 때 친구들이랑 일산 호수공원에 소풍을 갔다가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요. 중년 여성분이 기사님과 싸우고 계셨어요. 10,000원짜리 지폐를 내고 탑승을 하셨는데 기사님은 잔돈이 없어서 거스름돈을 못 준다고 하시면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그 여성분은 기사님 뒷자리에 앉아서 탑승객들의 돈을 직접 받아서 거스름돈을 챙기셨고요. 가만 보니까 그분은 일산에 살던 정말? 저희 큰이모셨어요. 제가 다가가서 이모 하고 불렀더니 이모가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받은 거스름돈을 모두 저에게 용돈하라고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와, 무진 씨는 현금 내고 탔던 버스 경험 기억이 있습니까?
4: 네, 있습니다.
5: 아, 있구나, 있구나.
4: 예, 중학교 초반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왜냐면 팀원이 카드가 아직 안 익숙할 때라서.
5: 아, 그렇구나. 그때는 회수권 이런 건 없었죠. 그 종이로 된.
4: 아, 그런 건 없었어요.
5: 토큰 없었죠.
4: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전 내고.
5: 아, 미안합니다. 지금 아들 뻘에게. 예. 저희 때는 뭐 회수권도 있었고 뭐 토큰이라는 게 있었는데.
4: 맞아요.
5: 예,
4: 말씀 나온 김에 가볍게 네. 청취자분들께 그냥 들으시라고 알려드리면은 앞에 계신 노중훈 작가님이 저희 아버님이랑 동갑이라고 하십니다. 저도 굉장히 깍듯하게 지금 열심히 네.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지 네. 모르겠네요.
5: 무진 씨 아버님.
4: 네.
5: 제가 이제 편안하게 친구야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지요.
4: 아, 오겠죠. 예, 오겠죠. 오겠죠. 저희 아버지도 여행 정말 좋아하셔서.
5: 아, 그러시구나. 네. 왠지 잘 통할 것 같습니다. 네. 예.
4: 자, 5555님께서 저는 백석초 옆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 들어온 거 정리하고 있는데 익숙한 학교 이름과 지명이 나와서 반갑네요. 이제 아이들 기말고사 시작인데 잘 봤으면 좋겠고 좋은 손님이 많은 좋은 여름이었으면 합니다. 보내주셨어요.
5: 와, 근데 공교롭게 서점 네. 사연이 바로 연이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4: 네.
5: 3318님 일산 대진구 앞에서 아버지가 서점을 하셨어요. 새학기가 되면 학습지를 파느라 저희 가족 총출동됐는데 가면 갈수록 문제집 사러 오는 사람이 줄었던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요즘은 동네 서점이 너무 귀한 시절이 됐고
4: 맞아요.
5: 왜냐면 다들 뭐 온라인으로 책 주문을 하시기도 하니까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4: 네.
5: 무진 씨 그 글들
4: 네.
5: 가사가 그리니까 네. 그게 저는 그냥 나온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4: 네.
5: 반드시 풍부한 독서, 엄청나게 많은
4: 네.
5: 본인이 읽었던 글들을 통해서 네. 그게 축적된 노하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저희 추측이 맞죠?
4: 아, 다들 그렇게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항상 네. 이렇게 말해요. 저 생각보다 책 안 읽습니다.
5: 그냥 읽는다고 해줘요. 나는 네. 무진 씨도 환상이 있잖아요.
4: 아,
5: 반대로 해.
4: 아, 근데 되려 네. 중요한 게 네. 책을 네. 요즘 또 책 읽어라 읽어라 네. 문학적 소양을 길러라 길러라 하는데 네. 책을 많이 읽어서 길러지는 문학적 소양보다
5: 네.
4: 책을 안 싫어해서 길러지는 평소에 받아들여지는 문학적 소양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5: 어우 소름 저런 말을 그냥 네. 아무렇지도 않게 명언을 막 쭉쭉 뽑아내네 거미줄 뽑듯이.
4: 그래서 저는 책을 지루해하진 않습니다. 다만 또 너무 보고 싶어서 맨날 책에 미쳐있지도 않습니다. 읽는 데 있어서 그냥 거부감이 없을 뿐. 책은 그냥 오래된 친구 같아요. 근데 자주 보면 귀찮고 자주 보면 질리는.
5: 무진 씨.
4: 예.
5: 저의 네. 이상형이에요.
4: 왜 그러십니까?
5: 야, 저런 말을 저렇게 예쁘게 하지?
4: 뭐야? 왜 음악 나오죠?
5: 아, 그만. 아, 그만 끊으라는 얘기. 끊으라는 얘기. 그만 떠드는 네, 얘기.
4: 알겠습니다.
5: 예, 음악 들으라는 얘기구나.
4: 자, 음악 들어야겠네. 예, 일산 배경에 드라마 프로포즈의 OST 홍지호 프로포즈 듣고 올게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경기도 일산과 관련된 사연 계속 받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안녕.

0: 드라마 프로포즈의 OST 홍지호 프로포즈 듣고 왔고요. 노중훈 작가님과 함께하는 노노노. 자, 오늘 경기도 일산과 관련된 사연들 전부 받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두댕이 여러분들이 저희 이상형 발언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계시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요. 여러분, 이성을 향한 이상형 이런 뜻이 아니라 네. 제 생각에 바람직한 젊은이상, 너무 멋진 인간상 뭐 이런 의미였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네, 노래까지 하필은 프로포즈여가지고. 8139님 일산이라 군대 가기 전에 일산에서 막노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허허벌판이었는데 지금은 아파트 단지 숲이 됐죠. 1년 동안 중산동 근처의 아파트들 제가 다 올렸습니다. 아, 보통 이제 그 건축계에 계신 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네.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네. 아 저기 저 빌딩 내가 올린 거잖아. 아 저기 저 아파트 내가 다 집을 얹은 거잖아.
0: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1: 네. 근데 뭐 진짜 일산이야말로 상전벽해 그런 도시가 됐죠 사실은. 아, 허허벌판이었는데 완전 아파트 숲이 됐으니까.
0: 맞아요. 저도 살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된 거다 하면서 그 전 허허벌판을 봤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1: 맞아요. 그렇습니다.
0: 네, 임상환님께서 일산호수공원 앞 2인용 자전거 12,000원입니다. 공원 세 바퀴 돌면 50분 정도 걸리고요. 대신 힘들어 죽음.
1: 아, 특히 요즘 같은 날씨 이거 타면은요. 거의 뭐 땀에 그냥 뭐 쩔죠.
0: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누가 네. 아니 당연히. 공원 세 바퀴 돌면 그걸 라이딩이죠. 그냥 마실 나간 게 아니라 운동하러 나갔네요 본인이.
1: 아 그러시네.
0: 그냥
1: 아.
0: 살살 이렇게. 그리고 네. 세 바퀴 50분 걸리는 거 말이 안 돼요.
1: 왜요?
0: 제가 살살 타면 1시간 정도의 반바퀴 한 바퀴 이렇게 돌거든요.
1: 아 크니까.
0: 네. 중간중간 그네도 타고 화장실도 들리고 잠깐 앉았다가 쉬면서 자전거 타야지 그런 곳인데 세 바퀴를 50분에 타면 라이딩을 가서요.
1: 그 이분은 거의 그 사이클 벨로드롬에서 네.

0: 선수 경기하듯이 둘이 다 신고네.
1: 거의 선수급으로다가 지금 땀 흘리고.
0: 혹시 그 사이클 선수십니까, 임성환님?
1: 네.
0: 뭐 쫄쫄 입고 다시는 그 지금 전문 선수신가요?
1: 그러니까 그거 하신 것 같네요.
0: 네. 어쨌든 뭐 데이트할 땐 조심하셔야겠죠.
1: 아, 그쵸,
0: 네. 곁단파크 터집니다. 조화금님, 일산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분명 지도를 보고 가는데 아파트 단지가 다 똑같아 보여가지고 30분째 같은 편의점만 3번 지나쳤어요. 네. 친구한테 야, 나 지금 니네 집 앞이야 하면 옆 단지고, 그렇게 친구는 저를 찾으러 나오고 저는 또 길을 잃고 그래서 만나기까지 1시간이 걸렸답니다. 신도시란 무릇 그런 것이었죠.
1: 맞아요. 저도 풍동 살 때는
0: 똑같아. 네,
1: 제가 워낙 사는 동네니까 그랬는데 제가 고등학교 가서 백석동에 사는 친구 집을 찾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었어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이 동네가 압도적으로 가장 바둑판 형식이다.
0: 아,
1: 네. 그래서 되게 어려웠던 기억이 있네요.
0: 길도 그냥 똑같고 네. 건물도 변별력이 없고 하니까.
1: 맞아요. 심지어 제가 길치력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해가지고.
0: 아, 그래요?
1: 예.
0: 길치예요?
1: 없지 않습니다. 이게
0: 이상형이야.
1: 아, 왜? 예, 예, 예, 예. 아, 길을 잃는 곳에서 오는 낭만이 있으니까.
0: 그렇습니다.
1: 자, 3385님께서 네. 첫사랑과 일산 백석역으로 기차 타고 가서 풍선 터뜨리기, 공기총으로 인형 맞추기 하고 막걸리 꼴딱꼴딱 마시고 기분 좋게 막차 타고 서울 오던 기억이 납니다. 첫사랑 그녀도 일산 하면 저를 떠올릴까요?
0: 아니요.
1: 아니,
0: 절대 아닙니다.
1: 아니 뭐 혹시 모르죠. 풍선 터뜨리기 공기총 했는데요. 왜? 네.
0: 아니 뭐 그런 편견들이 있잖아요. 왜 여성분들은 여자분들은 그 마음 안에 이렇게 칸이 여러 방이 여러 개가 있고 뭐 남자는 반대인가? 어쨌든 뭐
1: 사람마다 다르죠. 않을까요?
0: 젊은이 저를 가르치셔도
1: 아 그렇네요.
0: 농담이에요.
1: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0: 사람마다 다릅니다. 네. 4432님 일산 정발산동에 옛날 MBC 시트콤 남자셋 여자셋 촬영 배경이 된 집이 있어요. 조경이 멋진 그 집 앞에서 기웃거리면서 신동엽 씨랑 송승헌 씨 있나 기웃거렸던 어린 시절 추억이 기억이 나네요. 남자셋 여자셋이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고
1: 그랬나요?
0: 송승헌 씨의 데뷔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송승헌 씨가 이렇게 인터뷰할 때 보면 그때 정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멋 모르고 데뷔를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 귀한 추억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 엄청나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신드롬급이었거든요.
1: 네.
0: 이 이후에 비슷한 장르 시트콤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 아주 원조격인 그런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1: 이야, 그렇구나. 네.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해야겠네요.
0: 진짜 재밌어요.
1: 네, 이경희님께서 예전에 응답하라 1988 드라마에서 혜리가 일산으로 이사 갔었어요. 아 그래요? 드라마에서 5천만 원에 아파트 사서 갔다고 나온 것 같은데 부럽다. 네. 야 저도 부럽네요.
0: 지금 뭐 네. 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올랐을 테니까. 아, 그렇군요. 아 태기네는 뭐 엄마 아파트로 갔나 봐요. 예, 작가들의 쓸데없는 정보였고요.
1: 네, 다들 좋은 투자 하셨네요.
0: 그러니까요. 5550님 일산하면 GOD의 숙소를 빼먹을 순 없죠. 그 고난과 재민이를 키우던 곳. 우리 하늘색 오빠들의 시작점입니다. 맞아요. 사실은 GOD가 이제 지금은 국민가수의 반열이 올라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그 사실은 맨 처음은 오히려 예능으로 사실은 인지도를 넓혔었죠.
1: 그래요?
0: GOD의 육아일기라고 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 한 코너였는데
1: 네.
0: 재민이라는 너무너무 예쁜 아이를
1: 네.
0: 그 남자 멤버들이 이렇게 돌보는 그런 형식의 프로그램이었 코너였는데
1: 네.
0: 그때 그게 아주 전국적인 전 국민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GOD에 대한 호감이 굉장히 올라갔었던 인지도도 높아지고
1: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점점 죄송해집니다.
0: 아니에요. 그러라고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이렇게 노장청이 조화를 이루는 코너 노중은의 노계행 노다지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돈 많이 받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0665님께서 저 방금 다녀온 따끈한 맛집 공유할게요. 풍동에 위치한 옛골 들채예요. 유기농 그릇에 12가지 반찬과 청국장이 기본으로 나오는 한식집인데 그중에서도 진득한 감자조림에 오독한 오이무침, 아사삭 연근, 각종 나물이 짱 맛있어요. 아 배고프다. 어르신 모시고 가면 무조건 사랑받을 집입니다.
0: 저 감자조림을 진짜 좋아하고
1: 맛있죠.
0: 그다음에 이 여름에 오이 겉절 있잖아요. 오이 무침.
1: 아, 예, 예, 예.
0: 또는 오이 소박이.
1: 아, 예, 예, 예.
0: 아 그거 와그자 깨물어 먹는 그 쾌가.
1: 예.
0: 그 신선한 오이. 아 근데 오이를 못 먹는다면서요.
1: 아, 그 점액 알러지 때문에 무침은 먹습니다.
0: 아 그렇구나. 생오이를 못 드시는구나.
1: 네 생오이를 못 먹습니다.
0: 아 네. 다행이다. 그나마 그

0: 뭐 오이 절임이나 네. 소박이는 드실 수 있어가지고.
1: 아,
0: 어쨌든 양식 뭐 일식 중식 한식 중에 한식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1: 아 요즘 한식 일식 사이에서 이 아, 갈등이 좀 심해졌어요.
0: 갈등이 왜 갈등이 다 먹으면 되죠?
1: 다 먹으면 되는데.
0: 다 먹으면 되지.
1: 와 아, 이렇게 뭐, 매일 밥 먹을 때마다 한식 일식 중에 고민을 많이 하는 요즘.
0: 혹시 요리도 좀 할 줄 아세요?
1: 아니요 잘 못합니다.
0: 어 잘 못하시는구나.
1: 예, 저희 어머니가 근데 아, 잘해주셔서.
0: 저는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나으신 거예요. 예, 예.
1: 좋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감사한 분들 사이에서 추첨을 통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홍삼 선물 세트 아까부터 계속 언급했죠. 받아가실 최고의 사연 또 같이 뽑아보도록 할게요.
0: 네.
1: 일산에서 재민이 키우던 형님들 노래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G.O.D의 촛불 하나.
2: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0: CFM for you。맛있게건강을챙기고싶다면강진쌀귤이밥지을때한스푼오케이고소하게볶아서샐러드에뿌려도오케이빵이나떡에넣어도오케이다양하게즐길수있으니까강진쌀귤이대한민국유일의쌀귤이특구강진의깨끗한자연과풍부한햇살아래서자란건강한맛강진쌀귤이전국어디서든초록믿음강진지금바로만나보세요
1: 전국탑직으로온진도농수산물을언제어디서나간편하게만날수있는진도아리랑몰에서진도전복울금구기자담아가세요
2: 만약섬에새글이핀다면어떤일이생길까섬의변신마음도상쾌하다보라색여행마음이설레는노란색여행내마음에주는선물주홍색여행또다른나를발견하는행복여행신한군
3: 지금시각은3시30분입니다
4: 어머두댕아계속라디오듣고있었네두댕어디가그렇게재밌는거야나도좀들어보자

0: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1: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2: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G.O.D의 촛불 하나 듣고 왔습니다.
3: 네. 이쯤 되면 우리 저 MBC에서는 저 무진 씨한테 가창료를 따로 드려야 돼요. 노래 나갈 때마다 코러스 화음을 이렇게 얻는데 귀가 녹습니다, 여러분.
2: 아유,
3: 정말 제가 MBC 거의 20년째 다니고 있는데 네. 거의 가까이 네. 최고의 순간이 아닌가.
2: 아유, 왜 그러십니까?
3: 네, 왜냐면 뭐 노래 나갈 때 예전에 뭐 송시경 씨나 네. 도현이 형님이나 이런 분들은 네네. 그냥 가만히 계시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2: 아, 저 열심히 발로 뛰는 거죠.
3: 아, 예, 예. 이 와중에 한혜원님의 문자 지금 찾아보니까 재민이가 99년생이네요. 어? 무진님보다 한 살 형님이에요. 그러니까 재미나 재미나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완전 어른이네.
2: 저는 재미나 재미나 하면 안 되네요.
3: 그렇죠, 그렇죠. 한 살 형님이.
2: 재민이 형님이네요.
3: 진짜 그때 당시에 너무 아이가 네. 눈망울이 어쩜 이렇게 또랑또랑하고 네. 남자 아이는 예쁘게 생겼어 진짜. 또 잘 생겼었어. 그래서 진짜 큰 인기를 얻었었죠.
2: 아, G.O.D의 육아일기에 나온 재민이라는 사람이.
3: 네.
2: 99년생이다 이 말씀이신
3: 그렇죠. 지금
2: 거죠?
3: 지금 이무진보다 한 살 형이다.
2: 야.
3: 네. 세월 무상입니다.
2: 야, 이거 제가 모를 만한데요, 이 정도. 네. 자,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3: 노노노.
2: 노노노.
3: 노노노.
2: 노노노. 네. 이렇게 네. 경기도 일산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 한번 만나봤는데
3: 네.
2: 이제 오늘 최고의 사연 한번 뽑아보도록 할까요?
3: 네, 여러분 기대하셨죠? 오늘 최고의 사연은요, 일산에 갔다가 버스에서 거스름돈 받는 이모를 만나서 용돈을 받으신 분 축하드립니다.
2: 네, 축하합니다. 혹시 못 들으셨을 분들을 위해서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사연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3: 네, 8841님이었는데요. 중학생 때 친구들이랑 일산 호수공원에 소풍을 갔다가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 중년 여성분이 기사님과 싸우고 있었어요. 10,000원짜리 지폐를 내고 탑승하셨는데 기사님은 잔돈이 없어서 거스름돈 못 준다고 하시면서 언성이 높아졌죠. 결국 그 여성분은 기사님 뒷자리에 앉아서 탑승객들의 돈을 직접 받아서 거스름돈을 챙기셨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분은 일산에 살던 저희 큰 이모셨어요. 제가 다가가서 이모 하고 불렀더니 이모가 너무 반가워하면서 받은 거스름돈을 모두 저에게 용돈하라고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우연이, 세상에 이런 우연이.
2: 아, 진짜 시트콤이다.
3: 시트콤이지.
2: 어떻게 이런 게 하루에 일어나요?
3: 그러니까요. 근데 네. 버스 기사님 뒤에서 본인이 네. 직접 거스름돈을 승객으로부터 받는 거.
2: 아, 그러니까요.
3: 그것도 너무 웃긴 것 같아요.
2: 그게 딜이 된 것도 신기하고.
3: 그러니까.
2: 그걸.
3: 아, 희한합니다.
2: 네, 이분께 홍삼 선물센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네.
2: 다른 사연 왔어요. 0323님께서
3: 네.
2: 우리 아들이 일산 백마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오늘 일산에 대해 얘기하니까 너무 반갑네요. 요즘 날이 더워져서 일이 많이 힘들 텐데 백마부대에 계신 분들 다들 화이팅하라고 전해주세요. 힘내 아들 사랑해. 무진 씨랑 종환 작가님 또 힘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3: 종환 작가는 누구예요?
2: 중훈 작가잖아요.
3: 아니, 그렇죠. 종환은 MBC 전종환이라고 있어요. 아나운서.
2: 있었어요, 심지어.
3: 네, 근데
2: 그분께 말씀드린 거 아닐까요?
3: 그 사람 아나운서인데.
2: 그렇네요. 종훈 작가님.
3: 네. 그 이분 위에 잠깐 올려봐 주시겠어요? 그 0323님. 3일간 MBC 문자 그 못 보내시고 저희가
2: 차단 하나요?
3: 네, 차단을 해드리겠습니다.
2: 네, 다들 예. 잊으시면 안 됩니다. 노중훈 작가님이십니다.
3: 예.
2: 야, 어떠세요, 작가님?
3: 뭐 오늘
2: 많이 하셨지만 네. 오늘 저와의 만남은 처음이었잖아요.
3: 제가 아까 언급해드린 그 수많은 연예인들 있잖아요.
2: 네.
3: 합을 맞춰본 분들이란 말이에요.
2: 네.
3: 솔직하게 정말 거짓말. 한 스푼도 섞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 네.
3: 최고의 합이었고 최고의 순간이었고
2: 네.
3: 앞으로 저에게 죽기 전에 다시 한번 합을 맞춰볼 DJ를 한 명만 고르라. 저는 이무진 씨를 선택하겠습니다.
2: 야, 정말 야,
3: 더 없는 저에게는 DJ인 것 같습니다.
2: 와, 가문의 네. 영광입니다. 정말 이거 감사드립니다.
3: 네, 다음 주도 잘 네. 부탁을 드리고
2: 네.
3: 다음 주는 원래 네. 원래 하던 대로
2: 네.
3: 후보 지역 네 개 놓고 랜덤으로 돌려서 뽑는 그거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2: 너무 좋습니다.
3: 오늘 한번 해봤으니까 이번 주에.
2: 네네네, 너무
3: 괜찮죠?
2: 네, 일산으로 이렇게 맛을 봐봤으니까
3: 맞아요,
2: 저도
3: 맞아요.
2: 한번 저를 그런 플레이그라운드에 한번. 뛰어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3: 김명옥님께서 두 분 합이 너무 좋은데요. 라디오가 이리 재밌기는 처음입니다. 다음 주에도 같이 하시는 거죠?
2: 그렇죠.
3: 그 무진 씨 소감도 궁금하며 저랑 함께 하셨는데.
2: 사실 저는 라디오 네. 자체가 막 네. 엄청 익숙한 사람도 아니고,
3: 아하.
2: 이 제가 스페셜 DJ 할 때도 게스트가 와주셨을 뿐이지 이렇게
3: 그렇죠.
2: 함께 합을 맞춰서 완성을 해나가는 식은 처음이었는데 잘 이끌어주셔서 너무 좋았고.
3: 너무 좋았어요.
2: 네, 또 어디 여행 가거나 특히 또 저는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 막 공인된 입맛은 아니겠지만서도 되게 이

0: 이 음식 표현이 꽤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1: 괜찮은 편이 아니라 최고였어요.
0: 아 최고입니까?
1: 어, the best.
0: 음식 앞에서 하면 더 최고입니다.
1: 아 네네네.
0: 언제 한번 저 데려가 주시면
1: 얼마든지요.
0: 네, 제가 여행 얘기는 잘 못해도 음식 얘기는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1: 기가 막히네. 마지막으로 아범님께 네. 동갑내기 친구의 안부를 꼭 좀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다음 주에도 너무너무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작가님과는 네.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저희는 여기서 영화 신 스트리트의 OST죠. Drive It Like You Stole It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6: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7: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가든에서 효자 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 유후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로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표 마더린러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지킴이 베베수안에서 조끼 아기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8: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7: 두시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자, 오늘 3, 4부 도움 주신 분들 또 소개 올리도록 할게요. 오뚜기 카레, 브람스 안마의자, 환인제약, 주식회사 본컴퍼니, 현대오피스 유한 책임회사, 이카운트,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IS 동서와 함께합니다. 네, 아 제가 어떻게 아까 좀 야 이 좀 굉장히 강렬한 말실수 남긴 점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 아직 초보라 예쁘게 안 보이신다면 뭐 앞으로 이제 또 예 제가 다시 예쁘게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자, 한명민님께서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무진 씨의 화끈한 단어 선택, 네 바로 나오네. 순간 잘못 들은 줄, 그 분야까지 넘보시면 영미 DJ 자리에 태로울 텐데요. 아니요. 저는 그런 성격도 못 되고 그런 이미지도 아닙니다. 아, 영미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3364님께서 무진님 너무 재밌어서 시간이 삭제된 기분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이런 식이면 2주 순삭될 텐데. 아유,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예, 이렇게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운다는 건 참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네요. 오늘 끝곡은 제 추천곡인데요. 오늘 일산 얘기 많이 나왔고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 매일 집으로 귀가하면서 밤늦은 시간에 광역버스 안에서 찬바람 쐬면서 들었던 노래가 있어요. 지금 또 이 노래를 들으면 참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고 이 노래를 들음으로 인해서 그때의 제 노력들이 다시금 살아납니다. 장범준의 일산으로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또 만나요. 안녕.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1: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뚝섬 한강공원. 성수동과 자양동 사이에 있는 한강공원인데요. 이맘때면 강변북로 아래 회색 콘크리트 벽이 주황빛 능소화로 가득 채워져 긴 꽃담장을 세우는 듯한 풍경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뚝섬 한강공원은 공원으로 들어서는 길부터 벽을 타고 빼곡히 자라난 담쟁이 덩굴로 가득한데요. 그 길을 지나 강변북로 아래로 들어서면 높은 콘크리트 벽을 따라 능소화가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초록잎 사이로 주황빛 꽃송이가 빼곡하게 매달려 있고 바닥에는 떨어진 꽃잎이 수북하게 쌓여 발밑까지 주황빛으로 물든 풍경이 이어진다고 하네요. 능소화가 쏟아지는 풍경이라니 여름엔 꼭 한번 가봐야겠네요.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6월 23일 화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아주 흥겨운 노래로 시작을 했어요. 좀 이렇게 약간 70년대 디스코, 90년대의 R&B 펑크를 다루는 캐나다 밴드죠. The Pre-Label의 Got a Little Something for You. 이 곡은 Got a Little Something for You가 제목인데 제목을 적을 때는 GALS for You 이렇게 적어놨네요. 대문자로. 굉장히 사운드가 아주 탄탄해요. 근데 예전 디스코나 이런 R&B를 다루는 그런 느낌의 다른 밴드인데 아주 현대적으로 사운드가 굉장히 좋은데요. 저도 이제 이 곡을 헤드폰으로 이렇게 듣고 있어요. 지금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귀에 다 꼽고 듣고 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러면은 사운드가 더 그냥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스피커로 듣는 것보다 사운드가 굉장히 탄탄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스테레오감이 또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음악을 한층 더 좋게 들려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될 때 뭐

0: 여러분들 일하시는데 막 헤드폰 끼고 이러기는 좀 그렇지만 혹시 집에서 좀 헤드폰도 있고 아니면 좋은 스피커가 있고 좀 이렇게 다른 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게 돼 있으면은 조금 크게 완벽한 하루에서 나오는 노래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훨씬 더 음악이 더 좋게 들리니까요. 아니면 그냥 차에서 버스에서 들리는 이렇게 음악으로도 기분 좋으시다면은 저는 그래도 좋습니다. 임소희님이 완화 시작 야호. 이 야호는 그 야호가 요즘 야호가 또 유행이라고 부르던데 야르에 이어서 순디 오늘도 정통 라디오 완화와 함께합니다. 그렇죠, 정통 라디오 두 시간 동안 좋은 음악과 여러분의 사연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정통 라디오로 완화 두 시간 채웁니다. 이혜경님, 어머 순디 인별에 굿즈 올라온 거 봤는데 왜 이리 이뻐요? MBC 굿즈, MBC FM4U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굿즈가 지금 한창 만들어졌고요. 이제 지금 막 찍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이 올라왔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샘플을 봤는데 너무 예뻐서 빨리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완벽한 하루 인스타그램에 오시면은 그거 사진, 굿즈 사진, 티셔츠, 모자, 그리고 양말도 제작을 했습니다. 사진들을 일부 볼 수 있어요. 맛보기예요. 전부 이렇게 한 방에 공개하면은 조금 재미없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공개하고 곧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니까 인스타그램, 우리 완벽한 하루 인스타그램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리그램도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계속 소식을 잘 팔로우해서 접하시면은 언제 이게 굿즈가 판매가 시작될지 모릅니다. 긴장하고 계셔야 됩니다. 금방 매진될 것 같아서 저희도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자, 굿즈 얘기도 했고요. 이제 정통 라디오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이 있어야만 정통 라디오가 완벽한 정통 라디오가 된다는 거.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백조싱크, 삼일제약, 음식물 처리기 휴렉, 브람산마이자,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그레이논, 멕시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올품과 함께합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출산 휴가를 떠난 안영미 DJ를 대신해서 2시의 데이트에서 지금 수고하고 있는 이무진. 하, 노래가 너무 좋네요. 이거 이무진의 운명 들으셨습니다. 아, 이무진 씨 아주 참 음악도 잘하고, 아까 저도 이제 2시의 데이트 약간 시작할 때 조금 들었었는데 참 왜 잘 어울리지? 되게 아주 역시 나이가 젊어서 그런가 에너지가 역시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2시 안영미 DJ가 출산휴가 가는 동안 한 2주 정도 뭐 얼마나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안영미 DJ가 텀을 자리를 비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무진 씨가 아주 잘 지금 그 시간을 채워주고 있어서 아주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무진 씨의 운명도 너무 노래가 좋아서 아주 기분이 좋네요. 9773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오랜만에 이어폰으로 듣고 있네요. 스피커로만 듣다가 이어폰으로 들으니 음악도 음악이지만 상수님 목소리가 헐 더 좋구만요. 아니 뭐 제 목소리는 뭐 그것보다 음악을 정말 좋게 이어폰으로 들으시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악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배혜수님도 안녕하세요. 순디 항상 헤드폰으로 듣는 애청자입니다. 순디 침 삼키는 소리까지 다 들려요. 아이고 제가 좀 많이 삼키죠. 제가 말을 하다 보면은 이런 뭔가 추임새도 많고 침도 많이 삼키고 그래요. 이세별님, 일하기 싫어서 거래처 간다고 하고 나왔어요. 일찍 집에 가서 쉬려고요. 이거 이름 괜찮나요? 이세별님, 이렇게 너무 저희가 소개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괜찮으니까 거래처 가시면 되잖아요. 잠깐 들렸다가 퇴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뜨끔하네요. 좀 이렇게 말을 언급을 좀 해주시지. 정금선님, 순디 반가워요. 차분한 목소리 들으러 왔어요. 엊그젠 순디랑 효리님 꿈도 꾸었네요. 복권 살려다 못 써. 아이고, 무슨 꿈을 꿨지? 궁금하네. 저랑 제 아내랑 나와서 뭐 같이 놀았나요? 복권은 뭐 복권까지는 살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그냥 기분 좋게 제 우리 완벽한 하루를 많이 들으셨나 봐요. 저도 정말 예전에 이렇게 라디오 틀어놓고 자다 보면은 그 DJ들하고 꿈에서 많이 만났어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이런 음악이 또 이렇게 선곡이 돼 있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입니다. 우리 지금 만나.

지금 만나. 아, 당장 만나. 말문이 막혔을 때 네가 웃는지 우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그냥 당...

장기하와 얼굴들의 우리 지금 만나. 아주 좋네요. 아, 혹시 이것도 헤드폰으로 지금 듣고 계신 분 계시나요? 아주 재밌습니다.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서 목소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헤드폰 끼고 들으면 또 이런 맛이 있어요. 애경리 님이 진짜 이 노래 너무 웃겨서 정말 좋아요. 당장 만나. 이 목소리가 굉장히 웃기죠. 박창선 님이 보내주셨어요. 오늘 당근에서 롤러코스터 1집 CD를 살 기회가 있었는데 판매자가 팔렸다고 해서 아쉽게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 이제는 빈티지죠. 빈티지 제품 롤러코스터 1집 CD를 아직도 이렇게 거래를 하는군요. 얼마인가요? 아, 좀 많이 비싼가? 아닌가? 비슷한가? CD랑? LP면은 좀 LP는 없지만 롤러코스터 LP가 하나 있어요. 아무튼 아쉽네요. 7576 쓰시는 분, 오늘 급식하느라 땀 세 바가지 흘리고 왔네요. 집에 오자마자 캔맥주에 오이 하나 찍어 먹었네요. 아이고, 맥주, 시원한 맥주가 아주 절실한 그런 날씨가 오고 있습니다. 아주 맥주는 첫 모금, 시원한 첫 모금이 정말 너무 좋죠. 저는 정말 그 첫 모금 먹고 끝냅니다. 더 먹으면 취하거든요. 노래 들을까요? 갑자기. 영국 DJ, 영국의 DJ죠. 무라마사의 피처링 본자이의 What If I Go 틀어드리고 저는 2부 취향의 공유로 돌아오겠습니다.

0: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팻메스니 그룹의 The Search입니다. 79년에 발표한 앨범 아메리칸 가러지에 들어있는 곡인데요. 이 앨범은 빌보드 재즈 차트 1위에 오르면서 팻메스니 그룹을 널리 알린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타리스트 팻메스니와 건반 베이스 드럼을 맡은 3명의 멤버가 함께 했고요. The Search라는 제목처럼 뭔가를 찾아 나서는 여정의 느낌을 담았는데 목적지 없이 주변 풍경을 즐기면서 달리는 자동차 여행객들의 모습도 떠오르게 합니다. 특히 라일 메이즈가 치는 건반과 팻메스니의 섬세한 기타 선율이 귀를 잡는데요. 이 곡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취향의 공유에서 같이 들으신 곡은 팻메스니 그룹의 The Search였습니다. 아주 너무 좋네요. 안희진님이 짧게 보내주셨어요. 음악이 바람 같네요. 정말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어요. 이 좀 더운 여름에 왠지 오늘 이 들으신 이 The Search 팻메스니 그룹의 이 곡을 들으면은 참 바람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팻메스니 그룹은 이제 팻메스니 그리고 라일 메이즈라는 아주 걸출한 피아니스트가 같이 뭐 거의 모든 곡을 둘이서 작곡, 편곡을 했다고 하고요. 특히 이 곡도 라일 메이즈의 피아노, 너무 아름다운 피아노를 치는 아름다운 솔로,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라일 메이즈.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나셨지만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피아니스트입니다. 이 앨범도 너무 좋고요. 이 팻메스니 그룹의 뭐 많은 곡들이 정말 저한테는 아주 추억의 곡이죠. 여러분들도 즐기셨기를 바라면서 조혜진님, 한때 팻메스니 음반을 사 모으다가 한동안 잊혀졌는데 새롭게 느껴지네요. 역시 완화입니다. 이렇게 또 예전에 듣던 곡을 라디오에서 같이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같이 들으면 또 그때 생각도 새록새록 나면서 전형적인 팻메스니 그룹의 어떤 사운드가 있어요. 이 그 건반도 그렇고 이런 키보드의 어떤 소리들, 팻메스니 또 기타 소리도 너무 들으면 그냥 아 팻메스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그런 것들이 예전의 추억을 많이 생각나게 합니다. 이보은님, 오늘 같은 파란 하늘에 딱인 선곡이에요. 퇴근하고 싶어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또 괜한 선곡을 이렇게 일하시는데 제가 자꾸 방해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보은님, 제가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릴 테니까 일 하시고 퇴근하면서 커피 한 잔 딱 들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0506 쓰시는 분이 취향의 공유로 사연 보내주셨어요. 네덜란드 사람이라고는 히딩크 감독님밖에 몰랐던 제게 더 강렬한 오렌지빛을 남긴 바우터 하멜의 March, April, May 함께 듣고 싶습니다. 제목만 얼핏 들으면 봄 노래 같지만 6월과 7월에 사랑을 시도해보자 하는 희망찬 개몽곡입니다. 저도 이번 달에는 흥겨운 리듬 타고 사랑을 향해 날아가 보려고요. 그래요. 지금 3, 4, 5월에 이렇게 빨리 작업을 해서 6월과 7월에는 사랑을 시작하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바우터 하멜, 네덜란드의 팝 재즈 싱어송라이터죠. 이 곡은 2009년에 공개한 두 번째 앨범에 들어있습니다. 바우터 하멜의 첫 번째 앨범에 아주 한국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곡들이 많아요. 이 곡 바우터 하멜의 March, April, May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0: 0506 쓰시는 분의 취향곡이었죠. 바우타멜의 마치, 에이프릴, 메이 들으셨고요. 그 뒤로 윤정경님이 신청해 주신 포터블 그루브 나인의 아멜리에까지 두고 들으셨습니다. 0506 쓰시는 분께는 상순 세트 보내드려야죠. 닭가슴살 그리고 뷰티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진영님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선곡들이네요. 아, 달달한 쿠키 먹고 있는데 이것이 행복이네요. 아, 이제는 진정한 아의 계절이 왔죠. 겨울에 아는 좀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겨울에 아 먹을 때는 약간 저는 얼주가 뭐 이런 얘기를 꼭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당당하게 아이스 음료를 먹을 때가 왔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시원한 거 먹으면서 시원한 노래 들으면서 이게 행복이죠. 김성희님, 부산입니다. 순디 목소리 들으며 아이스 라떼 한잔하며 광안리 해변을 걸으니 휴가 온 것 같고 좋네요. 장마가 천천히 와서 이 선선함 더 누리고 싶어요. 그래, 오늘 날씨는 더웠지만 좀 뽀송뽀송한 서울은. 그래서 내가 아까 산책하면서 아,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이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정말 오늘 날씨가 아주 좋긴 좋아요. 저는 그냥 여름 내내 이 정도 날씨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정말 너무 좋죠. 자,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9629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굿즈 디자인들 감다살이라서 통장 탈탈 털을 예정입니다. 완화팀 센스 최고예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굿즈 사진 보셨군요. 지금 완벽한 하루 MBC 완벽한 하루 인스타그램에 굿즈의 일부 사진만 공개를 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아요. 황광희님 안녕하세요. 부끄러워서 잘 참여는 안 하는데 굿즈 어디서 사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이제 사진만 지금 공개가 찍어서 공개가 된 거고요. 아직 판매 일정과 어디서 파는지는 아직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정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동안

많이 홍보도 좀 해주시고 좀 돈도 좀 모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너무 굿즈가 그리고 손가락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빨리빨리 금방 매진될 수 있으니까 아, 참 제가 아주 좋아하는

0: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케이스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0: 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3부 첫 곡으로 윌 스미스의 Getting Jiggy With It 들으셨어요. 아주 흥겹네요. 육관수님이 퇴근길 이렇게 신나게 하기 있습니까? 이제 고작 화요일인데 금요일 퇴근길 같네요. 아 정말 이제 고작 화요일이네요. 정말 저도 생각해보니까 아 참 뭔가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아직 화요일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아직 멀었습니다. 주말까지는. 김혜미님 순디 남편이 말도 안 하고 반차 내고 집에 왔어요. 아들과 스파게티 먹는데 에그타르트 사가지고 왔네요. 아 이거는 좋다는 건가요? 안 좋다는 건가요? 그걸 모르겠네요. 에그타르트 스파게티 먹고 에그타르트 디저트를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남편이 말도 안 하고 반차를 내고 집에 와서 왜 반차를 왜 내고 말도 안 하고 이게 좋은 건지 이렇게 이 말하는 어감에 따라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순디 남편이 말도 안 하고 반차 내고 집에 왔어요. 아니 얼마나 좋아. 순디 남편이 말도 안 하고 아 반차 내고 집에 와버렸어요. 이런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 김혜미 좀 어떤 느낌인지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제작진들도 그렇고 아주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에그타르트 괜찮은데 일단 3부에도 계속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3, 4부 함께하는 분들 소개하고 광고 듣기 전에 김혜님님 꼭 광고 듣고 노래 듣는 동안 꼭 좀 어떤 분위기인지 좀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합니다. 자, 3, 4부 함께하는 분들 IS 동서, 노무법인 폐, 롯데렌탈, 빙그레, 베스트슬립,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컴퍼니,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KB국민은행과 함께하니까요. 김혜미님 꼭 좀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잠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9: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오석준, 장필순, 박정훈. 그때 오장박이라고 그랬죠. 아이고, 이 세 뮤지션의 내일이 찾아오면 정말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308이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덕분에 아, 이 오장박의 내일이 찾아오면 들었고요. 그 전에 후추스의 바람아 더 크게 불어라 이렇게 두 곡 들으셨습니다. 아, 이 곡 내일이 찾아오면 들으니까 정말 이제는 뵐 수 없는 우리 박정훈 형님 아 생각이 나가지고 참 아 보고 싶네요. 자, 제가 우리 노래 듣기 전에 광고 나오기 전에 아까 남편이 말도 안 하고 반차 쓰고 반차 내고 집에 왔던 사연 소개했더니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최정현 님이 옆자리 쌤이 어디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반차 쓰냐고 화냈어요. 아 그래요? 손선영 님은 살짝 당황스러운 반가움이라고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남편분이 아까 김혜민 님이잖아요. 남편분이 회사에서 뭔가 안 좋은 기분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힘들어서 오지 않았을까 이랬을 때 김혜민 님이 좀 이렇게 참 보듬어주면 좋을 텐데 김혜민 그 사연의 주인공 김혜민 님이 답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앗, 남편 일찍 와서 얼굴 보는 순간 저녁 차려야 되나 싫었다가 싫었다가 혹시 사연 소개되면 남편이 뭐라 할까봐 에그타르트 얘기를 썼네요. 여보 사랑해 급하게 여보 사랑해라고 그래요 김혜인님. 아이고, 그냥 그렇게 사연을 쓰신 거죠. 그래도 남편 오늘 모처럼 일찍 왔으니까 수고했다 아 잘했다 이렇게 좀 칭찬해 주세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요. 참 우리 남편들 화이팅입니다. 예, 그래요. 반차까지 냈다면은 뭔가 좀 쉬고 싶었겠죠. 잘 쉬게 만들어 주세요. 노래 들을까요? 3521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정기적으로 들어야죠. 우리 완벽한 하루 위해서는 우리 젠지 작가가 또 좋아하는 우리 조지의 노래입니다. 보트.

조지의 보트 들으셨습니다. 2061 쓰시는 분이 급하게 보내셨어요. 궁금해서 AI한테도 물어봤는데 3부 시작 오프닝 목소리는 누구인가요? 1년째 궁금한데 드디어 용기네요. 여쭤봐요. 알려주세요. 야르. 아, 알려드릴까 말까 정말. 피아니스트 윤석철 씨입니다. 그 우리 3부 시작할 때 나오는 피아노 곡 있죠. 그 곡을 윤석철 씨가 쓴 곡이고요. 친 곡이고요. 거기 뒤에 윤석철 씨가 또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어리숙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죠. 자, 어떻게 들으셨나요? 2061 쓰시는 분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잠시 후에는 한 곡 듣고 노래 한 곡 듣고 8연승에 도전하는 상승 퀴즈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제즈민 설리반의 Bust Your Windows 듣고 8연승에 도전하는 상승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912년 오늘 6월 23일은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이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전 누군지 모릅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한 수학자이자 인공지능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인데요. 현재 영국 지폐 속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지폐에 초상화가 쓰인 인물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을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앨런 튜링과 윈스턴 처칠, 윈스턴 처칠과 앨런 튜링 중 더 고가의 지폐에 들어있는 인물은 앨런 튜링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야, 제가 진짜 영국에 안 간 지 정말 너무 오래됐어요. 윈스턴 처칠 얼굴 본 지 너무 오래됐고, 지폐를 뭐 영국 지폐를 제가 볼 일이 없죠. 과연 앨런 튜링, 전 모르는 사람이에요. 윈스턴 처칠 그리고 앨런 튜링. 앨런 튜링, 그 이미테이션 게임,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에 나온 그 주인공이군요. 아, 저도 그거 봤어요. 베네딕트 컴버배치, 맞아요. 봤어요.

그 영국 집회에는 그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얼굴이 안 나오죠. 앨런 튜링 얼굴 제가 모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마지막에 나중에 뭐 영국의 집회 얼마짜리 집회에 나온다. 뭐 이거 제 생각에는요. 앨런 튜링 왠지 좀 더 고가. 고가의 집회에 나올 것 같아요. 윈스턴 처칠의 얼굴은 제가 좀 이렇게 기억이 살짝 가물가물하게 집회에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게 고가의 집회는 제가 잘 못 봤으니까. 앨런 튜링은 고가의 집회를 쓰는 사람들한테만 보이는 그런 얼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오죠. 고가의 집회에 들어있는 인물이 앨런 튜링이다. 오로 찍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8승, 오늘 제가 맞춰야지 8분께, 무려 8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길을 모아주세요. 맞도록. 앨런 튜링과 윈스턴 처칠과 앨런 튜링 중에 더 고가의 지폐에 들어있는 인물은 앨런 튜링이다. OX

상순 퀴즈에 이어서 Kings of Leon의 You Somebody 들으셨습니다. 뚝 끊기네요, 음악이. 자, 오늘 상순 퀴즈 8승에 도전하는 상승 퀴즈죠. 앨런 튜링과 윈스턴 처칠. 윈스턴 처칠과 앨런 튜링 중 더 고가의 지폐에 들어있는 인물은 앨런 튜링이다. OX. 저는 O로 찍었습니다. 김상철님, 정답 X. 이쯤 순디가 틀릴 때 됐지요. 그렇죠. 김상철님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럴 때가 됐어요. 김정우님 정답 X. 이번 주는 매일 X로 가기로 해서 X로 합니다만 촉은 O인데 그래도 X로 갑니다. 한 번 뱉은 말은 지켜야죠. 아이고 김정우님 이런 참 쓰잘데기 쓰잘데기 없어요. 그런 거는 X로 이번 주 X로 가는 그게 무슨 아 정말 남자야 김정우님. 아 권지우님 정답 O. 튜닝된 물건이 더 비싸듯이 이름에서 고가가 느껴져요. 튜링인데요. 앨런 튜닝이 아니라 앨런 튜링. 권지우님. 박수성님은 정답 O. 순디 왠지 똑똑해 보여요. 아니 제가 찍는 거 보셨어요? 제가 제가 문제 푸는 거 보셨어요? 뭔가 앨런 튜링이 저는 본 적이 없어서 고가일 것 같다. 아주 아주 단순한 그런 문제 풀이었는데. 아 8승. 8승 정말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들께 저는 뭐 8승을 하더라도 저한테 뭐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문제 그냥 맞았다 틀렸다 기분만 나쁠 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선물 8분께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과연 8승을 이룰 것인가? 여기서 꼬꾸라질 것인가? 이라고 제작진이 꼬꾸라져? 꼬꾸라질 것인가? 정답은 바로 5입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8승 이거 지금 정말 저도 불안해요. 이렇게 잘 맞추면은 자 정답은 5고요. 윈스턴 처칠과 앨런 튜링 중에 더 고가의 지폐에 들어있는 인물은 앨런 튜링이 맞습니다. 앨런 튜링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만 원에 해당하는 50파운드 지폐, 윈스턴 처칠은 약 만 원에 해당하는 5파운드 지폐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추리한 거랑 아주 똑같습니다. 참고로 10파운드 지폐에는 오만과 편견의 작가 제인 오스틴, 20파운드 지폐에는 낭만주의 화가 조지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8승. 여러분, 8승에 성공했습니다. 정답자 8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고요. 때마침 저의 이 좋은 기분을 대변하듯이 5324 쓰시는 분이 신청을 해주셔서 이 곡을 자우림의 노래입니다. 하하하송.

0: Because I gotta have faith. I gotta have faith. Because I gotta have faith, faith, faith. I gotta have faith, faith, faith. 자우림의 하하하송에 이어서 강인선 님이 신청해 주신 조지 마이클의 페이스까지 아주 신나는 곡, 아주 기분 좋게 팔승하고 기분 좋게 두 곡 들으셨습니다. 강영자 님이 순디 집에서 상식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엔 범위가 너무 넓어요. 공부를 한다고 이걸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의 하루의 운세를 이렇게 집에서 아주 맑은 생각을 하고 명상도 좀 하고요. 요가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상승 퀴즈 잘 맞출 수 있어요. 제가 마음을 정화시켜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퀴즈를 바라보면은 정답이 탁 떠오르곤 합니다. 유수인님 내일은 틀리겠지. 그래요. 내일도.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못 맞춰요. 맑은 마음으로 아주 긍정적인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상승 퀴즈를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마스테 샨티 샨티 샨티. 자 알겠습니다. 9372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순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집에 가는 길인데요. 턱이랑 입이 너무 아프고 목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행복합니다. 아 그래요. 이게 행복이죠. 정말 가끔씩은 이런 수다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목이 찢어지도록 내가 더 크게 말하냐 네가 더 크게 말하냐 네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 내 얘기만 할 것이다 약간 그런 식으로 정말 경쟁적으로 말하다 보면은 정말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제작진이 오늘 순디랑 같네요. 행복 그 잡채. 아, 내가 너무 기분 좋아 보이나요? 지금? 네? 그래요? 너무 지금 과열됐나요? 알겠습니다. 광고로 우리 이 과열된 이 분위기를 조금 죽여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네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0: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임혜님님이 보내셨어요. 저 내일 오사카로 여행 가요. 8년 만에 해외여행이라 설렙니다. 저 라디오 3일 동안 못 들어요. 잘 지내고 계세요들 이러고 보내셨어요. 아 그래요 괜찮습니다. 3일 동안 정말 임혜님님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음악 저희가 3일 동안 쫙 계속해서 틀어놓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9438 쓰시는 분 순디 오늘도 잘 듣고 있어요. 평소에는 문자 잘 안 보내는 청취자이지만 저에게 4시가 시작되면 그 시간부터는 완화와 함께하는 게 완벽한 하루가 시작된 이후로 제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정이 되었어요. 와 감사합니다. 가끔 마음이 불안하거나 기분이 울적하다가도 순디 목소리 듣고 있다 보면 자연스레 차분해지곤 해요. 오늘 제가 좀

잘 됐죠. 죄송합니다. 오래오래 제 어중간한 오후에 마음껏 소중하게 존재해 주세요라고 너무너무 좋은 내용의 일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9438 쓰시는 분이죠. 9438 쓰시는 분. 아.

목소리 잘 들었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8승도에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가 좀 마지막에 좀 과열되긴 했지만 차분하게 이제 들뜬 목소리 이제 차분하게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내일은 젠지의 음악 토마스 쿡과 함께하는 거 아시죠? 내일도 정말 좋은 노래로 여러분들 두 시간을 너무너무 즐겁게 만들어드릴게요. 자, 오늘 마지막 곡 They Never Change의 Maybe Love 들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범이 그리고 저는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 경골 절골술, 즉 무릎의

0: 수술 교정하는 5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말로는 축구 대통령이라면서 자국팀이 승승장구하는데도 축구장 근처에도 오지 않아 핀잔을 싸는 국가 지도자가 있습니다. 연초에만 해도 여러 곳을 돌아다니게 될 것 같다며 경기 직관 의사를 밝혔는데 아직 그는 축구장을 찾지 않습니다. 슈퍼볼을 비롯해 농구장, 테니스장, 레슬링장, UFC 대회장 그리고 골프장엔 어김없이 등장했던 대통령입니다.

공공연하게 야구 팬임을 드러내며 야구 방망이와 야구공을 선물했던 그를 생각하며 왜 세계는 축구에 열광하고 미국은 야구에 열광하나라는 경제학 서적을 꺼내봅니다. 미국이 세계 축구로부터 배워야 할 점과 세계가 미국 야구로부터 배워야 할 점을 이모저모 생각해 봅니다. 두 스포츠를 문화 횡단적으로 비교하며 경제에까지 생각을 확장시킵니다. 아, 서로 신발을 바꿔 신거나 안경을 바꿔 써보는 것. 상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서로의 입장이 되어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훨씬 순해집니다. 사는 것도 훨씬 쉬워집니다. 자, 6월 23일 화요일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카사비안의 연주한 노래 클럽 푸 들었습니다. 축구 게임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음악. 예, 카사비안의 클럽 푸.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1부, 2부, 3일 제약,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본 컴퍼니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해리자보에, 현대해상 화재보험, 음식물 처리기 휴렉, 백조싱크, 키움증권, 멕시칸 IS 동서, 도드라만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함께합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건센 로지스 웰컴 투 더 정글 들었습니다. 야, 이 음악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가 봐요. 있지도 않고 또 나옴. 하하하. 장소연 씨. 그렇겠죠? 예. 벌써 반가워하시네. 김정숙 씨가 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웰컴 투 더 정글이에요. 거래처 직원이랑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 쌓였었는데 신나요. 오, 그러니까요. 예. 자, 2218번 0122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건센 로지스 웰컴 투 더 정글. 예. 이 앨범이 에피타이트 포 디스트럭션이라는 앨범. 와, 이게 1987년에 나왔거든요. 크, 이때 정말 대단했죠. 깜짝 놀랐는데. 와, 그 뒤에 음악을 정말 쏟아냈다는 표현이 딱 맞을 거예요. 유즈 일루전 1, 2 앨범을 계속 내면서 건센 로지스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거죠. 아유, 대단했어요.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아,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정정훈 씨가 총해 주셨네요. 네. 다프트 펑크, 베리 디스코.

5724번으로 111 축구곡. 이 음악도 축구곡으로 쳐주는 거죠? 아닌데요? 네. 서쪽으로 뭐 꼭 축구하러만 가나요? 서쪽으로 가서 뭐 야구도 할 수 있고 농구도 할 수 있고 예. 수영도 할 수 있고요. 패샵 보이스 고 웨스트 2021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앞에 들으신 음악은 다프트 펑크의 뭐 요거 그대로 읽으면 베리디스코 이건데 베리디스코를 그렇게 재미나게 쓴 겁니다. 예. 자 왕지혜 씨의 탐스타이너 예, DNA 버전입니다. DNA featuring 수잔 베가.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여름이 더 빠른 속도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내일은 남부지방과 동쪽 지역에 더위가 쉬어가겠는데요.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이미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에 많게는 30mm가 동해안에는 5mm 안팎이 내리겠고요. 중서부 지역은 오늘처럼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 29도, 전주 28도, 강릉은 23도를 보이겠는데 중부를 중심으로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장시간 외출하신다면 자외선 차단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초여름 같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목요일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 구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배아량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월드컵 역대 최다 득점 신기록이 세워지는 순간 로제 언니 생각이 났다. 우리의 착한 로제 언니는 나에게 메시는 최고의 선수. 축하한다, 챔피언. TV로 역사적 골이 터지는 걸 지켜보았다가 즉각 진심 어린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가 로제 언니를 처음 만난 건 벌써 24년 전의 일이다. 2002년 월드컵 당시 골을 넣을 때마다 멋진 공중 제비를 돌며 마음껏 환하게 기뻐하던 모습. 비록 4강에서 우리에게 패배를 안겨주었던 적팀인데도 우리 역시 아낌없이 응원의 박수를 보냈었다. 클로제 정말 멋져 하면서. 이번 월드컵에서 독일의 클로제가 보유했던 역대 최다 골 기록이 깨질 거라는 건

을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 메시와 음바페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최다 골 신기록 릴레이를 펼쳐나갈 거라는 기대. 월드컵 축구를 한층 흥미진진하게 하는 흥행 요소 중 하나다. 월드컵 통산 최다 골 기록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홀란과 해리케인 등의 활약에 거는 기대도 크다. 경기 횟수가 많아지니 볼거리도 덩달아 늘어난다. 하루 반만 기다리면 우리 팀의 경기가 있어서 더 기대 만발이다.

저씨는 오늘 거친 승부의 세계에서 미로형, 로제 언니 등의 애칭으로 불리며 사랑을 받았던 선수를 생각한다. 그가 고공 폭격기라는 별명을 얻으며 2002년에 화려한 월드컵 데뷔전을 치렀던 기억이 생생한데 어느새 그때 나이에 두 배를 먹은 나이가 되어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미로슬라프 클로제. 그는 골잡이 선수로도 유명하지만 페어플레이로도 유명하다. 적진 앞에서 쓰러져서 페널티킥을 얻었을 때 그는 그 페널티킥을 거절했다. 상대팀 선수의 태클 때문에 쓰러진 게 아니라 땅바닥의 불량 상태로 스스로 넘어진 거라면서. 지금처럼 비디오 판독을 하던 시절이 아니어서 얼마든지 유리한 상황을 그냥 취해도 되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다. 몇 년 후엔 득점 골을 넣었는데도 주심에게 가서 그 골을 취소시켰다. 손이 닿았다는 걸 먼저 알려서 그는 신의 손을 가진 누구와 비교되곤 했다. 승부의 세계에선 어떻게든 이기는 게 최대의 미덕이다. 그렇다고 이기기 위해선 양심까지 저버려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네, 미지스의 멜로디 페어 들었습니다. 아, 흥미진진하죠. 예, 월드컵 축구. 오늘 3부 예, 배신의한 수 시간 배신의한 수 없습니다. 예, 축구 캠프로 진행합니다. 배철수의 축구 캠프. 예. 박순정 씨가 오늘 화요일 축구 캠프 하는 날이네요. 아, 오늘도 기대하지 말라고요? 예, 기대는 안 됩니다. 기대는 하지 마세요. 예, 뭐 사이비들이 하는 건데 뭘 기대를 하세요. 자, 6시 40분 8초 막 지났고요. 아, 이 부고를 전해드립니다. 예. 미국의 레코드회사 경영자고 A&R, 그러니까 이게 A&R이 아티스트 앤 레퍼토리인데 A&R계의 전설. 아, 이거 뭐 정말 엄청난 분이에요. 음반 업계에서는 예, 전설입니다. 클라이브 데이비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1932년생이니까 9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원래 변호사였는데 음반 업계에 들어온 뒤로 정말 많은 가수들을 직접 프로듀스하기도 하고 또 이제큐티브 프로듀서로 진두지휘하면서 정말 많은 히트작을 내놓았습니다. 뭐 감히 역사상 가장 위대한 레코드맨이라고 할 수가 있죠. 통상 네 번의 그래미 상을 받았고요. 2000년에는 비연주자 부문으로 락앤롤 홀 오브 페임, 락앤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아, 클라이브 데이비스가 어떤 인물이었고 이게 또 어떻게 성공을 거뒀는지를 알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국내에 뭐 딱 한 권 있죠. 레코드맨이라고. 이게 배모 작가가 번역했을 거예요 아마. 예. 아, 진짜 좋은 책입니다. 배순탁 작가가 번역한 레코드맨에 보면 클라이브 데이비스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 고인을 추모하면서 뭐 엄청나게 많은 히트곡이 있습니다만 이번 일요일 썬데이 스페셜 시간에 클라이브 데이비스가 제작을 맡은 아, 명곡들을 한 시간 동안 쭉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예. 오늘은 뭐 진짜 최근에 가장 대표적으로 아, 최근도 아니구나 벌써 20년이 됐으니까 아니 뭐 20년이 뭐야 이거 25년 지났는데 아 이 시간이 그렇게 됐네 벌써 산타나의 슈퍼내추럴 앨범 이 산타나가 사실 60년대에 데뷔해서 70년대 80년대까지 히트곡을 내고 90년대 내내 놀고 있었거든요. 아, 놀은 건 아니고 이제

공연 다니고 그랬었는데 산타나에게 야, 너 앨범 나오고 이런 거 한번 내보자 이래서 후배 뮤지션들과 콜라보해서 낸 앨범이 슈퍼내추럴. 아, 엄청나게 크게 히트가 됐죠. 예. 이 앨범은 클라이브 데이비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네. 앨범 전체를 클라이브 데이비스와 카를로스 산타나가 프로듀스했거든요. 예. 자, 그 중에서 제일 큰 히트곡 듣겠습니다. 예. 랍 토마스와 함께한 스무드.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4: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3시키놨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8: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예. 야, 6550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김포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서 놀라고 걱정했는데 다행히 저희 창고 바로 앞에서 진화가 마무리가 되었네요. 예. 현장에 수십 대의 소방차와 소방 헬기까지 동원되어 쉼 없이 진화 작업해 주시는 모습 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애써 주신 모든 소방대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예. 물류창고가 화재가 났군요. 소방대원 전국에서 근무하시는 소방대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자 1, 2부 끝곡입니다. 5719번으로 청해 주신 Radiohead, Let Down.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4: 061-241-8800.
5: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0: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성희 씨가 와 이거 이번 월드컵 송인가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공식

예, 오피셜 송입니다. 공식 주제가 우리나라가 최초로 원정 16강을 달성한 남아공 월드컵 샤키라 피처링 프레슬리 그라운드 와카 와카 들었습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뒤에는 배철수의 축구 캠프 진행합니다. 3부 4부 주식회사 워킷 빙그레 KB국민은행 이카운트 모빌코리아 윤활유 SK케미칼 주식회사 그레인원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에서 함께합니다.

0: 이렇게 안 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대한민국이 사랑한 최고의 히트곡들 그리고 우리 대중음악을 움직이는 6명의 히트메이커와 함께합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36주년 특별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7월 한 달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배철수의 축구 캠프입니다. 예.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이구나. 예. 축구 사이비 전문가, 사이비 축구 전문가 배순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축구 문외한 예. 신혜림 작가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자, 우선 지난주에 있었던 2차전 예. 대 멕시코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나요, 신혜림 씨?
2: 네, 당연히 보고 왔고요.
0: 오오오.
2: 되게 뭐라 그럴까 지난주에 비해서 이게 정석으로 하는 느낌이네요. 마치 진짜 스포츠 프로그램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기분인데 네, 잘 봤습니다. 전반부터 후반 마무리까지 한 시도 눈을 떼지 않고 잘 봤습니다.
1: 그거 네. 하나 보셨죠? 다른 경기는 안 보셨죠?
2: 그럼요. 우리나라 경기만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챙겨봤습니다. 네.
0: 그 멕시코와의 2차전에
2: 네.
0: 그 패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2: 아, 패인이라고 하기에는 그건 좀 저한테는 어렵고요. 근데
0: 네. 아니 신혜림 씨가 보시기에 우리나라가 왜 진 것 같아요?
2: 아니 저는 그냥 그 실수였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골이 들어간 건 실수였다. 그 골키퍼님이 너무 잘 잡으셨잖아요. 근데 공이
0: 님까지 붙이는 말이고요.
2: 네.
1: 거기에 님을 붙여야 돼요.
2: 저희 선수님이. 근데 공이 살짝 예, 미끄러지고 이렇게 부딪히는 바람에 뭐 이렇게 그 기회를 이제 멕시코 선수가 잘 노린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0: 네.
2: 근데 사실 저는 제가 그 경기를 어떻게 봤는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지난 그 체코와의 경기는 제가 처음 이제 제대로 보는 거기도 했고 약간 좀 정신 없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0: 네.
2: 경기를 그냥 막 본 느낌이었다면 이번 멕시코전은 오히려 되게 팽팽한 느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진짜 이 공격과 수비가 너무 왔다 갔다가 어디로 이 틈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팽팽한 느낌이 있어서 우리 선수들도 너무 잘하는데 상대편도 너무 잘해서 오히려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판이 더 잘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서서 공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수비를 하는지가

0: 정신없지 않고 좀 더 잘 보였고.
1: 야, 양 팀의 뭐 포메이션과 막 전술까지 보신 거예요?
0: 그것까지 읽지는 못했지만 그게 아 저렇게 서서 저런 식으로 패스를 하고 움직이는구나가 좀 더 잘 보여서 저는 오히려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평가를 보니까 뭐 굉장히 지루한 경기였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긴 했는데 네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체코전보다 더 재밌게 봤고 그래서 이제 예, 진 게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진짜 잘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고 약간 장기판에서 이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축구를 보면서 좀 느꼈달까요?
1: 잠깐 지나치게 좀 길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0: 죄송합니다. 네.
2: 그리고 뭐 이해는 합니다만 네. 네, 지나치게 호의적이네요.
0: 아 그런 거예요?
2: 네네. 네. 솔직히 재미없었죠 경기.
0: 근데 전 재밌었어요. 네, 네 진짜로. 이 축구라는 거에 모든 게 다 보이는
1: 느낌이었어요. 신혜림 씨가 재밌었으면 네. 재밌는 경기예요.
0: 그렇죠.
1: 네. 네. 그럼 재밌게 보신 거예요.
0: 네. 네.
1: 잘하셨어요.
2: 0-1 경기는 웬만하면 재밌기가 힘든데 이제 축구 본 지 얼마 안 돼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1: 아, 축구를 네. 아, 지금 신혜림 씨 얘기도 네. 맞는 게 축구를 좀 이해하려고 하면서 와 이거 되게 팽팽한데 막 이러면서 네. 지켜보면 네. 재밌습니다.
2: 그렇죠. 처음에는 다 재밌죠.
1: 네. 그러면 배순탁 씨는
0: 재미가 없었나 보네요.
1: 되게 재미없게 보셨군요 축구를.
0: 네. 저는
1: 아유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이게 축구냐 뭐 이러면서 봤어요.
2: 전 방금 그냥 재미없다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지금 이런 게 바로 이 뉴스 현재 뉴스의 문제입니다. 이게
1: 나락으로 갔지.
2: 저는 나락, 재미없다 달랑 한마디 했는데
1: 나락으로 갈 수 있거든. 근데 이게 나락으로 보내는 아, 이런 식으로 진짜 나락으로 보내는 미디어들도 꽤 있고
2: 그런 어떤 경고성 멘트를 하기 위해 배철수 DJ께서 지금 이렇게 하신 거고요.
1: 벤스탁 씨가 보기에 그 결정적인 패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2: 패인이 아니라 그냥 축구를 하다 보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선 진짜 운이 중요한데 운이 정말 중요한데
1: 진짜 운.
2: 예. 그러니까 되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조규성 선수의 그 골이 들어갔으면
1: 그 헤딩슛.
2: 지금 우리 완전히 다른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1: 그 헤더가 들어갔다면 완벽하게 정말 다른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들어갔어요. 야, 근데 그 상대 팀이지만 그 골키퍼 그거 막기 어려운 공격이거든요. 진짜. 그리고 그 뒤에 2차 슛도 그거 막기 어려운 건데 아, 넘어졌다가 왜 이렇게 빨리 일어나. 그냥 넘어져 있지 쭉.
2: 그런데 둘 다 전반에는 사실 조심을 많이 했죠. 네, 조심을 많이 했습니다.
1: 네. 꼭 이기려고 나오진 않았어요. 보니까
2: 뭐 우리도 너무 그렇고 보이는
1: 네. 멕시코도 마찬가지. 멕시코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멕시코가 나름 강팀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날 우리 팀을 굉장히 겁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2: 네. 그래서 둘 다 기회가 생기면 밀고 올라가겠지만. 무리하진 않겠다.
1: 그렇죠.
2: 네, 딱 이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운이 없었습니다.
1: 운이 따르진 않았어요.
2: 네네. 어쩔 수 없죠. 그런 거는 뭐 진짜 하늘의 뜻이니까요. 진짜
1: 운도 이제 뭐 경기 한 부분이고.
2: 예예.
1: 이 운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2: 그래도 뭐 지금 현재로서는 16강 전망이 낮지 않으니까요. 희망을 갖고 또 봐야죠.
1: 지금도 거의 뭐
2: 32강.
1: 네, 32강 갈 확률은 90% 정도 네. 가까이 됩니다. 80몇 퍼센트더라고요.
2: 네네. 네.
1: 그러니까 이렇게 비관적으로 볼 건 아니고.
2: 예. 아 혹시 이제 3차전 또 준비하셔야죠, 신혜진 작가님.
0: 아 네. 네 남아공과의 경기.
1: 야 남아공과의 3차전 3차전. 대진 국가도 알고 계시군요.
0: 아유, 그럼요. 그래요. 그 정도는 압니다. 제 또 지금 축구 캠프를 하는데 배신의 한 수도 아니고 그 정도의 상식은 알고 있어요.
1: 남아공 저는 어떤 그 포메이션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하셨군요.
0: 네. 예, 뭐 잘은 모르겠지만 감독님이 잘 하시겠죠.
1: 야, 이거 자세 좋네. 네. 자세, 그거 자세 좋습니다. 네.
0: 아니, 저는 약간 그렇습니다. 방송을 할 때도 저는 연출자를 100% 신뢰하는 타입인데.
1: 아, 그래요?
0: 예, 뭐 경기에서는 감독을 신뢰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야, 좋은 자세인데.
2: 남아공이 사실 지금 여기 내 팀
1: 잠깐
2: 내 팀 중에
1: 남아공과의 그 경기 예상은 일단 네. 음악 한 곡 듣고 하도록 하죠.
2: 네. 네.

0: 음악은 뭘 갖고 오셨어요?
1: 아니 사실 제가 지난주에 체코 가수 한 분을 소개를 해드려서 이번에도
0: 그럼 오늘 멕시코로 왔어야죠?
1: 그러려고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0: 아 그래서 멕시코 탈락시켰군요.
1: 네, 그래서 그냥 멕시코 빼버리고요. 별로 목소리를 듣고 싶진 않아가지고요. 네, 아니, 열심히 했고 너무 잘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상관없는 음악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0: 멕시코 가수 한번 나갈 수 있었는데.
1: 네. 스코틀랜드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요.
0: 스코틀랜드?
2: 아니 네. 그래서 신혜림 작가가 보통 이거 하기 전에 저한테 이제 톡으로 보내주거든요.
1: 네네. 어떤 노래를 할지.
2: 그런데 가수 이름 보자마자 저도 물론 좋아하는 팀입니다만 이건 뭐야 갑자기 이러는
0: 뜬금없다. 네. 스코틀랜드 경기는 보셨어요?
1: 아니 한 번인데요. 보진 않았는데 제가 베렌 세바스찬이라는 그룹을 특히 20대 때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팬인데 최근에 이제 베렌 세바스찬의 새 싱글이 나와서 그냥 음악을 듣는데 이 노래가 2026년 스코틀랜드 월드컵 응원가를 위해서 만든 곡이었던 거예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베렌 세바스찬의 리더인 스튜어트 머독이 굉장히 오랜 축구 팬인데요. 네. 68년생이에요. 이제 만으로 57인데 본인이 스코틀랜드 국가대표팀의 팬이었던 게 지난 50년의 세월이었다. 네. 그리고 이 노래는 지난 50년간 그 스코틀랜드 국가대표팀의 험난한 여정을 지켜봐온 개인적인 경험을 담은 노래인데 이번에 스코틀랜드가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을 진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0: 진짜 오랜만에 나온 거예요.
1: 네. 근데 그게 이제 작년 11월에 유럽 예선 최종전에서 덴마크한테 역전승을 거두면서 이제 그 본선 진출 티켓을 따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 덴마크 그전에서 이기는 걸 보고 나서 아주 자연스럽게 탄생한 음악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2: 야.
1: 네, 그래서
2: 아니, 그래서 이게 제목이 이렇구나.
1: 네.
2: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1: 네,
0: 스튜어트 그 덴마크는 그래가지고 플레이오프로 밀렸다가 못 나왔어요.
1: 그렇군요. 네.
0: 체코한테 졌죠? 체코한테 진 거 맞죠?
2: 맞습니다.
1: 그래서 이 스튜어트 머독이 스코틀랜드의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을 축하하면서 본인만의 진심이 담긴 작은 찬가로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0: 들어봐야죠.
1: 네, 그래서 이 노래 안에 브라질, 모로코, 아이티의 이름도 다 나옵니다. 이번에 C조에서 같이 맞붙는 그런 나라들이죠. 네.
2: 아 그런데 이게 저는 왜 제목이 이랬냐 했는데 이게 그 영국의 이제 보통 Three Lions라고 하잖아요. 잉글랜드. 네. 잉글랜드는 삼사자. 그래가지고 그런데 스코틀랜드에는 사자 한 마리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린 사자 세 마리까지 필요 없다. 우리는 한 마리만 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1: It only takes one lion이라는 제목입니다.
2: 잉글랜드랑 다르다 우리는.
0: 야 갑자기 멜 깁슨 그 주연 영화가 생각이 나네.
1: 뭐 브레이브 하트요?
2: 브레이브.
0: 네. 아, 브레이브 하트.
2: 예, 브레이브 하트.
1: 그 비장해지네요, 갑자기. 네.
0: 프리노!
2: 나중에 이 Three Lions도 배철수의 마크에서 몇 번 나갔는데 노래 있는데 그것도 네네. 좋습니다.
0: 네. 네. 자, 그럼 베렌 세바스찬. 뭐 스코틀랜드 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1: 네.
0: 베렌 세바스찬의 It Only Takes One Lion 듣겠습니다.

0: 이 음악이 괜찮은데요. 예, 베렌 세바스찬
1: 안 돼요.
0: It only takes one lion. 예. 지금 현재 스코틀랜드는 C조에 속해 있는데 아, 이 팀들이 아주 대단해. 브라질, 모로코, 스코틀랜드, 아이티. 네. 현재 조 3위. 그래도 1승 1패라 승점 3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2: 올라갈 가능성이
0: 웬만하면
2: 높죠.
0: 조 3위로 아마도 네. 32강은 진출할 것 같습니다. 네.
2: 브라질하고 모로코가 너무 세기 때문에 아마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2위, 1위 하기는.
0: 그렇죠.
2: 네. 예. 모로코는 참고로 아프리카 1황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아우. 축구 제일 잘합니다.
0: 예. 아, 지난번 저 카타르 월드컵 때도 그 대단했잖아요. 모로코의 돌.
2: 그럼요.
3: 아. 그랬군요. 그런 과거가 있었군요.
0: 아, 음악 네. 잘 들었습니다.
3: 네.
0: 자, 지금 이제
2: 남아공전.
0: 남아공전이 문제입니다. 남아공전에서 사실 우리가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로 올라가거든요.
3: 네.
0: 우리가 일단 체코를 이겼기 때문에 체코가 3위로 온다고 할지라도. 근데 비기려고 나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3: 아, 비기려고 그럼요. 나가야죠. 또
2: 멕시코전에서도 저희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일격을 맞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0: 그것도 후반 한 30분 지나서 네네. 일격 맞으면 진짜 힘들거든요.
2: 예. 원래대로 공격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0: 공격적으로. 네. 그러면 이번에 그 남아공전은 어떻게 4백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2: 그걸 뭐 제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아마 백3로 가지 않을까요 또? 백3로 한 다음에 글쎄요. 체코전에서는 우리가
0: 백3로 하고
2: 라인을 올렸죠.
0: 윙백을 쫙 올릴까요? 네.
2: 체코전에서는 일부러 라인을 올렸죠. 왜냐하면 그 체코 선수들이 우리 페널티 에리어 안으로 들어오면 도리어 위협이 되니까
0: 위험하죠.
2: 라인을 올리고 대신 김민재 선수가 정말 많이 걷어냈죠.
0: 그거는 네. 아주 좋은 작전이었던 것
2: 그렇죠,
0: 같아요.
2: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체코전에서 잘할 수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0: 요 남아공이 어떻게 신대림 씨도 좀 보태셔야죠.

0: 아, 네. 지금 이 언어들을 제가 따라가느라고 조금 힘들었는데요.
1: 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0: 아니, 아니에요. 머릿속에 대충 그려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라인을 올린다는 건 수비 끝 라인을 위쪽으로 올린다는 뜻인 거죠.
2: 그렇죠.
0: 예, 하 선수들
2: 아유.
0: 앞쪽 공격적으로 조금
2: 아우, 우리
0: 예,
2: 또
0: 간다는 거.
2: 풍어를.
0: 네. 그걸 지금 제가 따라가고 있었는데요.
1: 일취월장.
0: 네. 뭐 어떤 전술이 유리한지는 제가 뭐잘 모르고 남아공의 전력도 잘 모르니까 잘 모르긴 하겠지만
1: 미안해요.
0: 아닙니다.
1: 괜히 물어봐서.
0: 네.
1: 예.
0: 근데 뭐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 근데 사실 요즘에 제가 며칠 전에도 방송에 얘기했습니다만 소셜 네트워크에 아, 진짜 나는 대한민국의 축구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은지 뭐 생존 처음 보는 그냥 사람들이 막 전술을 막뭐 누구 써야 된다, 누굴 빼야 된다,
2: 네네.
1: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얘기들이 많은데
2: 예.
1: 저는 안정환 씨가 어디서 얘기한 게딱 맞다고 봅니다. 아, 그저 사이비들은 얘기해. 우리 같은 사이비들은 막 얘기해도 돼요.
2: 그렇죠, 그렇죠. 예, 뭐 부담이 없습니다. 예.
1: 근데 사실 축구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너무 함부로 얘기한다. 그 우리 사이비니까.
2: 안정환 선생님이 뭐라고?
1: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2: 아, 예.
0: 약간 좀 결과론적인
1: 어그로
0: 이야기를
1: 끌지
0: 두고.
2: 말고. 네, 아, 그럼요.
0: 네.
2: 다이또 조회수를 너무 노리고 그러는 경우도 없지 않기 때문에.
1: 코칭 스텝이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텝들이 있잖아요.
0: 네.
1: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0: 아, 그렇죠.
1: 현지에서
0: 그럼요.
1: 선수들 연습할 때 계속 지켜보고 이러면서 잘 알거든요. 거기에 맡기고 우린 사이비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돼요.
2: 저는 뭐
1: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선수 기용은.
2: 선수 기용이요?
1: 어.
2: 저 그냥 제 마음은
1: 마음은.
2: 예, 제 마음은 그렇죠. 오현규 선수가 중앙에 놓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1: 왼쪽으로 보내고.
2: 왼쪽으로 가서 조금 더 손흥민 선수의 속도도 살리고 오현규 선수의 결정력도 살리고 이런 게 어떨까 싶은데 뭐 제가 감독이 아니니까요.
1: 참 소심해.
2: 저는 뭐 축구에 대해서 별말안 합니다, 사실.
1: 얘기를 해야지. 사람 축구 캠프인데
0: 그쵸,
1: 얘기
0: 축구
1: 안 하면 안 되지.
0: 캠프잖아요.
1: 무슨 신혜림 작가도 지금 막 얘기하고.
0: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2: 저 지금
0: 제가.
2: 축구 때문에 신혜림한테 공격받은 거예요?
0: 저 지금 약 식은땀 흘리고 있거든요. 저.
2: 야, 살다 보니까 이거 참.
1: 자, 그럼 남아공과의 예상 스코어.
2: 예.
1: 어떻게 보십니까?
2: 저희가 초반에 골이 들어가면 대량 득점 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 대량 득점.
2: 네, 저는 이럴 때 저는 화끈하게 갑니다. 저는 4대 1 갑니다.
1: 4대 1.
2: 네네.
1: 아. 자, 신혜림 씨. 뭐 어차피
0: 네.
1: 그냥 하는 거니까.
0: 저는 그냥 찍기잖아요. 사실 거의 눈 감고 찍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냥 갑자기 촉이 왔어요. 저 2대 0으로 이길 것 같아요.
1: 2대 0.
2: 여기서 2대 0으로 이기면은 저 괜히 쪽팔릴 것 같은데요? 저 사입인데 왜 쪽팔려야 되죠?
1: 어쨌거나.
0: 그거 한번 두고 보시죠. 전 2대 0 이길 것 같아요. 네.
1: 어쨌거나 그 선수단 전체들이 다들 부상 선수 없이
2: 네네.
1: 저 연습 잘 해가지고 훈련 잘해서 준비 잘해서 목요일입니다.
0: 네.
1: 목요일 오전 10시
0: 네.
1: 남아공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볼수 있도록 해주시면
2: 네.
1: 바라는 게 그거예요. 좀 편안하게 누워서 볼수 있게.
2: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2: 네.
1: 음악은 뭐 갖고 오셨어요?
2: 아, 음악은 저 갑자기 그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임진모 선생님의 명언이 또 떠올라가지고 중독성이 굉장합니다.
1: 네.
2: 축구공은 둥글고 음악은 아름답다.
1: 맞죠.
2: 이것은 축구는 축구고 음악은 음악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최근에 이 남아공 출신의 세계적인 재즈 거장이 계세요.
1: 네.
2: 네, 압둘라 이브라힘이라는 분인데 재즈
1: 남아공 출신이에요.
2: 예, 2026년 얼마 전에 이제 91세를 일기로 타계하셨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분의 음악 중에 한 곡을 가져왔고요. 치사라는
1: 치사.
2: 곡인데 줄루족 언어에서 따온
1: 야,
2: 것이고요.
1: 잠깐. 좀 치사하지만 30초만 나가도 되겠죠?
2: 아, 예.
1: 남아공인데 우리 지금
2: 아, 예.
1: 목요일에 시합해야 되는데
2: 아, 예.
1: 한 30초만.
2: 아니, 축구는 축구고 음악은 음악이다.
1: 아이, 그래도.
2: 네. 아니, 저 뜻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줄루족 언어로 뜨겁다, 끝내준다,
1: 아,
2: 최고다. 이런 뜻입니다.
0: 우리가
1: 한국 팀이
2: 한국 대표팀이.
1: 자, 두분 고생하셨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실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오늘은 전국이 더웠다면 내일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덥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겠는데요. 내일은 비 소식도 들어있어서 새벽에 남해안에 빗방울 떨어지기 시작하겠고 오전에는 동해안에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예상되고요. 내일 밤에는 대체로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에 서울 19도, 광주와 부산은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낮 동안에는 서울 30도, 광주 26도, 또 대구는 23도를 보이겠는데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덥겠고요. 목요일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소나기가 쏟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배아량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포스트 말론 피처링 오지우스 번 트래비스 컷 테이크 왓츠 원트 들었습니다. 1832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아, 여름이 왔네요. 부디 잘 넘어갈 수 있기를. 아저씨는 여름이 좋다고 하셨지만 한국의 여름, 와, 저는 더 이상 좋지 않아요. 좀 심하게 덥긴 하죠. 그래도 아직까지 저는 그래도 겨울보단 여름이 좋습니다. 예. 아주 개인 취향이니까요. 예. 포스트 말론 피처링 오지 오스본 트래비스 스콧 테이크 왓츠 원트 들었습니다. 자, 7시 35분 40초 막 지났습니다. 6396번으로 청해 주신 음악 릴리 앨런 에어 발룬.

좋아하는 곡인데 이 리믹스 버전은 처음 들어보네요 하고 김용구 씨. 네. The Weeknd featuring Kenny G. In Your Eyes 들었습니다. 정영희 씨가 청해 주셨네요. 10월 7일, 8일 이틀 동안 The Weeknd의 내한 공연 예, 예정되어 있네요. 앞에 들으신 음악은 릴리 앨런의 에어 발룬이었고요. 와, 이민정 씨가 축구 캠프 듣다가 아이 전철을 잘못 내렸네요. 예. 그 재밌으셨단 얘기죠? 와우, 이런. 예. 감사합니다, 이민정 씨. 자, 조은성 씨가 청해 주셨습니다. Adele, Love is a Game.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0: 아하.
2: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3: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 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4: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오늘 끝곡은 남아공 출신의 뮤지션 압둘라 이브라임. 치사. 음악 안 틀면 진짜 치사한 놈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럼요. 축구공은 둥글고 음악은 아름답잖아요. 자, 이 막둥에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수민입니다. 지금 활동 중인 신곡 트러블은 주체 못할 정도로 커진 짝사랑을 노래합니다. 처음 느끼는 두근거림에 좋아하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마음을 전해보겠다는 당찬 모습을 보여주는 노래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주눅들지 않고 솔직하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용기가 정말 멋진 거 아닐까요? 오늘 하루도 저희 신곡처럼 당당하게 직진하는 자신감으로 채워지길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3: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접두사 중에서 잡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자질구레한 혹은 속된 이라는 뜻으로 대개는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대표적인 단어로 잡초가 있는데요. 사실 이건 식물학적 분류명은 아니래요. 그저 이름 모를 풀들을 잡초라고 부르면서 얼른 제거해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생태계 관점에서 잡초는 꼭 필요한 식물이기도 합니다. 뿌리가 흙을 단단히 붙잡아서 장마 때 토양 유실을 막고 땅의 수분 증발을 더디게 해서 훼손된 환경 회복에 큰 역할을 하거든요. 이름을 몰라서 잡초가 되고 애초에 심어준 사람 없이 스스로 자라나 잡초가 됩니다. 비운을 타고났지만 주어진 운명보다 더 강한 것 또한 잡초가 아닐까 싶네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6월 23일 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후이와 장혜진이 함께 부른 잡초였어요. 이거 후이가 곡도 쓰고 가사도 쓴 곡입니다. 오늘은 약간 좀 낮추는 의도로 많이 쓰이는데 접두사 잡 어쩌고 저쩌고 대표적인 단어인 잡초 얘기로 별밤 시작했습니다. 뭔가 좀 잡스럽다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는 근데 좀 좋아하는 말이긴 한데 기타 등등 느낌도 있고 뭔가 이 억센 느낌? 생활 근육으로 가득 찬 느낌이 있어가지고 잡이 들어가면은 더 강해지는 저만의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1, 2, 5위님 보십시오. 아 뭐예요? 지금 두 번째 줄 읽고 실망했는데 첫 번째 줄은요. 누가 우리 잡초한테 함부로 해요? 라고 하면서 며칠 전에도 텃밭 잡초 뽑은 사람 나. 사실 저도 제 게임 속에서 농작물에서 잡초를 계속 뽑아야 농작물의 퀄리티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좀 열심히 뽑긴 하는데 대신에 뽑은 잡초는 비료로 쓰입니다. 예. 그래서 뭐 그냥 내다 버리는 건 아니에요. 6900님께서 어제보단 목소리가 나은데요.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비틀대는 밤이네요. 얼른 쾌차하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제가 목소리가 좀 오락가락하고 그래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이통 전반적인 통증, 열감 이런 건 훨씬 나은데 아시잖아요. 이게 몸의 증상들은 많이 나아졌는데 목은 어쨌든 상처가 난 거니까 조금 그 후폭풍으로 좀 계속 이러는 것 같고 제가 좀각 잡은 발성을 하려고 하면 목이 많이 갈라지거든요. 보통 이렇게 좀 힘, 이렇게 접지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안, 이게 조금 저는 갈라지는데 지금 처음에 힘줘가지고 별이 빛나는 밤좀 분위기 있게 하고 싶으니까 지금은 약간 반가성 느낌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제 목소리 함께 하시죠. 마침 오늘은 우리끼리 2시간 동안 노는 날이라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면 게스트가 오면 저도 모르게 자꾸 목을 좀 세게 쓰게 되고, 왜냐면 자꾸 흥분이 되니까. 너무 잘 됐지 뭡니까? 그리고 뭐 기침 좀 나와도 여러분들이 뭐 이해해 주실 거 아니에요. 오히려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좀 심하게 터진다 싶으면 갑자기 연주국이 나갈 수 있다는 점 예고해 드리면서 실시간 얘기랑 신청곡 활짝 열어놓고 다 받을게요. 물론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도 좋습니다.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아파서 사람들만 이렇게 걱정해 주면 그게 마냥 아픈 게 짜증나긴 해도 그렇게 싫지만 않은 기분. 79년생인데도 이러네요. 여러분, 아무튼 아까 어디로 보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아유,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거 잘 읽어볼게요. 별밤 1, 2부는 롯데렌탈, 음식물 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워킷, 오뚜기 카레, 3일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와 함께합니다.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안전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션 맨데스의 In My Blood 듣고 오셨습니다. 8748님. 저 이분 너무 기억이 나는데요. 자기 소개 글을 보고 기억났어요. 대장부엉, 부산은 바람이 엄청 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고양이가 감기에 걸렸지 뭐예요. 따뜻하게 해주라고 해서 전기장판 다시 꺼냈습니다. 바닥은 전기장판 깔고 인견 이불 덮어줬더니 잘 자네요. 집에 상전들이 너무 많아요. 라면서 이게 제가 이분 왜 기억하냐면 지난주에 남편이 엄살 부린다고 어떻게 하면은 이걸 고쳐주냐 하면서 아우 감기 걸려가지고 꿀이랑 마늘 이렇게 뭐 손 이렇게 수제로 뭐 엄청 정성 들여가지고 뭐 만들어 주신다. 마늘을 구워서 채 내려서 꿀에 지금 재우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시니까 엄살을 나갔대도 부리겠다고 얘기 드렸는데 어떻게 왜 이렇게 잘 챙긴 부엉이시다. 난 그리고 지금 이 고양이 빨리 사진 올릴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이제 샴 고양이 맞나요? 고양이가 지금 감기 걸려. 아 너무 예쁜 믹스 샴인가? 제일 귀엽고 저는 너무 귀여울 땐 좀 짜증이 나는데 짜증이 나는 거는 양말이 제 되게 그 좀 킹받아 하는 종류 양말 중에 그 페이크 삭스라고들 부르더군요. 약간 뭐 신을 그 필요에 따라 신을 일이 있지만 그거 신발 벗었을 때 보일 때 조금 약간 그렇잖아요. 그런 식의 양말을 신었거든요, 여러분.

아, 예, 죄송. 어, 갑자기. 아, 제가 지금 고양이 보고 또 흥분이 올라오니까. 웃으니까 고양이가 감기에 걸려서 전기장판 이불을 덮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발목량, 저 페이크 삭스를 신은 아빠를 앞으로 빼고, 얼굴은 지금 약간 좀 아파가지고 안 좋아 보이는데. 어, 너무 귀여워. 아, 샴이 아니야. 8748님이 샴은 아니고 유기묘라서 엄마 아빠 누군지 몰라요. 올려도 됩니다. 감사해요. 너무 기가 막힌 유기묘인데 분명히 위에 좀 고급 품종묘의 피가 확실히 일대 안에는 있네요. 너무 예뻐. 너무 부럽다. 몇 살이에요? 이름은 뭐고요? 아, 오늘 제 기침 폭발 유발 고양이. 이하루님이 아니 슬픈데 웃겨요. 김수

김진님, 이나은이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죽지 않아요. 여러분 다 감기 한 번쯤 걸려봤잖아요. 듣기에 좀 진짜 근데 아, 좀 아슬아슬하다고 다른 데 가지면 말아주세요. 빨리 저 제 병문안 간호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청취는 내 병문안 내 병실에 다들 둘러앉아 계신 거예요. 잠깐 좀 쉴까요 우리? 멜로망스 노래 들을게요. 우리 잠깐 쉬어갈래요?

멜로망스의 우리 잠깐 쉬어갈래요. 이어서 권진아의 Rain on Me 신곡이래요. 또 조금 전 6시에 나와서 함께 들었어요. 0715님께서 정말 최고의 위로를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미안하지만 감기 걸린 이나님 목소리 듣고 또 다른 매력이 느껴져서 아니 어쩜 이런 목소리가 하고 놀랐네요. 아픈데 이런 말 죄송해요 라고 보내주셔서 혹시 그런가 싶어서 이어폰 살짝 껴봤는데 거짓말 같기도 다시 뺐어요. 그래서 예, 듣다가 제가 원래 여러분들도 그렇죠. 다 자기 목소리 좀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 이어폰을 잘 못 껴요. 음악 들으면서 토크할 때 빼고. 어, 나 지금 목소리 괜찮다고 살짝 들었는데 갑자기 또 아, 모르겠네 싶어갖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정성민님 대장부엉 저희 집은 꼬꼬도 감기가 걸렸어요. 하루 종일 재채기하고 다녀요. 꼬꼬가 닭이겠죠? 어머나 재채기하는 닭님이라니 어, 너무 귀한데? 어, 궁금해요. 아까 그래서 옆에서 PD가 뭐 여름 감기 개도 안 걸린다더니 개만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개 혹시 아니다 우리 집 개는 걸렸다 하는 분 계시면 제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우리 집 지금 뭐 이구아나도 걸렸다 다양한 제보 받겠습니다. 부엉이들 얘기랑 신청곡이랑 제보 더 보내주세요. 저는 잠시 후에 올게요.

0: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 이제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아버지와 안방 장롱을 정리했다. 겨울 이불 아래 깔린 낡은 앨범 속에는 나에게 너무도 낯선 하얀 깃이 잘 다려진 깔끔한 교복 차림의 여고생 사진이 있었다. 사진 뒷장에 만년필로 곱게 쓰인 글씨, 미자. 엄마의 이름이었다. 끊었던 담배를 오랜만에 꺼낸 아버지가 엄마 이야기를 해주셨다. 어릴 적에 공부를, 특히 국어를 좋아했던 엄마는 칭찬받은 공책을 품에 안고 잘 만큼 순수하고 꿈 많은 소녀였다. 하지만 기울어진 집안 형편 때문에 중학교 진학 대신 돈을 벌어야 했고, 잠 깨는 약을 삼키고 손끝에 진물이 나도록 밤새 공장에서 일을 했다. 공부가 하고 싶다고 울던 어린 엄마를 달래준 게 옆 정비 공장에 다니던 아빠였다고 한다. 언젠가 꼭 교복을 입혀주겠다던 약속을 아빠 나름대로는 지켜냈다. 진짜 학생은 아니었지만 단정한 교복을 마련해 사진관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 속 여고생의 모습을 한 엄마는 참 예뻤다. 평생 풀빵 장사를 하며 마련한 돈으로 아들인 나를 대학에 보냈고, 그런 나는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며 선생 소리를 듣고 산다. 하지만 엄마의 젊음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때의 엄마를 좀 더 일찍 알아주지 못했다.

아이유의 밤 산책 들었어요. 오늘 안녕 들어온가요? 박명관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제 나이 39,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가 된 지 12년째인데요. 사연이 소개된다면 엄마 사진을 옆에 두고 틀어드리고 싶네요. 엄마가 고생해서 키워준 덕분에 남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다고 나중에 만나면 정말로 예쁜 교복 한 벌 마련해 드리겠다고. 나의 미자씨 많이 사랑한다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울컥할 뻔했습니다. 근데 진짜 푹 빠져서 그 담배 물고 얘기하시는 아버님 앞에 앉아있는 기분으로 읽었거든요. 아, 그 사진을 그렇게 간직하고 계신 마음. 또 이런 분이 근데 또 이런 마음을 다 헤아리고 읽어주시는 또 우리 명관님이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택해 주신 것도 너무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영어 말고도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이거는 그 학과목 말고도 진짜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따뜻한 마음까지 전해질 것 같아요. 박명관님께는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안녕 들어간가요에서는 안녕했거나 안녕하지 못한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고요. 계속해서 별밤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랑 신청곡 기다리면서 노래 드릴게요. K-Will의 내 생의 아름다운

0: 개유일에 말을 안 하고 있다가 개유일에 내 생의 아름다운 이어서 안녕하신가요의 슬픔의 가운데에서 들었어요. 아, 그 중간에 말을 아예 안 하고 있으니까 잠겨버리네. 좀 계속 목을 좀 풀고 있어야 되는군요. 여러분 목과 몸은 똑같은 것 같아요. 완전히 쉬게 한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최소한의 움직임은 좀 만들어줘야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7546님께서요. 대장부항자 다음 달에 퇴사를 하게 됐는데요. 회사 통근버스 기사님이 매번 친절하고 밝게 인사해 주시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남으면 저희 집 가까이 내려주시기도 하고요. 서로에게 날이 많이 서 있는 요즘 정말 좋은 어른을 만나게 되어 감사했던 마음을 담아 짧은 카드를 쓰고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요? 어제 오프닝 때 얘기했던 액마기 차량용 명태? 아니면 백화점 상품권 5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대장부원과 부엉이들의 집단 지성이 필요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 근데 진짜 이런 마음을 보면서 진짜 저야말로 힐링 받아요. 이게 진짜 여러분,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은 괜찮으시죠? 저도 많이 요새 좀 정화를 시켜놓았는데 진짜 한때는 너무 날이 많이 서 있는 이야기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좀 내가 이런 것들만 너무 보고 있나 보다 해서 아 그냥 재밌는 거 편안한 것들 위주로 보면서 제 세계를 다시 정돈을 해놨어요. 아, 진짜 라디오에 오면은 세상은 여전히 대체적으로 따뜻하다라는 걸 확인합니다. 통근버스 기사님께 드릴 선물 저는 얘기를 하셔서 그런지 저 액마기 차량용 명태 되게 귀여운 거 많아서 부담 없는 사이즈로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더 좋은 아이디어 있어요? 아이디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화요일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퇴사 앞두고 통근버스 기사님께 선물 드리고 싶다는 우리 7546님. 아이디어 좀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김현수님이 보내주셨네요. 비타민제와 손편지 추천드려요. 운전하시면 피곤하시잖아요. 맞아. 비타민은 40대가 넘어가면 옛날에는 홍삼, 비타민 이런 거 받으면 다 어른들 주거나 나눠주거나 혹은 우리 집에서 수년이 지나 혹은 가끔 10년이 지난 채 발견되는 불상사를 맞이했었는데 요새는 아주 알뜰살뜰하게 다 챙겨 먹습니다. 이제 뭐 약간 생필품 느낌? 아니라님은 양말이요. 매일 신어야 하고 신을 때마다 흐뭇해하며 운전하실 거예요. 라고 또 보내주셨고 1585님은 저도 액막이 차량용 명태 추천해요. 의미도 좋고 매일 보면 생각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버스 타셨을 때 뭐 걸려있는 거는 일단 없었나요? 이미 뭐가 많이 주렁주렁 달려있으면 좀 추가하기에는 좀 아 이거 좀 걸 데가 없나 싶으면은 그렇지 않을 텐데 뭐가 아예 없거나 거의 없으면 전 그 명태를 자체보다도 볼 때마다 나한테 이런 마음을 준 우리 사연자 부엉이가 계속 생각나서 마음이 따뜻해지실 것 같거든요. 6205님은 부엉이 키링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키에 달아드려요. 별밤 홍보도 하고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주파수로 함께 하자고요. 하, 나보다 더 별밤 홍보에 진심이 우리 6205님 진짜 마패라도 있으면 드리고 싶습니다. 아 진짜 나중에 뭐 굿즈 같은 걸 제작할 일이 생긴다면 키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앵마기 부엉이 괜찮을 것 같은데. 정은재님 오늘 강원도 삼척까지 왕복 8시간 운전해서 출장 다녀왔어요. 방금 주차했는데 별밤 들으면서 잠깐 쉬다가 올라가려고요. 아휴, 그래도 오늘 MBC 라디오 많이 들어서 좋네요. 집이 최고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세상은 너무 너무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차에 내려가지고 길게 스트레칭 한번 쭉쭉 해주시고요. 스트레칭 할 때 또 근데 너무 목을 갑자기 천장 올려다보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서서히 길게 길게 늘려주세요. 2부 끝곡으로 신화의 Once in a Lifetime 듣고 3부로 올 거고요. 부엉이들 실시간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나 미니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납,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풀스가든의 레몬트리 들으면서 별밤 3부 시작했습니다. 6424님께서요. 대장부엉 오프닝에서 잡초 얘기하시니까 생각난 건데 저 어저께 마당 정리할 겸 나갔다가 호수인 줄 알고 뱀을 제 손으로 잡을 뻔했어요. 당분간 마당 근처도 못 갈 것 같아요. 잡초도 뽑아야 되는데 조만간 밀림이 되면 어떡하죠? 풀스가든에 레몬트리 신청합니다. 너무 무서운 이야기. 아니, 아 그래도 굉장히 뭐랄까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 계신가 봐요. 야, 그러니까 호수 색깔을 바꿉시다. 우리.

0: 호수가 보통 왜 잔디색이랑 비슷하라고 초록색 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그냥 호수일 수밖에 없는 걸로 미관이고 뭐고 확실하게 합시다. 아이고야,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덕분에 좋은 노래 오랜만에 함께 들었고요. 9775님께서 대장부님 오늘 새벽 출근에 야근까지 힘든 하루였어요. 이렇게 힘들 때면 꼭 레몬트리를 찾아 듣는데 별밤을 트니까 흘러나오네요. 이런 우연이. 별밤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선물로 생각하겠습니다. 힘이 납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마음이 통했군요. 저도 들으면서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너무 좋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튼 너무 고단한 하루였군요. 고단했던 만큼 오늘 수확한 에너지가 어딘가에 쌓여 있다가 불시에 9775님 앞에서 펑하고 멋있게 터져 나올 것입니다. 노래 신청해 주신 분도 또잘 들어주신 분도 두분 모두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남은 한 시간도 부엉이들의 이야기와 신청곡으로 채울 겁니다. 별밤에서 같이 듣고 싶은 노래, 오늘을 돌아보다가 문득 생각난 노래 뭐든 좋습니다. 사연과 함께 단문 50번,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별밤 3, 4부는 환인제약, 음식물 처리기 휴렉,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워킷, 미분당,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빙그레,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와 함께합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화요일 실시간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8462님이 방금 사연 소개해서 힘이 납니다 하시는데 김이 납니다로 들리면서 김이 나는 힘이 나 동격이라며 그렇게 또 순간을 나눠봅니다. 그러네요. 김이 나는 힘이 나. 제 이름이 적절하게 여기저기 잘 배치가 되는 이름입니다. 김혜정님께서 집에 쌓인 짐이랑 옷 정리하고 있는데요. 꺼낼 때마다 추억이 생각나고 사연이 생각나서 안 되겠다. 나중에 정리하자 하고 다시 제자리에 넣어뒀네요. 뭐든 추억이 떠오르면 정리가 쉽지 않아요. 써니힐의 굿바이 투 로맨스 신청합니다. 아, 이 노래 은근히 오랜만에 신청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이 물건에 정주는 부류들이 있어요. 제가 딱 그런 스타일이라 사실 없어도 되는 물건 갑자기 또 생각이 났어. 비우면서 살고 싶은데 말이죠. 2021님 대장부엉 운전면허 시험 준비 중인데요. 베스트 드라이버 대장부엉 기능시험이랑 도로주행 꿀팁 알려주실 수 있나요? 신청곡 위너의 Love Me Love Me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한국서 딴 면허가 아니라서 꿀팁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긴장하지 않는 게 최선 아니겠습니까? 자, 신청곡 이어서 들을게요. 써니힐의 굿바이 투 로맨스 이어서 위너의 러브 미 러브 미.

써니 힐의 굿바이 투 로맨스 이어서 위너의 러브미 러브미 듣고 왔습니다. 3192님께서요. 어제 영어 단어 외우면서 라디오 들었던 학생입니다. 덕분에 오늘 시험 잘 봤어요. 앞으로 많이 들어야겠어요. 와, 역시 별밤이 암기에 좋다라는 거 이제 아셨군요. 맞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소식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반혜이님. 저도 3주째 코감기예요. 요즘 AI에 푹 빠져서 퇴근하고도 셀프 공부 중이에요. 박경의 나비 신청합니다. 헐헐 날아가라 감기. 전 목으로 왔는데 코가 조금 이제 코로 가려나? 코로 가는 게 마지막이려나? 전 목이 문제고요. 근데 이 지금 목을 조금 안 아프게 하는 진막 거담잼 이런 거랑 이렇게 먹으니까 기침 안 나게 하는 거. 그리고 여기가 지금 좀 말라서 코가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AI 뭐 공부하세요? 요새 뭐, 클 친구, 제 친구, 채 친구. 어떤 거를 요새 대세입니까? 누가 대세입니까? 저도 세 친구 모두 있는데, 아, 지금 누구로 정착할지 모르겠고, 한 둘은 돌렸을 것 같기도 하고.

1667님, 저는 지금 내일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들릴 부스도 정리하고 있어요. 그 다음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을 읽고 또 글도 써야 돼요. 할게 많지만 그래도 책 사랑해요. 하현상의 A Book of Love 신청해요. 아, 그 국제도서전 동선 짜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행사 가는 날은 토요일이지만 다른 요일에 하루 그냥 방문으로 놀러 가려고요. 이왕이면 박상영 있는 날 갈까 하고 있는데 또 오며가며 마주치는 부엉이가 계시면 또 좋겠네요. 두 분의 신청곡 듣겠습니다. 박기영의 나비, 하현상의 A Book of Love.

박기영의 나비에 이어서 하현상의 A Book of Love 들었습니다. 0712님께서 이혼하고 독립하며 살아가는 잠시만

0: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기침이 갑자기 펑 터지면은 지금 당분간은 연주곡이 나갑니다. 아, 지금 0712님이랑 할 얘기 많은데 이혼하고 독립하며 살아가는 36살 요가 강사입니다. 이나님 책과 별밤 들으며 많은 힘 얻고 있어요. 발리 가서 요가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 응원받고 싶어 하셨는데 0712님 괜찮으시면 저희 제작진에 소통하시면 제 책이 이제 곧 실물이 나와요. 그거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응원의 메시지 담아서 보내드릴게요. 이 얘기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기침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두 번밖에 안 틀었죠? 아, 훌륭합니다. 부엉이들 이야기랑 신청곡 문자랑 미니로 계속 받겠고요. 저는 다시 올게요. MBC FM for you.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0: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신해철의 내 마음 깊은 곳에 넣어 들으면서 화요일 4부로 왔어요. 7045님께서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서늘함과 여름 같지 않은 느낌, 생각에 잠기네요. 신해철의 내 마음 깊은 곳에 넣어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셔가지고 함께 감상했습니다. 2512님이 힘이나 김이나라고 외쳐주셨어요. 아, 이게 지금 기침 폭탄이 가끔 터지는 것 때문에 진짜 근데 오히려 귀로만 들으시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약간 병상에 누워서 마지막 입술을 바라보면 막 투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실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그런 모습 프로페셔널해 보일 것 같긴 하고 나쁘진 않지만 전 지금 뭐 열이 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니까 다만 목이 좀제 마음 같지 않게 좀 예, 그래요. 예, 목 안의 상태가 굉장히 좀 좋지 않군요. 계속 들어주시는 분들 진짜 감사해요. 근데 조마조마하실 수도 있는데 7546님 저는 사연과 신청곡 코너가 너무 좋아요. 요즘 마음이 지쳐서 혼자 있고만 싶은데 부엉이들 사연 들으면서 좋은 일엔 제 일처럼 기쁘고 슬픈 사연에는 저까지 눈물이 찔끔 나요. 대장 부엉의 따뜻한 목소리로 전하는 위로 그리고 응원 들으면 힐링되고 행복해요. 오늘처럼 바람이 살랑 부는 초여름밤에 잘 어울리는 헤르츠 아날로그의 여름밤 같이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일단 이거 사연과 신청을 하는 날이 제일 제가 꿈꾸던 DJ로 가지는 그런 날 같아서 제일 좋고요. 그리고 오늘같이 좀 기침 터지는 날 이런 날이라서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저로선 정말 다행이에요. 아휴. 그냥 우리끼리 있는 날 이러니 망정이지요. 아무튼 우리랑 너무 통한 것 같아서 7546님께도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헤르츠 아날로그의 여름밤 그리고 손희정님 신청곡도 이어서 들을게요. 짙은의 잘 지내자 우리.

나는 다르게 진한 사랑에 겁을 잔뜩 먹은 나는 뒷걸음질만 쳤다.

0: 헤르츠 아날로그의 여름밤 이어서 짙은의 잘 지내자 우리 들으셨습니다. 6704님,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방금 복싱 갔다가 집에 와서 닭갈비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아, 근데 요즘에 숙제가 8장씩 나와서 너무 힘들어요. 하셨습니다. 진짜 부럽네요. 6학년부터 복싱을 배운 저 신체는 얼마나 강인하고, 아, 진짜 이 통제력이 잘 발달된 어른이 될까요? 성인이 되어 복싱을 배우고 싶었지만 섣불리 배웠다가 다칠 거라고 다들 말렸거든요. 함부로 배우면 안 되는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난이도도 높다는데 얼마나 꿀맛이겠습니까? 닭갈비. 아, 숙제.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싱하는 부엉이인 걸요. 9961님은 울산 택시 부엉이에요. 제가 자주 듣던 아침 방송이 개편으로 사라진대요. 10년간 듣던 방송인데 그냥 주절주절 대장부엉한테 하소연해보네요. 아, 진짜요? 이제 점점 이게 라디오에서는 좀처럼 기쁜 소식이 들리지 않는 시대가 온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기는 해야겠지만, 그러니까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그만큼 소중한 거 아닐까요? 나중에 어떻게 되면 어디서든 헤쳐 모일 수 있겠죠? 아무튼 소중한 오늘을 만끽해 보자고요. 대박. 마무리하러 가야 된대요. 아이고야, 여러분. 오늘은 진짜 좀 끝까지, 맨날 항상 끝까지 같이 해 주시겠지만, 오늘은 진짜 확실히 끝까지 함께 하러 가주세요.
1: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슈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아니, 본...

0: 잠시 후 친한 친구 방송반이 이어집니다.
1: 우리 조금만 더 놀다 가요.
2: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6월 23일 화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내일이야 뭐 또 우리끼리 놀다가 또 뭐 우리 가족인 소장부홍님 오시는 날이니까 걱정이 없는데 목요일에 우리 대라이즈가 오는데 그때 이런 그러니까 기침 터지는 진행은 안 됐으면 좋겠네요. 잘 나아보겠습니다. 아 이선옥님이요. 잠이 보약이에요. 꼭 숙면하세요 대장부 이라고 보내주셨고요. 박현숙님이 잘 때 기침 심할 거예요. 꿀 한 모금 삼키면 도움이 된답니다. 맞아요. 잘 때 누우면 기침이 중간에 간헐적으로 너무 나서 왜 약간 이게 그 옛날에 드라큘라 영화 같은 거 보면 갑자기 드라큘라 약간 벌떡하고 니은자로 일어나잖아요. 기침하다가 그렇게 일어나져요. 복압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벌떡. 아, 꿀 한 모금을 삼키고 자면은 좀 남나요? 오늘 해보겠습니다. 3231님 이나님의 쾌유를 빌며 신청곡 띄웁니다. 조지 벤슨 그리고 알자로의 Summer Breeze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오늘 한마음으로 저랑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별하별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런 나날들이 저는 다 추억이 너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먼 훗날 오늘을 회사 가는 내가 생각났어 여러분. 우리 그래도 내일 다시 만난다라는 게 너무 오늘따라 행복합니다. 조지 벤슨 알자로의 Summer Breeze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수민입니다. 지금 활동 중인 신곡 트러블은 주체 못할 정도로 커진 짝사랑을 노래합니다. 처음 느끼는 두근거림에 좋아하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마음을 전해보겠다는 당찬 모습을 보여주는 노래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주눅들지 않고 솔직하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용기가 정말 멋진 거 아닐까요? 오늘 하루도 저희 신곡처럼 당당하게 직진하는 자신감으로 채워지길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3: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한가운 친구 MBC 문화방송.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1: 오늘 느낀 뜨거움은 무엇이었나요?
0: 이번 주가 유독 힘드신가요?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K-POP 세상의 예언서처럼 내려오는 디오 주간이기 때문인데요.
1: 그 중에서 오늘은 바로 뜨거움의 날입니다. 실제로 심한 더위는 없었지만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움에 놀란 분들도 많겠죠?
0: 네, 네거티브하게는 화나는 일이 있었다거나 포지티브하게는 열정이 뜨겁게 타올랐다거나
1: 그럴 때 도움이 되는 뜨거움도 있습니다. 바로 저... 고추장의 전문 분야 매운맛인데요. 땀 뻘뻘 흘리면서 매운 거 먹고 스트레스 풀기에 딱 좋은 밤이죠.
0: 네, 라디오에 사연 보내고 하소연하기도 좋은 밤이고요. 자, 다들 자정까지 타월을 준비되셨나요?
1: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크래비티 형준이고요.
0: 저는 원진입니다.

0: 네, 친한 친구 방송반 6월 23일 화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엑소K의 런이었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디 크래프티 원진
0: 송디 형준입니다.
1: 네, 엑소의 디오 선배님이 예전에 앨범 속에 6월을 요약해둔 페이지가 매년 끌어올리고 있죠. 기가 막히게.

0: 그 시기가 되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일을 겪기 때문인데요.
1: 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6월 15일 고된 하루, 음흠. 6월 17일 정신적 스트레스, 6월 18일 긴 하루, 6월 23일 뜨거움, 6월 24일 녹록함, 음흠. 6월 25일 오늘 하루는 뭔가 부족하다, 6월 26일 근육통.
0: 오, 대박이네요. 아... 어떤가요? 좀 비슷한 것 같나요?
1: 비슷한 것 같아요.
0: 비슷한 것 같아요?
1: 네, 저도 오늘 6월 23일이 네. 뜨거움이잖아요.
0: 네네네.
1: 저도 사실 오늘 좀 뜨거웠어요.
0: 오늘 어디서 뜨거웠어요?
1: 오늘 일단 햇빛에 좀 뜨거웠고요.
0: 네.
1: 원진이 형의 그 기만짐에 뜨거웠고요.
0: 네?
1: 네, 여러 가지로 뜨거웠어요.
0: 아, 그러시구나.
1: 한디는요?
0: 저는 지금 안 그래도 비모님께서 와 어쩐지 야구 보고 내가 너무 열받더라 라고 남겨주셨는데
1: 아...
0: 네, 라디오 끝나고 이렇게 대기하는 이 시간에 네. 보고 있었거든요.
1: 네.
0: 에 9회 말 끝내기 안타를 맞고 져가지고
1: 아하
0: 뜨겁습니다 지금.
1: 저는 근데 뜨거워 보고 싶은 게 있어요.
0: 뭐 어떤 거예요?
1: 그 요즘 날씨도 좋아져가지고
0: 네?
1: 러닝 해보고 싶어요.
0: 러닝?
1: 네.
0: 진짜 뜨겁겠네요?
1: 진짜 그 몸에 있는 열을 땀을 다 한번 배출해보고 싶어요.
0: 한다면 몇 시쯤?
1: 저는 진짜 모닝이나 아니면 좀 새벽?
0: 새벽에?
1: 네.
0: 오.
1: 아니, 이거 끝나고 뛰어갈까요? 숙소까지?
0: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1: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0: 한 4, 5시간 걸리겠는데?
1: 네, 근데 한번 네. 해보고 싶다.
0: 오케이. 네. 4805님께서는요, 오늘 3년 만에 염색을 했어요. 빨간 머리를 너무 좋아한 저는 결국 제 머리도 레드 브라운으로 했는데, 나름 타오르는 하루를 보낸 걸로 볼 수 있겠죠? 라고. 안 그래도 염색하면 좀 두피 뜨거워지잖아요.
1: 네.
0: 그거의 고통을 잘 참아내신 것 같습니다.
1: 색도 두피도 다 뜨거움이네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레드 브라운. 네. 3726님께서는요, 오늘 즉석밥을 데우고 전자레인지에서 딱 꺼내는데 그 뜨거운 열기에 손가락을 데였어요 라고.
1: 아하.
0: 이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게 즉석밥에서 나오는 그 열기는 네. 너무 뜨겁기 때문에 네,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1: 저도 몇 번 데인 적 있어요.
0: 맞아요.
1: 그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놓치게 되잖아요.
0: 맞아. 네, 김소울님께서는 함성대를 향한 제 마음이 뜨겁네요 라고 또 이렇게 뜨거운 사랑 맞죠? 보내주고 계십니다.
1: 네, 저도 사실 그게 제일 뜨거웠어요.
0: 우리 소울님을 향한, 러비트를 향한,
1: 네.
0: 정치자를 향한
1: 네.
0: 좋습니다. 자, 고된 하루와 정신적 스트레스, 눅눅하고 뜨겁고 근육통으로 가득한 6월, 그래도 저희랑 함께해서 덜 힘드시죠? 남은 시간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화이팅 해드릴 테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문자 남겨주세요.
1: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
0: 자,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실 수 있어요.
1: 그럼 저희는 광고 가볼게요. 친친방과 함께하는 광고주 친구들 출석 부를게요.
0: 3일 제약,
1: 해리즈 하보의
0: 미분당,
1: 관인 제약.
0: 이상 출석 체크 완료.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2: 땡.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 볼게요. 하루
0: 언박싱.
1: 첫 번째 언박싱입니다. 황서영님께서 오늘 회사에서 사람들이랑 수박 화채 만들어 먹었어요. 수박이랑 코코넛 밀크랑 후르츠 칵테일 등등 준비물 각자 가져와서 해먹었는데 너무 달고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함송지도 화채 만들어 먹어본 적 있나요? 라고.
0: 와, 화채?
1: 너무 오래전인 것 같아요.
0: 그쵸, 화채를 만들어 먹는 거는 되게 오래전 기억인 것 같아요.
1: 근데 저는 또 이 만들어 먹었다고 하니까 요즘 유행하는 그 랜덤 비빔밥 아세요?
0: 아, 알죠 알죠.
1: 저는 그런 거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0: 재밌을 것 같아요.
1: 그쵸? 저는 뭔가 이 친친방 우리 제작진분들이랑 한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0: 재밌겠다.
1: 저희가 만약에 다음에 스페셜 DJ로 또 돌아온다면,
0: 맞아요,
1: 그때 한번 저희끼리 해보는 거 어떤가.
0: 에이, 이렇게 은근슬쩍 다음을 한번 또 기억해보는.
1: 그쵸.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가든에서 만나면 러브티도 함께 하는 거예요.
0: 좋아요, 재밌겠다.
1: 너무 재밌는 콘텐츠죠.
0: 약간 근데 약간 그냥 만약에 송대가 그런 거 준비하면 약간 메인 재료파예요, 아니면 사이드 재료파예요?
1: 저는 사실 메인 재료파예요.
0: 메인 재료파예요?
1: 네, 뭐 저는 열무나 그런 뭐 무생채 또는 고기 이런 것들 준비할 것 같아요.
0: 오, 좋은데요, 좋은데요.
1: 네.
0: 좋습니다. 나중에 진짜 하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이 553님께서는요, 오늘 처음으로 명란젓을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엄청 짜긴 했지만 어렸을 땐 쳐다도 보지 않았던 반찬을 먹으니까 좀 어른이 된 것 같네요. 우리 함성진은 저처럼 안 먹 다가 좋아하게 된 음식 반찬 같은 게 있나요? 라고.
1: 저는 어릴 때 시금치를 진짜 안 먹었어요.
0: 나도.
1: 근데 어른 됐다고 할까요? 이 나이를 조금씩 먹으면서 그 시금치의 단맛? 그 바다의 해풍을 맞은 시금치가 진짜 맛있어요.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해서 해주셨는데 어릴 때 진짜 안 먹다가 요즘은 좀 그립더라고요. 우리 함디는요?
0: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진짜 잡채를 엄청 좋아하는데 잡채 이제 면만 늘 항상 어릴 때는 이제 골라서 먹다가 그렇다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는 그냥 이제 뭐 당근 뭐 시금치 그런 거 가리지 않고 그냥 먹죠.
1: 정말 어른 다 됐네요.
0: 네, 맞아요.
1: 그렇죠?
0: 맞아요.
1: 또 9620님께서 오늘 곧 옮길 부서에 인사를 다녀왔습니다. 이 부서에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지송대가 좋은 기운 불어주세요. 힘이 될 수 있게 크래비티의 스타디움 신청합니다. 라고. 옮긴 부서에서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저희 핑퐁즈 함지송대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0: 네.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9620님이 신청한 크래비티의 스타디움 듣고 올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9620님이 신청하신 크래비티의 스타디움 듣고 왔습니다.
1: 네, 5910님께서 스타디움 복싱 컨셉이 진짜 너무 좋았어요. 송디 아이디어라던데 어떻게 이런 천재적인 발상을 송천재 박수박수
0: 박수박수
1: 보내주셨습니다.
0: 그렇죠. 많은 러비티 분들께서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1: 맞아요.
0: 뿌듯뿌듯하네요.
1: 뿌듯뿌듯. 네. 자, 하루 언박싱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삼육식품에서 삼육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드립니다.
0: 자, 그러면 실시간 문자 계속 만나볼까요? 김명한님께서 오늘 퇴근길에 신비 복숭아 사왔는데 사이즈는 작지만 맛있네요. 함디송디 복숭아 좋아하시나요? 라고 하시는데
1: 오,
0: 저희 복숭아 좋아합니다.
1: 복숭아 좋아하죠. 아, 안 그래도 그 어제 맞나?
0: 네.
1: 어제 그 장준이 형 그 피치보이
0: 피치보이께서
1: 이제 복숭아 저희 사려고 해가지고 연락드린다는 걸 아, 깜빡하고
0: 네.
1: 있었다.
0: 아, 그쵸. 네,
1: 연락드려야겠어요.
0: 근데 여기 복숭아도 네. 사실 우리 명한님 물복 신비복숭아도 물복 닭복이 있나요?
1: 신비복숭아가 근데 애초에 뭐예요? 나 이렇게
0: 몰라요?
1: 와서 처음 듣는 게 맞네.
0: 아, 신비복숭아가 신비한 복숭아 느낌이에요.
1: 어? 예?
0: 아, 죄송해요. 노잼짱이네요.
1: 신비.
0: 죄송해요. 우리 명한 퇴근길에 기분을 안 좋게 제가 만든 것 같아가지고.
1: 나 진짜 리얼로 궁금해가지고.
0: 아, 리얼로 궁금한 거였어요?
1: 진짜 신비 복숭아가 뭐예요?
0: 그냥 좀 그 작은데 응. 그 함디가 생각하는 물복 느낌은 아니고 조금은 응. 그래도 좀 아,
1: 약간
0: 딱딱한.
1: 좀 자두 느낌이네요. 되게?
0: 맞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1: 오, 신기하다.
0: 네.
1: 쌀딱 딱복 느낌?
0: 네.
1: 오케이.
0: 네?
1: 자, 6598님께서는요. 여름을 맞이하여 머리를 해보려 합니다. 생애 첫 히피펌. 머리 예쁘게 하고 주말에 뜨거운 무대 할 크래비티 보러 가야지. 라고.
0: 오.
1: 와우. 히피펌. 히피펌이
0: 그거 아닌가요? 엄청 꼬불꼬불꼬불한 거?
1: 맞아요. 좀 꼬불꼬불꼬불한 스타일.
0: 우리 밖에 작가님이 하신 건가요?
1: 어? 맞죠? 약간 맞아요.
0: 아, 맞아요. 근데 저거
1: 네.
0: 진짜 저는 저거 뭔가 머리 멋져요.
1: 약간.
0: 저희 누나가 했을 때는 별로 안 멋졌거든요.
1: 아, 네네네. 누누님께서 또
0: 아, 네. 히피펌을 하면 별로 안 어울려. 저희 누나가 하면 뭔가 네. 해그리드 같았어요.
1: 해그리드.
0: 근데 뭔가
1: 네.
0: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1: 약간 이게 되게 제가 생각하기에도 소화하기 힘든 스타일인 것 같은데
0: 네.
1: 우리 작가님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0: 어,
1: 한번 이렇게 또 마지막이니까 칭찬을 그래도 조금
0: 네.
1: 하고 가야
0: 아.
1: 다음이 또 5273님께서는요 오늘 저희 학교 학기부 학생들이 대회에서 전국 우승을 했어요. 대회 때문에 일주일 동안 결석했다가 오랜만에 학교 온 학기부 학생들이 쑥스럽게 자기의 경기 활약상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귀엽고 기특하더라고요. 얘들아 너무너무 축하해. 이제 일주일 동안 밀린 수행평가를 하자. 라고 눈웃음까지.
0: 우와, 선생님이신가 봐요.
1: 그런 건가? 아,
0: 그쵸.
1: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뭔가.
0: 네. 네. 근데 또 본인들의 학생들이
1: 네.
0: 본인의 학생들이 이제 대회에서 전국 우승을 하고 했다고 하면 저도 너무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1: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진짜.
0: 근데 마지막이 또 너무 무섭어요.
1: 네.
0: 이제 일주일 동안 밀린 수행평가를 하자라는
1: 여기서
0: 말이.
1: 딱 선생님 모먼트.
0: 네. 네. 그래도 해야 할 건 해야지.
1: 네.
0: 파이팅이시고요.
1: 자, 2966님께서는요. 저 송대가 말한 야외 러닝 오늘 했어요. 저녁 먹기 전에 한 대여섯시쯤 뛰었는데 송대 진짜 조심해요. 이제 너무너무 여름이야. 이 날씨에 더울 때 뛰다가는 진짜 쓰러져. 라고.
0: 아, 그렇죠.
1: 당부의 말씀을 또 주셨는데
0: 진짜 날씨가 요즘 너무 더워져가지고 그래서
1: 맞아요.
0: 빨리 더 더워지기 전에 해보고 싶은 바람입니다.
1: 진짜,
0: 근데 요즘 네. 러브버그 너무 많지 않아요?
1: 맞아요.
0: 뛸 때 너무,
1: 너무
0: 무서울 것 같아요.
1: 그런 모종의 이유들로 안 하는 거 아니시죠? 에이.

0: 에이, 원진 씨 저를 너무 잘한다.
1: 네, 8738님께서는요. 단골 편의점 왔는데 타 방송 나와서 알바형 혼내주고 주파수 찐친으로 맞춰놨어요. 배우 문상민 씨 닮은 알바형 이름은 홍민기입니다. 이름 불러주시고 칭찬해주시면 매일 주파수 고정한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0: 우리 민기 형님 배우 네. 문상민 씨 닮은 알바형
1: 네.
0: 네, 저희 친친 자, 계속 봐주세요.
1: 맞아요. 친친 계속 함께 해주세요.
0: 저 근데 이제 6월이 끝나가지고.
1: 뭐 7월달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6월달까지는 함께 해주세요.
0: 아, 근데 저는 얼마나 닮으셨을지 네. 궁금한데, 네. 혹시 셀카 있으면 보내주시면 안 돼요?
1: 저희만 볼게요.
0: 저희만 볼게요.
1: 지금 뭐냐, 보이는 라디오에도 안 내보내고, 딱 네. 저희만 볼게요.
0: 네. 부탁드립니다. 또 정민님께서는 오늘 첫 출근했는데 너무 힘들고 저만 못하는 것 같아서 퇴근길부터 엉엉 울고 집 와서 엄마 보고 한바탕 더 울었어요. 어른 되는 거 왜 이렇게 힘들죠? 처음은 누구나 힘든 법이겠죠? 라고.
1: 아, 물론이죠. 물론이죠.
0: 맞아요. 저 네. 원래 첫 출근이 또 긴장도 했는데
1: 맞아요.
0: 마음이 따라주지 않으면
1: 맞아요.
0: 또 속상하고 답답하잖아요.
1: 맞아요. 오늘 흘린 눈물이 이제 베테랑으로 가는 이제 씨앗에 물을 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0: 맞아요. 저도 서울 처음 와서 엄마 보고 싶어서 울었어요. 좀 다르긴 하지만
1: 맞죠 맞죠. 네. 은주님께서는요 함디송디 야근하면서 듣고 있어요. 저희 부서 후배 남돌이가 함디송디 자랑을 엄청 하더라고요. 서류도 많고 약간 피곤하지만 친친방 들으면서 파이팅 할게요. 파이팅! 이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습니다.
0: 어허 야근 맞아요. 또 야근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시간대 듣고 계실 텐데
1: 맞아요.
0: 저희가 에너지를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좋아요. 화이팅 네. 한번 외치고 갈까요?
0: 하나 둘 셋 화이팅!
1: 네.
0: 또 아징이님께서 문상민 씨 닮은 알바 있는 편의점 어딘가요? 저 좀 급한데라고. 어디예요? 거기예요? 어디예요?
1: 여기예요? 네, 아징이님 저희 두고 어디 가시려고?
0: 사실 이 아징이님께서는 네. 저희 아마 6월에 친친방 때 자주 오셨어요.
1: 맞아요.
0: 자주 메시지 읽히고 그러셨는데
1: 네.
0: 문상민 씨 닮은 알바 있다는 편의점이 있다고 하니까
1: 네.
0: 급하다고 하면 좀 서운하네요.
1: 서운하네. 좀 서운하네.
0: 네, 말이 좀 빨라지고 있고요. 문상민 씨 닮은 알바생 우리 홍민기 씨였나요? 셀카 안 보내도 됩니다.
1: 네, 보내지 마세요.
0: 네, 보내지 마세요.
1: 여러분 안 궁금합니다.
0: 네, 안 궁금합니다.
1: 7110님께서는요 형준이한테 아재 개그 대결 신청합니다. 소가 편한 곳은?
0: 모르겠는데요.
1: 소가 편한 곳? 와, 우편함이래요.
0: 와, 한자로 꺾는다고?
1: 오케이. 자, 그러면 또 소입니다. 소가 서울로 가면?
0: 상겹. 우서울?
1: 우삼겹?
0: 소설가.
1: 아, 소설. 아, 조금 단순했네, 이건.
0: 아.
1: 소설가. 아, not bad.
0: 그럼 제가 하나 낼게요.
1: 오케이.
0: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는?
1: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는? 친지방에서 안 했어요 이거?
0: 네, 안 했어요.
1: 안 했어요?
0: 정답은 칠레. 칠레? 칠레? 어? 여기 칠레? 칠레?
1: 아, 작가님께서 맞으셨다고.
0: 아,
1: 약간
0: 네.
1: 조금은 난이도가 하였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1: 네, 7110님 승!
0: 노잼장 축하드리고요.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해요. 저희는 이제 오늘의 전학생들과 함께 돌아올 거예요. 근데 한디 여기 무슨 소리 들리는 것 같지 않아요?
1: 송디 오늘 전학생 이진아의 메트로놈 소리잖아요. 잠시 후 이진아와 함께 돌아올게요. 환영 인사와 궁금한 점 이쪽으로 미리 남겨주시고요.
0: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예요.
1: 자 그럼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케플러의 와다다 있지의 럭고.

0: FM for you.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거의 뒷문인데?
1: 아이고 어떡해.
0: 펭봉제 학교의 K-POP 루키의 등장이라
2: 호기롭게 뒷문 열고 들어온 전학생 모셔볼게요.
0: 세상의 기준에 맞추라고? 아니 내가 기준이 되겠다며 돌아온 걸그룹 이즈나 어서오세요.
2: 어서오세요.
0: 네, 단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3: 네, 둘, 셋.
4: 안녕하세요, 이즈나입니다. 네.
2: 네, 각자 소개도 가볼게요. 여기는 친친이고 학교 컨셉이니까요. 소개는 반말로 해볼 건데요.
0: 네, 오늘 어떤 친구가 되어줄 건지 한마디씩 붙여서 소개해주면 돼. 마이부터 가볼까?
3: 오케이, 좋아. 안녕, 나 마이야. 나 오늘 끝나고 우리 같이 사진 찍으러 갈까? 오,
2: 사진 메이트.
0: 사진 메이트 마이.
5: 안녕, 나는 지민이야. 나랑 빵 얘기할래? 내가 빵 메이트 해줄게.
2: 오, 빵 메이트.
0: 빵 메이트.
6: 안녕, 코코야. 오늘은 밥 메이트 할래?
0: 아, 밥 메이트. 자, 다음.
7: 안녕, 나야의 첫사랑 사랑해요.
0: 오, 만인의 첫사랑 사랑.
8: 안녕, 정은이야. 나랑 노래방 갈까?
0: 노래방 메이트.
9: 안녕 세비야, 나는 이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지.
0: 어? 오케이 오케이, 전교 1등.
2: 거짓말.
0: 아, 거짓말. 거짓말인가요? 오, 좋아 좋아.
2: 자, 다들 반가워. 자, 그럼 이제 반말은 여기까지고 친구들 환영 문자 계속 만나볼게.
0: 자, 가장 첫 번째 성진님 댓글 한번 우리 정은 씨께서 읽어드릴까요?
10: 이진아 보고 싶었는데 진짜 나왔다. 아!
0: 기다려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환영해주시고 계시고. 자, 다음 댓글 한번 우리 세빈님께서 읽어드릴까요?
11: 뚜잉님, 엠프즈 만남 얼마만인가요? 방학 너무 길었다. 이 조합 너무 그리웠다.
0: 아, 맞습니다.
2: 저희가 또 이 음악방송 MC를 같이 해가지고.
11: 맞아요. 맞죠.
2: 이렇게 저는 사실 좀 내적 친밀감이 있어요. 이즈나와.
0: 아, 이즈나 그룹에게?
2: 네. 오오오. 근데 그래서 좀 오자마자 장난을 치고 싶어가지고.
0: 네네네.
2: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뭐 형준 씨의 뭐 이런 거 전혀 뭐 그런 거 없으시죠? 괜찮으시죠?
11: 네, 완전.
0: 아, 좋습니다. 자, 다음 댓글 한번 우리 지민님께서 읽어드릴까요?
12: 저랑 제 친구들 중 MBTI가 NF인 친구들끼리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저희도 NF즈인데 이진아는 NF 멤버들 많은가요? 상상 많이 하는지 최근에 토론해본 거 있는지 궁금해요.
0: 우선 N부터 확인해볼까요? N, 나는 MBTI N이다. 세 분, 또 F다 하시는 분. 정은이께서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2: 아, 그러면 세비님, 사랑님, 지민님께서 엠프즈네요.
0: 맞네요, 맞네요.
2: 그럼 혹시 상상을 평소에 좀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토론 같은 것도 좀 하시나요?
12: 최근에 그 무슨 얘기했는데?
11: 그 5cm로 살기, 5m로
0: 살기.
11: 맞아, 맞아.
0: 5cm로 살기, 5m로 살기.
2: 5cm면 너무
0: 5cm.
8: 이만한 건데.
0: 자, 5cm다. 나는 5cm. 5cm가 더 좋다.
12: 저요.
0: 5cm 네 분,
2: 다섯 분. 정은이만 5m.
0: 네.
8: 5cm면 발 필 수도 있잖아요.
12: 근데 그 인형이 됐다고 생각하고 인형의 집에서 살 수 있다.
0: 굉장한데요? 요새 장난감들의 퀄리티가 굉장하잖아요. 5cm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2: 아, 그러면 5m를 고른 이유는 그냥 밟힐까봐?
12: 네.
0: 아, 5m의 장점보다는 5cm의 단점 때문에?
8: 큰 게 나은 것 같아요.
0: 아, 5m.
12: 5m면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8: 바로 그럴 수도 있겠네.
0: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정현님께서는요, 빵메이트, 밥메이트 다 있네요. 면과 떡도 가능할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8: 진짜.
12: 사랑이?
8: 면 진짜 좋아요.
0: 아, 면 러버시에요? 네, 사랑님께서 약간 그거 있잖아요. 밥, 빵, 면 이렇게 순서 정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면이 제일.
8: 네, 저는 면, 밥, 빵입니다.
0: 면, 밥, 빵. 네. 나는 밥파다. 밥파 손 들어볼까요?
8: 완전 밥.
0: 정은님. 또 나는 빵파다.
8: 빵.
0: 빵. 빵. 빵이 세 분 계시고. 아, 홍보님께서는 네, 손을 안 들어서 안 그래도 언급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2: 너무 새침하게 먹골라.
0: 사랑님께 또 조용히 먹골라 이렇게. 좋습니다.
2: 그럼 마이님께서는 어떤 빵을 제일 좋아하세요?
3: 저는 최근에 와플 소금빵

0: 왁부석은빵
1: 알죠? 드셔보셨어요?
2: 저 먹어봤는데 며칠 전 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깨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0: 오, 신기하다.
2: 그래서 한번 드셔보셨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또 어떤 문자든 바로 소개해드리니까요. 이진아에게 궁금한 질문, 친친에게 제보하고 싶은 멤버들 이야기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 어디로 보내죠, 지민씨?
3: 문자번호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감사합니다.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전학생이 들고 온 소식도 소개해볼게요.
0: 네, 이진아가 세 번째 미니 앨범 Set the Tempo를 발매했습니다.
1: 네,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타이틀곡 메트로놈이죠. 어떤 곡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0: 네, 어떤 곡이죠? 네. 메트로놈?
3: 메트로놈은요,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내 템포로 내가 기준이 돼서 맞춰 나가겠다라는 이런 당찬 나의 자신감을 좀 담은 곡입니다.
0: 오, 이게 왜 잠깐 살짝 망설이셨을까요?
3: 그러니까 이게 모든 멤버가 너무 설명을 잘해서 서로한테 배려해주고
0: 여기는 그래도 모든 멤버가 설명을 잘해서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멤버가 설명을 약간
1: 저희는 네. 무조건 막내 시켜요.
0: 네, 맞아요, 맞아요. 네.
3: 앞으로 저희도 막내를
0: 앞으로 한번 막내에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굉장히 독특합니다. 타이틀곡 제목이 메트로놈 이런 걸 좀 처음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어떠셨나요, 마이님?
2: 네, 저는 메트로놈 처음 들었을 때 네. 어떤 곡인지 상상이 안 갔어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너무 많은 컨셉을 해왔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다음에 어떤 느낌의 곡이 나올지 너무 궁금했는데 딱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비트도 좋고 그리고 저희의 약간 잔점을 많이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 너무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처음부터
0: 너무 좋습니다.
1: 근데 한국어를 진짜 너무 잘하세요.
4: 한국인보다
0: 잘해요.
1: 근데 진짜 다섯 분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4: 제일 좋아요.
0: 근데 형진 씨보다 잘해요. 여섯 분보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또 지아 뿌야님께서 이번 신곡 무대에서 가장 보여주고 싶은 매력은 무엇인가요? 나야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이 왔는데 이번 활동에 보여주고 싶은 매력을 말해본다면 우리 마이 씨부터 네. 한 명씩 쫙쫙쫙쫙 가볼게요.
2: 저는 이번 신곡 무대에서 저희의 피지컬 잘 보여주고 싶습니다.
0: 아, 피지컬.
1: 그렇죠.
0: 네. 좋습니다. 지민님은?
3: 그럼 마연이가 피지컬 얘기했다면 이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저희 이진의 무대 장악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0: 무대 장악력.
3: 비주얼. 멤버들의 비주얼.
0: 멤버들까지. 비주얼까지. 좋습니다.
5: 저는 이진아 여섯 명 다.
0: 어떤 거
5: 다 춤 실력 가지고 싶어요.
0: 좋습니다. 자, 다음 사랑님은요?
6: 네. 앞에서 다 얘기를
4: 했는데
6: 아 저는 또 그 우리 멤버들의 보이스가 진짜 다 다른데 이번 앨범 곡들이 수록곡도 노래가 다 좋은 곡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그런 저희 보이스를 좀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0: 보이스 음색 너무 보이스. 좋습니다. 자, 정은님은요?
7: 저는 이 안무만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0: 아, 포인트 안무.
1: 포인트 안무.
0: 되게 또 기억에 남는 포인트 안무가 또 있으시잖아요. 네. 좋습니다. 세빈님은요?
1: 대단한 거 나오겠지?
8: 저는 이즈나의 그 대표적인 파워 몽환.
0: 파워 몽환.
8: 저희가 대표 파워 몽환 아이돌이잖아요.
0: 대표 파워 몽환.
8: 그래서 그런 매력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0: 좋습니다.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이즈나가 토요일에 있었던 서울 가요 대상에서 베스트 퍼포먼스 상을 수상했습니다.
1: 박수.
0: 이거 뭐 벌써 아까 춤 실력을 또 보여주고 싶다 하셨는데 벌써부터 이런 상을 받았습니다.
1: 또 베스트 퍼포먼스 상 수상자인 만큼 이번에도 퍼포먼스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발소리까지 맞는 안무 영상으로 화제를 모았는데 칼각 군무를 완성하는 이즈나만의 비법 혹시 있을까요?
6: 근데 이게 이번에 안무를 연습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제가 데뷔 초에는 진짜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서 진짜 영상을 나눠 다 쪼개서 보면서 연습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오래 붙어 있었던 만큼 이제 안무를 한번 딱 배우면 다들 그게 비슷해져서 한두 번만 다 같이 연습해도 진짜

0: 칼각처럼 맞더라고요. 되게 진짜 많이 성장했다고 느꼈어요.
1: 근데 확실히 그 나노 단위로 분석하는 그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막 한 명씩 나가서 시켰잖아요. 다.
0: 맞아요. 저희도
1: 진짜요? 진짜요?
0: 영상 한 명씩 찍어주고.
2: 진짜 다 그런가 봐요. 네,
1: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 더 퍼포먼스가 다들 상당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동글동글님께서는요, 크래비티 어웨이크 활동 때 세비님이 같이 챌린지 해줘서 감동받은 러비티가 여기 있어요. 우리 엠프즈 의리 빼면 시체 아닙니까? 송디도 이진아 신곡 챌린지 준비됐나요?
2: 아, 준비됐죠.
1: 준비됐어요?
2: 당연하죠.
1: 기대가 되는데요?
2: 저는 이진아가 컴백했을 때부터 아, 준비됐다고. 제 세비한테 언제 컴백하냐고.
1: 네.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준비됐어요.
3: 네. 네. 네. 자, 항상 저희 컴백하면 저희 진짜 다 형진 선배님의 챌린지를 기대해요.
1: 와. 역시 역시. 네.
2: 감사합니다.
1: 아주 그냥 걸그룹 안무 짱이에요.
3: 맞아요. 네.
2: 감사합니다. 네.
1: 그럼 혹시 또 다른 멤버 한 명을 붙여서 엠프즈 버전 2를 한번 좀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 좀 같이 한번 챌린지 한번 보여주고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음악 준비돼 있죠?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엠프즈. 아까 NF 어떤 분 계셨었죠? 우리 지민님이랑 사랑님이랑
3: 네. 네.
1: 두 분 중에 한번 이렇게 한번 세비님이 픽해 주시죠.
3: 둘 다 나오시죠.
1: 다 같이 나오시죠. 네. 좋아요. 네.
2: 아이고야.
1: 여기 친친방만의 엠프즈 한번 챌린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살짝 넓은 공간으로 잠깐 네, 나와주셔서.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노래는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준비되셨나요? 어떻게? 아, 이미 벌써 잘 춘다고 지금 세미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좋습니다. 예, 네, 저쪽 카메라 봐주시고, 예, 네, 좋습니다. 준비됐나요? 친치방 엠퍼즈?
4: 네.
1: 오케이, 음악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두 번째부터 여기는 일단 즐겨주시고. Let's go! 에이! 와! 아니 너무 잘합니다. 왜 그렇게 수많은 러브콜들이 늘 오는지 단번에 이해가 되는. 아니 제가 여기 혼자 앉아 있고 좀 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2: 아 근데 방금 진짜 네. 이 앉아 있는 세 분의 여섯 개의 눈동자나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1: 살짝 부담이 되셨군요. 와, 하지만 아무튼, 그 네. 부담을 이겨내고 네. 완벽하게 수행해 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자 조리님께서 그냥 딱 한 글자만 문자 보내주셨어요.
3: 제가 또 자랑을 했죠 언니는. 아,
1: 장난 아닙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퍼포먼스까지 갖춘 이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마저 나눠볼게요. 이즈나의 메트로놈.

0: 이진아의 메트로는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만나볼 건데 네. 0152님께서 저번에 친친방에 메트로놈이 신곡으로 소개되었었잖아요. 음흠. 그때 처음 듣고 중독되어버려서 1일 5트로놈 하고 있어요.
1: 트로놈.
0: 네, 후렴의 춤도 맨날 친구랑 따라 추는데 저는 갓 태어난 기린 같고 이진아는 정말 모델 같더라고요.
2: 아닙니다. 우리 0151님께서도 네. 모델 같으세요. 무슨 모델일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모델이실 겁니다. 2061님께서는요 메트로놈 진짜 중독성 대박이고 너무 좋은데 왠지 옷 쇼핑을 해야 할 것만 같아요.
1: 맞아 맞아.
2: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공감을 좀 해주셨는데
3: 뭔가 약간 런웨이에서 나올 것 같은 노래라서 쇼핑하는
1: 쇼핑몰에서 나올 것 같은
4: 대형 쇼핑몰 이런 데서 나올 것 같아요.
2: 약간 고급지고 세련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계속해서 질문 좀 받아보겠는데 마이 씨부터 네. 하나씩 읽어주실까요? 네.
5: 체리님께서 메트로놈에서 각자 가장 좋아하는 파트가 어딘가요?
2: 좋아하는 파트 있으신가요?
5: 저는 브릿지 파트를 제일 좋아하는데 네. 여기는 진짜 시향 안무가 나왔을 때부터 제 최애 파트입니다. 지민이 인어건주 파트.
1: 맞아.
4: 맞아.
2: 좋습니다. 또 지민님은 어떤 파트 좀 좋아하시나요?
3: 저는 다 좋은데 이게 다 같이 이렇게 마지막에 원으로 이렇게 막 노는 파트가 있어요. 거기가 최애입니다.
2: 약간 무대할 때 신나시겠어요.
3: 네, 눈 마주치면 웃음이 나서 힘이 나요.
0: 그럼 지민 씨는 누구 눈을 마주치세요?
2: 맞아요. 보통
3: 코짱.
2: 코코님이랑.
3: 근데 가끔 밖에 눈이 안 마주쳐요. 여기는 서로 약간 가까 텔레파시가 안 통하면 저는 보는데 코코 안 보거나 코코 보는 제가 못 보거나.
2: 정해두고 하는 게 아니시군요.
3: 네,
2: 정말.
3: 프리스타일.
2: 그때 필 따라서. 좋습니다. 코코님은 어떤 파트를?
3: 저는 댐브.
2: 댐브.
3: 댐브가 좋아요.
2: 댐브.
4: 공격 파트.
3: 맞아.
2: 좋습니다. 사랑님은 또?
6: 저는 후렴에 이렇게 마이 언니랑 눈 마주치는 안무가 있는데 네. 그때 마이 언니는 이렇게 뒤를 돌고 있단 말이에요.
2: 네네.
6: 그래서 항상 가끔 웃긴 표정을 저한테 보여주는데
2: 그런 거 많죠. 그런 거 많죠.
6: 네,
2: 숨은 네, 좋습니다. 적은님은요?
7: 저는 그 벌스의 세비 파트가 있는데 네? 딱 그 센터를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옆에서 보고 하는 파트여서 네. 되게 새롭고
2: 새로운 구성 좋습니다. 세비님은요?
8: 저는 그 돌격 파트가
2: 돌격
8: 있는데
2: 파트.
8: 그때 저희 나야들의 응원법이 진짜 귀엽거든요. 그래서 음방에서 그 파트 할 때 제일 힘이 나고 좋은 것 같아요.
2: 맞아요. 이게 응원법이 또 너무 좋아서 좋아해지는 파트가 네. 또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또 우나님 메시지를 우리 지민님께서 읽어주실까요?
9: 멤버들이 이번 앨범의 최애곡과 가장 좋아하는 가사가 궁금해요. 이진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합니다.
2: 그럼 지민님 먼저 한번 가볼까요?
9: 최애곡 저는 Rock Paper Scissors가 최애곡이고 좋아하는 가사는 네. 인피니티 곡 중에
2: 네?
9: 스파이어 나나나나나나야가 제일 나나나나나나야인데 이게 나야 저희 팬덤이 나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담아봤어요. 가사 약간 노는 느낌으로.
2: 맞네요. 약간 펀치라인 느낌으로. 좋습니다. 원래 이렇게 좀 좋아하는 수록곡은 떠오르기 쉬운데 가사를 떠오르기는 쉽지 않긴 하거든요.
0: 맞아요.
2: 너무 잘 말해주.

0: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시리님 한번 댓글은 코코님께서 읽어주실까요?
1: 네. 지금까지 했던 모든 무대들 중 가장 좋아하는 무대 궁금해요. 이번 활동도 파이팅 빵당해.
0: 아, 근데 안 그래도 아까 마이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다양한 콘셉트를 소화하고 계시는 이진아 분들인데 어떤 무대가 조금 제일 좋았나요?
2: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네? 인기가 요해서 저희가 운동화를 처음으로 신고 네. 다 같이 뭔가 트레이닝복 느낌으로 했던 무대가 있는데 네네네. 또 새로워서 뭔가 좋았던 것 같아요.
0: 오, 좋습니다. 확실히 이게 약간 몸이 가벼워지면 네. 의상들 맞아요. 때문에 몸이 무겁다가 좀 가벼운 거 입고 하면은 되게 좀 잘 처지는 느낌 들고 하잖아요. 맞아요.
3: 저희가 1주차, 2주차 활동 때는 항상 힐을 높은 힐을 신고 무대를 했는데 네네네. 그 낮은 좀 편한 신발을 신고 춤을 추니까 완전 날아갈 것 같아요.
0: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4: 원래 다들 좀 장신 그룹 아니세요?
0: 그러니까요.
4: 근데도 힐을 신고 그렇게 춤을 추신다고요?
5: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힐을 네. 신었던 적이 거의 없어요. 아, 근데 네네. 이번 활동 때 처음으로 진짜 한 7cm, 9cm까지 신었었는데 네. 진짜
2: 너무 컸어요. 저희
5: 너무 네. 놀랐어. 너무 컸어요 저희가. 네.
0: 아니 음방들 천장이 조금 네. 괜찮았나.
4: 아니 그런 정도로 사랑님은 못 웃고 계시.
0: 아 약간 혼자 약간 열애된
2: 아, 느낌이. 근데 전 진짜 놀랬던 게 네. 제가 멤버들 그래도 평소에 무대할 때 이렇게 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네. 제가 네. 높은 신발을 많이 신었었단 말이죠. 네. 네. 근데 이번 활동 때는 멤버들이 어느 날 저보다 더 높은 신발을 신을 때도 있었는데 네. 그때 이렇게 눈높이가 네. 하루는 제가 코코는 이렇게 딱 봤는데 네. 여기 어깨가 있고 여기 있어서 네. 이번 활동 때 되게 네. 설렜어요 언니들.
0: 오히려 설렜다라고. 네. 네, 좋습니다.
4: 자, 이진아의 신곡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친한친구 방송반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로 또 도착한 문자 우리 정은님께서 읽어드릴까요?
2: 네, 그레이스 모찌님께서 다른 멤버들의 최애곡이랑 좋아하는 가사도 궁금합니다.
1: 오, 그럼 마침 읽은 또 정은님께서 한번 답변해드릴까요?
2: 저는 RIP라는 곡을 좋아하는데요. 네. 이번에 후속곡으로 같이 음악방송을 같이 돌았던 곡인데 네. 메트로놈과 좀 다르게 파워풀하고 좀 더 강렬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노래입니다.
1: 오, 좋아하는 가사도 혹시 있으실까요?
2: R.I.P.
3: 네. 네, 역시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1: 또 다른 분 혹시 계세요? 약간 나는 이거 진짜 나 너무 좋아해서 좀 말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세요?
4: 저는 리노미라는 곡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되게 위로가 되고 네. 되게 따뜻한 곡이어서 네. 저는 뭔가 이렇게 에어팟 이어폰으로 네. 이어폰 그 노이즈 캔슬링을 해놓고 들으면 네. 이렇게 좀 눈물 이렇게 또르르 흐를 수도 있는 그런 곡이에요.
1: 아, 좋습니다. 혹시 그럼 사랑님도 그 노래 안에서 좀 좋아하는 가사 있으실까요?
5: 주저 말고 모든 걱정을 내게 맡겨 I will waste all your calling. 이 가사를 가장 좋아합니다.
1: 아, 멜로디가 정말 너무 따뜻하네요. 좋습니다. 돌돌님께서 또 주신 문자는 우리 코코님께서 읽어드릴까요?
6: 네. 인피니티 작사의 지민 사랑이가 참여했는데 처음으로 앨범 크레딧에 이름이 올라간 느낌이 궁금해요. 그리고 그 곡이 나야를 위한 노래인데 어땠나요?
1: 아니 인피니티 노래에 우리 작사 지민 사랑님께서 또 참여해 주셨다고요?
6: 맞습니다.
1: 오, 어땠어요? 약간 처음 이렇게 작사를 해보신 거예요?
4: 네, 근데 네. 이게 저희가 모든 가사를 다 저희가 쓴 건 아니고 네네네네. 이제 그 PD님과 같이 가사를 썼었는데 네. 인피니티 자체가 이제 나야와 무한한 사랑을 얘기하자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는 곡이었어서 네. 그래서 저는 나야가 뭐 평소에 저희한테 해주시는 말이나 편지 같은 것들을 많이 보고 참고해서 가사를 썼던 것 같아요.
1: 약간 이렇게 크레딧.

0: 에 처음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면 또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 지민님 어떠셨나요?
1: 이게 원래는 저희 작사에 저희 이름이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데
2: 네.
1: 이번에는 그 유사한 방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0: 네.
1: 신기했고, 아, 작사를 하면 이런 기분이구나. 이렇게.

0: 잘 쓴 것 같아요.
1: 또 언젠가 다른 멤버분들도 크레딧에 이름을 올릴 날을 기다리면서 네.
2: 자, 오늘은 전학생 이즈나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1: 네, 이즈나의 인피니티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냐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3부 시작했습니다.
1: 네, 저는 크래비티의 원진 함디,
0: 형준 송디고요. 오늘의 전학생 이즈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박수 박수. 자, 네. 처음으로 또 도착한 문자 우리 마이님께서 읽어드릴까요?
2: 네, 박연희님. 개콘의 메트로놈 모양 칼 들고 나온 윤상 봤는데 누구 아이디어예요? 너무 귀엽고 웃겼어요.
1: 아, 네, 또 개콘의 되게

0: 엄청난.
1: 누구 아이디어신가요?
2: 저희가 다 같이 네. 이제 메트로놈 안무를 잘 표현하고 싶은데 뭘 네. 하면 좋을까 얘기를 했다가 우리 깔그무니까 칼 들고 네. 하자 해서 다 같이
3: 깔그무
1: 아, 너무 귀엽고 웃기셨다고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댓글 한번 우리 지민님께서 읽어드릴까요?
4: 도도도도 이즈나 멤버들 중 가장 준비가 느린 아니 나만 속도로 사는 멤버는 누구인가요?
1: 누구신가요?
4: 지민언니요.
3: 지민언니죠?
1: 본인 약간 놀라셨어요.
4: 진짜요? 잠시만요.
1: 약간 좀 느리 어때요 멤버들이 보기에?
5: 근데 저는 지민 언니 말고 사랑이인 것 같아요.
4: 그치, 나도 사랑이라고.
5: 왜냐면 저희가 해외 스케줄을 하면은 네. 캐리어를 짜잖아요.
1: 네네네. 네.
5: 근데 사랑이가 네. 항상 제일 마지막까지 새벽까지 늦게 남는 멤버예요.
1: 아, 캐리어 그거 싸느라.
6: 네. 그러면 또 다른 걸로 혹시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멤버 있어요?
3: B.
6: 아, 세미 씨구나.
7: 핸드폰 한 15번 정도.
4: 냉장고 얘기해줘.
7: 냉장고에도.
1: 아, 냉장고에다가 핸드폰을 넣어두신.
5: 아, 맞다. 그 내가 얘기했는데. 네? 이제 그 냉장고를 쓰고 나서 이제 제가 냉장고를 열려고 했는데
1: 네?
5: 핸드폰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1: 오.
5: 네. 그래서 근데 세미가 네. 핸드폰을 거기에 넣어두고 그걸 안 꺼낸 거예요.
1: 네네네네.
5: 그래서 이게 항상 어딜 가나 세비 핸드폰이 이곳저곳에 계속 있어요.
1: 아, 핸드폰을 좀 많이 사용하셔서 과열이 되셔서.
7: 아니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1: 그냥 아예 기억이 안 나신. 저 핸드폰을 잃어버리긴 좀 쉽지 않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신기합니다. 예, 정쪽이 좋습니다. 자 키님 댓글 한번 그럼 정쪽이님께서 읽어드릴까요?
8: 이번 앨범은 유독 준비 시간이 길었을 텐데 앨범 준비하면서 걸스나잇 얼마나 많이 했나요?
1: 평소에 좀 걸스나잇을 좀 자주 즐기시는 건가요?
8: 엄청 좋아하는 편입니다.
1: 약간 어떤 뭐 먹으면서 좀 어떤 얘기를 좀 주로 하시나요?
7: 진짜 다 먹어요. 저희 다 시켜요.
4: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1: 싶은 거 다 시키고. 약간 그래도 약간 되게 늘 등장하는 그런 이즈나의 약간 소울푸드 같은 거
8: 네 개가 있는데 마라탕 아니 마라샹궈를 하나 시키고
1: 네. 마라 쪽 하나
8: 그 엽땡 떡볶이 네. 무조건 하나 시키고
1: 네.
8: 치킨을 무조건 하나 시키고 피자까지는 무조건 하고 후식은 따로
1: 맞아 후식까지
8: 한수
3: 아이스크림
8: 요리도 따로 하나
1: 네. 와 그러니까 진짜요?
8: 라면은 하나 따로
3: 라면도
8: 사이드.
3: 끓이고
6: 생각보다 더 대식가시네요.
1: 엄청난데?
8: 이게 엄청 먹고 싶어해서 그래서 네. 다 못 먹더라도 일단 다 시키자 봐요.
6: 근데 진짜로 디저트 배가 따로 있으세요?
8: 네, 있더라고요.
1: 와, 있더라고요. 대박입니다. 아, 좋습니다. 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6: 네. 또 먹으면서 어떤 얘기를 좀 주로 하세요?
3: 약간 인생에 대한 얘기를
6: 하고
1: 인생이요?
3: 앨범 준비하면서는 이번 네. 앨범에 대한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저희도 되게 네. 이를 갈고 준비한 앨범이어서
1: 네.
3: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다 준비한 거 다 보여주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약간 서로에 대한 피드백도 많이 해요. 진지하게
8: 맞아.
3: 이런 게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뭐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서로의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6: 좋은 시간을 가지고
1: 건강하네요. 네. 네, 좋습니다. 버터떡 선플 위원회님 댓글 한번 우리 사랑님께서 읽어드릴까요?
9: 버터떡 선플위원회님 정은이랑 지민이는 버터떡을 직접 만들기도 했잖아요. 근데 저기 있는 함디가 버터떡 왜 유행했는지 모르겠다 이름부터 텁텁하다 메리트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상습 버터떡 아플러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 너무 하시니까
1: 이거를
7: 공개될 것 같아요.
9: 마연이 눈물 나겠다.
2: 아니,
9: 지금
2: 제가 요즘 또 버터떡에 빠졌단 말이에요.
1: 네.
2: 어떻게 이 매력을 모를 수가 있지?
3: 이름부터 텁텁하다가
4: 아니 이름부터 촉촉한데
7: 어떻게 텁텁한 거예요?
3: 근데 진짜 지민 언니 버터떡을
2: 먹어봐야 되고 한번 드셔보세요.
4: 진짜 맛있어요.
1: 제가 지민님 버터떡을 안 먹어봐서 그런가 봐요. 와 이거를 공개쳐요. 와 정말 감사합니다. 버터떡 선플 위원님. 아, 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이 생각을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6: 그러면 네. 멤버분들이 생각하시는 버터떡의 장점 또는 매력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5: 이게 떡도 아니고 빵도 아니고 그 사이 맞아. 어딘가에 맞아. 그 쫀득한 그 무기가 네. 있는데
1: 그러니까요 이게 떡도 아니고 빵도 아닌데
5: 근데 이걸 어떻게 텁텁하다라고 생각을
3: 겉바속촉의 그 매력이
1: 겉바속촉
4: 딱 씹었을 때 그 버터즙이 팍팍 터지는 게
3: 쫀득쫀득한 그 식감

0: 더했다는
1: 모습. 네. 모든 게 완벽한 아이.
2: 완벽한 아이다.
3: 저는 근데 지금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원진이 형이 진짜. 뭔가 함부로 말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뭔가 버터떡이 별로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이 상황 너무 좋네요.
2: 제가 야. 이제 쏭디만큼의 좀 내적 친밀감이 아마 있었으면 네. 반격 나갔었을 텐데 네. 네, 조금 오늘은 조금 한번 좀 네, 참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팡이님께서 역시 우리 먹진하라고 네, 이렇게 버터떡 하나만으로도 되게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오갈 정도로 네, 3587님께서는요 한디는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도 왜 먹는지 모르겠대요 라고.
3: 아 오늘 양쪽으로 좀 안 맞네요.
2: 천적이네.
3: 혹시 디카페인 아메리카노의 매력은
0: 매력은
3: 뭘까요?
0: 일단 아메리카노는 조금 필수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활동하고 있으면 필수로 그쵸, 마시긴 필수죠. 하는데 근데 또 카페인이 너무 많이 마시면 몸에 안 좋으니까 딱 네. 디카페인이라는 게 그걸 위해 생긴 디카페인 아메리카노잖아요.
2: 일단 아메리카노 맛을 좀 좋아하세요?
0: 네, 완전.
4: 아. 아 근데 혹시 아메리카노 안 좋아하시나요?
2: 아메리카노를
4: 저 근데 그 공감
2: 왜 먹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4: 안 좋아해요. 네,
2: 그러니까 저는 일단 공감. 네, 아메리카노를 왜 먹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먹는 이유를 그래도 조금 찾아본다면 뭐 카페인이 필요해서 네, 피곤해서 근데 그 카페인마저 없는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를 도대체 왜 마실까?
0: 저는 아메리카노 사랑해서
2: 아 사랑하시는군요. 아, 네. 또 사실, 사랑을 네. 또 건들면 안 되기 때문에
4: 입맛이 네. 애기시네요.
2: 님들과도 그렇고 나야님들과도 그렇고 오늘 또 초면이니까 제가 좀 첫인상을 그래도 잘 가져가기 위해서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좋습니다.
2: 쉽지 않네요. 네.
3: 자 1198님께서 함지 전혀 공감 못하고 있는데 함부로 말 못하는 거 너무 웃겨요.
2: 네 이게 정말 또 네, 첫인상이 사람에게는 또 중요한 법이잖아요. 네, 네 좋습니다. 네.
3: 키 컸으면 님께서 평균 키 171에 빛나는 울즈나 팀 150 언니는 보면서 항상 부러워요. 아기들 어릴 때 뭘 먹고 키가 이렇게 컸나요? 최애 급식은 뭐였어요? 라고.
2: 사랑님 언제 또 이런 문자를 남기셨어요? 살짝 공격을 잠깐 진짜 잠깐 들어가 봤었는데 제가 당한 건 잊지 못하겠어요.
3: 아, 지금 아기 입맛 때 언제 쓰셨어요? 1대1이에요.
2: 네, 잠깐 해봤어요. 나연님들 네, 부탁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3: 네. 최애 급식은 뭐예요?
2: 어떤 거였어요? 뭘 먹고 진짜 이렇게 크신 거예요? 저도 궁금합니다.
5: 세비는 있잖아요.
0: 세비는 있잖아.
5: 저는 우유를 먹고 진짜 우유를 너무 좋아해서 네. 그 1.25L 우유를 진짜 빨대 꽂고 이렇게 먹었어요.
2: 우와. 아니, 거기를 다 바닥까지 갈 빨대가 있었어요?
5: 좀 빠져서 했는데.
2: 아유, 좋습니다. 아, 좀 최애 급식은 좀 어떤 거였나요? 마이님 혹시 최애 급식 있으셨어요?
0: 저는
2: 입맛이 좀 굉장히 궁금한데.
0: 저는 네. 일본에 있었을 때는 네. 급식에 빵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이것도 빵인데 튀김빵?
2: 튀김빵.
0: 콩가루가 콩가루를. 좀 있는 네. 튀김빵이 있는데 그게 네. 진짜 좀 좋아요.
2: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코코님?
6: 네. 완전 맛있어요.
2: 완전 맛있어요. 오, 좋습니다. 궁금합니다.
6: 언니 좋아할 것 같아요.
7: 그러니까 내 스타일일 것 같아요.
2: 지민님 혹시 최애 급식이 어떤 거였어요? 뭘 좀 좋아하셨나요?
8: 저 있어요. 저는 그 호박전을 진짜 좋아했는데
2: 호박전이요?
8: 근데 그게 단호박전이요.
3: 뭔지 아세요?
2: 애호박, 애늙은,
3: 애늙은.
8: 근데 그게 잘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서울에 와, 제가 제일
3: 부산에 애늙은. 너무 반가워가지고. 네.
2: 애늙은이.
8: 노란 색깔 호박전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진짜 최애였어요.
2: 안 그래도 저번 주인가에 또 얘기 나왔었던 전이잖아요.
3: 거기에 설탕. 그 황토색 네, 황설탕. 네,
8: 맞아요.
3: 와 역시 부산 아이가.
8: 부산 아이가.
3: 아 저 옆에 홍영이어가지고.
2: 그럼 맞네요, 맞네요. 네 2571님께서는요. 그러면 우리 먹진 않은 나 이거 먹는 거 이해 못하겠다 싶은 거 있나요? 덤벼. 뭐 있어요? 사랑님 어떤 거 있으세요? 약간 이거 먹는 거 이해 못하겠다.
0: 저는 그. 사실 멤버들에게 이해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2: 네 어떤 거죠?
0: 그 우유에다가 말아먹는 거를
2: 아니 그걸 이해 못하세요?
0: 아니 근데 이게
3: 우유에다가
2: 뭘 말아먹는 거?
0: 아 근데 이게 막 시리얼이나 이런 네. 거는 정말 괜찮거든요. 네. 그 멤버들이 정말 네. 그러니까 케이크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네. 근데 진짜 별의 별거를 다 우유에다가 말아먹어서 아
2: 저도 근데 우유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키는 안 컸지만 예, 그 저는 옛날에 이제 라면을 우유에다가 말아 먹었었어요.
0: 아 진짜?
8: 그 진짜
7: 맛있죠.
8: 네,
7: 고소해요 이게.
8: 이렇게 말하면
4: 네, 이렇게 네? 진짜 맛있어.
7: 끓이는 게 아니고 우유로 끓이는 게 아니고 다 끓인 라면을 우유에다가 한번 이렇게 적셔가지고
8: 자연 우유.
4: 아, 먹자라리시네.
8: 진짜 먹자라리시네.
7: 아, 사람 이거 이해부터 하세요? 하면 안 되겠네. 저는 이제 뭐 진짜 우유를 너무 좋아해서 그냥 뭘 먹더라도 뭐 피자, 햄버거 뭐 그런 거 그냥 다 우유랑 같이 먹어요. 네, 저 우유를 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아, 이건 좀 또 이해를 못 하시나요? 아, 이거는 좀 빠지시네. 아,
3: 근데 진짜 라면을 좀 매콤한 라면 있으면 매콤해서 먹고 매콤한 걸 먹고 싶어서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왜 우유에 먹어요?
4: 그러니까요.
5: 중간에 어. 라면 먹고 우유 네. 먹는 거는 괜찮아요.
3: 괜찮죠.
5: 이해할 수 있어. 근데 그걸 네. 왜 다 먹어서 라면 한 입 먹고
7: 그거만의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8: 진짜
7: 이게.
8: 맛있어요.
7: 네, 막 뜨거운 것도 바로 식혀주면서 네. 그 라면 스프가 아, 그게 있어요.
5: 네.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3: 아, 또 이즈나와 함께하는 이 토론 좀 재밌네요.
7: 네, 재밌네요. 또 말씀하고 네. 싶은 게 계세요? 뭐 어떤 거? 난 이거 이해 못하겠다.
4: 근데 삐 생각보다 삐 진짜 많아.
5: 맞아요. 저는 그냥 뭔가 굳이 싶은 것들이 많아요.
7: 굳이 싶은 거 어떤 게 있을까요?
5: 고구마도 언니들이 막 한때 고구마에 네. 엄청 막 고구마를 박스째 이렇게 오, 먹고 네네네네. 오는데 저는 왜 그렇게 고구마를 굽는데 막 40분을 투자해서 그냥 고구마를 이해가 안 돼서
7: 아, 그런 거 그런 네. 건
3: 어, 근데 본인도 빵 만드는데 몇 시간을 소모하는 건 아니세요?
5: 근데 빵은 너무 네. 맛있잖아.
3: 아, 그렇죠. 빵이랑 고구마는 다르다.
5: 완전
7: 네, 다르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의 전학생 이지나와 함께하고 있고요. 잠깐 노래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이즈나의 리노미 듣고 올게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네, 친한 친구 방송 반 이진아의 린 온미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코다님께서 고구마 버터떡 우유에 말아먹고 화해합시다 라고.
2: 아, 그쵸. 네, 오늘 라디오 맛있다. 끝나기 전에 화해하고 가시죠. 아,
1: 화해합시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래도 재밌게 즐겨주신 것 같아요.
2: 네, 그쵸. 또 그럼 이제 다음 순서로 가볼게요. 이진아의 반장 선거. 네, 전학생들과 함께 할 시간이 이제 반도 안 남았는데요. 그 시간 동안 내가 우리 팀에서 어떤 분야의 짱인지 정하는 반짱 선거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저희는 다 친구예요. 반말 모드로 가볼게.
1: 내가 무슨 무슨 짱이 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어필해주면 돼. 세비부터 가볼까?
3: 나는 이즈나에서 귀여움 짱이라고 생각해.
1: 어, 귀여움 짱. 오, 좋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경쟁자가 많을 것 같아요.
4: 네.
1: 가볼까요?
2: 자, 정은이는?
5: 나는 사진짱.
1: 사진짱.
5: 내가 사진을 진짜 잘 찍거든.
1: 진짜.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사랑이.
6: 나는 근육짱.
1: 근육짱? 오호. 오케이, 네. 오케이.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할게.
2: 자, 코코는?
7: 저는 먹소리짱.
1: 먹소리짱. 오케이. 자, 다음 한번 가볼까요?
8: 나는 유연짱.
1: 유연짱.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한번 가볼까?
9: 나는 체력장.
1: 체력장. 자, 하면 어 마이의 체력장에 아주 모든 멤버들이 대폭설을 시전 중이야.
9: 왜냐면 저는 얼마나 나는 얼마나 긴동한 춤을 춰도 무조건 안 앉아요. 안 앉고 계속 서 있고 그리고 다 힘들어하고 이렇게 지칠 때도 네. 그냥 혼자 서 있어요.
1: 아, 지치지 않는다.
9: 그래서
1: 오, 근데 멤버들의 그 웃음의 의미는 어떤 거지? 왜 웃었지? 나는 지민이가 제일 크게 웃었던 것 같은데.
8: 아니, 그 네. 뭔가 그거 차이인 것 같아. 언니는 표현을 힘들었을 때 표현을 안 해요.
1: 아,
8: 안 해요. 안 힘들어.
1: 아니,
8: 진짜로? 아니, 내가
1: 진짜
8: 안 힘든
1: 거야? 아니, 아니, 아니,
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8: 그거를 티를 안 내.
5: 아니는 내가 뭘 봤는데 언니가 안 피곤하다고 난 잠이 하나도 안 와 근데 차에서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아 언니는 자기가 힘든 걸 티 안 내고 싶어 하는구나.
1: 그런 거일 수도 있고
9: 그건 좀 인정이긴 한데
1: 하지만
9: 진짜 네. 체력장
1: 체력장 하지만 이 춤에서의 부분은 체력이 확실히 좋다. 자, 한번 또 다른 걸 좀 검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랑의 근육장? 이게 어떤 말이지?
6: 아, 근데 나는 진짜 태생부터 몸에 근육이 너무 잘 붙어서 그래서 이제 나도 아무래도 아이돌을 해야 되니까 근데 막 근육이 이렇게 있으면 의상 입을 때 조금 안 예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최대한 운동도 유산소로만 하려고 하고 왜냐면 근력 운동을 하면 진짜 바로 근육이 붙어. 근데 붙는 게 막 안에 속근육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박수 빵 이렇게
2: 벌크업하는 느낌으로
1: 데피네이션이
6: 나는 그 PT 선생님이 너는 진짜 각 잡고 운동하면 트레이너 해도 될 것 같아.
2: 아, 그 어릴 때 뭐 운동을 했거나 그런 건가?
6: 어렸을 때 운동을 하진 않았는데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만 했었는데 선천적으로.
1: 근데 멤버들 약간 좀 맞아요? 어때요? 근육이 붙었을 때가 있어요? 혹시?
6: 진짜 너무 부러워요.
1: 아, 부러워요?
6: 네.
1: 오, 어떤 면에서 좀 부러워?
6: 전 진짜 근육이 0이라서 진짜 언니 진짜 복근도 진짜 너무 이쁘게 입고 진짜 힘 뭔가 근육도 멋있어서 진짜 부러워요.
5: 세비가 20살 되면 복근 만들겠다고.
8: 맞아. 세비 복근이 좀 생겼어. 왜냐면 내가 직캠을 보는데 세비가 살짝 잡혔어요. 제 직캠에. 근데 복근이 이제 캡처했어요.
1: 캡처까지.
4: 그 팬들도 막 세비가 조금씩 배가 활동하고 있어 이런 댓글.
1: 내가 활동.
4: 그래서 나도 생각도 열심히 해야겠어.
1: 오케이, 오케이. 힘내보는 걸로. 자, 그리고 세비가 또 귀여움짱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도전할 멤버 없어?
7: 마이 언니?
4: 인정.
1: 인정. 쿨하게 인정. 어, 송띠 한번 도전?
2: 아, 나? 어. 아, 셀비랑?
1: 어, 셀비랑 귀여움 대결 도전? 아. 가야지, 가야지. DJ인데.
4: 아, 이게 항상 저는 조금 견제가 되긴 했어요. 아,
1: 평소에 좀 견제를 하고 있었다.
2: 네. 나를?
4: 아, 네.
1: 좋다, 좋다. 어떤 걸로 좀 대결을 가볼까? 누구부터 가볼까?
2: 아, 뭐, 그래도 짱이라고 하는데, 어, 얼마나 하는지 내가 봐야 될 것 같아.
1: 어, 게스트에 먼저. 어. 오케이. 자,

0: 그러면 세비 먼저 한번 귀여운 공격. 렛츠고.
1: 삐아가 되게 귀여운데.
0: 귀엽네.
2: 아, 오케이. 오케이.
0: 삐아가 아. 제일 귀여운데.
2: 이걸 자, 이겨야 돼, 말아야 돼.
0: 반박을. 자, 같은 대사로 한번 가볼까? 아. 준이가 제일 귀여운 데로 가볼까?
2: 알았어.
0: 오케이.
2: 형돈이가 제일 귀여운데.
3: 세비 승.
0: 승이라고. 이야. 보통 이게 뭐 우리 그룹으로 치면은 그룹 편 네. 절대 안 되는데 그룹 편을 들어주네.
2: 아 지민아 고마워.
0: 야무지다 야무져.
2: 아 그러면 지민이 유연장을 얼마나 유연하길래?
0: 성디 준이도 또 한 유연하잖아.
2: 아, 한 유연하는데. 아 근데 오늘 또 근데 의상이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0: 아 그치 그치.
2: 어느 뭐 손이 유연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허리를 꺾는다거나 다리 찢기라던가 뭐예요?
4: 다 자신 있는데 다리도 잘 찢고 허리도 잘 이렇게 뒤로 꺾는 것도 잘하고 그리고 팔 줄넘기도 할 수 있어.
0: 팔 줄넘기? 이거 이거요?
4: 어 맞아.
0: 와, 오, 신기한데? 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걸로 팔 주름기를 이길 만한 건 없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정은이는 또 사진장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야?
5: 내가 그 남직사를 진짜 잘 찍어주거든.
2: 어, 진짜? 그럼 나 지금 한번 찍어줘.
0: 찍어서
2: 여기 친친방 사이트에 올릴게.
0: 좋아, 진짜로? 좋아, 좋아.
2: 정은이가 찍어준 사진 해가지고.
5: 대박.
2: 그러면 지금 바로 찍어줘.
0: 지금 한번.
6: 주간 아이돌 때도 찍어드렸죠.
2: 맞아.
3: 맞아.
0: 맞네.
5: 맞아.
0: 어때?
2: 찍을까?
0: 그때 좀 마음에 들었어?
2: 근데 그때 잘 찍었어요.
0: 어, 진짜?
2: 아, 잘 찍었어.
0: 아, 잘 찍었어.
2: 잘 찍었어? 아, 그럼 한디를 찍어줄래?
0: 나를 찍어줄래?
6: 어, 좋아.
0: 아, 근데 이게 송디도 그렇고 우리 이진아 다른 멤버들도 그렇고 모델이 좋아서 아무렇게나 찍어도 잘 나올 것 같은데.
2: 형이 포즈를 취하면 그냥 정은이가
0: 난 고난이도야.
2: 어?
5: 오.
2: 오. 나 뺏.
5: 좋은데?
2: 어, 더 꺾어주세요.
0: 됐어. 여기까지.
2: 자, 이거 정은이가 찍은 사진은 이후에 우리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0: 살짝 맞을까? 살짝 맞나?
5: 아, 근데 이게 조명이 필요한.
0: 아, 조명이 필요한데.
5: 여기 조명.
0: 마지막 사진만 한 번만 그거 보여줘.
2: 마지막 사진이에요.
0: 아, 내가 좀 고난이도긴 해. 우리 멤버들도 날 잘 못 찍어주거든.
2: 근데 나는 이 흐릿해서 느낌이.
0: 아, 약간 이 흔들림의 미학.
6: 뭔가 감성샷.
5: 느낌 인상샷.
0: 아, 느낌이 있다. 오케이, 오케이.
2: 자, 우리 마지막으로 코코 목소리짱이라고.
7: 맞아.
0: 왜? 목소리가 예뻐서 아니면 뭐 커서?
7: 그 목소리가 큰 것 같아.
0: 큰 것 같아. 멤버들 어떻게 좀 인정하나?
7: 진짜 커.
0: 진짜 커.
6: 엄청 커.
0: 약간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었어?
7: 우리가 샵에 약간 선후발을 나눠서 간단 말이야. 근데 세비랑 코코 언니랑 이렇게 후발로 오는 날들이 꽤 있어. 근데 우리가 3층에서 메이크업을 받고 있으면 코코 언니가 이제 1층에 딱 오면은 3층에서 소리가 들려. 근데 그게 희미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진짜 코코 왔어요! 이렇게 들려서
0: 코코 왔어요.
7: 아, 코코 언니 왔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0: 한번 코코가 직접 제안해주고 갈까? 나 궁금한 거 같아.
7: 지금요?
0: 코코 왔어요. 그냥 한번 하고 넘어.
7: 코코 왔어요 이렇게.
5: 진짜 크게 해줘 언니.
7: 코코 왔어요.
0: 귀엽네 귀엽네.
2: 와 진짜 크다.
0: 잠이 확 달아날 것 같아.
2: 자 너네 다 인정할 짱인 거 다들 인정할게.
5: 네.
2: 자 다들 축하하고 우린 이쯤에서 반말 모드 끝이야 끝.
0: 끝.
5: 네.
0: 그래. 자 나야분들이 보내준 질문 좀만 더 만나볼게요. 자 도착하고 있는데 자 앙님 댓글 한번 지민님께서 읽어드릴까요?
8: 서가대에서 보여준 디바 커버 무대 진짜 너무 아름다웠어요. 07년생 최정은이 말하자는 디바 랩 이거 장난 아니다 진짜. 디바 연습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도 있나요? 그리고 이지나 멤버들의 추억의 케이팝도 궁금해요.
2: 야 맞아요. 이 디바 커버 무대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0: 맞죠 맞죠.
2: 어떻게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7: 저희가 디바 안무를 배워야 됐었는데 네? 그때 저희가 또 활동기였기 때문에 네? 지금도 활동기지만 활동기에 네. 배웠어야 돼서 엄청 시간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쇼케이스를 컴백 쇼케이스를 하고 네. 끝나고 이제 연습실에 가서 근데 다들 너무 피곤하니까 그쵸, 그쵸. 우리 진짜 딱 집중해서 1시간 반 안에 끝내자 했는데 1시간 반 안에 진짜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뿌듯했었어요.
9: 근데 그 결과물이 조금

0: 그날은
1: 네. 요즘 네. 요즘 따라 네. 지민 언니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네. 요즘에 안무를 너무 못 외우는 거예요.
2: 이유가 있어요.
3: 네,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2: 제가 또 뮤직뱅크 은행장으로서 네. 열심히 MC를 보고 있는데 네. 그때 챌린지를 되게 많이 해요. 아~ 근데 거기다가 제 외우는 걸 다 써버리는 거예요.
0: 그쵸.
2: 그래서 저 이걸 해야 되는데 저렇게 네. 머리 안 외우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다시 들어왔어요. 네. 다시 원래 지민이 들어왔어요.
0: 아, 충분히 그런 고충이 있을 법합니다.
4: 공감합니다.
0: 네, 공감하시나요?
4: 네, 공감합니다. 저도 아. 콘서트 준비하면서 샌네코 활동하면서 챌린지까지 해야 할 때 미치는 줄 알았어. 아. 진짜 그냥 안 들어와요.
2: 네, 진짜 저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네. 없어요. 아.
4: 맞아요.
0: 고생한 우리 두 분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4: 같아요. 좋습니다.
0: 네, 이 문자까지 만나봤는데요. 벌써 전화실 친구분들 학교할 시간이라고 합니다.
4: 네, 아쉽지만 끈 인사를 나눠야 하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0: 어떠셨나요, 좀?
5: 재밌어요.
0: 아, 진짜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4: 또 그럼 밤늦게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과 팬분들께 대표로 귀염짱 세비 씨가 간단하게 끈 인사 부탁드릴게요.
5: 네, 우리 각계 빠빠.
4: 잘 자르고 다해주세요.
0: 깜짝아.
5: 달려.
0: 네, 늦은 시간까지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끝곡 이즈나의 Rock Paper Scissors 들으면서 친구들 보내드릴게요. 잘가 빠빠.
4: 안녕.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세영고등학교.
1: 네, 오늘의 급식력 퀴즈 바로 만나볼까요? 냠냠냠냠.
0: 6월 24일 수요일 내일 세영고등학교 점심 메뉴입니다. 군들의 나물밥, 양념장, 감자 옹심이국, 블루베리 무피클, 배추김치, 멜론, 무조미김, 그리고 이것 통다리 구이.
1: 자, 지금 어떤 치킨 메뉴를 떠올린 분들 많으시죠? 바로 그겁니다. 오늘 문제 정답인 이것은 북아메리카에 있는 나라 이름인데요. 미국 밑에, 쿠바 밑에 위치한 섬나라는 어디일까요?
0: 보기 드릴게요. 1번 자메이카, 2번 브롱브롱 형준카.
1: 네, 정답 보낼 거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털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단체 선물 카페 상품권, 카페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1: 네, 꿀팁. 같이 먹고 싶은 친구나 직장 동료 적어서 보내주셔야 당첨 확률이 업업업.
0: 네,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을게요.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에반의 Ride or Die.

0: 네, 급식 머더라에 이어서 에반의 Ride or Die 듣고 왔습니다. 홀로서기에 나선 에반의 데뷔곡이었는데요. 직접 작사, 작곡, 그리고 프로듀싱까지 참여해 첫 시작부터 음악적 깊이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방금 들려드린 타이틀곡 Ride or Die는 얼터너티브 록 장르의 곡으로 끝까지 함께한다는 의미의 관용적 표현 Ride or Die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보여준 노래였어요.
1: 네, 그럼 내일 급식 머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봐야겠죠? 오늘 퀴즈의 정답은 1번 자메이카!
0: 자메이카! 네, 원진아 누나님께서는요, 부릉부릉 형중카는 보험 필요할 것 같은 이름이네요 라고.
1: 네, 원진아 누나님 제 네. 옆자리 타실래요?
0: 한번 같이 라이드?
1: 아, Ride 좋죠. or die?
0: Ride or die? 가볼까요?
1: 네.
0: 좋습니다. 9973님께서는요, 부릉부릉 형중카 드라이브는 가능한가요? 라고.
1: 아, 드라이브는 없었는데
0: 네.
1: 드라이브 가능한가요? 에서 드라이브는 가능한가요?는 뭔가 조금
0: 아다르고 어다르긴 하네요.
1: 네. 네,
0: 제 개인적인 견해를 조금 네. 넣어봤는데
1: 드라이브 가능하죠?
0: 드라이브
1: 어디,
0: 가능해요?
1: 어디 떠나고 싶으세요?
0: 좋습니다. 내일 세영고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곤드레 나물밥, 양념장, 감자 옹심이국, 블루베리 무피클, 배추 김치, 멜론, 무 조미김, 자메이카 통다리 구이라고.
1: 야, 오늘 여기 세영고 급식 맛있다.
0: 그러니까요.
1: 저는 일단 곤드레 나물밥에 양념장,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 블루베리 무피클, 이게 뭘지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한데.
0: 와, 근데 곤드레 나물밥 양념장 갑자기 떠올랐는데 나 네. 너무 좋아요 이거.
1: 이거 너무 맛있잖아요.
0: 곤드레 나물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이거.
1: 아 블루베리 무피클이 네. 진짜 이런 네. 적색?
0: 이거 네. 이재나 분들이랑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 블루베리를 왜 무피클에다가 넣는 거죠?
1: 아 이것도 토론 주제.
0: 아무튼 네. 삼디는 언젠가는 좀 형준카에 타볼 의향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1: 사실 저희 둘이 내기를 했습니다.
0: 아 맞네? 아 좋네?
1: 먼저 면허 따는 사람이 후에 면허 따는 사람한테 데리러 오라고 하면 언제든 데리러 와주기.
0: 그러니까 기사해주기 했는데
1: 네 제가 이겼고요. 원진 형이 면허를 따게 된다면 저의 딱 한번 원하는 곳에 불러가지고
0: 근데
1: 네.
0: 무면허 차에는 탈 수 없잖아요.
1: 네.
0: 그쵸?
1: 안 따실 거예요?
0: 회피 방법을 찾았는데요?
1: 아.
0: 파회법을 찾았어요. 이 내기에. 좋습니다.
1: 좋네요.
0: 네, 8236님께서는요. 무좀이김을 무좀 이김이라고 들었어요. 황담이라고. 아하 이런. 혹시 뭐
1: 첫 번째예요? 아니면 두 번째예요?
0: 앓고 계셔서 이렇게 들은 거 아니시겠죠? 혹시라도 앓고 계신다면
1: 너무해 함디.
0: 왜 무좀이김은 먼저 네가 말했어요?
1: 아 제가 했어요?
0: 첫 번째 너였어요.
1: 아 네. 아니 근데 무좀을 앓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들리시는 거 아니겠죠? 너무해요.
0: 아 뭐 혹시라도
1: 저희 부모님
0: 제가 응원을 드리려고 했죠. 저희 아버지는 갖고 계세요.
1: 아 그래요?
0: 네 무좀 네. 갖고 계세요.
1: 무좀 많지? 파이팅!
0: 네.
1: 자 그럼 오늘 퀴즈 맞춰준 분들 중 행운의 당첨자 뽑아봐야죠. 단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 이주원님 축하합니다.
0: 네. 정답과 함께 사연 남겨주셨어요. 정답 1번 자메이카 종강 기념 다음 주에 같이 동기들이랑 도쿄 여행 계획 세우면서 먹고 싶어요. 성디 함디의 추천 메뉴나 도쿄에서 가봐야 할 곳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당첨 축하드립니다. 네, 카페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 같이 맛있게 드시고 인증도 해주세요.
1: 네, 도쿄에 또 여행을 가신다고 하는데
0: 네.
1: 추천할 곳 있을까요?
0: 도쿄 하면은 일단은 그 시부야는 무조건 가야 되지 않을까.
1: 아, 그렇죠.
0: 네, 시부야가 아무래도 도쿄의 좀 중심, 약간 성지 같은 느낌이라서 시부야 좀 가시면 좋을 것 같고.
1: 저는 근데 만약에 사람이 좀 너무 번화한 곳은 싫다 하면
0: 네.
1: 저는 도쿄 외곽에
0: 외곽도 있죠.
1: 좀 이런 시골 느낌?
0: 맞아요.
1: 뭔가 그런 곳도 있는데 가보시는 네.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0: 개인적으로 이제 네. 제가 도쿄 혼자 여행 갔었던
1: 네.
0: 그 브이로그를 찍어 왔었는데 거기에 네. 좀 시골 그 도쿄 외곽 쪽에 제가 목욕탕 한 데 간 데를 있어요.
1: 네.
0: 한 군데.
1: 네.
0: 거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 그 앞에 공원도 있었어가지고 네. 좀 추천드립니다.
1: 네, 좋습니다. 주원님 그리고 동기분들 여행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0: 네, 그럼 저희는 문자 조금만 더 만나보고 갈까요?
1: 네, 2417님께서 요즘 회사 퇴근하고 월수 금으로 포토샵 배우러 학원 다니는데 너무 피곤해서 왜 했나 싶다가도 배울 땐 재밌네요. 퇴근하고 뭐 배우러 다니는 직장인들 파이팅입니다. 두 분은 뭐 배우고 싶은 거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와 근데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또 일을 다 마치고 또 포토샵까지 배우신다고 하는데 저는 배우고 싶은 거 있어요.
0: 어떤 거예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수영이나 아니면 그런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도자기?
0: 빚는 거?
1: 네.
0: 오
1: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0: 도공 이런 거 모르겠네. 정확한 단어를 모르겠는데
1: 이런 거 있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그런 만드는 거
0: 도예.
1: 네. 한지는요? 네,
0: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는 좀 기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1: 네.
0: 그거 말고는 모르겠네요. 기타 정도?
1: 네.
0: 7871님께서는요 이제 취준생이 되어서 함성디만 보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늘 힘이 돼줘서 고맙고 사랑해요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1: 네, 좀 저희를 보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하셨는데
0: 네.
1: 저희가 힘 드릴 테니까 또 항상 힘내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이 시간 힐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0: 자 문자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저희는 노래 엑스테리너리 히어로즈의 엑스룸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일기로 돌아올게요.

매일에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니 시간이 어느덧 많이 흘렀다. 매일 처리하는 많은 일들 중에 정작 나를 위한 일을 챙겨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오늘은 그런 와중에도 문득 더 외롭고 지친 하루를 보냈다. 그때 휴대폰이 띠링 하고 짧게 울렸다. 밥 먹었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 어떻게 보면 아주 뻔하고 평범한 한마디인데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나도 돌보지 못한 나를 누군가 대신 생각해주고 있다는 마음이 느껴져서일까? 무지 지치고 고단했던 하루의 끝에 듣는 그 별거 아닌

한마디의 안부는 눈물이 나도록 고맙고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가 되었다. 내일은 나도 누군가에게 이 뻔한 안부를 남겨봐야겠다. 나처럼 치열한 하루 끝에 스스로를 잃어버린 채 외로워하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네가 채워줘.

0: 악뮤 수연이 피처링한 10cm의 서울의 잠 못 드는 잠 못 이루는 밤 듣고 왔고요. 네. 오늘 교환 얘기를 남겨주신 분은 찐이님이었습니다.
1: 네. 보통 이제 어릴 때 동생들이 받아쓰기 하면은 대체로

0: 네. 좀 다음 뒷내용을 미리 생각하면서 본인의 스타일로 약간 말하거나 받아쓰는 네. 그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1: 네.
0: 그런 제 동생을 보는 듯한
1: 아, 맞죠. 서울 잠 못 드는 이라고 그랬는데 다시 하셨다면 네. 서울의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네. 네, 송디는 혹시 사연 듣고 좀 어떠셨나요?
1: 사실 저는 너무나 네? 공감됐어요. 사실 저는 근데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저는 네. 괜찮아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네. 이 괜찮아라는 말이 너무 싫은 거예요.
0: 아.
1: 근데 그것보다 그냥 뭐 제가 뭐 아팠을 때나 내일 또 올게 아니면 우리 내일 보자
0: 그냥 툭하게 던지는 그냥
1: 이런
0: 그런
1: 말이
0: 말들.
1: 오히려 네, 더 와닿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걸 이 사연을 보고 듣고 하면서 네. 맞아 너무 힘들면 그냥 너무 위로의 말보다는 네. 이렇게 툭 던지는 한마디가 네. 더 크게 와닿을 때가 있더라고요.
0: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직접 제가 리딩을 했잖아요. 네. 제가 직접 읽어드리면서 든 생각은 내가 좀 찐이님한테 네. 이런 밥 먹었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수고 많았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좀 존재가 되어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1: 네.
0: 네, 저희랑 이렇게 또 하루 같이 마무리하는 이 친한 친구 방송반에서 우리 찐이님께서 많은 위로를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일 뿐입니다.
1: 네, 찐이야 오늘 너무 고생했어.
0: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네. 모든 청취자분들 우리 모든 러비티분들 너무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1: 고생하셨습니다.
0: 네, 한예린님께서는요 함성디도 소통 어플로 늘 안부를 물어주는데 그때마다 내 편이 있는 기분이라서 살아갈 힘을 받아요. 최고라고 해주셨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든 힘이 네. 되어드릴 수만 있다면 저희는 정말 기꺼이 힘이 되어드리고 싶으니까
1: 그쵸.
0: 언제든 저희에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찐이님에게는요 저희가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교환 얘기는 모두에게 열려있습니다. 친한 친구 방송반 홈페이지 교환일기 게시판에 오늘 하루 어땠는지 적어주세요.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요 선물까지 챙겨드릴게요.
0: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1: 네, 오늘 함니 어떠셨어요?
0: 아, 오늘 또 굉장한 에너지를 또 이즈란 분들이 들고 와주셔가지고 재밌게 또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저도 또 이 이즈나만의 이 텐션을 너무 받아가지고 좋은 하루였던 것 같고, 시아규님께서 함송디 다시 만나면 우리 랜덤 비빔밥 꼭 해먹어요 라고 하셨어요.
0: 너무너무 좋죠.
1: 저는 여기서 다시 만나면 꼭 좋네요.
0: 그니까요. 네, 다시 만나면이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1: See you again.
0: 네, 내일도 전학생들이 찾아올 예정입니다.
1: 여러분 마음에 사랑을 제대로 날려버린 분들 스테이시와 함께 할게요. 스테이시에게 궁금한 점 친친방 SNS에 미리 남겨주시고요.
0: 네, 그럼 오늘 끝곡 정승원의 행성 들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기술의 이상규, 영상의 김혜영,
0: 네, 연출의 김현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1: 저는 DJ 크래비티 형준
0: 원진이었습니다.
1: 또봐 여기서 기다릴게.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모리스 자르의 스코어였죠. 키팅스 트라이엄프,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지난주 필소고 시간에 이은선 기자가 싱스트리트와 함께 죽은 시인의 사회를 소개해 주면서 오늘 들려드린 바로 이 장면의 이 대사를 특별히 언급을 했었죠. 이 영화를 본 뒤에 오늘 들려드린 이 말들을 어떤 삶의 좀 지침으로 삼게 되었다는 말과 함께요. 이런 얘기였어요. 키팅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해요. 의학, 법률, 경제, 기술 이런 건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 하지만 시와 아름다움, 낭만, 사랑 이런 건 그 자체로 삶의 목적인 거야. 우린 그걸 위해 사는 거야. 휘트먼의 시를 내가 인용해 보겠다. 오 나여, 오 생명이여. 믿음 없는 자들의 끝없는 행렬과 어리석은 자들로 가득 찬 도시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이 질문. 아름다움을 어디에서 찾을까? 오 나여, 오 생명이여. 대답은 한 가지. 네가 거기에 있다는 것. 삶이 있고 존재가 있다는 것. 화려한 연극은 계속되고 너 또한 한편의 시가 된다는 것. 그리고 나서 키팅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묻죠. 여러분의 시는 어떤 것이 될까? 여러분은 어떤 시가 될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월트 휘트먼의 시 오 나여 오 생명이여를 인용하는 바로 이 장면이 이은선 기자가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또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 얘기를 했기에 제가 오늘 오프닝으로 그 장면을 직접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좀 지침으로 삼는 건 노예 12년의 대사 I don't want to survive, I want to live 거든요. 제가 그걸 살짝 좀 초월 번역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단지 살아남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라고 좀 의역을 했었어요. 단지 생존, 서바이브하기 위해 살고 싶진 않다. 한 인간으로 마땅히 누릴 걸 누리며 리브하고 싶다. 바로 그 리브를 위해서 필요한 게 시, 아름다움, 낭만, 사랑, 음악, 그리고 영화 이런 것들이 아닐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또 이은선 기자가 어떤 영화를 소개해 줄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문자 번호 샵 8000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미니 게시판 상단에 게시판 공지 꼭 확인하고 참여해 주시고요. 카카오톡 채널 FM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둘러서 간다, 잠까지 가나.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제가 최근에 그 OTT 시리즈 참교육 보다가요, 2화였나요? 그 특성화 고등학교가 배경이었던 2화의 교실 풍경을 보는데 약간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이 비슷한 학교에 있었는데, 네. 위험한 아이들. 미셸 파이퍼가 주연한 위험한 아이들의 교실 풍경이 이랬던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위험한 아이들 앞에 나타난 멋진 선생님. 미셸 파이퍼도 군인 출신인가 그러지 않았나요? 영화에서. 그래서 문득 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갱스타스 파라다이스, 쿨리오 그리고 LV의 노래. 오랜만이죠. 그리고 최희원 씨가 너바나 더 밴드 보셨다고요? 지난 매직아웃 스페셜 F에서 여름의 카메라의 배우 김시아 배우가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 너바나 더 밴드 얘기하면서 그 제목 다못 외운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죠. 그 제목 다 외우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이게 국내 이제 개봉 제목을 조금 특이하게 지어보려고 약간 보도자료 문구를 그냥 중간에 툭 잘라서 전체 제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풀네임은 이겁니다. 너바나 더 밴드, 전설적인 밴드 너바나와는 별 관련 없는 너바나 더 밴드의 콤비 맷과 제이. 어느 날 공연을 위해 타임머신을 만드는 황당한 작전을 세우고 처음 만났던 17년 전으로 돌. 네, 이게 전체 제목인데 이걸 누가 외웁니까? 너바나 더 밴드 최희원 씨 재밌게 보셨는데 이은선 기자님과 문상훈 님의 GV도 유익했다고. 아, 두 분의 GV까지 보셨군요. 삽입곡도 좋았다고 하시면서 몇곡 신청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The Waters of March. 제 기억이 맞다면 영화의 엔딩곡이었을 거예요. 수사나 맥코클의 노래. 이게요. 예전 영화 하트브레이커스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니퍼 러브 휴잇하고 시고니 위버 그리고 진 해크먼 그렇게 출연했던 그 재밌는 영화 사운드 트랙에도 실려 있는 곡이기도 하거든요. 그 노래 듣고 이은선 기자 만나겠습니다.

0: 좋은 영화만 골라드립니다. 이은선의 Feel So Good.
1: 좋은 영화만 골라오시는 이은선 기자님 오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네, 월드컵 경기는 좀 보시는 편이에요?
0: 본방으로는 하나도 못 봤어요.
1: 시간이 본방으로 네. 보기엔 좀 애매한 시간이긴 해요.
0: 네.
1: 이 월드컵 때문에 지금 극장가들도 사실 월드컵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0: 그런데 이번 주말 스코어 보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영화가 굉장히 선전했던데요.
1: 이제 아이들 방학 시작할 때까지 계속 이 추세로 가면 뭐 앞으로 한동안 이 영화가 네. 계속 1등 할지 모르겠습니다.
0: 네.
1: 자, 이 영화를 소개하기 위한 네. 오늘의 주제부터 일단 말씀해 주시죠.
0: 이번 주의 주제는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1: 변하지 않는 마음.
0: 네.
1: 마음이 어떻게 안 변해요.
0: 그렇죠. 늘 변하죠.
1: 수시로 변하는 게 마음이지. 네.
0: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 편이세요?
1: 제가요?
0: 네. 무의미한 질문이.
1: 그럴 리가요. 네. 지금 이 프로그램만 해도 변화가 없잖아요. 그냥 가는 걸 좋아하는 편이죠. 하지만 주변에 뭔가 변화하면 적응하려고 뭐 열심히 노력은 또 해야죠.
0: 네. 세상이 변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1: 네.
0: 자고 일어났는데 또 뭐가 달라져 있고 특히 뭐 사람 마음도 그렇고 근데 그 변화에 하나하나 타격감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구나.
1: 아니 지금 그 말하는 표정에서 네. 뭔가 타격감을 좀 많이 느낀 듯한 표정이 지금 보이는데요. 네.
0: 제가 그 이 시간에 아껴놓고 아직까지 소개를 하지 않았던가? 주술회전이라는 애니메이션 시리즈에
1: 네.
0: 제가 되게 좋아하는 대사가 나와요. 거기에 그 나나미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이 캐릭터를 설명하자면 지금 이 새벽 시간에 다 써야 되는데 이 나나미가 데리고 다니는 학생이 있어요.
1: 네.
0: 근데 그 학생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게 성장이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게 어른이 된 게 아니고 어른이라고 하는 건 내가 늘 편의점에서 사 먹던 즐겨 먹던 빵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지 않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베개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있는 그 상실감이 느끼는 것이 바로 어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 상실감이 커다래지는 게 사는 것이구나. 변하지 않고 상실하지 않는 것들이 그래도 몇 가지쯤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요새 제가 많이 하나 봐요.
1: 현실에 많지 않다 보니
0: 네.
1: 영화에서라도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은 마음들이 늘 있죠.
0: 네.
1: 자, 그래서 소개하는 첫 번째 영화는?
0: 지난주 개봉작이고요. 주말 스코어가 이 영화가 참 굉장했습니다.
1: 네.
0: 앤드류 스탠튼, 맥켄 아이리스 공동연출 영화 토이스토리 5인데요.
1: 네.
0: 30년이 넘게 이어지는 시리즈가 지금 이것 말고 또 있나요?
1: 제가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0: 네.
1: 비포 선라이즈가 토이스토리랑 같은 해였더라고요. 그 시리즈는 18년 만에 끝났죠.

0: 네.
1: 분노의 질주도 이 다음이죠.
0: 아, 그렇네요. 분노의 질주도 길게 이어지지만 이보단 뒤에 나온 것
1: 네,
0: 같아요.
1: 토이스토리보다는 조금 더 뒤였던 것 같아요.
0: 네.
1: 네.
0: 또 뭐가 있을까? 히트2가
1: 30년.
0: 예정대로 나온다면 뭐
1: 그죠?
0: 그렇죠.
1: 그리고 시리즈라고 하기에는
0: 네.
1: 간격이 또 너무 길어서.
0: 매드맥스 시리즈도 간격이 좀
1: 그죠?
0: 넓죠. 네.
1: 그럼 뭐 일종의 리부트라고 할 만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만한 시리즈를 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0: 네, 이게
1: 그리고
0: 1편,
1: 중요한
0: 네.
1: 거는 전 세대가 좋아할 만한,
0: 그렇죠. 맞아요. 누구나 볼수 있는.
1: 여전히 또 새로운 관객들이 계속 좋아할 수 있는 시리즈는 흔치 않아요.
0: 너무 신기해요. 그 애정을 계속해서 가지고 관객들과 함께 나이 들수 있다는 게 1편 개봉 이후 지금 5편이 나온 게 31년이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 산술로 했을 때 그래도 한 6년에 한 편씩은 계속해서 관객과 만나온 셈이에요. 이것도 참 굉장한 기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시다시피 토이스토리의 세계관은 장난감들의 세계죠. 주인과 계속 놀고 싶고 그런데 나는 변하지 않는데 주인이 계속 나이 드는 바람에 자꾸 뭐 버림받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지거나 처지가 조금 달라지는 장난감들의 이야기인데 이번 5편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이 시리즈에도 태블릿 PC가 등장을 합니다.
1: 이제는 스마트 기기와
0: 네.
1: 경쟁을 해야 되는 장난감들입니다.
0: 여기서는 이제 릴리패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스마트패드가 등장을 하는데 4편에서 우리의 장난감을 물려받았던 보니라는 어린이가 4편에서는 즐겁게 장난감들이랑 놀았는데 5편에 이르러선 이 릴리패드에 푹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카우걸 제시가 이 위기를 해결하려는 내용이 토이스토리 이번 5편의 주된 내용입니다.
1: 또다시 시작된 장난감들의 존재론적인 고민.
0: 그냥 고민이 아니에요. 진짜 존재론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영화가 문이 열리면 그래도 아직까지 본인은 장난감들이랑 정말 잘 놀고 있구나 하는 것이 어떤 시퀀스로 보이냐면 보니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스토리텔링을 막 하는 장난감으로 말하자면 포키의 결혼식 같은 것을 어떻게 장난감들로 구현하는지에 대한 시퀀스가 등장을 하는데 보니가 뭘 봤는지 항상 여기에 좀 스릴러적인 문법이 끼어들긴 하는데 어쨌든 요즘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니가 장난감을 가지고 막 이렇게 노는 모습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난감을 가지고 하는 스토리텔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만의 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상상력을 어떻게 발휘할지를 보여주는 배경이 바로 장난감들의 세상이었던 건데 이제 아무도 그렇게 놀지 않죠. 근데 그런 세상에 아직은 그래도 이 시리즈만큼은 총천연의 컬러로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어떠한 스토리텔링이 일어나는지를 그래도 보여주는구나 하는 안심으로 시작을 했다가 다른 장난감들은 이 보니 집의 장난감들을 되게 신기해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네 주인은 아직 너랑 놀아? 이런 이야기를 하죠. 충격을 받은 제시가 지붕에 올라가서 보면 창문 너머로 모든 아이들이 각자의 공간에 그냥 혼자 틀어박혀서 태블릿을 가지고 노는 풍경이 보여요. 이게 저는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무서운 장면인 것 같아요. 밤에 그 아이들의 얼굴로 스마트 태블릿의 기기에 불빛이 이렇게 비치는 그 장면을 제시가 이렇게 보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도 저만 해도 요즘에 놀이터에 애들이 놀고 있으면 되게 신기하거든요. 학원 안 가나? 뭐 쟤들도 스마트폰 가지고 놀 텐데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게 돼요. 저도 그럴지언데 아이들을 목숨같이 생각했고 자기 세상에 아이들밖에 없는 장난감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5편은 거의 장난감들의 존재론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자리할 세상이 없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등을 지은 장난감들이 정말 자조적으로 이야기하기로 장난감의 시대는 끝났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중에 이 장난감들 중에 공룡인 렉스가 멸종이라니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너무 귀여운 장면이 있는데 가장 가슴 아픈 대사도 사실 제시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제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같이 놀았을 뿐인데 그새 세상이 변했어. 내 탓일까 혹시? 그러니까 내가 갖고 놀기에 좀 부족한 장난감이라 그럴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제시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계기는 지금 어떠어떠한 사연으로 블레이즈라는 소녀의 집에 이 제시가 와 있는데 이

0: 집은 제시의 전 주인이었던 에밀리 가족이 살던 집이죠.
1: 네.
0: 그러니까 이 스토리 전체에서 성장하면서 제시를 잊었던 바로 그 소녀가 살았던 집인 건데, 그러니까 이 5편의 이야기는 릴리패드라는 존재로 발현되는 다시 그 시간을 겪게 되는 제시의 이야기인 거예요. 또한번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나의 존재가 그냥 아예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론, 존재론적인 고민을 가진 제시와 장난감들의 고민이고, 그래서 이 어떤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의 제시의 과정이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난또 다른 아이를 사랑하고 싶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아이를 사랑했는데, 알고 보니까 난 아무 의미도 없었다는 걸 깨닫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1: 네.
0: 그게 싫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라는 말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고 하나 더 깨닫게 된 것은, 아, 이 이야기는 역시 인생에 대한 이야기다.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5편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들려주겠구나 하는 좀 가슴 아픈 기대감 같은 것을 안고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1: 세상에는 A도 필요하고 B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나요?
0: 그렇게 다행히 흐르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시리즈에서 장난감 친구들이 불안하지 않았던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1편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디가 우주 레인저 액션 피규어인 그 버즈 라이트이어에게 앤디의 사랑을 뺏길까봐 너무 전전긍긍했던 이야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결국엔 토이스토리는 변화의 불가피함 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온 시리즈인데, 이제는 스마트폰, 태블릿 PC까지 가는 거죠. 가상의 세계와 경쟁해야 되는 것까지 장난감들의 처지가 간 건데, 어떤 상황 끝에 일행에서 제시가 떨어져 나와서 하는 일이라고는 친구가 없는 보니를 위해서 또래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일인 거예요. 처음에는 장난감들을 가지고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안 돼요. 그래서 이 스마트 PC를 어떤 식으로든 이용을 해서 보니에게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서 블레이즈라는 소녀 집에서 새로운 장난감들을 만나죠. 아, 여기서 대단한 화력이 있는 그 캐릭터는 배변 훈련 장난감인 스마티 팬츠라고 하는 장난감이 새롭게 나오는데,
1: 네.
0: 코난 오브라이언이 목소리 연기를 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수위의 농담을 할지 아마 대략 짐작을 하시고 이 캐릭터를 보실 것 같은데, 얘네만 해도 처음에 나왔을 때 엄청 신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변 훈련 장난감이라든지 장난감 카메라라든지, 그 아이들만 해도 새로 나왔을 때는 막 우아하는 신상품이었는데, 이제는 헛간 신세로 밀려난, 그러니까 더 구형 장난감인 제시가 약간 구형이 된그 장난감들과 힘을 합쳐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이 이번 편의 줄기인데, 그렇다면 이번 시리즈가 디지털 기기를 적으로 그리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블릿이 물론 장난감으로부터 아이들을 빼앗고 상상력을 빼앗는 어떤 존재이긴 하지만, 알고 보니 릴리패드도 이 자기를 사용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보니를 비롯한 아이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존재였다라는 것이 이 시리즈를 통해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예컨대 요즘 아이들이 다 온라인으로 친구를 만드니까 친구가 없는 보니를 위해서 온라인 친구를 연결해 주기도 하는 것도 사실은 릴리패드의 노력인 거죠. 그리고 장난감들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성장하는 아이들의 세계에 선택지가 많이 넓어졌다. 그러니까 장난감도 있고, 그 장난감 중에는 우디나 제시 같은 장난감이 있는가 하면 버즈 같은 장난감도 있고, 또 릴리패드 같은 스마트 기기도 있고,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영화가 알려줘요. 처음에 제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건 놀이가 아니고 게임이야.
1: 네.
0: 장난감들을 가지고 놀아야 그게 진짜 플레이지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태블릿은 정보를 넓혀주는 도구죠. 그러니까 자극을 주는 도구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 게임을 위해서 막 탭을 하는 것 같은 건 태블릿만 가능한 거니까요. 그런 반면 장난감은 아날로그적인 상상력과 감성을 키워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하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대체 불가의 존재가 되길 바라지만, 그것보다는 너도 있고 나도 있는 세계 공존을 좀 장난감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이 있고요. 가장 좀 인상적인 시퀀스라면, 아무래도 이번에 제시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제시와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아마 그 2편을 기억하는 관객들에게 이번 편은 굉장히 좀 저릿한 감동의 영화일 거고요. 시각적으로는

0: 70인의 하이테크 버즈 라이터 이어의 어떤 시퀀스가 있습니다. 드론 기능을 이제 장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전편들과의 여러 이스터에그가 합쳐진 결과란 생각이 드는 게, 이 편을 생각해보면 버즈가 그 가게 선반에서 자기와 똑같은 피규어들을 만나고 엄청나게 충격받는
1: 그죠.
0: 장면과 연결이 된다거나, 아니면 1편의 명대사가 있잖아요. 이건 나는 게 아니야. 멋있게 떨어지는 거지. 뭐 이런 대사를 기억하는 팬들에게는 엄청나게 선물 같은 장면이 될 겁니다.
1: 사실 우리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이 좋았어. 옛날에 그냥 애들은 놀이터에서 흑장난하고 뭐 장난감 갖고 노는 게 진짜지. 생각해보면 그땐 태블릿이 없으니까 그렇게 놀았죠.
0: 그렇죠. 선택지가 없었으니까.
1: 그때 태블릿 있었으면 다 태블릿 갖고 놀았을 거예요. 다 똑같았을 거예요.
0: 네.
1: 그리고 학교 운동장에 잔디가 안 깔려 있으니까 비 오는 날 그냥 할 수 없이 그렇게 축구했던 거지, 잔디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라는 생각을 전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때 와서 가능했던 게 있고, 지금은 또 지금이라서 가능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0: 네.
1: 지금 주어진 시대 안에서는 어떤 것이 좀 더 나은 방법일까에 대한 그 좋은 질문이 영화에 담겨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것은 픽사의 마음이었나요?
0: 사실 개인 취향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3편이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1: 대부분 여전히 정점은 토이스토리 3다라는 네. 데는 아마 이견이 없을 거예요.
0: 어린이집에 이 장난감들이 기증이 되고
1: 네.
0: 이 시리즈 최고의 악당이라 할 수 있는 그 라소베어를 만나는
1: 네.
0: 그 편이 정점이었죠. 그래서
1: 마지막에 네. 소울롱 파트너를 어떻게
0: 아,
1: 이깁니까?
0: 정말 잊을 수 없죠.
1: 네.
0: 그래서 그 3편의 정점에서 사실 약간 내려온 느낌을 주는 영화인 건 맞아요. 이번 5편이. 그런데 맥하이트 시리즈가 사실 명맥을 이어오다 보면 창의력이 이미 다 고갈됐고 진작에 그냥 그 DVD에 문이 닫혀야 되는데
1: 네.
0: 그 뚜껑에 문이 닫혀야 되는데 그 시리즈를 그냥 질질 끌고 오는 그
1: 네.
0: 과거의 명성에만 기대는 아쉬움을 보여주는 시리즈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도 이 토이 시리즈는 늘 어떤 기대 이상의 모험과 재치와 감동을 선사하는 걸 잊지 않는 시리즈라는 점에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전에도 장난감들이 자신들의 주인인 아이들을 위해서 일종의 부모 같은 역할을 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기의 세계가 넓어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위치에 장난감들을 둔 시리즈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 이번 5편에 이르러서 더 확실해진 감흥은 이제 95년도에 이 시리즈를 처음 보고 자라서 부모가 된 세대를 위한 속편으로 가고 있구나.
1: 그렇죠.
0: 네, 라는 네. 느낌이 너무 확실했어요. 이전에도 물론 이건 디즈니 픽사가 굉장히 잘 다루는 감정이죠.
1: 그 1편 나올 때 10대였으면 이제 40대인 거니까.
0: 그렇죠.
1: 네.
0: 충분히 이제 부모 세대가
1: 그렇죠.
0: 됐고
1: 네.
0: 스크린 타임으로 아이와 싸우는 부모 세대가 됐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 시리즈에서만 다루는 건 아니고, 뭐 니모를 찾아서를 봐도 자식을 학교 보내는 그 아빠의 엄청난 불안이 있고,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만 해도 사춘기 딸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 대신에 감정들이 나선다라는 컨셉이잖아요. 근데 이번 토이스토리 5편은 좀 본격적인 방향 전환 같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로 완전히 좀 방향을 틀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덧 그 우디에 튀어나온 배와 벗겨진 뒷머리만큼의 세월이 만들어낸 어떤 변화가 아닐까 싶고, 여기에서는 장난감들이지만 이 영화 안에서는 사실 자기의 위치의 변화나 쓸모를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건네는 위로가 이 영화에는 있어요. 그래서 상실은 어쩔 수 없이 삶의 일부일 수밖에 없고, 중요도가 낮아질 순 있지만 내가 있는 자리는 그냥 아예 잊히는 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이 애니메이션이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은 토이스토리 시리즈에 해당한 얘기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이 95년도에 1편이 등장했을 때는 엄청났죠. 세계 최고의 3D 장편 애니메이션이다.
1: 네.
0: 막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렇게 당당하게 데뷔했지만 이제는 클래식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리즈의 위치를 이 장난감과 이 시리즈가 품고 있는 그 메시지의 위치로 생각하게 되는 것도 어느덧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 변해도 이 시리즈가 있을게. 이제 너네 아이가 아니라 어른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지. 라는 마음으로

0: 난감들이 앤디와 보니 곁에 있었듯이 이 시리즈가 그런 마음으로 관객의 곁에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이번에 했어요. 정말 고마운 시리즈예요.
1: 저는 이렇게 3편이 워낙 훌륭했으니까 4편을 볼때 아무래도 3편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0: 네.
1: 3편까지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5편이 저는 재밌어서 4편을 재평가하게 되더라면 5편을 보고 나니 그래 4편도 나름 괜찮았어라고
0: 네.
1: 4편의 마음속에 좀 뭐랄까 별점을 재조정하게 되더라고요.
0: 장난감이 자기만의 세상을 찾아 떠난다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비범합니까, 사실.
1: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3편 바로 다음이라 그 이야기가 좀
0: 네.
1: 낯설었는데 5편을 보고 나니 4편을 재평가하면서 살짝 내리막이긴 합니다만 완만한 경사로 좀 3편에서 4편으로 내려오는 느낌이 제 마음속에서 좀 생기더라고요.
0: 네.
1: 토이스토리 5편 오늘 소개해 주셨고요. 또 이번에 중요한 변화라면 주제가를 테일러 스위프트가
0: 이
1: 불렀습니다.
0: 시리즈의 위상을 알수 있는
1: 그죠? 네.
0: 변화죠.
1: I knew it, I knew you.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0: 테일러 스위프트 우리가 나이를 막 찾아봤잖아요. 1989년생이니까 네. 토이스토리가 나올 때 그야말로 꼬맹이.
1: 네.
0: 아마 영화 속에 보니가 앤디한테 장난감을 받을 정도의 나이의 1편을 본 것 같아요. 그죠?
1: 네.
0: 테일러 스위프트와 함께 성장해온 시리즈네요.
1: 그렇네요.
0: 네,
1: 그 의미도 스위프트. 있어요. 확실히.
0: 네, 맞아요. I knew it, I knew you. 자기가 어릴 때 본 영화의 시리즈가 아직도 만들어지고 새로운 영화가 나왔는데 주제가를 내가 부를 수 있고.
1: 네.
0: 성공했다.
1: 이런 경우에만 감회가 정말 새롭다라는 말을 쓰게 되지 않을까.
0: 네. 자, 토이스토리 5편과 함께

0: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소개해 주실 두 번째 영화는 뭔가요?
1: 앞서서 소개한 영화가 변하지 않는 장난감들의 마음과 변하지 않는 관객을 생각하는 그 시리즈의 마음이었다면 이번에는 닿을 수 없는 변하지 않는 마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개봉작이고요. 짝사랑 세계라는 일본 작품입니다.
0: 이 제목만 보면 전형적인 뭔가 하이틴 로맨스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1: 네.
0: 어떤 이야기인가요?
1: 이 영화의 시놉시스를 보시면 세상을 알기 전 어린 나이에 세상과 이별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0: 네.
1: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가? 세상을 알기 전 세상과 이별했다니.
0: 네.
1: 이게 사실은 일본에서 개봉할 때는 이걸 감추지 않았었어요. 이 내용을 감추지 않았는데 한국에서는 공개 전에 시놉시스가 어떤 내용을 좀 감추는 방식으로 풀려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자면
0: 이건 사실 스포일 수가 없고요.
1: 네.
0: 예. 그냥 여러분이 제목만 보고 생각하시는 거랑 다른 이야기일 거예요.
1: 네. 네. 그래서 세상을 알기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0: 네.
1: 그 세 명의 주인공은 미사키, 유카, 사쿠라라고 하는 12년 전에는 아이들이었는데요. 세상을 떠났지만 이 영화의 세계관 안에서는 그냥 일반 사람들과 보통 다르지 않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 어른으로 자라난 상황이에요. 하지만 원래 살던 세계의 사람들과는 접촉이 불가능하죠.
0: 네.
1: 그 세계에서 살아갈 수도 없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영화를 보시면 이제 알게 되실 텐데요. 어느 날 이들만 들을 수 있는 라디오에 어떤 메시지가 흘러나와요. 어쩌면 원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기대감이 이 세 명 사이에서 피어오르는 과정이 나오고요. 이 영화를 기대하게 하는 이름은 아무래도 사카모토 유지이죠.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괴물 등으로 유명한 일본의 스타 각본가인 사카모토 유지가 각본을 썼고요. 마찬가지로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를 연출하고 지금 만나러 갑니다 같은 작품으로도 유명한 도인 오보이로 감독 콤비의 영화라는 점에서 일단 기대하셔도 좋은 작품입니다.
0: 이게 좀 이해가 쉬우려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평행 우주라고 그러면 서로 다른 그 세상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두 세상을 한 군데 약간 이렇게 합쳐놓은 느낌?
1: 네.
0: 약간 겹쳐놓은 느낌?
1: 네.
0: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네.
0: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곤 있지만 이 세상하고 섞이진 않는?
1: 네.
0: 아, 설명 힘들다. 네, 자,
1: 약간
0: 그래서
1: 교집합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세계와 저 세계가 있는데 이 중간쯤에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고 있다라는 세계관 같기도 하고요.
0: 네, 그런데 제목은 짝사랑이 어쨌든 들어가요.
1: 네,
0: 이 영화에서의 짝사랑은 뭔가요?
1: 짝사랑이라고 하는 게 서로 사랑이 통하는 게 아니라 한쪽만 상대편을 사랑하는 일이잖아요.
0: 그렇죠.
1: 되게 마음 아픈 상황이죠. 근데 여기에서의 짝사랑이라고 하는 건 다른 세계에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 마음 자체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비극적인 사건으로 아이일 때 이 세 명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럼에도 이 세계와 계속 연결된 채로 살아가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 세계에 닿지 못하는 그 마음 자체를 짝사랑이라는 아이디어로 치환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영화의 짝사랑이라고 하는 건 아직 전하지 못한 마음 혹은 연결되지 못해서 연결되고 싶어하는 마음 같은 것들을 이루고 있죠. 일례로 미사키는 매일 아침 버스에서 만나는 덴마라는 학생에게 무언가 말을 전하고 싶은 것 같아요. 매일 아침 버스라는 표현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이 세계에 섞여서 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카는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요. 자기가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엄마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 그 엄마의 주변을 계속 맴도는 캐릭터로 등장을 하고 사쿠라는 또 그 나름대로 반드시 만나고 싶은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곁을 맴돌지만 이들은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이 세계에서 폭염에 차 안에 갇힌 아기를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소리를 쳐도 들리지가 않으니까. 그런 무력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한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온갖 것을 할 수 있어요. 갑자기 음악회에 나가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 할 수 있는데 밤에 갑자기 막 농구를 하거나 도시락을 싸서 막 헐레벌떡 뛰어나가 사람들과 나눠 먹거나 그런 아주 지극히 보통의 감각들이 모두 이들에겐 짝사랑 대상인 거죠.

0: 정말 소중하지만 닿지 못한 어떤 것에 대한 애환이 이들에겐 늘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성장한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은유라고 생각했던 게 세상으로 나와야 하는 존재론적인 공포가 바로 성장이잖아요. 어딘가에 내가 잘 속하고 싶다, 혹은 연결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성장의 기본적인 마음일 텐데 그걸 아주 잘 엮어놓은 각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히로세스즈가 등장하기 때문인지 바닷마을 다이어리의 다른 집 새자매 버전 정도의 어떤 느낌으로 영화가 보이기도 했어요. 일단 사카모토 유지가 이세 명의 배우를 이미지를 모아놓고 이세 명으로 뭔가 이야기를 쓰고 싶다라고 했던 게이 영화의 발단이라고 합니다.
1: 어릴 땐 몰랐잖아요, 어른들이. 학교 다닐 때가 좋을 때다.
0: 네.
1: 학교 다닐 때가 왜 좋지? 좋을 때였어.
0: 지금 내가 왜 제일 예쁘다는 거지? 이게? 막 거울을 보면서 생각하잖아요.
1: 그렇죠. 소멸한 것이 아니라 가려진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0: 사후세계를 독특한 상상력으로 그려낸 영화들은 참 많잖아요. 그리고
1: 네네.
0: 어떤 영화들은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영화는 떠난 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를 되게 열심히 보여줘요. 그래서
1: 네.
0: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성장할 수 있고 이 세계 안에서 가리워진 채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1: 정말 막연하게 세상을 떠난 아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면
0: 네.
1: 참
0: 정말
1: 다행이겠다 싶은
0: 좋겠다.
1: 마음이
0: 네.
1: 영화 보는 내내 저도 들었어요.
0: 그렇죠. 실제로 출근도 하고 그러니까
1: 네.
0: 원하는 직업을 골라서 이들이 살고 있죠.
1: 그
0: 그래서
1: 안에서 막 키도 크고
0: 아, 그렇죠. 그렇죠.
1: 나이도 먹고. 네.
0: 그럼 이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뭘 먹고 뭘 입고 어떻게 사나. 근데 이 세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는 사실 약간 그렇다 치고 넘어가는 게 있죠.
1: 네. 여러분, 영화를 볼 때는 최대한 F의 마음으로 봐주세요. 네.
0: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살다 보면 좀 갑자기 잃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사람인 경우에는 뭐 질병도 있지만 사고나 아니면 뭐 테러나
1: 네.
0: 일본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처럼 좀 갑자기 닥친 참사 때문에 누군가를 잃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빚어진 상상력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그들을 기억하고 남겨진 사람들과 떠나간 이들까지를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딘가에서 우리 사회가 구하지 못한 아이들, 놓친 아이들, 혹은 그 무수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되게 좋아지는 영화인 것 같고요. 마지막에 스기나미 아동합창단이라는 어린이들과 이세 배우가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1: 네.
0: 이 가사를 사카모토 유지가 직접 썼는데 일본어로는 코에와 카제, 그러니까 목소리는 바람이라는 뜻의 노래고 저는 이 장면에서 울음이 터지더라고요. 그 가사를 유심히 보다가 아, 저렇게 떠나간 사람들이 이 세계에 전하고 싶은 안부라는 게 결국엔 뭘까? 자기 안부를 어떤 식으로 알리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가사와 노래하는 풍경들을 보는데 눈물이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1: 네.
0: 결국에는 좀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틴 영화의 분위기를 상상하면서 즐겁게 빠져들었다가 결국에는 마음 안에서 남겨진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바라보게 되는 세계. 가 오늘 소개해드린 짝사랑 세계입니다.
1: 제목이 목소리 바람.
0: 목소리는 바람.
1: 아, 목소리는 바람.
0: 네.
1: 네,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토이스토리 5편 그리고 짝사랑 세계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두편 모두 극장에서 볼수 있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0: 변하지 않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로 그 노래 목소리는 바람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Saturday, Sunday.
1: Enjoy time. Old people.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상

성환입니다. 폭풍우라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이논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Ladies and gentlemen, Mr. Yoon Do Hyun. I'm right here.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냐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직장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오늘 날씨는 어떻지? 무슨 요일이더라? 보통은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늘 계산기를 두드린다?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 때마다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두면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지? 퇴직금 깨고 숨만 쉬고 살면 한 1년 정도는 괜찮으려나? 이렇게 계속 따져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빵그레 분들 중에서도 혹시 오늘 일어나자마자 머릿속으로 생존 계산기를 두드린 분들 있으실까요? 계산기가 꺼내놓은 답은 어땠나요? 택도 없다! 였다면 네, 얼른 일어나 보시죠. 아직 갈 길이 멀었고요. 회사 당연히 가야 합니다. 6월 24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6월 24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비스트의 일하러 가야 돼였습니다. 노래 제목부터 너무나 슬프네요. 근데 아침에 눈 떠서 계산기 두드린 다음에 아 그래 오늘은 쉬어도 되겠어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결국에 우리는 다 똑같은 겁니다. 계산기 두드릴 필요도 없이 다 그냥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또 위로가 될 때가 있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힘들고 모두가 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거고 모두가 다 회사에 가기 싫을 거다. 하지만 나만 그런 거 아니니까 괜찮다. 그런 위안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겠죠. 네, 더 힘차게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자, 수요일은 퀴즈 도망자들 함께하는 날입니다. 오, 7549번님께서요. 문제가 너무 어렵다. 고시 문제 같다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아유, 그렇군요. 저도 가끔 괜찮을까 싶을 때가 있긴 했는데 그래도 워낙에 검색이 잘돼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이번 주에는 난이도 조절 잘 해보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할 테니까요. 이 시간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분들 오셔서 힐링도 하시고 문제도 맞히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오케이 안전화.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할 때 키가 크고 싶다.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7040번님 새싹이시네요. 양주에서 상주로 첫 출근합니다. 현장 배치를 받아서 짐 싸서 내려가는 길인데요. 상주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라고 해주셨네요. 그럼 앞으로 상주에서 쭉

하시는 거죠, 당분간? 와, 새로운 분들과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힘들 때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제가 응원 힘차게 드릴 테니까요. 오늘부터 첫 시작 축하드립니다. 힘내세요. 5428번님. 저는 지금 출근했어요. 오전에 샌드위치 예약 주문해놓고 이따가 그거 찾아서 고속열차 타고 서울 갈 예정입니다. 14년 만에 지인 만나러 가는데 너무 설레네요. 14년 만이면 정말 오랜만에 만나 뵙는 건데요. 오, 굉장히 반가우시겠어요. 소중한 분인가 봐요. 그나저나 저도 기차를 탈 때 항상 뭘 사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냥 기차만 타면 심심하기도 하고 할 게 없기도 하고 그래서 먹으면서 가기가 딱 좋더라고요. 저는 주로 빵 먹었는데 샌드위치도 맛있겠네요. 서울 잘 다녀오세요. 3277번님. 저는 양양에 살고 있는 서퍼인데요. 동해 쪽으로 파도 타러 갑니다. 새벽에 타야 바람이 많이 안 불어서 타기 좋기 때문이죠.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제발 좋은 파도 만나게 빌어주세요. 언니는 혹시 파도 타보셨나요? 오, 서퍼 굉장히 멋있어요. 저는요, 파도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물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서핑은 뭔가 좀 무섭더라고요. 안 무섭나요? 괜찮으신가요? 또 이런 게 있었군요. 새벽에 타야 바람이 많이 안 분다는 거 처음 알았네요. 오, 진정한 서퍼십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파도가 잘 불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3959번님, 깍! 드디어 종강입니다. 저는 대학병원 간호사이자 대학원생이자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한데요. 드디어 발표 수업 끝, 기말고사 끝, 대학원 종강했습니다. 그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출근합니다. 노래는 케이윌의 선물 신청합니다. 와, 하나만 해도 어려운데 지금 대학병원 간호사, 직장인이자 학생이자 엄마까지 하고 계신 거예요? 오, 이번 학기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제 일과 또 엄마로서의 역할만 당분간 하시면 되는 거죠.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출근도 잘하세요. 그럼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은지원이 피처링한 케이윌의 선물 함께 하시죠.

방금 전에 들으신 곡은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잔나비의 곡이었고요. 그 전엔 은지원이 피처링한 케이윌의 선물 듣고 오셨습니다. 8559번님께서 영디, 저는 복직한 지 꼭 1년이 된 워킹맘입니다. 6살, 4살 아들 둘이 자고 있을 때 새벽에 출근을 하고요. 일찍 퇴근해서 제가 하원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이들을 잘 키울 때까지 영디가 쭉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노래는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입니다. 라고 해주시면서 신청곡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러시군요. 하원 담당을 하시면 등원 담당 그럼 따로 있는 건가요? 요즘 아이들은 또 그렇게 등원 하원을 나눠서 또 해주는군요. 1년 복직하셨으면은 그래도 직장 적응은 잘 되셨겠죠. 앞으로도 제가 쭉 함께 할 테니까요. 적응하시는데 너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저 열심히 해볼 테니까요.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7040번님, 5428번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김민태님, 안녕하세요 영디. 우리 아내는 민디예요. 아내와 함께 출근하는 길 늘 라디오를 듣는데요. 나중에 사연을 보내게 되면 자기인 민디로 소개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보냅니다. 크크크. 고등학생 때 만난 우리가 2년이 되어 결혼도 하고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어 간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데요. 서로의 20대를 응원하며 지켜준 것처럼 앞으로 30대, 40대 쭉쭉 함께 행복하자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6월 24일은 아내와 만난 지 16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이 말을 꼭 외치고 싶습니다. 민디, 사랑해! 민디, 어떤 애칭인가요? 어떻게 나온 애칭인 거죠? 영디처럼 그냥 민디 이렇게 해주신 건가요? 왠지 이름에 민자가 들어가시는 분일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16주년이요? 고등학생 때부터 만난 거면은, 그럼 그때부터 계속 연애하고 사귀신 다음에 결혼까지 골인을 하신 건가요? 우와, 거의 뭐 첫사랑과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이런 건 어떤 기분일까요? 한 사람만을 사랑해서 쭉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와, 어디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은 얘기일 것 같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30대, 40대, 50대 쭉쭉쭉 행복하시기를 저도 응원드리겠습니다. 8986번님께서요. 늘 학교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엄마와 함께 듣고 있어요. 기말고사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응원해주세요. 신청곡은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부탁드려요. 해주셨네요. 아, 지금부터 중고등학교의 시험기간이군요. 얼마 전에 대학교 시험기간이 끝나서 제 동생도 방학을 맞이했던데 중고등학교 맞네요. 좀 더 늦게 방학을 맞이하는 거죠. 아, 이때는 그래도 밤새면서 공부해도 저는 괜찮았는데 근데 확실히 그게 몸엔 좋지 않은 것 같거든요. 미리미리 공부하면 제일 베스트인데 그게 참 쉽지 않죠? 기말고사 잘 치르고 방학도 알차게 보냈으면 하네요. 학교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4582번님도 같은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영디, 아침부터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들려주실 수 있나요? 들으면서 운전하면 힘날 것 같아요. 하셨는데요. 이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저도 처음에는 뭐지? 가사가 무슨 뜻이지? 뭐야? 하고 음원만 들었을 때는 어리둥절했는데 와, 한번 행사 같은 데에서 간 무대를 보니까요. 이분들의 에너지가 와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무대 보는 재미가 있는 아이돌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한번 또 이 노래를 듣고 무대를 보시면은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코르티스의 레드레드예요.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어제 서울은 날씨가 참 좋았는데요. 날씨 좋다는 말이 어디서나 통하진 않습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흐리겠고요. 제주와 전남 남부, 경남, 동해안에는 종일 비 소식도 계속돼서요. 대체로 5에서 10mm가량, 경남 해안과 부산, 울산은 최고 30mm까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차차 그치겠고요. 기온도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서울은 30도, 광주 27도, 대구와 제주는 23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맑은 하늘 드러나는 중부지방은 오늘도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이 오르니까 강한 햇볕 차단 잘 하셔야겠습니다. 연민주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나만 알고 있어도 좋지만 같이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건네는 아침 질문. 그거 아세요? 요즘 날씨가 덥다 보니까 평소보다 생수 자주 찾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무심코 사 먹는 생수가 브랜드가 같다고 해서 다 같은 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생수 브랜드는 400개가 넘는데요. 전국의 물을 직접 퍼올리는 제조업체는 60여 곳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의 공장에서 라벨만 다르게 붙여서 여러 브랜드의 생수를 동시에 만들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브랜드 중에서 단일 수원지,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한 우물만 팝니다. 한 곳의 수원지만 고집합니다. 하는 브랜드는 세 곳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죠. 더 놀라운 건 가격인데요. 같은 공장, 같은 수원지에서 나온 완전 똑같은 물인데도 어떤 브랜드의 라벨이 붙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최대

0: 2.7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생수를 고를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브랜드 이름보다는 실제 물을 푼 주소, 수원지를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생수의 맛, 영양성분, 그리고 안전성이 모두 그 물이 어디서 어떤 안반층을 거쳐 나왔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그런 만큼 평소에 이 생수 맛이 좀 괜찮네? 라고 느꼈다면 그 생수의 브랜드가 아니라 라벨에 작게 적힌 수원지를 기억해두면 좋겠죠. 그럼 무라벨 생수는 어떡해요?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라벨 생수의 경우엔 병막의 위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보면 수원지와 제조원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알게 된 것 한번 정리해볼까요? 생수는 브랜드가 같다고 해서 다 같은 물이 아니며 같은 공장, 같은 수원지에서 나온 똑같은 물임에도 어떤 브랜드의 라벨이 붙느냐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생수를 고를 땐 브랜드의 이름보단 수원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1: 하이, 바비.
2: Hi, Ken.
1: You wanna go for a ride?
2: Sure, Ken.
1: Jump in.

0: Well, Bobby, we're just getting started.
1: Oh, I love you, Ken.
2: 네, 물에 관한 얘기를 나눠서 아쿠아가 부른 바비걸 듣고 오셨습니다. 그거 아세요? 오늘은 이렇게 생수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물맛에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있으시죠. 브랜드를 구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좀 둔해서 미각이 거의 그냥 단순하거든요. 잘 모르는데 이 브랜드가 어떤 건 어떤 거고 어떤 건 어떤 거고 하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거는 좀 구분해요. 아, 이건 미네랄이 좀 많이 들어갔구나.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면요, 좀 미끌미끌한 맛이 난다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입 안에 뭔가 남아있는 느낌? 그런 거 저만 느끼나요? 네, 그럼 이제 퀴즈 도망자들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0: 아침에 눈 떴는데 한숨부터 나올 때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아, 도망치고 싶다. 지금부터는 상상으로나마 어디론가 도망쳐 보려고 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길 바라는 도망자들을 위한 퀴즈
1: 도망자들.
0: 퀴즈 도망자들은요, 이 시간 회사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퀴즈입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도망지로 떠나볼까요? 여러분, 혹시 그 소식 들으셨어요? 서울 한강공원에 야외 수영장이 개장했다는 소식이요. 아, 그래서 오늘은 제가 회사에 가다가 업무에 뛰어들기 전에 그래, 물에 뛰어들자! 라고 하고 한강공원에 있는 수영장으로 도망쳐봤습니다. 이 1960년대엔 한강대교 주변에 모래사장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혹시 그때 수영해보신 분 계신가요? 손? 아유,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바로 입수해보겠습니다. 고고! 와, 여러분 진짜 너무 시원하고요. 여기가 진짜 지상 낙원이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요. 저 수영 진짜 잘하거든요. 제 수영 실력 한번 보실래요? 엉터리 수영의 대명사 개헤엄 먼저 갑니다. 저는 앞으로 쭉쭉 뻗어 나가볼 테니까요. 여기서 여러분의 퀴즈 풀어보시죠.

퀴즈 도망자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강공원에 있는 수영장으로 도망친 만큼 한강에 관한 문제 하나 준비했습니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은 남한강과 북한강 이렇게 두 개의 큰 강이 합쳐져서 만들어지죠. 이 두 강이 만나는 아주 유명한 지점이 바로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뿅뿅머리인데요. 이른 아침에 피어나는 물안개와 일출, 황포도배 그리고 400년이 넘은 느티나무가 어우러진 이곳은 사계절 내내 풍광이 아름다운 걸로 유명하고요. 여러 드라마나 영화의 촬영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중 북한강과 남한강이 서로 만나서 한강으로 합쳐지는 합수 지점을 가리키는 말이자 뿅뿅머리에 해당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주변머리, 2번 여울머리, 3번 두물머리, 4번 애교머리. 보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 주변머리, 2번 여울머리, 3번 두물머리, 4번 애교머리.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하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써니힐의 두근두근이에요.

써니힐의 두근두근 듣고 오셨습니다. 정답 알아봐야죠. 북한강과 남한강이 서로 만나 한강으로 합쳐지는 합수 지점을 가리키는 말이자 뿅뿅머리에 해당하는 말. 정답은요. 3번 두물머리였습니다. 두물머리라는 게요. 두 강물이 머리를 맞댄 곳이라고 해서 두물머리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이 두물머리를 포함한 이 동네 전체 행정구역 이름은 또 양술이죠. 아, 저도 한창 많이 갔었는데 여기가 주변에 카페도 많고요. 먹을 것도 너무나 많고요. 근데 정작 두물머리는 그늘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한여름에 한낮에 가는 거는 조금 비추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풍경이 너무 고즈넉하고 아름다워서 한 번쯤은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고체 탈취제 세트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다음 도망지로 떠나보시죠. 요즘 사연에 방학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도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출근하는데 아, 나도 방학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영화가 딱 생각났습니다. 어린 상우가 방학 동안 시골에 있는 외할머니 집에 맡겨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 집으로인데요. 오늘은 이 영화 속으로 도망쳐 보려고 합니다. 극중 상우 역은 유승호 씨가 맡았고요. 일반인인 김을분 할머니가 함께 주연 배우로 출연했죠. 상우의 짓궂은 말썽에도 묵묵히 상우를 감싸 안아주고 자꾸만 미안하다고 말하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눈시울이 붉어진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할머니의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준 이 영화 추억하면서 같이 퀴즈 풀어보시죠. 퀴즈 도망자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영화 집으로의 명대사 하면 이걸 빼놓을 수 없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달란 말이야. 누가 물에 빠뜨린 닭 달랬어? 상우가 치킨이 먹고 싶다면서 열심히 설명을 하지만 그걸 알아듣지 못한 할머니는 생닭을 삶아 백숙을 만들고 그 장면에서 상우가 울며 불며 내뱉은 대사죠. 하지만 그날 밤 상우는 배가 고팠는지 백숙을 뚝딱 해치웁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할머니가 치킨 대신 상우에게 건넨 백숙은 여름철이 되면 꼭 생각나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한자어인 백숙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다음 중 어떤 의미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닭뼈를 뽀얀 국물이 우러날 때까지 고운 요리. 2번 고기나 생선을 양념 없이 물에 삶아 익힌 요리. 3번 흰쌀과 함께 푹 고운 요리. 4번 백제시대부터 먹기 시작한 요리. 보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 닭뼈를 뽀얀 국물이 우러날 때까지 고운 요리. 2번 고기나 생선을 양념 없이 물에 삶아 익힌 요리. 3번 흰쌀과 함께 푹 고운 요리. 4번 백제시대부터 먹기 시작한 요리.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오구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정준하와 애프터스쿨이 같이 부른 노래죠. 애프터 쉐이빙의 영계백숙 듣겠습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애프터 쉐이빙의 연계백숙이었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게요. 한자어인 백숙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일까? 그게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백숙은 한자로 흰 백자에 익힐 숙자 이렇게 써서 고기나 생선 따위를 양념을 하지 않고 맹물에 푹 삶아 익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바로 2번 고기나 생선을 양념 없이 물에 삶아 익힌 요리였습니다. 오, 백숙, 삼계탕의 계절이 왔네요. 어릴 때는 아 이거 도대체 왜 먹지? 그냥 치킨이 제일 맛있잖아 했는데 점점 저도 아 이래서 먹는구나 싶더라고요. 이게 어릴 때는 정말 한식을 잘 안 먹었는데 갈수록 한식이 왜 최고인지 왜 어른들이 그렇게 한식, 보양식을 찾는지 저도 점점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계탕이랑 백숙 무슨 차이가 있을까? 같은 거 아니야? 싶을 수도 있는데요. 이 두 요리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바로 인삼이래요. 인삼. 그러니까 삼계탕은 이름에 삼자가 들어가는 만큼 인삼이 필수로 들어가고요. 또 소형 닭을 써요. 그러니까 큰 닭이 아니고 작은 닭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걸 1인분씩 뚝배기에 쏙 들어가게 만드는 음식입니다. 또 삼계탕은 살이 아주 부드럽고 야들야들하다는 특징이 있죠. 반면에 백숙은요. 대형 닭을 쓰고요. 큰 솥에 오랫동안 푹 고안해서 여러 사람이 나누어 먹기 좋습니다. 백숙은 쫄깃하기도 하고 씹는 맛도 있고 국물이 더 깊고 진한 다른 점이 있죠. 어릴 때 저도 계곡 같은 데 가면은 백숙 엄청 큰 거 해가지고 가족끼리 나눠 먹잖아요.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안 먹은 지 꽤 오래됐네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녹용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0: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친날을 안아 브람스.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이에요. 7166번님. 서울에서 취업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엄마 생신이어서 본가에 내려왔어요. 생일 파티하고 원래는 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요. 엄마가 저녁으로 수육해 주신다고 해서 도저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먹고 하룻밤 더 자고 아침 일찍 집에 가기 위해 기차 타러 왔습니다. 엄마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아빠 아침부터 기차역까지 데려다 주셔서 감사해요. 노래는 아빠의 최애곡 크라잉넛의 좋지 아니한가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오, 수육 참을 수 없죠. 먹고 가야죠. 잘하셨습니다. 왠지 어머님께서 이 따님 맞겠죠? 따님이 취업 준비하느라 바쁘고 힘들고 또 그래서 신경도 쓰이고 안쓰럽기도 하고 또 하루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서 수육을 필살기로 내미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맛있게 잘 드셨기를 바라고요. 어머니 늦었지만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취업 얼른 또 성공하셔가지고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때까지 파이팅이에요. 7166번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럼 끝곡으로 크라잉넛의 좋지 아니한가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빵그레 분들도 각자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들 한번 떠올려보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린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입니다. 요즘 기말고사 시즌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공부하느라 힘든 아이들에게 칭찬 한마디 툭 건네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 칭찬에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참 잘했어, 네가 최고야, 이렇게 칭찬하는 건 의외로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해요. 아이들이 나는 잘해야만 인정받는 사람인가, 이런 부담을

단순히 그림 잘 그렸어 라는 것보다는 오늘은 그림을 다양한 색으로 그렸네, 여러 색을 써보려고 도전하는 이 모습이 정말 멋져, 이렇게 결과보다 과정을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라는 건데요. 칭찬은 아이들 못지않게 우리 어른들도 참 좋아하거든요. 아이든 어른이든 오늘 주변 사람들과 칭찬 한마디 주고받으면서 훈훈하게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0: 이제 5학년, 2학년 아이들은 매일 아침 7시 굿모닝 FM을 들으면서 문제집을 풀어요. 정말요? 지금도 둘 다 문제집 풀고 있는데 꾸준히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멋져요. 사랑해. 멋지다. 진짜 멋지다. 너네 듣고 있어? 야, 너네 멋지다. 아침에 일어나서 문제집을 풀어? 와, 삼촌은 해본 적 없어. 일어나서 바로 문제집 푼 적 해본 적 없어. 와, 멋지다 너네. 7225번님이 충북 청주의 김태원입니다. 집에서 걸어서 출발한 지 1시간 10분째예요. 청주의 우암산 밑자락 3.1공원에서 내다보이는 청주시 현재 아침 풍경입니다.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야, 하시면서 또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야, 아니 이분은 본인 그 모습과 이제 딱 풍경을 셀피로 찍어주셨는데, 오, 스타일이 멋진데요. 스타일이 멋져요. 저 지금 뮤지컬을 하고 있는데 제 뮤지컬 극 중에 액세서리랑 비슷한 걸 하고 계세요. 금목걸이 같은 걸 하고 계신데 너무 멋지십니다. 너무 멋지시고 이렇게 또 굿모닝 FM을 위해서 예, 생각해서 사진까지 보내준 이 마음 너무 칭찬합니다. 감사해요. 다들 수요일 아침 좀 힘드시죠? 화이팅 합니다. 화이팅. 우리 다 어깨동무 합니다. 두 시간 같이 갈게요.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정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최기찬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수요일 4부 맛쟁이 신사 시즌2 매주 전국으로 이원일 셰프님과 먹방 투어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지역으로 떠날지 기대해 주시고요.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것 다 좋아요. 말머리에 그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밤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예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부모님 가족들을 위한 문화선물 준비되어 있죠. 7월 1일 개봉을 앞둔 영화 그린랜드 2 마이그레이션 티켓 준비했습니다. 인류 최후의 희망을 찾아 나선 SF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인데요. 오늘도 두 분께 2매씩 준비하겠습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요 말머리에 그린랜드 써서 문자와 미니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SK케미칼, 키움증권,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3일제약, 이카운트, 베스트슬립, 노무바윈 폐와 함께합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4: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5: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6: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5: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6: 역시 키움.
5: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10: 지긋지긋 무조맨
11: 티 어실 원스야

잘하네, 내 친구. 잘해. 이석훈,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6월 24일 수요일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수모닝. 1894번님이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7시 10분 37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6: 네, 테디 수모님.
5: 수모님.
6: 네, 오프닝 들으니까 날씨도 그냥 좋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성의 없는 칭찬인 것 같아서요. 오늘 중부지방은 살짝 덥지만 습하지 않고 햇살이 예쁘게 내리쬐겠고요. 동해안과 남해안은 촉촉히 비 내리면서 날도 성...

0: 선선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지역마다 날씨들이 좀 다릅니다. 우선 중부지방은 맑고 남부와 제주는 흐린데요. 전남 남부와 경남, 제주, 동해안에는 내일까지 대체로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 경남 남해안과 부산, 울산에는 최고 30mm로 강수량이 좀 더 많겠습니다. 반면 서쪽 지방은 한낮에 서울 30도, 전주 28도, 광주 27도까지 올라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동풍에 영향받는 동쪽 지방은 강릉과 대구, 부산 23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빠밤빠밤빠밤 1등을 하기 위해서 손가락 수양, 수련, 수행, 수수수가 필요한 수요일에 만나볼 퀴즈. 순간의 집중력이 필요한 음악 믹스 퀴즈. 지금부터 두 개의 노래 막 섞습니다. 믹스 버전 짧게 들려드릴 건데요. 믹스된 두 곡의 각각 제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수 이름 몰라도 돼요. 제목만 맞춰주시면 돼요. 다른 날에 비해서 좀 어지러울 수 있지만 집중해서 한 곡 한 곡 잘 들으셔야 돼요. 정답을 향해 달려보시죠. 신의 영역부터 뽑겠습니다. 스피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준비할게요. 정답 보내시고 문자번호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집중해 주셔야 돼요. 믹스 퀴즈 갑니다. 민경 PD 준비됐죠? 들려주세요. 3, 2, 1.

들린다. 들려. 들렸죠, 여러분? 들려. 이게 집중해야 들려요. 하나 딱 캐치하면 바로 한쪽으로 다시 집중 쫙 하면 들리는데 정답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신의 영역은 문자에서 나왔습니다. 문자가 가장 빨랐어요. 문자 번호 4210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기회 드립니다. 믹스된 음악 잘 모르겠다고요? 자, 집중해야 돼요.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두 곡 다 들리죠? 들리죠? 자, 섞어서 들려드린 곡 중에 한 곡을 완곡 들을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 두 곡의 제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계속 보내주십시오. 선착순 아닌 다섯 분 더 뽑는 행운 영역 열겠습니다. 다섯 분께는 비타민 음료 준비하겠습니다. 어떤 거 들을까요? 두 곡 중에 제니의 노래 듣고 올게요.

0: Jenny. But have you ever met Jenny, Jenny, Jenny? It's Jenny, Jenny, Jenny, Jenny.
1: 다 들리는데 제목을 정확하게 안 써주시는 분들이 꽤 있네요. 그럴 수도 있어. 로테이션 퀴즈. 오늘 음악 믹스 퀴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답송 발표할게요. 믹스된 두 곡의 노래. 지금 들으신 제니의 Like Jenny가 제목이에요. 제니로만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Like Jenny 그리고 이효리의 You Go Girl이었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들리죠? 들리죠?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김명희님이 유고걸 라이크 제니요. 이효리, 제니 시대의 아이콘 두 분이시네요. 그러니까요. 스타들, 스타들. 김미영님이 유고걸 라이크 제니. 이효리, 제니의 공통점은 눈웃음이 예뻐요. 그리고 자신감이지요. 아, 이효리와 제니면은 자신감 없을 수가 없지. 자신감 없을 수가 없어.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비타민 음료 준비하겠습니다. 매일 달라지는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테이 좋아, 아침 좋아. 진짜로? 굿모닝 테이입니다. 굿모닝 FM이 당신의 출근길을 직접 찾아갑니다. 통근 버스 정류장, 등굣길 지하철, 오픈 준비하는 동네 식당까지 바쁜 아침 어디서 굿모닝 FM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당신의 목소리로 굿모닝 FM의 아침을 깨워주세요. 출근길 씹어먹고 선물도 받자. 테이 야호. 지금 바로 imbc.co.kr 굿모닝 FM 게시판에 신청해주세요. 매일 아침 7시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moving? I'm moving. I like a bum bum bu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만 돼도요 맛있는 간식 세트 선물로 쏩니다. 보내실 건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8662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볼게요. 엽땡 떡볶이가 가격 올린다는 뉴스 봄? 내년 7월부터 7% 인상된대요. 유유, 제 최애 떡볶이인데 가격 인상이라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라고 정말 세상 무너지는 듯이 보내주셨습니다. 엽땡 떡볶이가 17년 만에 처음으로 올린 거예요. 가격 인상. 예, 결정을 했대요. 대신 앞으로 8년 정도는 가격 올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잘 지키는지 함께 지켜보고. 근데 엽땡 떡볶이는 진짜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처럼 맵찔이는 잘 모르겠는데 맛있어요. 한번 먹어볼까? 8662번님 디저트 세트 드립니다. 속 아프겠죠? 저는. 7311번님 나는 절로가 최고 경쟁률 찍은 거 봄. 다음 달에 강원도 양양 낙산사에서 나는 절로가 열리는데요. 남녀 20명 모집에 약 4,000명이 신청을 해서 남자 165.5:1, 여자 25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해요. 저도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지원했는데 떨어졌겠죠? 유유. 예, 지금 연락 안 왔으면 떨어진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신청해요? 아, 근데 만날 곳이 진짜 많이 없나 보다. 미혼 남녀의 만남을 추천해주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죠. 나는 절로. 예, TV 방영이 아닙니다. 그냥 이벤트예요. 인기가 어마어마해지고 있는데 8월 중으로 수도권 거주자들 대상으로 한 번 더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떨어지신 분들 8월 한번 노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7311번님 피자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사소한 거라도 좋아요.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넬의 스테이.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넬의 스테이 듣고 오셨고요.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보겠습니다. 2914번님이 거제시에서 금 25돈 찾아준 경비 원 사연 봄. 버려진 전기밥솥 안에 순금 25돈이 들어있는 걸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줬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어머님이 남긴 유품이었다고 해요. 경비원분의 선한 마음까지 어머님이 남기고 간 선물 같네요 하셨는데, 너무 다행이다. 이게 또 가격도 가격인데 이렇게 유품처럼 의미가 있는 물건들은 잃어버리면 얼마나 죄스러울까. 조심하세요. 왜 밥솥 안에 그걸 넣었어? 아우 속상해. 조심하시고, 아 경비원님, 예,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2914번님, 부침 여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립니다! 다음 사연은 황영하님. 축구의 신 메시, 월드컵 최다골 18골 기록하면서 최다 득점자로 기네스에 오른 거 봄? 페널티킥을 실축하고 머리를 긁적이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고도 어제 두 골을 넣어서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더라고요. 역시 축신입니다. 아르헨티나 인터뷰 봤죠? 우리는 메시를 위해 뛴다. 그걸 해내니까 와 진짜 멋지다. 메시 진짜 멋져요. 황영아님 베이커리 교환권 드립니다. 5630번님 추억의 카트라이덴 게임 3년 만에 부활한다는 소식 봄. 제 최애 게임인데 2023년에 종료가 돼서 너무 슬펐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후속작을 이름을 카트라이덴 그대로 살려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신작은 원작의 주인공

다음에 현대적인 시스템을 더했다고 하는데요. 얼른 피방 가서 부릉부릉 달리고 싶어요. 무지개 손들 일어나요. 갑시다. 5630번님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아, 간식 맛있게 드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리고 솔과 따마가 함께한 라이드 들려드릴 건데 그 전에 들려드린 새로운 스팟 반응 좀 살펴보니까 좋네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 유혜리님이 우와 오늘 스팟 뭐예요? 굿모닝 트렌디한 거 봐. 예, 이게 또 새로운 피디들의 역작입니다. 3790번님이 테이야호 이게 처음 들었어요. 빵 터졌어요. 저 잘하죠. 장지리님이 아 재밌어요. 테디 좋아 나도 좋아. 감사합니다. 자, 이쯤에서 솔과 따마의 라이드 듣고 올게요.

0: 써봤슈?
1: 뭐요?
0: 경농 하늘 아래 미탁재 써봤냐고요?
1: 확실한 거요?
0: 그류 써봐요. 칡덩굴 새뜨개 환삼덩굴의 지표인 하늘 아래.
1: 아, 그 기똥차네요. 하늘 아래 미탁재.
0: 효과 좋은 하늘 아래 경농이 만들어요. 고된
2: 하루가 있다.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6: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7: 네, 테디. 혹시 노르웨이 축구 응원하는 거 보셨어요?
6: 아니요.
7: 아, 그 바이킹의 후예들이 노를 저으면서 다 같이 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6: 멋지겠다, 근데.
7: 오늘 어그봄에 보내고 싶었어요. 한번 보세요.
6: 예?
7: 네. 오늘 도로 위 통행량은 평소와 비슷한데요. 사고 난 곳들 먼저 보겠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남한성 부근에 화물차 사고가 있습니다. 서안성에서 남한성까지 5km 구간이 정체되고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에 사고 있었는데 지금 막 처리가 끝났습니다.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지체고 이제 45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은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또 국회 앞에서 한강대교까지 지체고

반대강 서쪽으로 두 길 다 잠실 이전부터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월릉에서 신내 사이 양방향 지체고요. 동부간선도로 정체는 길지는 않고 구간 구간만 밀려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민정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어서 와요. 김지훈 님이 깨알 뉴스에서 아이들 봄사 그 돌봄사 아이 돌봄사 아이 돌봄사 띄어쓰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1: 네.
0: 아이 돌봄사 정보 알려주신 덕분에 저희 어머니께서 아이 돌봄사 자격증을 따셨어요.
1: 오.
0: 나이 60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도와준 깨알 뉴스 자영님 너무 감사합니다.
1: 오, 축하드려요.
0: 아, 너무 축하드리네요.
1: 사실 이 정보를 듣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걸 또 행동까지 하신 걸 보면은 칭찬합니다.
0: 칭찬해요. 칭찬하고 너무 존경합니다.
1: 네.
0: 그리고 저희랑 또 잘 맞네요.
1: 그러니까요.
0: 잘 맞는 분들이야. 영원히 함께해요. 자, 민정 리포터, 우리 좀 약간 책임감을 가지고
1: 네.
0: 기분 좋게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고령층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도 개편 방안을 놓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공청회를 추진합니다.
0: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죠?
1: 네, 공청회에서는 현재 만 65세부터 가능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70세로 높이는 대신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고령화로 이 무임승차 이용자가 늘면서 지하철 재정 부담도 커졌는데요. 지난해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은 무려 4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하철 적자는 줄이고 여기서 확보된 재원으로 버스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0: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기존 혜택을 줄이는 거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약간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 제도를 바꾸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1: 이게 오히려 고령층의 실제 생활 패턴을 반영한 거라고 해요. 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병원 방문이나 장보기 같은 일상적인 이동을 할 때 지하철보다 버스를 훨씬 많이 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제 대중교통 이용 비율을 보면요. 65세에서 69세 사이의 버스 이용률은 약 12%에 그쳤지만 85세 이상 어르신들은 30%를 웃돌았습니다. 즉 고령층일수록 단거리 수단인 버스를 더 선호하는데 그동안의 교통복지는 지하철에만 쏠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울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0: 내년부터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모쪼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결혼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공원이나 한강 같은 곳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공공예식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0: 한강에서 결혼식, 뭐 로맨틱한데요?
1: 네, 이 서울시는 현재 더 아름다운 결혼식 사업을 통해서 한강 공원이나 한옥 등 서울의 다양한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는데요. 비교적 합리적인 비용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사업 첫 해인 2023년 75건이었던 이용 건수는 올해 500건을 넘기면서 무려 7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0: 확실히 요즘에는 나만의 뭐 어떤 특별한 공간에서 결혼식 하고 싶어하는 분들 많아진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최근에는 이렇게 정형화된 대형 웨딩홀 대신 스몰 웨딩이나 개성 있는 야외 결혼식을 선호하는 예비부들이 늘고 있는데요. 공공 예식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비용입니다. 서울시는 협력업체와 함께 표준 가격제를 운영하면서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였는데요. 하객 100명을 기준으로 식사와 꽃장식, 음향, 진행비 등을 포함해서 1,000만 원대 초반 수준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0: 예, 결혼식의 형식도 장소도 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비 부부들의 선택지도 한층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테디, 밀폐용기에 김치나 젓갈 보관했다가 아무리 씻어도 이 냄새가 안 빠져서 난감했던 적 있으시죠?
0: 있죠. 무조건 공감합니다. 그래서 뭐 영원히 김치 냄새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그럴 때 이 냄새를 제거하는 꿀팁 있습니다.
0: 있어요?

0: 네, 바로 햇볕을 이용하는 건데요. 용기를 깨끗하게 씻은 뒤에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충분히 말려주면 냄새가 많이 줄어든다고 해요. 근데 그래도 냄새가 안 빠진다면 밀가루를 푼 물이나 쌀뜨물, 또 베이킹소다를 녹인 물에 담아두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김치 냄새 제거에는 쌀뜨물이 특효약이라고 합니다.
1: 이 설거지만 열심히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0: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밀폐 용기에 고무 패킹 관리도 참 중요해요. 이 고무 패킹은 음식물 찌꺼기나 수분이 남기 쉬워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해서 이 악취의 원인이 되거든요.
1: 예.
0: 귀찮더라도 주기적으로 패킹을 완전히 분리해서요. 소리나 칫솔로 틈새를 꼼꼼하게 닦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냄새가 배는 걸 막으려면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유리 용기를 쓰는 게 좋고요. 김치나 젓갈 같은 음식은 아예 전용 용기를 따로 지정해 두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예, 이제 뭐 냄새 안 빠진다고 버릴 생각 하시지 마시고 쌀뜨물 그리고 베이킹 소다 한번 활용해 볼까요?
0: 네, 2541번님, 저희 어머니도 지하철보다는 버스를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지하철은 타려면 계단으로 내려가야 하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타야 해서 불편하시대요. 버스는 바깥 풍경도 보고 좋다고 하시네요.
1: 박미령님이 공공예식 낭만도 넘치고 좋은 것 같아요. 예비 신혼 부부에게 좋은 정보인 것 같은데 주변에 있는지 찾아보고 알려줘야겠어요. 크크크크 하셨어요.
0: 네.
1: 이게 비용이 일단 많이 좋네.
0: 그러니까 식사까지 포함해서니까.
1: 예.
0: 네. 박세리님은 한강 결혼식 궁금하네요. 위치도 모두에게 좋을 것 같고요.
1: 그러니까요. 궁금해서 거기 찾아가서 밥 드시면은 돈 내셔야 돼요. 깨알리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반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할 겁니다. 지금 사자보이즈의 소다팝 오랜만에 또 흐르고 있네요.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민재영 리포터와는 인사 나눕니다.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2: 갈까 말까 갈등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반반한 퀴즈 언제나 기다리고 있어요. 참고만

0: 하셔도 기본 선물 기능성 베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0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성공 선물로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리고요. 10개를 다 맞히시면 만점자 특별 축하금으로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까지 드립니다. 참가자가 성공했을 경우 맞힌 정답 개수만큼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도 선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바나나 맛 우유 쏠게요.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십시오. 퀴즈 문제 좀 어렵죠? 하지만 굿모닝 FM 방송에 나온 내용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분들은 맞히실 수 있을 거예요. 반반한 퀴즈 신청 사연부터 바로 만나봅니다. 30살에 애가 둘인 아빠입니다. 다음 주에 한 직급 올려서 이직을 하는데요. 그 전에 고생하는 아내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어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밥 넘고 치킨도 받자 바라바라바라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네, 저 파주 살고 있는 라윤이 아빠 이우주라고 합니다.
0: 아, 우주님 반갑습니다. 결혼을 반갑습니다. 몇 살에 하신 거예요?
1: 작년 3월에 했습니다.
0: 작년 3월에 했고.
1: 네.
0: 근데 아이가 둘이에요?
1: 지금 사실 아기 하나는 8개월이고 하나는 네. 뱃속에 있습니다.
0: 아, 축하드려요. 뱃속에는 지금 몇 개월? 아, 지금 태어난 지금 친구가 8개월이고.
1: 네네네.
0: 예, 뱃속에는
1: 7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0: 7주, 아우, 네. 아주 지금 소중할 때네요. 그렇습니다. 아, 어때요? 이 30살에 아빠가 이렇게 심지어 이제 두 자녀의 아빠가 될 줄 알았어요?
1: 뭐 사실 뭐. 목표가 29 결혼 30 출산 이게 뭐야? 옛날부터 목표긴 했는데
0: 뭐야 이런 걸 이뤄내는 사람이 있네.
1: 와. 그럼 어차피 나을 거 빨리 나와가지고 예 젊은 아빠 되기
0: 너무 좋다.
1: 이게 목표였었어가지고 네.
0: 요즘 시대에는 진짜 귀할걸요. 아이 커가지고 이제 학교 네, 가면 네. 제일 젊은 아빠일걸요.
1: 네.
0: 야 멋집니다. 일찍 결혼하니까 좀 어때요? 좋은 점 장점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1: 일단 안정된 생활.
0: 아, 정서가 안정된
1: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출산을 아무래도 빨리 했다 보니까 아기가 네. 지금 너무 이뻐 죽겠어서.
0: 아.
1: 그게 제일 좋습니다. 또 딸이어 가지고.
0: 아. 아니, 아내분하고는 몇 살 차이예요?
1: 한 살 많습니다. 31 살.
0: 아내분이 한 살 많아요?
1: 네.
0: 완벽한 커플인데. 아이가 한창 예쁠 때 8개월이라. 아, 지금은 어때요? 집이에요 지금 나와 계신 거예요?
1: 아 지금 본격적으로 출근은 다음 주부터인데 네. 오늘이랑 내일 살짝 배우러 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0: 아직
1: 지금
0: 출근
1: 이동하고 있습니다.
0: 이동 중이시고
1: 네
0: 직급이 올라가서 너무 네. 기분이 좋으시겠네요.
1: 네 근데 그만큼 바쁘다고 그치. 겁을 많이 주셔가지고
0: 아이고 아이고 역시 뭐 많이 받는 만큼 책임감도 많이 올라가겠죠.
1: 네
0: 화이팅입니다. 늘 아침마다 제가 화이팅 드리겠습니다.
1: 네.
0: 황만웅님이 우주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반박기 성공하고 백상 받으실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하셨고 이민희님이 아빠는 강해요. 능력을 보여주세요. 아자 아자 하시면서 다들 예 아빠를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반박은 퀴즈 어때요? 성공 자신 있으세요?
1: 자신 있습니다.
0: 잠깐만 더 빠른 아빠가 있어. 김광호님이 와 저도 32살에 첫째 초등학교 입학시켰는데 남의 아빠거든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1: 감사합니다.
0: 32살에 초등학교 입학을 시켰다고요? 와 진짜 일찍 했을 때 이분은 24살쯤에 하셨나? 자 일단은 우리 갑니다. 우주님
1: 네
0: 만장 갑시다.
1: 화이팅 하겠습니다.
0: 예, 화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좋습니다.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정답 말할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빼기를 하자 빼기를 하자 26 빼기 12는?
1: 14.
0: 정답. 태국의 수도는?
1: 방콕.
0: 정답. 일반 옥수수보다 당도가 두세 배 높고 수분이 많아서 과일처럼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옥수수의 품종은?
1: 초당옥수수.
0: 정답. 어이가 없네. 이 대사가 나온 황정민 주연의 영화 제목은?
1: 베테랑.
0: 정답.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땅 짚고? 땅 짚고 하나
1: 아 둘. 모르겠습니다.
0: 아우 안 돼. 셋 땅 짚고 헤엄치기 했어요. 팔랑기 팔랑기 대 레 눈치나 살피기 레 레 이 노래의 제목은 다 나왔어. 문제의 답이 있어. 하나
1: 팔랑기

0: 아이씨 레드레드 고달팠다와 고달폈다 중 옳은 표현은?
1: 고달팠다.
0: 정답. 입에는 꿀을 바르고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예요. 구밀 하나 둘 셋. 아, 어렵다. 구밀복검입니다.
1: 아, 처음 들어봤습니다.
0: 참외를 영어로 하면 코리안
1: 해요?
0: 아, 멜론, 멜론.
1: 아.
0: 노태우 정부 시절 이념의 장벽을 이념의 장벽을 넘어서 사회주의 죄송해요. 이념의 장벽을 넘어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류 확대를 목표로 추진했던 대표적인 외교 정책은 하나. 둘, 셋. 아유, 지난주에 했는데
1: 모르겠습니다.
0: 북방정책이었습니다. 아, 후반에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만 초반 기세 좋았는데 그죠? 결과 발표합니다. 열 문제 중에 그래도 성공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다섯 문제 맞으셔서 성공하셨습니다. 이번 선물 치킨의 콜라스 100개 가셨습니다. 아, 난 초반에 기세로는 만점 나올 뻔했는데 아쉽다 그죠?
1: 아쉽습니다. 야. 네, 그래도 좋습니다.
0: 좋아요, 좋아요. 자, 잘하셨고요. 7023번님이 동년배인데 아이가 둘이라니 어른이네요. 부럽습니다. 대한민국 아빠들 모두 파이팅 하셨고 2546번님이 저는 85년생인데요. 오늘 아들 대학교 기숙사 진배로 가는 중입니다. 우와, 뭐야. 아이고. 모두 파이팅입니다 하셨어요. 진짜로? 대학교 기숙사 진배로 가는 거면 졸업한 거 아니에요? 그럼 19, 18에 아이 여기까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선물로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우주님,
1: 네,
0: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
1: 아, 감사합니다.
0: 떨리셨을 텐데 차분하게 잘하셨어요. 네. 자,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와이프 동현아, 애 키우느라 고생 너무 많고 최근에 좀 심하게 싸웠는데 내가 너무 잘못했고 앞으로 많이 힘들겠지만 내가 많이 도와줄게. 사랑한다.
0: 확실히 잘못한 거 맞죠? 다 우주 씨가 잘못한 거예요, 그죠?
1: 네.
0: 우주 씨, 적응 잘하셔가지고 또 지금 올라간 회사에서도 인정받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보내드려요. 안녕.
1: 안녕.
0: 저희는 광고 듣고요. 덤덤한 퀴즈 이어갈게요.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AI를 즐길 수 있는 전국민 AI 경진대회가 11월까지 진행됩니다. 매일 퀴즈를 풀면서 지식까지 쌓는 AI 퀴즈대회부터 온라인에서 쉽고 재미있게 게임처럼 AI를 체험하는 클릭온 AI까지 어린이도 학생도 어르신도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합니다. 일상이 더 편리해지는 모두의 AI 시대. 지금 전국민 AI 경진대회를 검색하고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0: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참외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전국 참외 생산량의 약 7, 80%를 차지하며 참외 고장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요. 가야산의 맑은 물과 낙동강 유역의 비옥한 토양 그리고 풍부한 일조량 덕분에 다른 지역보다 참외가 아삭하고 달콤합니다. 경상북도 서남부에 위치한 이 지역 어딜까요? 주관식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힌트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정답과 이름이 같은 아나운서 분이 계십니다. 카메라 벗고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이분은 바로 하시면서 목 쉬는 그분 예 이름과 같습니다. 지역이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샷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화장품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정답과 당첨자 잠시 후 3부에서 발표할게요. 정답과 이름이 같은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최장 연승한 분의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동네 음악대장 일상으로의 초대 드릴게요.

0: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2: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3: 경농뉴스. 바이러스 매개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4: 비결이 뭔가요?
3: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4: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3: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4: 경농이 만듭니다.
5: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061-241-8800.
6: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달근달근달근 우적우적 아침을 씹어먹자.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더물어드리는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참외 고장이라 불리는 경상북도에 위치한 지역 정답은 바로 성주였습니다. 김기건님이 정답 성주. 성주에서 카페 운영 중

0: 크리스마스 안올것같죠?눈감았다뜨면크리스마스예요.시간진짜빠릅니다.로볼릭놀러와듣고왔습니다.잠시후에는전자신문최기찬기자와함께오늘의키워드뉴스만나보실거예요.수요일4부맛쟁이신사시즌2도준비가되어있습니다.쩝쩝박사이원일셰프님과매주전국으로미식여행떠납니다.어디로떠날지오늘기대해주십시오.감사한분들만나고오겠습니다.굿모닝 FM 3, 4부도움주시는분들은요.오뚜기카레, KB 국민은행, 하이엠솔루텍주식회사,주식회사코끼리베이글,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음식물처리기휴렉, IS 동서,빙그레,주식회사워킷,현대자동차와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빨갛게익어가는요즘,카레가더맛있어지는계절입니다.여름의카레,토마토카레라이스.계절마다카레를다르게,계절마다카레를맛있게.카레로계절을맛보세요.일요일은오뚜기카레.오뚜기!
2: 어?김현아씨,어디로모실까요?
3: 든든한내일로요.
2: 네?
3: KB 국민은행 IRP 로요.다양한금융상품으로수익률부터안정성까지더기대되니까.
2: 제대로가시네요.
3: 같은연금,다른내일. KB 국민은행퇴직연금 IRP.
4: 원금손실유의투자전상품설명서및약관필독.
5: 우리나라1등대학교,호텔,종합병원부터우리동네단골카페까지어디에나1등시스템에어컨관리가있습니다.
6: 시스템에어컨서비스국내1위 LG 전자유지보수자회사하이엠솔루텍 LG 정품서비스와특허받은기술력으로
5: 1등을책임지는1등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8시 16분 20초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2: 네, 이번 주 날씨 시답잖은 구석보다는 그래도 시다운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우선 중서부 지방은 오늘 하늘 맑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 30도, 전주 28도까지 올라서 조금 덥겠지만 그래도 습도가 그리 높지 않아서 햇빛이 불쾌하지 않게 내리쬐겠습니다. 반면 동해안과 제주, 경남과 전남 남부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텐데요. 강수량 대체로 5에서 10mm, 경남 남해안과 부산, 울산은 최고 30mm까지 내리겠습니다. 덕분에 날은 선선해서 강릉과 대구, 부산 23도까지만 오르겠고요. 한편 해안가에는 물결이 높게 일고 있어서 안전에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최기찬입니다. 네,
0: 기자님은 과일 같은 거 드시나요?
1: 과일이요? 네. 저는 저희 집에 쌀은 떨어져도 과일은 떨어지면 안 되는 그런 문화를 저 혼자 가지고 있기 때문에.
0: 아니, 진짜 고급진 식습관을.
1: 저희 집에 어렸을 때 과일 가게를 했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네.
0: 뭐 파면 새로운 거 계속 나오네요.
1: 그래서 과일을 너무 좋아해요.
0: 지금쯤은 그럼 과일 뭐 먹어야 될까요?
1: 지금은 사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참외를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요새 이제 복숭아가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0: 그렇지, 그렇지.
1: 복숭아, 자두 이런 거.
0: 딱복이에요? 물복이에요?
1: 저는 둘 다 좋아합니다.
0: 아, 역시.
1: 네, 가리지 않습니다.
0: 만점?
1: 네.
0: 우리 회사로 들어오시죠.
1: 네.
0: 회사는 없는데.
1: 어디 회사?
0: 모르겠어요. 수요일마다 무슨 먹는 회사가 생기는 것 같아요.
1: 대표님이랑 얘기는 되신 건가요?
0: 제가 대표인데요.
1: 아, 그래요? 예.
0: 자, 본격적으로 키워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아직 먹신사 오지도 않았어요. 첫 번째 키워드. 예. 아, 키워드 어떤 키워드들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검은 화요일, 두 번째 키워드는 젊은 치매, 마지막으로는 피습 자작극입니다.
0: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검은 화요일입니다.
0: 어제 주식장 열렸을 때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1: 네네.
0: 근데 갑자기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검은 화요일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네요. 진짜 어떤 상황이었어요?
1: 어제 이제 코스피가 크게 떨어지면서 이제 저와 테디를 포함한 투자자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제 전 거래일보다 910.71포인트, 그러니까 9.99% 급락한 8203.84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전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지 하루 만에 급락을 한 건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대규모 매도에 나서면서 시가총액도 하루 만에 300조 원 가까이가 증발했습니다.
0: 와,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또 됐는데 상황이 좀 심각했죠?
1: 그렇습니다. 이제 서킷 브레이커는 이제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급락하면 투자자들의 과도한 매도를 막기 위해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어제 이제 코스피가 장중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거래가 20분간 멈췄습니다. 이제 그만큼 시장의 충격이 컸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0: 굉장히 심각했는데 급락한 이유는 뭘까요?
1: 이게 여러 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겹친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우선 이제 그동안 주가가 워낙 많이 오른 만큼 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매물이 대거 쏟아졌고요. 여기에 이제 미국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거든요. 또 이제 미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투자 심리까지 위축이 되면서 국내 증시도 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기술주 약세에 따른 반도체 주식 하락은 우리나라만도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심지어 이제 일본의 반도체주도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0: 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대장주인데 두 종목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1: 이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10% 넘게 급락을 했는데요. 최근 이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0: 제치고 처음으로 이제 시가총액 1위에 올랐잖아요. 시장에서는 이것을 반도체주가 단기 과열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로 해석을 한 겁니다.
1: 예.
0: 이제 삼성전자보다 규모가 작은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위에 오른 것 그 자체로 이제 시장 과열의 신호로 보는 시각이 있었던 거죠. 여기에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리밸런싱 가능성을 좀 언급이 됐는데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이 일부 주식을 팔아서 투자 비중을 다시 맞추는 작업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더욱 얼어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0: 뭐 제가 예측을 하긴 좀 어렵습니다만 이제 당분간 이제 변동성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다만 어제는 기업 실적이 갑자기 나빠졌다기보다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다양한 악재가 겹친 것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제 반도체 기업의 실적 전망 자체가 크게 나빠진 것은 아니어서 하반기 실적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1: 그렇군요. 하루 만에 시장 분위기가 뭐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투자하시는 분들 당분간 변동성 이거 생각을 하시고 차분하게 시장을 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젊은 치매입니다.
1: 치매라고 하면 이제 보통 노년층 질환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젊은 치매 환자도 적지 않다고 하네요. 소식 전해주시죠.
0: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미만의 치매 환자와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 환자는 10만 3천여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특히 40대에서 50대 환자가 무려 3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예,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도 치매를 겪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노년 치매와는 증상이 좀 다르다고요?
0: 그렇습니다. 이제 노년 치매는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면에 이제 젊은 치매는 계산 실수가 반복이 되거나 길을 자주 잃는 등 공간 인지 능력이 떨어지거나 혹은 이제 운동이나 언어 기능의 이상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좀 흔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성격이 갑자기 변해도 단순한 스트레스나 갱년기 증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조기 발견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또 이제 시력이 나빠진 줄 알고 안과를 찾았다가 치매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1: 예, 상대적으로 젊을 때 치매에 걸리면 환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부담도 좀 상당하겠어요.
0: 이게 40대, 50대 환자의 경우에 가족 전체의 삶이 크게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한창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에 이제 이 치매가 발병하면 생계를 좀 포기해야 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 아이고. 젊은 치매 예방할 방법이 있을까요?
0: 전문가들은 이제 술과 담배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신문을 읽거나 메모를 하고 읽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등 뇌를 꾸준히 사용하는 인지 활동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1: 건강을 챙기려면은 몸이 안 좋은 것들 좀 버리는 습관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기찬 기자님 듣고 네. 계시죠?
0: 네, 네, 저는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1: 술 드시잖아요. 술,
0: 술 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괜찮지 않을까?
1: 둘 다 안 하는 저를 보세요.
0: 네, 알겠습니다. 예.
1: 치매와 나이 이제 상관없는 질환이 됐어요. 평소와 다른 변화가 느껴지면 미루지 말고 검사 받아보자고요.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는 피습 자작극입니다.
1: 부산시장 선거 당시에 있었던 이른바 음료 테러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부산시장 후보로 나왔던 개혁신당 정의한 후보가 유세 도중 음료수 테러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작극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제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음료를 던진 30대 남성이 정의한 후보와 친분이 있는 헬스 트레이너인 것으로 밝혀진 건데요. 경찰은 이제 사건 전에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을 확보하고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 자작극일 가능성이 있다. 좀 무서운데. 아울러 다른 의혹들도 추가로 나오고 있어요.
0: 그렇습니다. 당시 정 후보가 음료 테러를 당한 뒤에 이제 뇌진탕 진단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사고 현장 주변에 응급실이 여러 곳 있었는데도 차로 40분가량 떨어진 병원에서 좀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병원이 바로 아버지가 운영했던 병원이었던 겁니다.
1: 논란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요?
0: 네, 논란이 또 있습니다. 이제 정의한 후보와 관련된 일부 선거 여론조사가 편향적으로 이뤄졌다 이런 논란인데요. 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업체가 정 후보의 아버지 측 계열사가 실시한 여론조사라는 의혹입니다. 또한 이제 정 전 후보의 이제 인터뷰를 실은 인터넷 언론도 정 후보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룹의 계열사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일부 또 뭐 셀프 홍보 논란 이렇게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1: 예, 과거 논란까지 다시 주목을 받네요.
0: 이번에 이제 학창 시절에 대한 논란인데요. 정의한 후보가 고등학교를 편입하는 과정에서 학생부 허위 기재 논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논란이 더 커진 이유는 해당 고등학교가 이제 정 후보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법인이 운영했기 때문인데 당시 담임 교사는 허위 출석을 기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후 같은

0: 학교법인 소속의 학교 교감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개혁신당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0: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국민과 부산 시민에게 사과하면서 자체 진상조사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인데요. 정의한 후보는 또 최근 개혁신당을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제 개혁신당은 경찰이 뭐 후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난 6월 4일 전까지는 관련 의혹을 전혀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 공천 과정에서 좀 검증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 이러한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부산시장 선거에 나섰던 개혁신당 정의한 후보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한 줄은요. 거짓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1: 예. 자, 좀 기분 좋은 소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쉽지는 않네요. 이쯤에서 최기찬 기자와는 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뵐게요.
0: 네,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1: 아일리세 Not Cute Anymore 띄워드리고요. 이원희 셰프님과 큐트하죠, 우리 셰프님. 맛쟁이 신사 시즌2 시작합니다. 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5: 네, 오늘 그래도 꽤 무난한 출근길입니다. 예상 시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는데요. 다만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은 남한성 부근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밀리는데 처리가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안성에서 남한성까지 8km 구간이 지체입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쪽 별내휴게소 부근에 사고 있어서 조심하셔야겠고요. 광남 일대 지체고 안성 방향으로 강동 고덕에서 초이까지 또 용인 일대 짧게 밀려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지체인데요. 40분 좀 더 걸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은 방화동 일대 또 국회 앞에서 한강대교 반포에서 영동대교 사이가 지체고요. 내부순환로는 양방향 모두 홍운동 일대로 길지 않게 밀려있고 북부간선도로는 월릉에서 신내 사이로 양방향이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음식에 관해서 모르는 게 있다면 이분에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FM의 과식 선생님 이원일 셰프님 어서 오십시오.
1: 여러분들 과식은 나쁜 게 아닙니다. 네. 아니 단지 그냥 잠깐 뭐 한 입 더 먹은 것뿐이에요.
0: 아. 네.
1: 음식을 어떻게 남기죠?
0: 그래. 맛있는데 어떻게 해?
1: 그러니까요.
0: 예, 네. 그것도 나름 훈련이에요. 하나 더 넣어야 다음에 하나 더 넣을 수 있어요.
1: 맞습니다. 네. 점점 늘려가는. 네.
0: 정말 저희는 건강하고는 멀리 가는 건가 싶기도 한데. 맛있게 먹는 게 최고 아니에요?
1: 그럼요.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실은 이게 음식이라는 게 먹다 보면은 저는 이게 배를 채우는 행동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요 맛을 그 순간이 아니면 못 즐기는 맛이 있잖아요.
0: 네.
1: 그 순간의 맛을 한 입 더 기억해 놓고 그게 죄인가요, 여러분?
0: 아,
1: 어?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0: 사랑이 죄는 아니야. 여러분들.
1: 네.
0: 그런 죄라면 얼마든지 지으십시오. 같이 저희가 그 죄값 같이 치르겠습니다.
1: 그럼요. 저희가 같이 치러드리겠습니다.
0: 자, 네. 일단은 과식 선생님 앞으로 저희가 또 먹고민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
1: 네네.
0: 먹고민 3단서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청취자분들 이럴 때 뭐 먹지 싶은 먹고민들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그런 먹는 고민들 보내주시면 이원희 셰프님이 상황이 딱 맞는 처방 레시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도착한 고민 사연들 만나볼까요?
1: 네. 오늘은 이미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아, 오늘은 핫도그 무조건 먹어야겠다. 충무로역 핫도그 맛집 알려주고 가세요, 셰프님! 라고 보내주셨는데.
0: 아니, 지난주에 두물머리 핫도그 얘기를
1: 그렇죠.
0: 듣고 네. 보내주셨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전국인 핫도그 다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1: 여러분, 생각보다 핫도그 집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0: 핫도그 집은 네. 한 자리 계속 있는 집이 잘 없어 생각보다.
1: 잘 없어요.
0: 없어요. 네.
1: 그리고 예전만큼 동네 분식집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은 이게 원래 분식집의 메뉴였거든요. 예. 네. 그 돌돌돌돌 이게 반죽 말아가지고 빵가루 딱 묻혀가지고 튀겨주는
0: 그치.
1: 그 핫도그가 요즘은 동네마다는 없기는 해서.
0: 그치.
1: 근데 저는 충무로역 가면은요 늘 항상 들리는 집은 하나 있어요.
0: 어, 알려주세요. 네. 알려주세요.
1: 아 유명한 빵집이 오래된 네. 빵집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빵집 중에 하나 태땡당이라고 있습니다.
0: 태땡당 네, 알죠 알죠.
1: 태땡당 네. 네. 거기 가면은요 소세지 빵 중에 바질 소세지 빵이라고 있어요.
0: 아.
1: 네,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많은 메뉴들이 굉장히 발전한 거예요. 전 늘 항상 가면 사라다 빵을 먼저 집지만, 네, 근데 거기가 바질 소세지 빵이 있거든요. 핫도그 생각나시면은 왜냐면은 거기에 그 바질이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페스토처럼 올라갔어요. 아. 너무 맛있어.
0: 고급스러워.
1: 네, 그래서 고급스러운데. 또 가격이 한 3,000원 초반대밖에 안 나니까 네, 드셔보시면은 네, 핫도그에 대한 아쉬움을 날려버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바질 소세지 빵에 설탕 뿌려줘요.
1: 아,
0: 알겠습니다.
1: 거기 그 커피 파는 데 가면은
0: 예, 예.
1: 그 거기 커피 같이 있거든요.
0: 아, 있다, 있다.
1: 네, 거기에 그 뜯을 수 있는 일회용 그
0: 설탕 줘요. 네,
1: 설탕 있잖아요. 그거 뿌려서 먹는.
0: 슈가 버섯 뿌려가지고 먹겠습니다.
1: 이러니까 과식 선생님이지.
0: 죄송합니다. 저희 죄송해요. 네. 자, 맛쟁이 신사 시즌2! 이제 지역별로 먹으면 좋을 음식 만나볼 건데, 자, 이제 개편주가 다가오면서.
1: 맞습니다.
0: 슬슬 좀 몸을 세단장을 하려고 합니다. 맛쟁이 신사 시즌2 오늘부터 조금 달라집니다.

0: 네네. 실은 계속 이제 한 지역을 하루만 다 보고 넘어가기에는 늘 아쉬움이 컸어요.
1: 맞아,
0: 그래서
1: 맞아.
0: 고심 끝에 앞으로는 한 지역을 2주 연속으로 꽉 채워서
1: 와우.
0: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을 한 개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저희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주간 저희가 소개를 연속으로 해 드릴 텐데요. 여기 하나 더 우리 굿모닝 FM 청취자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알짜배기 음식들을 잘 드시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 소개를 청취자 여러분의 추천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예, 그동안 그 동네에 가면 꼭 먹을 음식에 맛집 추천에 뭐 여행지에서 추억담 나눠야 하는데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솔직히
0: 네네.
1: 오늘 내 사연 소개되지 않더라도 다음 주에 소개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셔야 돼요.
0: 나옵니다, 나옵니다, 나와. 여러분.
1: 네. 자, 가본 지역이 나온다. 나 여기서 맛있는 거 먹었다 싶으면요 망설이지 말고 일단 덤비세요. 오세요. 알려주세요. 맛집 추천, 여행 추억담, 여행 추억담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중요해요. 지역. 어디로 떠날 건지 소개해 주시죠.
0: 네, 오늘 떠날 장소는요. 대한민국 충청남도 동부 중앙에 위치한 역사와 문화의 도시. 제가 만약에 조금 나이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살 곳을 마련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도시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1: 정말?
0: 네, 바로 공주입니다.
1: 와, 충남 공주.
0: 네.
1: 공주가 요새 페스티벌로 핫하다고요?
0: 맞아요. 지난 13일에 국내 유일의 프린세스 컨셉의 야간 축제인 공주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1: 그 공주 아닌데 그냥 이걸 네. 받아들였네.
0: 그 공주가 이제 그 공주가 되는 거죠.
1: 그러네, 받아들여버렸네. 네.
0: 근데 얼마나 많은 분이 모였냐면요. 약 12,000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았다라고 합니다.
1: 와.
0: 네, 이게 근데 정말 공주 선발 대회, 공주 메이크업, 공주 의상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전국에 딸을 가지신 부모님들은 다 모이지 않았었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흥행에 성공했다라고 하는데요. 7월과 9월에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오늘 방송 잘 들으셔서 공주 페스티벌 놀러 갔다가 맛집도 같이 놀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네. 여기 공주들 다 모이겠네.
0: 네, 진짜 제가 이제 요즘 한 3살, 4살 배기 아이를 저희는 아들이기는 한데요. 키우다 보니까 이제 가끔 가다가 친구들 부모님들이랑 같이 키즈카페에 놀러 간단 말이에요.
1: 예.
0: 근데 그러면은 정말 요 나이대의 아이들은요. 모두가 다 공주 의상을 입고 다닙니다.
1: 아, 진짜.
0: 안 믿기시죠, 테디님. 정말로요. 여자아이들은 진짜 핑크 아니면 살구색이에요.
1: 다. 아, 진짜.
0: 예. 네. 와, 너무 예뻐요, 근데.
1: 아. 네.
0: 근데 요 나이대에만 즐길 수 있는 그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공주에서는 이름이 공주이다 보니까 공주 페스티벌, 프린세스 컨셉으로 한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정말 딸 가진 부모님들 있으시면
1: 그러니까.
0: 꼭 한번 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청취자 중에서도 이제 사진 보내주신 분들이 있는데
0: 네.
1: 너무 예쁘네. 애기들 너무 예쁘다.
0: 진짜 예뻐요.
1: 진짜 공주들이다.
0: 네. 아, 요즘은 그리고 이게 뭐 이게 찝는 귀걸이서부터 너무 예쁜 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1: 아,
0: 깜짝 놀랐습니다.
1: 이거 너무 어릴 때부터 하면은 네. 계속 이제 하고 싶을 텐데 나중에 어떻게 자제시키죠?
0: 언젠가 떼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언젠가 뗍니다.
1: 그럼 다행이다.
0: 네, 네.
1: 자, 여러분 공주에서 먹은 맛있는 음식이나 숨은 맛집 그리고 여러분들 재밌는 추억 있으시다면 마구마구 보내주십시오. 오늘 아니더라도 다음 주에도 소개할 수 있습니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소개되시는 모든 분들 아메리카노 바로 소개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보내주신 사연들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네.
1: 코나와 박경님이 함께한 공주는 깊이 잠들고 라는 노래 듣고 올게요.

0: 정말 코나스러운
1: 네, 와. 코나와 네. 박경림 씨가 함께했다고 하기에는 인트로 하고 빠지시네요.
0: 네, 너무 앞에서
1: 앞에서
0: 네,
1: 잠깐 부르시고 퇴근하시네요.
0: 존재감이 컸어요, 경림 씨. 경림 씨 잘 지내고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경림 씨하고 동갑이거든요.
1: 아, 정말요?
0: 네, 저희 친구예요. 오. 오랜만에 보고 싶습니다.
1: 아, 두 분 다 네. 진짜 동안이시다. 공주는 깊이 잠들고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주에서 먹은 음식 맛집들 와. 공주 부심들이 어마어마한데요.
0: 진짜 대단합니다.
1: 공주 분들이 많이 보내주셨어 네. 심지어. 그곳에서 만든 추억까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 실은 제가 이제 사연을 받겠습니다라고 저희 이제 안내 고지를 하고 나서 아 요즘 공주는 요게 대세 아닌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 맞아요.
0: 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1: 많이 왔어요. 네.
0: 그 중에서 924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와 공주 마침 지지난주에 다녀왔는데요. 땡탕 김탕 네 이라는 가게에서 김피탕 먹고 왔어요. 여러분들 김피탕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대기가 길긴 했지만 그동안 서울에서 제가 배달시켜 먹었던 김피탕은 김피탕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야. 왔습니다. 달콤하고 바삭하고 정말 맛있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김피탕이라는 얘기만 듣고 야 이거는 김국인가? 아 김국인데 뭐 피순대가 들어갔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1: 감자탕 같은 뭐 새로운 탕이 또 나왔나 맞아요. 했는데
0: 근데 여러분들 김피탕은 김치, 피자치즈, 탕수육입니다. 네, 김치, 피자, 치즈, 탕수육. 네.
1: 이게 조합이 좋다고?
0: 이게 저도 아직 못 먹어본 미지의 영역이거든요. 예. 네, 근데 너무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네, 실은 제가 알기로는 방금 전에 이 다녀오셨다는 땡탕 김탕이라는 요것 있잖아요. 요것은 이 원툴 메뉴 하나로 건물을 올리셨다라는 와. 얘기가 있을 정도로.
1: 그럼 찐인데.
0: 네, 그럼 진짜.
1: 그럼 진짠데. 이거.
0: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탕수육의 진심이잖아요. 진심이. 저는 이제 탕수육은 한국 음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제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김치가 들어갔는데 그치. 거기에 이제 치즈를 곁들여서 쭉쭉 늘려먹기 와, 시작한다.
1: 좋아하는 거 다 때려넣었다.
0: 그러면은 이제 옵션계의 끝판왕까지 갔다라는 소리거든요.
1: 아, 먹어보고 싶다. 이 사진을 지금 찾아보니까 네. 아 비주얼이 좀 남다르긴 하네요.
0: 맞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탕수육이 그냥 탕수육이 아니라 닭고기로 만드는 탕수육으로 또 알고 있어요. 한마디로 한국 사람들이 후라이드 치킨 좋아하잖아요.
1: 뭐야?
0: 그거를 탕수육화 시켰는데 거기에 김치랑 피자치즈가 들어가 있다.

0: 그리고 옵션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1: 탕수육이 아니잖아요. 깐풍이잖아요.
0: 그런데 이제 탕수 소스죠. 탕수가 원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설탕이 들어가고 식초가 들어가 있는 소스를 탕수 소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탕수지만 닭고기 탕수다. 그렇죠. 탕수기죠. 그래서
1: 탕수기라고 해야 되나요?
0: 네, 탕수기이지만 뭐 우리한테는 탕수육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이제
1: 그렇죠.
0: 귀에 익어 있으니까.
1: 그 느낌으로 먹는 거니까. 네. 김피탕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렇게 많은 공주분들이 김피탕 공주가 원조라고 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0: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진짜 공주하니까 공주하면 딱 두 가지 떠오르거든요. 공주는 밤이 떠오르느냐 김피탕이 떠오르느냐 할 정도로
1: 그
0: 김피탕이
1: 정도로요?
0: 엄청 유명해졌는데
1: 무조건 공주 밤인데.
0: 네. 근데 저는 원래 이 공주에 대해서 잘 아는 이유가 제가 석천이 형이랑 친하잖아요. 석천이 형이 요 옆 동네 청양 출신입니다. 그래서 네 공주에 관련돼서 콘텐츠도 많이 찍으러 갔고 여러 번 다녀봤는데 우리나라 풋고추 그 청양이 청양고추 산지로 엄청 유명하잖아요. 원래 청양이 청양의 그 뜻은 아니지만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공주는 풋고추의 산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 풋고추를 또 활용한 메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은 이런 것들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박영숙님의 사연으로 이어갑니다.
0: 네.
1: 공주에서 대학을 다녔어요. 터미널 근처 우시땡 국밥에 시래기 국밥 추천합니다. 맵찔이인 저한테 안 맵고 너무 맛있어요. 논산에 있는 친정 가는 길에 꼭 들러서 먹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대학 다닐 때 이 추억이 평생 가는 거지.
0: 야 이게 근데 터미널 근처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아니면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여기 생각나가지고 먹는
1: 그렇지,
0: 밥이잖아요. 시래기국밥 지금
1: 좋다.
0: 네, 이게 뭐 그 요 파일 형식을 GIF라고 그러잖아요.
1: 예.
0: 네, 이게 뭐라고 이제 보글보글 끓는 거를 여러 장을 찍으신 다음에 이거를 이어 붙여가지고 저희한테 지금 작가님들께서 보여주시고
1: 계속
0: 계신데요.
1: 계속 반복해서 끓는 부분이 네. 계속 보여요.
0: 진짜 배고파 죽을 것 같거든요.
1: 시래기국밥 좋지.
0: 시래기
1: 진짜 좋아요.
0: 저는 시래기, 우거지 이런 거 다 좋아하거든요.
1: 그러니까.
0: 근데 또 이제 이 시래기라는 거는 보통 무청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푹 끓여가지고 이게 부들부들해져야 맛있어요. 이게 꼬독꼬독 씹히는 맛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무청 시래기는 푹 익어가지고
1: 무조건 익혀야죠.
0: 그렇죠. 면처럼 확 하고 들어와야지 진짜 구수하고 맛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그래.
0: 근데 이 국밥에는 보통 이 시래기 국밥에는 선지가 또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선지 인심 후한데 좋아하는데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1: 맛있는 거 많네요. 또 하나 보죠.
0: 네. 738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공주에는 사찰도 많습니다. 신원사 쪽에 밥땡 하나 피었네라는 한식집에 정말 정갈하고 깔끔한 맛에 한 번씩 찾게 되는데요. 직접 키운 채소를 조미료 없이 사용하신다고 했던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그래서 사진 찾아봤는데 그냥 대충 한 상이 아니에요.
0: 한정식인데요.
1: 진짜 정식이에요. 정식. 네.
0: 지금 뭐 더덕구이서부터 시작해서
1: 가뭄새도 보통이 아니에요.
0: 떡갈비에 된장찌개에 전에 지금 저 걸쭉한 거 보니까 콩비지찌개도 나오는 것 같고
1: 가격이 좀 있겠는데요.
0: 네, 나물에 장아찌에 김치에 샐러드에 뭐 난리 났습니다.
1: 잔치입니다. 잔치. 좋다. 저 반계탕 아니야?
0: 저는 이 한정식이라는 메뉴를 참 좋아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늘 항상 달아놓고 다니는 한정식도 있을 정도로 저는 가끔 가다가 한정식집을 일부러 가거든요.
1: 정말요?
0: 네. 근데
1: 못 가는데.
0: 이 집
1: 한정식은 하나 시키고 두 개 시키고 세 개 시킬 때마다 정식이 추가가 돼가지고
0: 정식을 추가하는구나.
1: 너무 부담돼.
0: 저는 밥 추가로 가거든요.
1: 그럼 반찬 부족하잖아요.
0: 부족하죠.
1: 그러니까 네. 결국은 정식 추가야.
0: 저는 근데 밥 한 숟가락 양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한 두세 개 시킨 다음에 솥밥으로 주는 한정식 집들 있잖아요.
1: 있죠.
0: 그런데 가면 뜨거운 물을 부어넣고 이 누룽지를 한 세 개 정도 도열 딱 해놓은 다음에 시작해볼까? 그러고서 이제 처음에 넣었던 누룽지부터 퍼서 먹기 시작하는
1: 좋다,
0: 거예요.
1: 좋다. 좋아.
0: 너무 좋거든요.
1: 한식이 최고예요. 네. 진짜로.
0: 너무 맛있겠다. 진짜 정갈하게 저희는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전도 너무 얍싹하게 이렇게 바삭하게
1: 갖춰주게
0: 보여지고요. 지금 뭐 떡갈비에 제가 보기에는 저거 제육볶음 아니면 더덕구이인데 올라가 있고 된장찌개, 콩비지찌개, 나물에 김치에 장아찌에 난리 났습니다. 이 집
1: 좋다. 여기 좋아요. 자 그리고 2963번님이 지난주에

0: 공주 다녀왔어요. 네. 부땡 떡집.
1: 어, 이 집 찹쌀떡 유명해요.
0: 아, 부땡 떡집.
1: 네.
0: 알밤 모찌가 최고예요.
1: 크, 맞아요. 이 집 이 알밤 찹쌀떡 네, 유명해요.
0: 떡보다 밤이 꽉 차 있습니다. 알밤주랑 아, 함께 먹으니까 완전 밤 파티예요. 네. 하시면서 와.
1: 실은 공주에 다녀오는 지인들이 가장 많이 사오는 선물이 요선물이에요.
0: 맞아, 맞아.
1: 예, 네, 그래가지고
0: 저는 집이죠. 네.
1: 저는 서울에서 한번 먹어본 적 있거든요.
0: 예.
1: 겉에 이렇게 수숫가루 묻어 있고 안에 팥이 들어 있는데 팥 안에 들어가 있는 알밤이 그냥 삶아진 게 아니고 푹 삶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 찹쌀떡을 이렇게 말캉한 거를 쫀득하게 쫙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안에 달큰한 팥이랑 이제 푹 무르게 익은 알밤이 푹푹 하고 들어가거든요.
0: 와, 좋다.
1: 와, 이
0: 근데 씹으면 잔득잔득하고
1: 잔득잔득하고 아~ 너무 맛있어요. 네.
0: 여러분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한데 오늘 소개 못해드린 거 다음 주에도 합니다.
1: 아, 그럼요. 2주 연속입니다. 이제
0: 예, 일단 네. 여기까지 아메리카노 모두 보내드리고요.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4: 닥터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3: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2: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은 이원일 셰프님과 공주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 아, 이게 예. 제가 늘 항상 리드하던 방송이었다가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꾸며지잖아요. 이게 갑자기 모르고 있다가 맛있는 음식들이 막 터지니까 배가 두 배로 고프네요.
2: 이제 당해보니까 알겠죠?
4: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이었구나.
2: 당해보니까 알겠죠?
4: 이제 느끼네요.
2: 예, 우리도 당해보니까 이게 두 배로 배고프네.
4: 와.
2: 우리는 우리가 소개하면서 배고프다 네. 생각했는데
4: 지금 그래가지고 둘이서 어제 저녁에 먹던 메뉴 까고 있었어요. 여러분.
2: 3725번님이 요즘 공주 놀러 가면 밤 티셔츠 사 입는 게 유행이에요.
4: 어, 진짜로? 어, 너무 귀엽다 이거.
2: 산성시장에 가면 티셔츠 파는 곳이 있는데 공주처럼 꾸민 알밤이 그려진 티셔츠 정말 귀엽더라고요. 와. 이거 입고 산성시장 먹거리까지 사 먹으면 딱이에요.
4: 그 시장에서 정말 팔고 계신 공주 밤티라고 그래가지고 네 20수 면 100%라고 이렇게 돼 있는.
2: 여름이니까.
4: 네, 와.
2: 또 다니면 땀 나잖아요.
4: 너무
2: 또 알죠. 음식 먹으러 다니면 음식 냄새 배고.
4: 맞아요.
2: 근데 이거 입고 이제 싹 아니, 베어서 오는 거죠.
4: 저는 이제 두세장 사가지고 계속 갈아입어야 되는. 갈비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다혜님께서 지난주에 공주 다녀왔었는데요. 공주 페이도 따로 있어서 음식점 같은 곳에서 결제하면 15% 페이백까지 해주니 너무 좋아요. 공주는 역시 밤의 도시여서 그런지 밤떡, 밤빵, 밤 막걸리 모두 최고였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 공주 밤 진짜 맛있어요.
4: 네, 맛있긴 맛있어요. 네.
2: 저 이게 다음 주도 할 거라서 저도 진짜 할 얘기 많거든요.
4: 그럼요. 지금
2: 제가 십몇 년 같이 살았던 친구가 이제 공주가 고향이고.
4: 진짜로요?
2: 네.
4: 공주 분들이 또 중식도 진심이고 칼국수도 진심이고 진심이 메뉴 되게 많거든요.
2: 네,
4: 오늘
2: 제가 전참,
4: 반도 못했어요.
2: 전참시에서 네. 그 친구랑 공주 가서 이제
4: 아, 그 친구가
2: 네, 짬뽕 먹어가지고 그 짬뽕집도 지금 안 나왔고 네. 우리 여진 작가도 지금 저기 충청도 사람 있는데
4: 네, 여러분들 지금 비비님의 밤양갱 듣고 계시거든요.
2: 네, 들어볼까?
4: 다 못 들을 것 같아요.
2: 아니요 다 들을 수 있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다음 주가 있어서 조금 여유롭게 오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셰프님 같이 인사드릴까요?
4: 네네.
2: 여러분
5: Have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저희 상암 MBC 지하 주차장에 주차 사전 정산기 기계가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평소랑 다른 화면이 보이는 거예요. 화면이 평소보다 단순한 그림이고 거기 띄어놓은 글씨가 휴업 중. 와, 기계도 쉬어? 살짝 부러운데? 이런 생각도 들면서 갑자기 이런 걸 사람도 자기 이마에 좀 붙여놓으면 어떨까? 노는 중, 걷는 중, 생각 중, 또 뭐가 있지? 빨래 넣는 중. 뭐 하고 계십니까? 네. 6월 24일 수요일 저는 방송 중 윤상입니다.